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Union of the Snake, Duran Duran의 노래로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메이플 피칸님이 신청을 해주셔서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노래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노래 소개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 소개 정도만 합니다. 자, 음악 속으로 푹 빠지실 분들 오늘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Earth, Wind & Fire의 Let's Groove, Heat Wave의 Groove Line, 그리고 Madonna Into the Groove까지 Groove 시리즈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Let's Groove, 오즈의 맙소사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Madonna Into the Groove, 이 노래는 황정규 씨가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스텔스 청취자입니다 하셨어요. 스텔스 청취자라면 보이지 않는, 예. 그러나 신청곡은 해주셨습니다. 보였어요? 노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의 I Honestly Love You 그리고 에밀로 해리스의 Pledging My Love 소나무 문님이 신청하셨고요. 테미 와인의 Stand By Your Man 찰손 브로워슨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올리비아 뉴튼 존 I Honestly Love You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Pat Benatar의 Fire and Ice 그리고 Bon Jovi의 You Give Love a Bad Name 이렇게 두 곡이었습니다. 퍼플 오드리님이 Pat Benatar의 노래 신청하셨고요. You Give Love a Bad Name 이 노래는 마놀로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곡이어서 들으셨고요. 5937번으로 저의 셋째 임신 소식을 신랑 다음으로 동준 아저씨한테 전합니다. 한 번의 유산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곧 천사가 와줘서 떨리면서도 너무 기뻐요. 야, 아저씨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로 축하 부탁드려요. 태교도 한동준 FM 팝스와 함께 할게요. 그러셨어요. 와, 그렇죠. 태교는 한동준 FM 팝스입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셋째 진짜 애국자십니다. 자, 노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여기 태교로 아주 좋은 음악 두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페리 코모의 And I Love You So, 욜로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폴 앵카의 노래 I Don't Like To Sleep Alone, 이 노래 이지론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페리 코모, And I Love You So.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한동준의 FM 팝스. 음악은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 들으시면서 스트레스 한번 풀어보시라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위켄드 스페셜입니다. 4214번으로 평택 1311번 버스에서 방송 나와요. 기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셨어요. 아, 저희가 감사드려야죠. 고맙습니다. 기사님. 평택 1311번 버스 기사님 감사드립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니까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 음악 들으시면서 스트레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Nars Buckley의 Crazy, Bruno Mars의 I Just Might, 그리고 Maneskin의 Begging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Bruno Mars의 I Just Might, 이 노래 제주딸기 산도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Maneskin의 Begging, 이 노래 완두콩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고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Beautiful, 이 노래 노스텔지언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토니 브렉스톤의 I Don't Want To, 겨울바다 세븐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엘리 굴딩의 Love Me Like You Do, 이 노래는 7404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마이클 잭슨입니다. Will You Be There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미,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솔로몬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1: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0: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1: 아, 뭐 역시나 저도 뭐 바쁘게, 네. 아, 핫뜨겁게.
0: 아, 뜨겁게.
1: 네, 잘 지냈습니다.
0: 요즘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아요?
1: 아, 그렇죠. 많이 춥죠. 근데 이 마음에 네. 열정이 가득하니까 뜨거운 것 같아요.
0: 아, 뜨거운 것 같아요. 네.
2: 병원에 가보세요.
0: 네, 목사님은 되게 지내셨어요?
3: 네, 또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아내하고 맛집을 조금 찾아다니면서 삶의 활력을 조금 네,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아니, 목사님은 맨날 옷이 작아진다고 하시면서도 네. 맛집은 빠짐없이 찾아다니시네요. 맛집.
3: 아, 자꾸 이게 안 잠겨요.
0: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노크토크 2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키워드부터 만나볼게요. 이슈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오늘의 이슈 키워드는 인공지능입니다. 교수님, 인공지능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2: 아, 일단 우리가 영어부터 시작하죠.
0: 네.
2: AI.
1: AI.
2: AI. 네. AI. 이거 아니고요.
0: 아, 예.
1: AI.
2: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이다. 이런 개념인데요. 이걸 조금 사전적으로 좀 풀어보면 컴퓨터를 통해서 사고나 학습, 이런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이 기계를 통해서 구현하는 기술, 이걸 우리는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0: 네.
2: 사실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SF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0: 네.
2: 인간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그런 로봇의 개념을 생각하신다면 가장 인공지능의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저 역시도 그렇고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 지내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우리 식구들은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신가요?
1: 내비게이션 항상.
0: 맞아.
1: 그거 없으면 못 찾아가니까.
0: 아, 그게 진짜 크다.
1: 그러니까 차가 무용지물이더라고요.
0: 맞아.
1: 못 찾아가요, 저는.
2: 아리아, 지니, 오케이 구글, 하이 빅스비 뭐 맨날 부르면서 살아요. 남들이 보면 제가 애가 많은 줄 알아요.
0: 대답하잖아요.
2: 그럼요.
0: 네.
2: 괜찮습니다.
0: 맞아.
1: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뭐 누구누구야, 나 오늘 외로운데 너 오늘 뭐해? 그랬더니 상당히 곤란한 질문입니다. 이런 얘기 하던데.
0: 네.
1: 그리고
0: 맞아,
1: 뭐, 너 나랑 사귈래? 그러면, 아, 사양할게요. 진짜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기계마저 다 그런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심심이 기능.
0: 심심이 맞아요.
1: 맞아요.
4: 아니, 뭐, 저도 이제 좀 인공지능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논문 쓸 때, 원서를 읽어야 되잖아요.
0: 네.
4: 원서 읽는 게 상당히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0: 네.
4: 요즘은 번역 그 사이트가 많아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학습을 해가지고요. 많이 넣을수록 번역도가 높아져요.
2: 정확성이 높아지죠?
4: 네, 정확성이 높아져요. 근데 저희 아내도 동시에 논문을 같이 쓰느라 많이 봤는데, 저는 좀 집어넣으면 정확도가 한 70%면요. 저희 아내는 90%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돌리니까 나중에는 웬만한 영어 문장을 넣으면 번역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신세계다.
2: 네. 목사님, 제가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제가 그 속에 들어가서 제가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0: 아니, 우리 식구들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 주는 편리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교수님,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편리함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대신해 주잖아요. 두 번째, 다 해주잖아요. 또 빨리 해주잖아요. 그럼 싸잖아.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누구한테 뭐 이런 거 부탁하려 봐요. 돈 들어가요. 남편한테 부탁하려 봐요. 성질이 다요. 아까 속이 뜨끈하다 그랬죠? 그거는 남편에게 뭘 부탁했을 때 잘 안 해주잖아요. 이 안이 터집니다. 이게 다 터져서 나오는 얘기예요.
0: 굉장히 뜨겁네요.
2: 이제 이런 요소들이 인간의 편리를 굉장히 도모해주고요. 그러면서 사실상 인간이 해내야 할 여러 항목들을 굉장히 촉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능력이 과거에는 뭐 어떻게 혹시 두려운 거 아니야? 인간에게 도전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편리하죠.
0: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편리한 점이 투성인데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면서 우려되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가요?
2: 왜 우리가 옛날에 네. 그 전화번호 같은 거 네. 그냥 뭐 이렇게 저장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잘잘잘잘 외웠어요.
0: 외웠어요.
2: 네. 근데 지금은 엄마 아버지 번호도 헷갈려요. 그렇죠. 우리 집은 어떻게 찾아가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전화 뭐 없으면.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그전보다 덜 생각하고 또 덜 움직이고 덜 활용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사실상 인간은 상대적으로 그 능력치를 더 향상시키는데 조금 한계를 더 경험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인공지능하고 노느라고 사람하고의 접촉면이 너무 좁아져요. 심지어 제가 했던 한 연구 파트는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우울증을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실시간으로 이 우울증에 대한 처방까지 내려주는 이런 앱도 개발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이분들이 굳이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고 의사들 뭐 상담사를 찾아갈 필요도 없는 거야. 이 과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심각하면 2차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긴 한데 그만큼 일반적인 부분과 전문적인 영역에서 사람의 접촉면이 줄어든다는 것 이런 면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요새 SF 영화 같은데 보면 과연 인간은 기계와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허라는 영화 같은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떤 휴대폰에 있는 인공지능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영화거든요. 그게 과연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고요. 우리보다 이런 여러 신체 기능들이 부족할 때 기계를 대체해서 이런 기능들을 활성화하고 굉장히 향상시키는 이런 인간을 우리가 보통 트랜스휴먼이라고 불러요. 인공 뭐 관절을 한다든지 스프린터가 막 빨리 다진다든지 이런 거. 그리고 나서 이거보다 더 발달된 인간의 형태를 우리가 포스트휴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포스트휴먼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뇌가 중요하죠. 그러면 뇌에서 우리의 생각하는 자아, 이성을 쭉 뽑아내. 그래서 USB에 집어넣어요. 이거를 우리가 미리 생각해놓은 가장 적합하다 생각한 그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USB를 딱 꽂아. 그럼 어떻게? 그곳에서 내 몸은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내 인지만 남아가지고 거기서 말 그대로 약간 천국의 개념이랄까요? 그 몸이 정신과 완전히 분리된 형태의 인간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장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몸의 무효화 현상도 나타내고 또 과연 천국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종교적인 이런 여러 또 새로운 의문점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발달이 가져다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또 풀어가야 되고 새롭게 정립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아진 거죠.
0: 현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4: 그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적인 발달이나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옛날에 우리가 복음이 전해질 때도 로마의 어떤 여러 가지 로마가 길을 닫고 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을 때 사실 기독교가 그걸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첫 번째는 이런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다면 저는 네.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제 상상력이지만 선교지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교육을 시키거나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지금은 뭐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있지만 일방적으로 컨텐츠를 보내주잖아요. 그러나 아마 이 AI가 발달되면 선교사님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쫙 모아가지고 지금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예배에 대한 것이 좀 갈급하다.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탁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이분이 좀 우울한 것 같다. 그러면 그분에게 필요한 뭐 우울을 다룰 수 있는 걸 뭔가 제공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굉장히 좀 선교적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그 어쨌든 그래도 인공지능의 발달에 대한 또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 중심보다는 여러 가지 기계 중심 사회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면에서 기독교가 결국 제시해 줄 것은 윤리성이지 않을까. 어떤 올바른 가치관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인공지능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빅데이터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뭐 제가 볼 때 요즘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어떤 편중된 정보만 누군가에게 이렇게 막 제한적으로 몰아주면 그 사람이 그 정보 속에서 뭐 오히려 갇혀 있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요즘 SNS나 이런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다 보면요. 어떤 걸 발견하냐면 이게 AI 때문에 제가 평소에 주로 이렇게 검색했던 상품이나 제가 읽었던 종류의 글들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논조의 글까지 찾아서 올려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글을 올린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취향에 이 문체까지 찾아가지고 올려놓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하면 오히려 정보를 차단해가지고 제한해서 위험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면에 있어서 기독교는 이것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제어해 줄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맞습니다. 기독교 역시 세상의 변화를 거스리며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올바른 윤리의식을 가지고 사람됨의 가치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원 씨는 만약 모든 것이 대체 가능한 시대로 온다면 어떨 것 같아요?
1: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오히려 우리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빛이 날 것 같아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도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심장, 이 감성을 두드리게 할 수 있는 건 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처럼 상담을 들어주고 힘들었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계가 네, 고객님, 네, 그냥 인생 사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인지해주고, 그 다음에 이 문제로 하여금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들어주고 하잖아요. 기계가 얼만큼 듣겠습니까? 그 깡통이. 그리고.
0: 화 많이 났네.
1: 내가 보수적인 사람이라.
0: 아, 그래요? 네.
1: 우리끼리 좋은 거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희도 어때요? 개그맨들. 웃음을 주잖아요. 로봇이 얼마만큼 개그를 해주고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 얼굴만 봐도 어때요? 빵빵 터지잖아요.
0: 아,
1: 그러니까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직업들이. 또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또 기도해주고. 기도가 안수한다고 생각, 아니 뭐야, 로봇이 안 로봇이 안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딱 전해져야 되는데 영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기도 간수.
1: 네, 오늘 녹화 재밌습니다. 네. 인공지능처럼.
0: 근데 진짜 인공지능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인간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인간적으로 대하고 정도 없고 그냥 진짜 로봇 그런 느낌? 그래서 저도 무서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모든 걸 지배를 한다면.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건 인간만이 가진 고귀한 존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노력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4: 네, 그렇죠.
0: 네.
4: 그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다워질 수 있다고 봐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발달되어지는데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고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면 그건 정말 인간의 어떤 고귀함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다시 죄성과 악함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공지능도 또 인간의 과학기술도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가장 우리에게 올바르게 필요하게 사용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가장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점은 비인간화 그리고 윤리성 상실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어쨌든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또 잘 컨트롤하고 또 잘 안내해서 과학기술이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람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점점 더 주님의 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매 순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Now, if you don't mind, I'm just going to go exterminate, exterminate.
1: Sophia.
2: Relax. Then say a joke.
1: Yeah, very funny.
3: Hmm. 이 아이는 죽었다 깨내도 인간보다 똑똑하지만 생명이 못 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 이건 인공지능이 못하고 사랑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아픔을 같이 느끼는 그 세 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인공지능을 올로 타서 컨트롤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슨 시대가 와요? 생명화 시대가 온다. 그래서 AI 시대에 진짜로 종교가 시작하는 거다.
4: 그럼 이제 오늘의 사연 만나볼 시간인데요. 레은 씨, 네. 준비되셨나요?
5: 네,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도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제가 벌써 30대 중반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 20대를 돌이켜보면 정말 꿈같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요. 어딜 가든 인기가 많았고 제 주변에는 늘 남자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어장관리는 바로 제 이야기였던 거죠. 언제든 제가 원하는 남자를 만날 수 있었고 그게 그리 대단한 일이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편하고 쉽게 남자를 만나는 게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일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생각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30대 중반이 되고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괜찮은 남자들은 이미 진작에 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아직 미혼인 남성분들의 대부분은 저보다 어린 여성분들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별 볼 일 없던 친구들이 남편과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정말이지 너무 부러워 죽겠습니다. 나는 왜 더 젊고 예쁠 때 결혼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됩니다.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니 결혼은 내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제가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아무리 찾아봐도 주변에 만날 분들이 없다는 게 진짜 현실인가 싶고 점점 더 미래에 대한 불안함만 커져가고 있어요. 노크토크 식구들, 제가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요? 매일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하루빨리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싶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4: 네, 30대 중반이면 저랑 비슷한 또래신데 저희 나이쯤 되면 아무래도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결혼에 관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은 결혼 적령기가 조금 늦어져서 부담감이 좀 덜하긴 하지만 교수님 예전에 몇 살 이상 되면 노처녀라고 불렸나요?
6: 전 일단 이 사연은 우리 오나미 씨가 보낸 줄 알았어요.
4: 그래서 제가 보낸 줄 알았어요. 네. 얘기를.
6: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왜 그걸 개인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계속 할까.
4: 인공지능이 보냈나?
7: 인공지능이니까. 네. 대체.
6: 네. 이제 문화마다 굉장히 다르죠.
4: 네.
6: 저의 어머니 시절에는 보통 한 20세 전후로 해가지고 결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조금 지나가지고 보자 25대면은 그때는 다 노처녀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뭐 1960년대, 70년대는 보니까 평균 신문에 나왔던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4: 네.
6: 한 20세에서 25세 사이 네. 이때가 딱 지나면 요거는 노처녀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80년대 중반 넘어서 평균 혼인 연령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4: 네.
6: 그때 1980년대 평균 혼인 연령 남자가 28.3세, 여자가 25.1세예요. 지금 생각하면 애기 같잖아요.
4: 그쵸, 애기죠.
6: 그죠? 근데 그랬다가 1990년대가 넘어가면 남자는 27.8세, 여자는 24.8세. 약간 떨어졌어요.
4: 떨어졌다.
6: 네, 그랬다가 2010년이 되면 남자가 31.9세로 올라가고요.
4: 오오.
6: 여자가 28.9세로 껑충 뜁니다.
4: 오.
6: 그랬다가 지금 2016년에는 남자가 32.8세,
4: 네.
6: 여자는 30.1세.
4: 아.
6: 기본적으로 30세가 다 훌쩍 넘어간 거죠.
4: 네.
6: 지금은 어떠냐? 요새는 이제 한 뭐 서른에 결혼하면 야 너무 빨리 결혼한 거 아니냐?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한 38 정도 되면 아, 이제 좀 결혼 좀 해야 되지 않나. 여성들도 35 좀 넘어가면 이제 아 요때쯤 이제 결혼 적령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여성의 가임기의 마지막은 35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의학이나 뭐 과학이 많이 발달하긴 했습니다만 생물학적으로 요 시기는 발달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시기와 실제 임신과 출산의 시기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4: 네, 제 주변에도 보면 확실히 늦게 결혼한 분들이 아이를 갖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단지 결혼을 늦게 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긴 하는데 혹시 여기 계신 두 분은 노처녀, 노총각 그 시절을 보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6: 저를 보고 얘기하시는 분, 제가 그러고
4: 아니 아닌가 이렇게 아니 이렇게 했다가 네. 잠깐만 여기는 나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7: 저는 아직 청청하지.
4: 네. 그래서 다시 옮겼잖아 선을.
7: 네, 제가 청청한데 제가 해당되는데요. 저는 결혼을 상당히 늦게 했고 4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이호승 교수님 잘 아시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정말 결혼하기 위해서 30대 초부터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 결혼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정말 한 10년 동안 만난 그 여성의 숫자를 세어보면 한 100명 될 것 같아요, 정말. 아니, 1년에 10명씩 만났다고 치면 10년이니까 제가. 그냥
6: 아는 사람이 다 여자친구는 아니에요.
7: 그렇죠. 가끔씩은 두려울 때가 있어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누가 앉아있을까 봐. 만난 분들 중에 또.
6: 하신 것 같은데요?
7: 아무튼 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때 이제 제가 가졌던 두 가지 감정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 결혼이 늦어지다 보면 결국 열등감이 생겨요. 아, 내가 매력이 없나? 한 사람을 내가 선택하지 못하네. 나 한 사람 좋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서 열등감이 느껴지고, 또 하나는 이제 신앙인이다 보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거죠. 나한테 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변에 친한 선배 목사님들께 꽤 많이 물었어요. 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 사연자하고 똑같아요. 저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 선배 목사님 늘 그래서 할 수 있지. 할 거야.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하고 나서 보니 조금 덜 불안해하고 조금 덜 염려하며 살 걸 그리고 그 시간에 주어진 내 삶을 조금 더 즐기면서 근데 이제 너무 결혼이라고 하는 우리가 목적론에 치중하다 보면 삶이 늘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빨리 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만나도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없을까만 보지 이게 조금 더 편안한 만남을 못 갖는 거죠. 그래서 하고 나니까 그런 아쉬움이 또 있더라고요. 조금 더 여유롭게 살 걸.
4: 그렇죠. 저도 연애가 잘 안 될 때면 괜히 하나님께 투정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진짜 투정을 너무 많이 부렸어요, 저도. 그래도 이제 목사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모님과 이렇게 살고 계시니까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7: 네.
4: 맞아요? 영혼이 있었어요, 지금?
7: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있고요.
4: 하나님의 은혜를
6: 살고 있어요. 사모님이 정말 아름다우세요.
4: 아, 정말요?
6: 굉장히 유능하시고요.
7: 네. 사실 이제 저도 저기 우리 내용하고 조금 해당되는 게 네. 결혼이 늦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안 생겨서 네. 이제 여러 가지 뭐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아이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가능한 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 네. 사연의 주인공분은 지금 보고 계시죠? 40대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우리 목사님이 증명하셨잖아요. 지금 저희 방송 시청하고 계신 미혼분들도 모두 힘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오늘의 고민사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봐야 할 텐데 다들 주변에 아직 혼자이신 분들 계신가요? 옆에서 지켜보면 어떤지 궁금해요.
6: 제 친구들 중에는 지금 네. 싱글로 살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오히려 지금은 결혼한 친구들도 물론 꽤 많습니다만 10명의 친구가 있다면 제 친구들 중에는 3명 정도는 지금도 싱글이에요. 한 번도 결혼해보지 않은.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계속 일을 하니까요. 네네. 일을 하고 또 전문 영역에 있고 그러면서 또 열심히 뭐 살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 대학교 때 친구들 생각해보면 정말 예뻤던 친구들이에요. 주변에서 왜 이렇게 뒤에 구름과 것도 같은 남자들이 오미를 하는 그래가지고 나도 뒤를 돌아봤는데 나는 없는 뭐 이런 굉장히 인기도 많았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그 모든 남자들의 그런 청혼을 다 이제 미루고 나 일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내오는데 이 부류가 좀 나눠지더라고요. 한 두 명의 친구, 이렇게 네 명이 있다면 한 두 명 여성 정도는 그냥 나 지금 괜찮아? 나쁘지 않아? 결혼 뭐 해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둘이 있고요. 네. 나머지 두 친구는 야 지금이라도 어떻게 안 되겠냐.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환경을 가진 남자도 괜찮으니까 결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개인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만났을 때는 그냥 뭐 철없긴 다 똑같더라고요. 저나 지들이나 결혼하나 안 하나. 그러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이 약간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고요. 또 경우에 따라 개인적인 이야기할 때는 오히려 혼자 살면서 본인의 삶을 충분히 누리는 그 친구들이 좀 부럽기도 하고 양자가 다 있는 것 같아요.
5: 여성분들은 혼자 사셔도 되게 예쁘게 자기를 꾸미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데 제 주변에 친한 교회 형들이 있어요. 40살 정도 된 형들도 있고, 그러니까 서른 후반도 있어. 그래서 제가 아, 저 형들을 버려야 되나? 내가 결혼을 하려면 왜냐면 끼리끼리 어울리면 안 되니까. 나는 아직 창창한데.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남자 형들은 몸에서 향기가 안 나고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향수를 뿌려도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 미안한데 충격이야. 왜 충격이냐면. 검정색 정장을 이렇게 딱 멋지게 입었으면은 양말도 색깔별로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4: 그쵸.
5: 근데 약간 거기에다가 회색이랑 줄무늬 쳐져 있는 거 이상한 양말을 신고 그다음에 넥타이도 삐져나와 있고 코털도 나와 있고 귀에는 약간 뭐 보이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머리에는 약간 감지도 않는 것 같고 떡져 있고 이러면서 와 진짜 우리 남자들은 결혼을 해야 되구나.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네가 혼자 있는 게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내가 너의 독립 배피를 허락하겠다고 왜 하셨겠나 그걸 이제 알 것 같아요. 형들 너무 안타까워요.
4: 그쵸.
5: 막 활기가 안 나요.
6: 아담이 너무 많구나.
5: 너무 심해요. 다 에덴 동산인 것 같아요. 너무 냄새나고
4: 냄새나고
5: 나 이거 같이 다녀야 되나 형들하고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성호 형 정신 차리란 말이야. 성호 형 그런데 오늘 사연은 네네. 왠지 남이 선배가 가장 많이 공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대도 비슷하고 네. 실제도 30대 여성분의 사연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30대 여성의 싱글 라이프는 어떤가?
4: 저는 평소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싱글 라이프 제가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드리려면 어디 여행을 가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 다른 사람에게 이제 따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내가 임의로 이렇게 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 그나마 조금 30대 중반이 되면 예전보다 20대 때보다 능력이 그나마 괜찮아지니까 그걸 혼자 다 쓸 수 있다는 그게 장점이 있고
6: 그럼요.
4: 네, 단점이 있다면 집에 갔을 때 불이 꺼져 있고 다른 집은 제가 제 집에 들어가면서 엘리베이터 내려서 옆집이나 막 이런데 막 소리가 들려요. 막 TV 소리라든지 그
6: 저는 환청이 들려요.
4: 아니요. 옆집이 이렇게 있는데 다 이제 붙어 있어가지고 새 집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거든요.
5: 너무 붙어 있네.
4: 그러면은 이제 들려요. 들리면 뭐 애기 소리. 또 옆에 옆집 또 이제 가족 소리 그런 거 들으면 아 나도 이렇게 가족을 이렇게 가정을 하나의 가정을 꾸리면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가정을 하나의 가정을 꾸리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꾸리고 싶다.
2: 그때 그 레온 씨와 같이 생긴 AI가 나와서 RTBT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너 얼마야?
3: 나는 돈으로 못 삽니다.
1: 이 땅콩. 아니 땅콩이 아니라 깡통.
3: 땅콩. 땅콩은 누구의 칭이야? 어떤 남자의 칭이야?
1: 깡통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깡통이라고 했어.
3: 어떤 남자의 칭이야?
1: 땅콩 안녕. 네,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은 결혼을 또 일찍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주변에 아직 혼자이신 목사님 분들 계신가요?
4: 주변에 있습니다.
1: 진짜요?
4: 제가 상당히 걱정이 돼서 그분들 짝을 찾아주려고 나름 제가 소개도 많이 시켜줘 봤는데요. 다들 잘 안 되더라고요.
1: 진짜요?
4: 제 주변에 있는 이제 남자 주로 목사님들이시죠.
1: 네.
4: 이분들은 상당히 결혼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또 목회적으로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여러 제약이 많이 있어요.
1: 그렇죠.
4: 예. 잘 선호하지 않겠죠. 아무래도 사모님이 없고 또 결혼 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조금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1: 그렇죠.
4: 그런데 이제 막상 제가 소개를 시켜주면 많은 경우 또 우리 여성분들이 목사님이라고 알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 네.
4: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목회자가 아니라 일반 남성들하고 똑같이 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능력 또 외모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 좀 어렵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연결이. 그래서 참 안타깝게 지금도 계속 싱글로 그렇게 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주변에. 참 안타깝죠.
1: 그렇죠. 나이, 능력, 직업 상관없이 어디서나 외모에 대한 조건은 빠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좀 씁쓸한데요. 근데 교수님, 결혼 정년기가 지난 후에 혼자이신 분들은 대부분 왜 그 시기를 놓친 걸까요?
5: 만날 사람이 다 없어졌어요.
1: 아,
5: 이게 누군가 그러다 휴거냐 이게.
1: 아 휴거.
5: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건 여러모로 참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스물이 지나고 스물다섯 또 서른이 지나고 서른다섯 또 마흔 최근에는 이제 뭐 45세 이렇게 넘어서 또 결혼을 할 대상을 찾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되게 늦게 하는 결혼일수록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완벽하고 안전한 대상을 찾으려고 하니까 더 범위가 좁아들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그 중년이 시작된다고 하는 35세가 넘어가서 중년이 막 이제 무르익어가는 그 나이가 되면 승진이라고 하는 사회적 영역에서의 발달이 생겨나요. 그럼 이거 또 결혼했을 때 이런 변수들이 생기는 게 너무 어렵고요.
1: 네네네.
5: 그리고 보면 사회생활 딱 해보잖아요, 막상. 결혼을 해보고 싶은데 막상 사회생활 해보니까 이상한 남자 너무 많고 이상한 여자 너무 많은 거야. 또 그만큼 불신도 또 따라서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결혼한 친구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너는 하지 마라. 내가 해봤는데 너만은 하지 말아라. 내가 널 정말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너는 절대 하지 마라. 그래놓고서 무슨 모임 있으면 자기네들 꼭 가.
1: 그래.
5: 그리고 돌잔치 나보고 꼭 그래.
1: 네.
5: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1: 네.
5: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결혼을 안 한 분들은 결혼을 안 한 친구들끼리 몰려다니고 다른 친구가 결혼을 하면 그걸 막아. 일종의 혈맹처럼 개 모임처럼 해가지고 우리 늙어도 꼭 같이 살자 다짐을 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 선택의 범위가 좀 좁아지는 것 같고요. 사회가 주는 재촉감도 또 커져서 내 마음도 좀 급해지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5: 그런 상황에서 정말 좋은 파트너가 어떤 사람일까 많이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눈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내 선택의 폭은 많이 좁아지고 내가 누군가를 선택한다는 게 두려움도 많이 생겨나는 거죠.
4: 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사실 교회 안에 청년들이 있는데 이 미혼 남성보다는 미혼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의 교회를 가보면 네. 청년부에 이 미혼 여성의 비율이 한 70%예요. 뭐 많은 데는 80% 가까이 되는데 네. 누시고 봐도 이제 우리 형제들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이 성비가 안 맞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도대체 이 청년 남성들은 다 어디에 가 있는가.
5: 그러니까 휴거론이 네. 나오는 거예요.
4: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무래도 근데 여성분들이 실행이 좋은 것 같아요.

0: 남성들은 작잖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이 여성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어떤 커리어에 맞는 남성들을 만나고 싶은데 부족한 거죠, 역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청년부 시기를 열심히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게 뭐 자기한테 적절한 남성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네. 나중에는 정말 나이가 먹어서 골드미스가 되는 객관적으로 볼 때 참 제가 볼 때 예쁘고 아름답고 믿음도 좋고 한 그런 청년들이 참 많은데 결혼을 하지 못하는 걸 보고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1: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힘이 좀 쭉쭉 빠지는 기분인 건 저만 그런 건가요?
0: 같이 느끼고는 있어요.
1: 아, 느끼고 있었어요?
0: 느끼고는
1: 있어요. 네, 사연의 주인공도 현재 가장 큰 걱정이 주변에 만날 남자분이 없다는 거잖아요. 다들 결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린 친구들을 만나길 원하거나 사연자를 위한 우리 식구들의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2: 남자들이 갑자기 뭐 휴거가 되거나 외계인이 납치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1: 그쵸.
2: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사람은 참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매력이 있던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시간이 지나도 그 매력이 잘 변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년에 내가 뭐 좀 했어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사람의 현재의 모습에도 그 여러 흔적들이 또 남아있거든요. 그 얘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외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인격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그 아름다움, 그 보석 같은 특징이 어쩔 경우에는 이제 자주 아주 더 크게 빛날 때도 있지만 약간 사그라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거거든요.
1: 네.
2: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자신감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배우자 평가 기준을 다른 분들에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내가 너무 빡빡한 기준,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만일 내가 뭐 기준이 봤더니 적어도 키는 180이 넘어야 되고 또 대학원은 나와야 되고 아버지가 회사 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고 저녁에 밥은 호텔에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에 나가야 돼. 이건 어떻게 해? 다음 생에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 만약에 몇 가지를 좀 접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보다 그냥 뭐 평범하게 살고 그냥 직장이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격 그냥 나쁘지 않고 신앙이 있고 이 정도인데 그중에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네. 내가 채울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항목을 좁힐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 진짜 나는 결혼이 간절한가? 진짜 나는 결혼이 간절한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사귀었던 남자들 한번 쭉 살펴봐야 돼요. 아,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했나? 그 사람 외모였나? 그 사람의 성격이었나? 그 사람의 배경이었나? 그 사람의 신앙이었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 보듬는 걸 내가 좋아했었나? 굉장히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끌리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아마 그 끌리는 비슷한 이유로 또 한 번 또 다른 사랑에게 끌리게 될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어떨 때는 내가 밀어낸 이유도 찾아낼 필요가 있어요. 그 밀어낸 이유들을 조금씩 점검해 본다면 어쩌면 새로운 사랑은 덜 밀어내는 형태로 또 내가 여러 가지 환경을 좀 고려해가지고 충분히 열어놓은 상태로 누군가를 또 한 번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갑자기 설레인다.
3: 예? 네? 저보고요?
1: 아니요. 또 눈을 떠맞췄네. 네.
3: 아니, 저는 네. 교수님 말씀 듣고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70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대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신랑을 위해서. 근데 이 여성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70가지가 다 맞았대요. 근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난리 났대잖아요. 왜인 줄 알아요?
1: 왜?
3: 딱 한 가지 기도를 빼뜨렸던 거야. 탈모. 난리 난 거야 이제. 난리 난 거야.
4: 어떻게 탈모가 어떻게?
3: 탈모. 그 가발이었던 거 그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야 했던 말이 내가 나의 너무 욕심만 채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했는데 나의 욕심만 너무 채운 것 같다. 그리고 또 기독교 유머 중에 이런 유머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진짜 돈이 많은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돈이 많은 여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한테 돈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돈 여자를 약간 그렇게 이모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너무 많이
1: 그쵸.
3: 또 구하는 것보다 또 지혜롭고 건강하고 건전하고 그다음에 가장 그 예수님 앞에서 무릎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구해라라고 예전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이 나서 우리 목사님께 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조언 한번.
1: 네.
0: 저는 정말 청년들한테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용기를 가져라 좀.
1: 용기를.
0: 네. 저도 지나보니까 네. 조금 더 용기를 가졌더라면 그때 그 문을 한번 두드려 봤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가 보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왜

0: 내가 못했을까? 또부터 시작해서 왜 나에게 맞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곳곳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용기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거나 저 사람이 나에게 오거나 이것만 기대했지. 근데 내가 이렇게 정작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두드렸으면 얼마든지 좋은 상황이 될수 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뭐 여기도 이야기할 때 외모나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사실 많이 봐요, 제가 봐도.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게 용기를 가지면 외모가 커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이거 보다가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했는데, 저희 아내가 저보다 키가 커요. 이제 제가 상당히 작죠. 저희 아내가 키가 168이에요. 근데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하는 데 있어서 절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남자는 내 키보다 1cm라도 작으면 안 된다고. 무조건 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저와 결혼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저 사람 이런 조건 때문에 나안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붙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청년기 때는 이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요. 중요한 건 용기를 가지고 두들기고 기도하면 문이 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1: 목사님이 용기가 미움받을 용기는 아니었네요.
0: 진짜 용기였네요. 저희 아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친구분이 그랬대요. 야, 너 얼굴 보고 다가와서 두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 아내가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단호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남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얼굴이에요. 좀.
2: 약간 차도녀 느낌.
3: 약간 예쁘시구나.
2: 예쁘고, 그 다음에 아주 얼굴이 단정하면서도 왜 살짝은 지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누군가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 같은 인상이.
1: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하셨네.
0: 주변에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와서 직접 대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왜 했느냐. 교회에서 결혼 안 하면 차에 그만두고 나가라. 저는 궁지에 몰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가서 이렇게 두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두드림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아, 이 사람 내가 두드림이 열릴 수 있겠지 했는데도 안 열렸는데, 거꾸로 아, 이 사람은 두드려도 안 열릴 거지만 그래도 급하니까 내 상황이 가서 한번 두드려보자.
3: 궁지에 몰렸을 때.
0: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이 용기를 가지고 해봐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한번 해볼걸.
3: 그러면 우리 교수님은 이상형과 결혼을 하셨나요?
2: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3: 남편을 위해서? 네.
2: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니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셨어요. 네네. 뭐 4대 이상 예수 믿고 신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호선이를 사랑하고 똑똑하고 이런 이제 항목을 놓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런 남자를 만났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4대 이상 예수 믿기 어렵거든요. 4대 이상 예수 믿고 그다음에 정말 신학을 하고 그다음에 저를 정말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너무나 스마트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기도를 좀 더 해야 했어.
3: 왜요?
2: 두 가지를 빼놓으셨어. 대신 키와 얼굴을 아삭하셨어요.
0: 아삭하게.
3: 나는 지금
0: 아삭하게.
3: 지금 형부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교수님 형부라고 해서 나 해야 되는 거야?
2: 선생이에요.
1: 형부예요. 형부.
3: 형부. 목사님은 사모님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라고 해야 사부님이라고 하셔서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1: 사부님.
3: 사장님.
1: 사장님.
3: 사장님이요. 뭐라고 해야 되고 지금. 님 남편님.
2: 김 교수라고.
3: 아, 김 교수님. 김 교수님을 상상하면 굉장히 막 멋있고 막 재밌고.
2: 이제 그거는 이제 제 어머니의 기도였고요.
3: 네.
2: 저는 이제 연애를 꽤 많이 했었는데, 저는 180cm 아래 키가 그보다 작은 남성이랑 결혼할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아예 머릿속에 결혼이 없었으니까. 그냥 연애를 즐겁게 하는 형인데, 저는 항상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그냥, 네네. 그냥 집중이에요. 근데 이제 연애는 이제 키 큰 남자도 하고 키 작은 남자도 하고 뭐 잘생긴 남자랑도 해보고 그냥 인물이 없는 남자랑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죠. 난 똑똑한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제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자가 똑똑하게 저를 웃겨주더라고요.
3: 나 이러면 좋아.
2: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똑똑하고 재밌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어쩌다가 이제 결혼이라는 게 막 맞먹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냥 결혼할까? 그럼 결혼하자 해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결혼했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살수록 이 사람이 인격으로 저에게 감동을 줘요. 이게 정말 제가 이게 농담을 하는 얘기나 립서비스가 아니라 저는 지금도 제 남편한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이 나와 살게 해주신 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가장 최상의 축복을 주신 것이다. 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 그런 설거지 해놓고 나가라. 제가 먼저. 근데 정말 저는 감사해요. 한 번도 이 결혼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3: 아, 근데 멋있다. 저렇게 해야 되는데.
1: 유성이 형이 어떻게 되나요?
3: 저요?
1: 네. 그게요?
3: 아니, 저는 일단은 대화가 잘 되는 그런 사람과 그리고 좀 친구같이 그리고 지낼 수 있고 저와 좀 라이프 스타일이 좀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저는 또 여행을 또 좋아해가지고 같이 뭐 진짜 배낭 하나 메고 같이 여행도 이렇게 갈 수 있는 편하게 갈 수 있는 편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1: 알고 계시죠?
2: 좀 어떤 네. 몇 가지나 가. 네. 근데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3: 네. 네. 어 저는 이제 갈수록 이게 이상형이 커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제가 축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몇 개를 얘기했더니 저도 주변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다 해봤자 못해. 죽여. 그러고 분명히 다섯 가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다섯 가지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다섯 가지나 이렇게 다 채울 수가 있냐고 혼내키더라고. 다섯 가지 얘기하라고 얘기했는데.
2: 얘기하라 그러면 그 얘기.
3: 줄이라고 해서.
2: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하겠죠.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사람은 자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만 있어도 그걸로 평생을 살 수 있어요. 그건 한 가지 확실해요.
3: 한 가지.
2: 그래서 궁금한 건 레온 씨 이상형은 어떻게 될까요?
1: 저는 일단 뭐 신앙적인 그 기본 베이스 베이직은 있어야 되고 저는 또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쓰리뻐.
3: 오 쓰리뻐.
1: 슬리퍼가 아니라 쓰리뻐.
3: 쓰리뻐.
1: 기뻐, 바뻐, 예뻐.
2: 아
3: 이 세 가지. 예뻐?
1: 기뻐, 바뻐, 예뻐.
3: 아 바뻐, 예뻐.
1: 나를 보면서 늘 리액션 해주고 기뻐해주고 어우 우리 남자친구 내 남편 잘한다. 막 응원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바쁜 거는 자기 일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일도 딱 하면서 공과사를 구분하고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3: 그렇죠.
1: 내가 비정규직이니까 아내는 정규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대보험도 좀 되고 우리 엄마 원하는 기도제면 공무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제고 예뻐는 뭡니까? 예뻐야 돼.
2: 레온 씨 이렇게 네. 기뻐 바뻐 예뻐 좋아하는 레온 씨 나뻐.
1: 교수님.
3: 와 라인입니다. 네 오늘은 마무리하기 전에 사연의 주인공에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20대의 자신을 쿨하게 잊으셨으면 좋겠어요. 잘 나가던 시절에 나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 시간에 머물러 현재를 살아갈 수 없게 되거든요. 과거에 나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겨두고 지금의 나로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사연 정리 부탁드릴게요.
4: 네. 저는 이 사연자가 충분히 여전히 저는 아름답고 매력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20대 때만 그러고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 네.
4: 그래서 충분히 매력 있고 아름답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여성분을 정말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저는 분명히 훌륭한 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내가 20대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아름답게 볼 형제를 준비해 두고 계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만들어져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 있는 사람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만들어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형의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데 그 기준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 있는 사람을 좀 찾으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 경험이지만 흘러가 보니까 아 내가 예전에 가졌던 안목이 틀릴 때가 참 많았구나. 저희 아내 말고 그 전에. 그래서 중요한 건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딱 나에게 맞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게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께 내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을 주십시오라고 자꾸 기도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분을 만나면 가장 행복한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으니까 어렵고 또 만나도 나중에는 또 거꾸로 불행해지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 아멘. 네, 오늘도 역시 목사님의 정리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목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기도 편지 읽어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괜히 아, 오랜만에 쓰려니까 좀 괜히 좀 쑥스럽고 떨리고 그렇더라고요. 제 진심이 사연의 주인공에게 꼭 전해지길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연의 주인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지금 결혼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지나간 과거는 잊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게 붙들어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이 배우자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잘 성기는 멋진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배우자를 찾음에 있어서 사회적 기준으로 좋은 배우자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좋은 배우자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주인공분이 오늘은 노크토크의 고민으로 노크했다면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멋진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결혼식장의 문을 노크하길 간절히 바라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0: 네, 오늘은 노크토크 21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1: 저는 그 기도의 법칙 중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이 있는데 이게 연애의 법칙하고도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의 법칙하고 일단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서 찾았으면 목포뮤를 향해서 이제 두드리고 저 남자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저도 지금 찾고 있거든요.
0: 아, 나도 찾고 있잖아.
1: 같이 얼굴 보고 있네. 저쪽 봐야지.
0: 저쪽 봐야지.
2: 이 파트너라고 하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0: 그쵸.
2: 생명부지 모르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사랑에 빠져들거든요.
0: 네.
2: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짝을 가까운 데 두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먼 데서 찾는 것보다 먼저 가까운 데부터 찾아가고 네. 그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 게 어떤가.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좀 마음속에 꼭 한 가지 적어도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0: 네.
2: 그 기준 중에 다른 모든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꼭 넣으셨으면 하는 기준 그 중에 하나는 같은 종교였으면 좋겠어요. 이 종교는 거대한 하나의 울타리이자 거대한 생각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런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파트너를 갖는다는 것 이건 어쩌면 또 하나의 하나님을 내 안에 두는 것 이것과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3: 제가 예전에 연애에 실패했을 때
0: 네.
3: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은규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시간 지나면 더 좋은 사람 나타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 말을 안 믿어요. 이 사연자도 그렇죠.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좋은 사람들은 지금 없을 거야 라고 네. 이렇게 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좌절하는데 사실은 제가 결혼해보니까 교수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지나가 보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면 그 좋은 사람 못 보았느냐. 우리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선배 중에 결혼할 때 저한테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선배가 있었거든요. 본인이 사실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외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자매가. 근데 신앙이 너무 좋고 마음씨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0: 네.
3: 근데 결혼은 해야 되고 이 선배님도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근데 외모가 너무 안 끌린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는데 결국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가치를 보고 결혼하니까 갈등이 없이 잘 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어해. 그걸 경험 넘어서는 것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신앙적인 가치를 잘 붙들고 있으면 모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모험하면 반드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제가 노크토크와 함께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있다면 결국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곁에는 좋은 분들만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3: 때로는 솔로몬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1: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1: 토크. 다음 주에 만나요.
4: 너랑 만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하면 낙엽을 막 뿌리면서 가란 나야 막 이랬단 말이야. 그 호흡하라고 한번 꼽아보세요. 정말 많습니다.
1: 이혼하세요라는 설교는 없잖아요.
4: 이혼 이꼴 마치 범죄처럼 이렇게 다룬다고요. 상처받은 그들에게 공동체는 추방을 명하는 거거든요.
1: 요즘은 결혼은 결국 혼자가 낫더라. 이혼은 이제 보니 혼자가 낫더라. 재혼은 재차 혼자가 낫더라.
4: 딸이 그렇게 얘기하고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야 너는 그 집 귀신이니까 그 집 가서 해결하라. 네가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경우도 있는데
1: 우리 엄마 눈 뒤집어집니다. 진짜 우리 엄마 눈 뒤집어지고
0: 네. 막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지만 혼자서 얘기를 못 할 것 같으면 목사님과 이호선 교수님께
4: 가격을 올려야 되겠네.
0: 가격
1: 많이 받으셔야 돼요.
0: 감정 대리 가격.
4: 네.

0: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1: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봄이 되면 새싹은 눈을 뚫고 나오려고 노력한다. 벌은 꿀을 모으기 위해 노력한다. 지구는 태양을 멀어지지 않으려 노력한다. 새싹도 별도 지구도 노력하면서 불평하지 않는다.

네, 오늘 첫 곡, 에드슈란의 Sapphire 듣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김어준입니다. 자, 오늘 오프닝 멘트. 봄이 되면 새싹은 눈을 뚫고 나오려고 노력하고, 벌은 꿀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지구는 태양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새싹도 별도 지구도 노력하면서 불평하지 않는다. 이 말 가슴에 와 닿나요?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노력들이 때로는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교도 하게 되죠. 아, 저 사람은 더 적은 노력으로 더 큰 보상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만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또 제일 큰 문제죠. 아무도 내 노력을 못 알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지구라는 별은 모든 것들이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거저 굴러가는 것 같은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하나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연의 법칙도 마찬가지죠. 아름다운 햇살도 저기 저 멀리 보이는 지평선, 그리고 우뚝 솟은 높은 산, 모두의 노력으로 이 풍경이 이루어지고, 우리 역시도 어딘가 이름 모를, 그리고 어딘가에 이름이 알려져 있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하루가 채워집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은 세상 어디에서나 노력하는 모든 일을 위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 인생 명작 주제는요, 고명한 작가의 고전이 답했다 시리즈,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입니다. 네, 고명한 작가는 그 97년도 MBC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로도 활동했고요, 연매출 10억 원 넘는 외식업 CEO로도 있죠. 현재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이력인데, 종합 베스트셀러 1위 작가가 되었습니다. 또 동기부여 강연가로 또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교보문고 출판 어워즈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와 나란히 올해의 작가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이력입니다.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전혀 다른 분야에서 또 성공하는, 게다가 책으로. 책을 읽기만 한 게 아니라 책을 써서 최고의 반열에 오른 그런 사람이죠. 작가가 된 결정적인 계기로 인생을 바꿔준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이 책에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그 전작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한 20년이 넘었네요. 2005년도에 드라마 촬영 후에 그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이 정면 충돌해서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죠. 그때 이제 병원에서 이틀밖에 못 산다 이런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근데 기적적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에서 이런 생각만 반복해서 했다 그래요. 죽음의 문턱에서 던진 질문은, 과연 나는 마땅히 내가 살아야 할내 삶을 살았는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만 한 건 아닌가. 깊은 고뇌와 성찰, 또 회의감을 느꼈다고 해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뒤에 독서와 글쓰기로 해답을 찾는 과정에 인생을 보내게 되는데요.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 하루 종일 책만 읽었다고 합니다. 내면의 가능성을 온전히 끄집어내서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런 젊은 시절에 시간을 보내는데, 이렇게 사람이 그 인과응보라 그러죠. 그 세옹지마. 네, 인과응보는 상관이 없네요. 세옹지마가 어울리는 고사성어 같은데, 이렇게 큰 아픔과 시련 뒤에 이 인생 반전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작가는 이 독서를 얻은 이 삶의 자세와 성찰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 부와 행복, 그것을 얻는 과정에 대한 통찰을 책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고전이 답했다 시리즈는 우리 명작이 사랑하는 시리즈죠. 네, 저희 내 인생의 명작에서도 몇 번 다뤘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제일 먼저 나온 책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라는 책이었는데, 이 책이 출간 즉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고명한 작가의 대표 에세이입니다. 그 내용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됐던 게 고전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 이 책은 그 고전을 통해서 삶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그렇다면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와 행복 중에 한 가지, 부. 많은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약간 터부시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돈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치부하던 그 부에 대해서 이 책은 답을 했습니다. 답을 했다기보다 알아가는 과정에 대한 본인의 성찰을 얘기했는데요.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끌려다니지 않고 진짜 부를 쟁취하기 위한 그 전략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고전 한 권이 아니라 한 권, 두 권, 세 권의 내용을 한 단락 혹은 한 소제목에 녹아내서 삶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이거는 굉장히 많은 독서를 통하지 않으면 이렇게 바로바로 연결이 되지 않는데, 작가는 그걸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기 적합한 그런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내 인생의 명작 고명한
작가와 함께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I want you, I need you, oh God. I need these beautiful things that I've got.
1: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되어라. 당신은 왜 돈을 벌고 싶어 하는가?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쓴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소비를 떠올린다. 해외여행도 가고 명품 옷도 사 입고 좋은 집에서 여유롭게 살겠다고 마음을 먹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게 목표를 가지면 그만큼의 돈을 가질 수 없다. 돈은 소비가 아닌 생산을 위해 써야 한다. 소비를 목표로 하면 동력이 약하다. 인간은 나를 위해 뭔가 할 때보다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강력한 동력이 생긴다. 요리만 해도 그렇다. 나는 나를 위해 요리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요리할 때가 훨씬 즐겁고 열정이 솟는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는 때를 떠올려 보면 깜짝 놀랄 다른 이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케이크를 준비하고 노래를 준비한다. 그 과정이 너무나 신나지 않은가? 이번엔 나를 위한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한다고 상상해보자. 내 혼자 음식 만들고 노래를 틀고 부르고 촛불을 분다면 어떻겠는가? 돈은 남을 위해 쓴다라는 목표를 가질 때 더 크게 벌린다. 남을 위해 돈을 쓴다는 게 바로 생산을 한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 욕지도 펜션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여행의 일부로 이 펜션에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냥 낚시나 하고 좋은 경치 보고 맛있는 거 먹는 식으로 이곳 시간을 소비한다면 내 하루가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는 걸 나는 안다. 물론 나는 이곳에 있는 동안에 그런 것들을 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새벽에 일어나 글을 써야 하루가 완벽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행위, 생산이 동반되어야 한다. 생산은 의무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한국 문명의 목표는 내가 산다에서 함께 산다로, 함께 산다에서 남을 살린다로 진화했다. 한국인의 탄생 32페이지. 자, 이 책을 보면은 생산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나만을 위해 뭔가를 하는 건 소비이다. 생산하는 건 결국 남을 위하는 마음이다. 언급한 한국인의 탄생이란 책 속 문장처럼 한국인의 마음속엔 뭔가 생산을 하고 소비하고 남들이 그리고 그것들을 더 잘 소비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다시 생산하고 이런 순환 욕구가 기본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에서 함께 남에서 다시 나로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이다. 날 위해 함께하고 나를 위해 남을 살린다. 지금 내가 남을 위해 이 글을 쓰는 이유도 이 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이 글을 생산하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독서를 통해 선순환의 원리를 깨달았고 기꺼이 남을 위해 새벽 시간을 소비하면 결국 나를 위한 엄청난 대가가 저절로 생산된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다. 만약 나 자신을 위해 글을 쓴다면 어릴 때 억지로 숙제하듯이 힘들게 글을 써야 하고 지금 이 시간이 힘겹게 느껴질 것이다. 오로지 날 위해 쓰는 돈은 수입의 10%면 충분하다. 나머지 90%는 남을 위해 재투자한다. 예컨대 나는 이 글을 생산하기 위해 기꺼이 욕지도와 펜션에 돈을 쓴다.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수백 권의 책을 사는데 돈을 쓴다. 다른 식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경험하기 위해 식당에 돈을 쓴다. 죽을 때까지 내게 들어온 돈을 다시 남을 위해 내보낼 것이며 그렇게 나간 돈은 더 커다란 돈이 되어 돌아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부는 양보다 질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건대 돈은 혼자 쓰려고 버는 게 아니라 생산하기 위해 버는 것이다. 생산의 개념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때 비로소 끌려다니지 않고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물건을 사고 소비하도록 가르치고 광고한다. 이 브랜드 옷을 입어야 하고 이 가전제품을 들어야 하고 이곳에 가야 한다고. 자본주의에 길든 사람들 가슴 속에서 남을 위한 마음이 솟아나지는 않는다. 세상은 마땅히 움직여야 할 방향으로 움직인다. 역행하지 않는다. 돈의 방향도 마찬가지다. 돈은 남을 위해 돌고 도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방향으로 함께 당신도 가면 된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이용하라. 현대 생물학의 고전이라 불리는 리차드 도킨스의 책 이기적 유전자, 이 책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이기적과 이타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다. 생명체는 유전자를 지키고 보관하고 늘려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 그런데 생명체가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근본 이유를 들여다보면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나를 위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다. 돈을 쫓는다는 건 오로지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번다는 이기적인 마음이다. 돈은 이런 마음을 좋아하지 않는다. 극도의 이기주의는 돈을 쫓지 않고 따라오는 게 만드는 것이다. 나를 먼저 위하는 게 아니고 남을 먼저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애쓰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몸에는 애초에 나를 위해 남을 도우려는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다. 그런데 이성이 생기고 언어가 생기면서 욕심을 알게 되었고 나만을 위하는 삶이 잘 사는 삶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 이기적 유전자의 이론이 맞다면 결국 남을 도와주는 게 길고 크게 봤을 때 나에게 더 유익할 텐데 말이다. 그럼 이 이론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강연을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가 우연히 라디오에서 사연 하나를 들었다. 사연을 보낸 사람이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에 갔는데 주유기마다 이런 말이 쓰여져 있었다고 한다. 내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대폭 인하되오니 오늘은 꼭 필요한 만큼만 주유하시고 내일 와서 다시 주유하세요. 나는 이 사연을 듣자마자 그 주유소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이제껏 수많은 주유소에 갔지만 여기는 꼭 다시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그런 곳은 없었다. 커피를 주고 물티슈를 주고 물을 주고 온갖 사은품 다 받아봤지만 인상에 남는 주유소는 없었다. 그런데 이 주유소만큼은 라디오에서 들었을 뿐인데도 야, 저기는 꼭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 아마도 그날 그 주유소에 들른 모든 사람의 마음이 나와 같았을 것이다. 배달의 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의장도 이런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배달해 주지 않는 맛집의 음식을 집에서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몸이 아파 직접 매장에 못 가지만 단골 식당 음식을 먹고 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을까? 이들에게 먹고 싶은 음식을 배달해 주자. 성장을 거듭한 배달의 민족은 2019년 독일의 음식 배달 서비스 회사 4조 7,500억 원에 인수되었다.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오로지 내 돈, 내 욕심, 내 성공만 바라면서 시작하면 절대 그 자리까지 오르지 못한다. 내 욕심으로 시작하면 발휘될 수 있는 창의력의 한계가 있다. 하지만 남을 위해 시작하면 내 안에서 발휘되는 창의는 무한계이다. 이기적인 유전자가 도와주기 때문이다. 결국 이타심은 가장 이기적인 마음이다. 우린 이거를 이용하면 된다.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 한 줄이 4조 7,500억 원보다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다. 고조는 바로 이러한 인생의 선순환의 시작이 된다.

일을 대하는 태도. 인간은 60세에 죽든 120세에 죽든 뭔가를 하다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다. 나는 2005년에 죽음 바로 앞에까지 가봤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인간은 결국 무언가를 하다 죽는데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 남이 시켜서 하는 일, 끌려다니면서 하는 일을 하다가 죽고 싶지는 않다는 걸. 우리는 일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평생. 그러니까 돈 벌기 전에 일은 왜 하는가라는 물음에 명확한 답을 줄 수가 있어야 한다. 그 답을 찾아야 돈 버는 과정이 지금 이 순간이 하루가 행복할 수 있다. 니체는 세 가지 정신을 말한다. 낙타, 사자, 어린아이. 낙타는 나는 해야 한다라는 생각, 사자는 나는 할 것이다 라는 생각, 어린아이는 나는 즐긴다 라는 생각이다. 어린아이의 단계는 몰입이다. 몰입은 최상의 즐거움이다. 돈을 쫓지 않는 마음이다. 즐겁게 일하며 돈은 따라오게 만드는 그러한 정신 상태이다. 책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엔 이런 글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 먹느냐 하는 건 인간의 미래를 결정짓는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용기를 품어라. 긍정적인 생각은 그 자체가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 세상 모든 일은 소망에서 비롯되며 그것이 진지하고 바르다면 언젠가 반드시 실현된다. 짧은 분량으로 읽을 수 있는 책,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는 약 100년 전에 출간되어 1억 부 이상 팔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다. 이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쓰였다. 미국이 쿠바를 독립시키기 위해 전쟁을 할 때였다. 미국 맥킨리 대통령은 쿠바 반군의 지도자인 가르시아 장군에게 비밀스러운 편지를 보내야 했는데 쿠바 정글에서 장군의 거처를 알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 힘든 임무를 받은 로완 중위는 편지를 품에 넣자마자 곧바로 길을 떠났다. 지금 그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은 전혀 없었다. 어디에 있던 무조건 전달하겠다는 의지 그거 하나였다. 스파르타 군대는 적군이 몇 명이나 되는지 묻지 않았다. 어디 있는지만 물었다. 어차피 어떠한 방법으로든 무조건 공격을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단지 이기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이를 대하는 태도는 자신이 정할 수 있다. 쉬운 일, 돈 되는 일만 찾지 말고 어려운 일, 올바른 일을 찾아보라. 이런 일을 찾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저절로 몰입하게 되고 마땅히 가져야 할 분은 따라온다. 이러한 순환고리가 우주의 방향이고 돈이 흐르는 길이다.

네, 내 인생의 명작 오늘 주제는요. 고명한 작가의 고전이 답했다 시리즈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 오늘 청취하고 계십니다. 자, 저는 1부 순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바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1: 바른 방송, 좋은 방송, K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여러분은 지금 좋은 책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 김아준의 내 인생의 명작을 듣고 계십니다.

반드시 여러 우물을 파야 한다. 내 시간과 노동력을 돈과 1대1로 바꾸는 한 가지 방법만 알고 있다면 나이 먹을수록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경험을 파는 세상이다. 경험은 나이가 들수록 많이 쌓인다. 그 경험을 콘텐츠로 전환할 수 있으면 돈이 된다. 나는 네 번의 사업 실패 경험, 개그맨 생활 경험, 메밀국수 식당 운영 경험, 또 내가 읽은 책의 경험 등을 조합해 책이라는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얻고 있다. 여러 우물을 팠기에 가능한 일이다. 꼭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한 가지 직업을 가지더라도 다양하게 경험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면 된다. 실패의 우물도 여러 개를 파야 한다. 성공 스토리의 바탕에는 반드시 실패한 이야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자신과의 대화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 우리는 자신이 개인으로서 얼마나 진보했는지를 판단할 때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인기, 부, 교육 수준 같은 외적 요소들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물질적 문제에서 자신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때는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 모든 걸 성취하려고 애쓰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한다만 허나 자신이 인간으로서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평가할 때는 내적 요소들이 더 중요할 것이다. 또 넬슨 만델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 내 성공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내가 몇 번이나 넘어졌다가 일어섰는지로 나를 판단하라.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한평생 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노벨 평화상 수상자 넬슨 만델라도 실패의 경험을 강조했다. 유명한 어록이 바로 내 성공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내가 몇 번이나 넘어졌다가 일어섰는지로 판단하라. 이 문구다.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도 자신의 실패에 대해 자신은 실패한 게 아니라 잘 안 되는 방법을 만 가지 발견했을 뿐이라고 했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다. 실패의 경험은 돈 주고 일부러 사서 체험하라는 말이다. 예전엔 젊은 시절에 고생하면 내공이 쌓이고 장래 발전을 위한 힘이 된다는 뜻으로 알려져 있지만 요즘은 다르다. 사서 고생해서 얻은 경험, 그 자체가 바로 돈이 되는 것이다. 고생을 사는데 10원이 들었다면 그 경험으로 10억을 벌 수 있는 세상이다. 경험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 실제 경험이 곧 나만의 고유한 콘텐츠가 된다. 결국 인간의 몸은 늙는다. 노동력을 돈으로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인생의 전반전은 노동으로 돈을 벌고 후반전은 경험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 당신의 경험이 당신의 인생을 윤택하게 만든다.

당신의 곰스크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곰스크다. 독일 작가 프리츠 오르트만의 소설 곰스크로 가는 기차를 읽고 내린 결론이다. 곰스크로 가는 기차. 이 책은 국내에 번역 출간되기 전부터 알려진 작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MBC 베스트 극장을 통해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다. 줄거리는 간단하다. 어린 시절부터 꼭 가보고 싶은 꿈의 장소, 곰스크를 꿈꿔온 남자가 이제 막 결혼한 여자와 함께 곰스크를 향해 떠난다. 하지만 우연히 한 마을에 내리면서 그곳에 정착하려는 아내와 신랑이를 버리기 시작하고 결국 남자는 곰스크로 가지 못한다. 곰스크로 가는 기차,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나는 곰스크로 갈 때를 대비해 항상 돈을 저축했다. 1, 2년 후에 아이가 좀 더 크면 출발하려고 한다. 중간 생략, 돈도 충분히 모았다. 다시 또 넘어가서 중간 생략. 우리 둘째가 이번에 여자아이가 태어나자 내 계획은 조금 더 밀려났다. 이 책에서 주인공 남자는 곰스크로 가기 위해 돈을 모은다.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 다음으로 미루고 또다시 아이가 태어나 주저앉는다. 남자에게 곰스크는 막연하게 꿈꾸는 이상향이다. 그곳에 도착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고 행복할 거라 믿는다. 하지만 아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곰스크다. 두 남자가 계속해서 고도를 기다리는 장면을 그린 사뮤엘 베게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이 책을 읽고서도 나는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고도는 누군가가 아니다. 바로 나이다. 고로 내가 지금 두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이 낙원이고 나 자신이 구원자이다. 환경을 바꾸기 전에 시간에 만족해야 한다. 시간에 만족한다는 것은 지금 이곳에 있는 나에게 만족한다는 뜻이다. 부를 가져야 할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내가 행복해야 마땅히 가져야 할 부를 가질 수 있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해야 행복해진다고 배운다. 하지만 금메달은 한계다. 모든 사람이 금메달을 딸 수는 없다. 메달을 따지 못할 정도로 설렁설렁 하라는 말이 아니다. 최선을 다하되 목표를 얽매이지 말라는 거다. 금메달을 따야만 행복하다고 믿으면 당장 오늘 하루가 행복하지 않다. 오늘이 행복하지 않다는 건 그 하루 동안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다. 곰스크로 가는 기차의 주인공 또한 곰스크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내린 마을에서 하루하루 짜증을 내며 일한다. 결국 주인공은 현실을 인정하고 지금 자기가 있는 곳에서 만족을 찾기 시작한다. 그러자 돈이 모이고 가족들도 행복해진다. 언제든 곰스크로 떠날 수 있는 돈을 충분히 모았고 그곳으로 가는 기차도 일정한 시간에 오지만 주인공은 결국 기차를 타지 않는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장소에 갈 수 있어야 한다. 주인공이 가고 싶은 곳은 곰스크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두 발이 닿아 있는 마을인 것이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시크릿의 공동 저자인 제임스 레이는 진정한 부에 이르기 위한 절대 조건에 관해 쓴 책 조화로운 부에서 마크 트웨인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썼다. 성공의 비결은 당신의 직업을 휴가로 만드는 것이다. 자, 지금 내가 있는 곳을 보자. 그곳을 곧 꿈의 장소로 삼자. 내가 지금 일하는 곳을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보자. 휴가 떠날 때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일터에 가서 일하면 마땅히 가져야 할 부는 당연히 따라온다. 부의 액수도 정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즐길수록 점점 더 커지기 때문이다.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책을 선정하는 기준이 책을 읽는 기준이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책에서 인용하는 다른 책의 그 저자와 내용들을 적어놨다가 주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그런 인용을 가장 많이 했던 책이 살면서 네, 바로 이 책인 것 같습니다. 고전이 답했다 시리즈는 작가가 본인이 읽은 책을 바탕으로 매번 단락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흥미롭고 아 이런 내용이 이 책에 있었구나 혹은 내가 읽었던 책이더라도 다시 찾아보고 없으면 이제 구매해서라도 주문을 하고 읽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게 바로 책 읽기에 그 연결고리가 되는구나 선순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죠. 그걸 채널을 보면서 뭐 그냥 관심 있는 주제가 있어서 하나를 봅니다. 뭐 쇼츠를 봐도 좋고 뭐 짧으면 30초, 길면은 뭐 5분, 10분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휴일날 뭐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유튜브 앞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계속 그 알고리즘이 연결되고 그 주제와 반복되는 혹은 비슷한 연관이 계속 눈앞에 뜨는 현상을 때문에 이제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책을 읽다가 인용하는 문구나 또 언급되는 저자, 그다음 내용, 책 제목들을 파악하고 나면 그 책을 읽고 싶다라는 또 강한 열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책이 주는 장점 중에 하나겠죠. 바로 순간적으로 반응이 오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내 시간이 오로지 매몰되지 않고 시간과 시간의 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나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그 기회가 조금 더 발전된 나를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당신의 곰스크는 어디에 있는가? 자, 곰스크. 곰스크로 가는 기차를 쓴 이 프리츠 오르트만의 이 그 책이 제가 주문했던 최근에 책이기도 했기 때문에 생각나서 언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책과 함께 독서를 하다가 그곳에 언급된 또 다른 책을 마주칠 때의 기쁨은 맛있는 국밥을 먹으러 갔다가 정말 잘 익은 깍두기를 먹는 기쁨과 비유를 하면 어느 정도 맞을지 모르겠네요. 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시크릿의 공동 저자 제임스 레이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저자가 성공의 비결은 당신의 직업을 휴가로 만드는 것이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글이 참 많은 울림이 왔어요. 제가 그몇번 언급을 했다시피 저는 이제 뉴욕에서 이제 가이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주를 많이 가게 됩니다, 매주. 뭐 보스턴이나 워싱턴 나야가라, 뭐 필라델피아 이런 데 가는데 이제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처음엔 즐겁던 일이 이제 그 반복되는 루틴 때문에 힘들고 지겹고 이제 스트레스와 짜증과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행을 선택을 한 결과 몸과 마음이 그렇게 지쳐갔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변화되는 시시각각 우리에게 주는 선물 같은 자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혹은 어떤 영감을 얻는 사람들의 표정과 그런 감정들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로지 느끼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한 생계로만 생각을 하면은 그 일이 곧 어느 순간 정말 힘든 일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이 책에서 언급된 성공의 비결에 이런 글, 당신의 직업을 휴가로 만드는 것, 제가 정말 남들의 휴가를 지켜주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남들에게 행복을 주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변할 때제 일이 사랑스럽고 기쁘게 저한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생각하는 세상은 내 안에서 지옥을 갔다가 내 안에서 천국도 가고, 하지만 어제와 그저께와 똑같은 일상이지만 내 안에서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제가 마음속을 향해서 외치는 목소리에 따라서 내가 가는 똑같은 지역이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무한히 애쓸 수 있는 능력. 군주로는 1500년대를 살았던 정치가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쓴 책이다. 500년이 흐른 지금 정치가는 물론 경영자에게도 고전으로 읽히는 군주론에 이런 말이 나온다. 자신을 다시 일으켜줄 사람이 있으리라 믿으면서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며 혹시 그렇게 되더라도 당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방어책은 비열할 뿐더러 자신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훌륭하고 확실하며 지속적인 유일한 방어책은 바로 자신과 자신의 역량에 의존하는 것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군주가 되기 위해 역량과 행운을 이야기한다. 둘 중 역량이 가장 먼저이다. 누군가 나를 세워줄 거라는 행운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마키아벨리는 그러한 책략은 자기 능력 밖에 있는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겁한 것이라고 말한다.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행운이 따라올 리 없다.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역량만이 효과적이고 확실하며 영구적이다. 유행을 바라지 말고 묵묵하게 역량을 쌓아가야 한다. 19세기 미국 속담에 천재는 무한히 애쓸 수 있는 능력이다 라는 말이 있다. 천재는 세상에 없는 놀라운 창조를 해내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창조물은 저절로 생겨난다. 어떻게 생겨날까?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에 의해 생겨난다. 결국 천재는 의심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자신을 믿으면서 무한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무한히 앞으로 나아가는 힘은 어떻게 생겨날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우리는 결과물이 없는 노력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만 천재는 그렇지 않다. 천재는 결과물을 신경 쓰지 않는다. 천재는 결과가 당연히 좋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무한히 노력한다면 위대한 결과물이 생겨난다. 이게 창조의 원리이다. 돈 버는 것도,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다. 책을 읽는다고 당장 달라지는 건 없다. 하지만 천재는 안다. 책을 읽으면 당연히 어떤 결과물이 따라온다는 걸. 당장 돈이 벌리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않는다. 반드시 돈이 따라올 줄 믿는다. 조급할수록 돈이 도망간다는 것도 안다. 이런 원리를 아는 사람을 우리는 천재라고 한다. 한 번쯤 실내에서 식물을 키워본 적이 있을 것이다. 화분에 심겨 있는 식물들은 최선을 다해 햇빛이 있는 곳으로 팔을 뻗는다. 잠시도 쉬지 않고 태양을 향해 무한히 애를 쓴다. 길을 가다 개미를 보아도 그렇다. 망설이지 않는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무한히 걷고 또 걷는다. 이런 존재를 우리는 천재라고 한다. 인간도 모두 천재로 태어났다. 다만 빨리 쉽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천재의 길을 포기했을 뿐이다. 하루아침에 식물이 자라지 않는다. 개미집이 한순간에 지어지지 않는다. 시간과 순서를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천재의 시간이 지루하거나 기다려야 하는 시간인 게 아니다. 이들의 속도가 정상이다. 천재가 아닌 사람들의 시간은 너무 빠르다. 우주의 속도를 위반하는 것이다. 천재란 자기에게 주어진 속도와 시간을 아는 사람이다. 니체가 말한 초인의 사상적 뿌리인 랄프 왈도 에머슨은 자기 신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다. 의심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천재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를 가지기 위해 서두르면 안 된다. 서두르면 작은 부를 가지게 된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느껴보라. 천재는 자기의 꽃을 언제 피워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다. 너무 일찍 꽃을 피우면 꽃샘추위에 얼어 죽는다.

네, 여러분은 지금 내 인생의 명작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 2부 방송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이 고명환 작가는 많은 책을 읽음으로써 삶을 변화했는데, 그런데 재밌는 이력은 삶을 변화하고 책을 읽고 또 글을 쓰고 그것을 바탕으로 요식업이 성공을 하고 또그 요식업에서 나온 돈으로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강연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그리고 그 풍요로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긍정적인 의미로 표현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시 본인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은 책과 함께한 2시간, 저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무척 즐거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주말 저녁 밤 10시에 시작해서 자정까지 끝나는 2시간의 여러분과의 만남을 위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이었습니다.

0: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1: 아름다움의 동반자, 키스 그룹에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아울렛 세상. 안녕하세요. 우진숙입니다. 건강을 위한 안마의자와 매트리스, 김치냉장고 등의 선물이 정말 오랫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트론스의 제이슨 박 부사장께서 알뜰 정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네네.
0: 아,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준비하신 프로모션들 오늘 하나하나 좀 소개를 받을 텐데요. 먼저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쁜 전신 안마의자하고 또 김치 냉장고를 동시에 구입하면 이게 3,000불에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가능한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1: 네, 저희가 정말 지금까지
0: 네.
1: 세일한 중에서 가장 아주 화끈한 세일이고
0: 그렇군요.
1: 가장 좋은 어떤 제품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좀 준비한 건데
0: 네.
1: 전신 안마 의자예요.
0: 네.
1: 그게 이제는 발바닥서부터 등, 허리, 엉덩이, 목, 또 손까지 마사지를 해주면서
0: 네.
1: 그리고도 리클라이너도 되고
0: 네.
1: 아주 잘해요.
0: 오.
1: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요.
0: 그러니까요.
1: 그게 이제는 솔라라는 제품인데
0: 네.
1: 요 제품하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는 김치마마라는 그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0: 네.
1: 이것도 신상품인데 좁고 굉장히 이렇게 약간 높은데
0: 네.
1: 좁은 공간에 다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0: 아, 너무 좋네요.
1: 그래서 예, 이게 보통 1,300불이고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라 제품은 2,700불에 제가 판매하던 거를 두 개 합쳐서 지금 3,000불에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0: 너무 파격적이에요.
1: 네, 그래서 네. 도착순 50명에 한해서
0: 네.
1: 저희가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어떤 그 안마의자들이 있는데
0: 네.
1: 요즘에는 저는 마사지 체어 중에서 고급형이다 그러면은
0: 네.
1: 듀얼 엔진이 있느냐예요.
0: 그렇죠.
1: 단단하게 뭉친 목과 어깨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체중의 압박을 견뎌낸 그 허리하고 골반이
0: 네.
1: 이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 치유를 하려면은 옛날에는 하나가 롤이 왔다 갔다 마사지 롤러가 왔다 갔다 했는데
0: 네.
1: 지금 이게 따로따로 있단 말이죠.
0: 아, 그렇군요.
1: 하나는 목하고
0: 네.
1: 어깨 하나는 엉덩이하고 허리
0: 네.
1: 그 발바닥 그러니까 세 사람이 동시에 프로 안마사가 해주는 거랑 똑같은데
0: 네.
1: 고급 안마 중에서 요즘은 저는 세라젬 M10이라는 게 나온 게 있는데
0: 네.
1: 세라젬은 이러다가 유명한 회사거든요.
0: 아, 그래요.
1: 틀을 생각한 인체공학전 설계로다가
0: 네.
1: 안마의자를 만들었는데
0: 네.
1: 그게 이제는 170도 무중력 리클라이너가 돼요.
0: 오.
1: 그래서 그 생체 역학적인 그 척추 견인의 효과를 보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요가 동작하고 필라테스
0: 네.
1: 스트레칭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0: 네.
1: 허벅지 아래 마사지 기능까지 넣었어요.
0: 어, 그래요?
1: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사지 볼의 온도가 섭씨 65도까지 올라가고요.
0: 어, 따뜻하겠네요.
1: 근육에 아주 깊숙한 곳까지 이제 온열 테라피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이 제품들은 정말 그 기존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0: 그래요?
1: 그 제품이 또 있고
0: 네.
1: 저는 또 파나소닉에서 MAN1이라고
0: 네.
1: 680개의 지압 포인트를 그 초당 1000번을 체크를 해요.
0: 대단합니다. 네.
1: 그래서 저는 그 인공지능 센서가 정확한 그 안마 포인트를 감지를 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세기 조절을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으면서
0: 네.
1: 뼈를 피해 가죠. 그래서 이 제품은
0: 네.
1: 실제는 굉장히 강하게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 뼈를 피해가기 때문에
0: 네.
1: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0: 그래요.
1: 네,
0: 네.
1: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말 프로 안마사 중에서도 탑클래스의 그런 어떤 손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0: 그래서 그렇군요.
1: 대단하고 허벅지
0: 네.
1: 위에도 되고
0: 네.
1: 발바닥도 마사지를 해주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그 모니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코스를 갖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0: 네.
1: 실제 이제 사람의 상체가 이렇게 나타나고 하체까지 이렇게 쭉 전신이 나타나요. 그러면
0: 네.
1: 자기가 원하는 그 포인트를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럼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마사지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별로 다 또 마사지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0: 그렇군요.
1: 그런 어떤 그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세라젬 M10이나
0: 네.
1: 파나소닉 MAN1이나
0: 네.
1: 요거 일시불로다가 이제 구입을 하시잖아요.
0: 네.
1: 옷을 살균시켜갖고 냄새하고 제거시켜주고 이제 구김까지 펴지는 그 LG 스타일러 있어요.
0: 네.
1: 이제 그거를 무료로 증정을 해드립니다.
0: 아, 그래요.
1: 여러분들이 옛날 거 가지고 있는 분들도 트레이드는 할 수가 있습니다.
0: 어, 그것도요.
1: 하세요. 네네네네.
0: 네. 어, 이렇게 안마의자 지금 소개를 받았는데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잠자면서 스트레칭이 된다.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이런 매트리스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도 알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상체 각도를 약간 올리면서 등 안마가 되는 모션 베이스도 50% 세일한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일단 그 요즘에 네. 그 중년 이후 되면 코골이 때문에 고생하시고 또 이제 네.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얼굴이 붓는 분들도 많죠.
0: 네.
1: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한테 아주 좋은 소식인데
0: 네.
1: 물론 뭐 옛날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뭐 그 모션 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상체 각도를
0: 네.
1: 이렇게 한 맥시멈으로다가 한 그 80도 정도까지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리모컨으로다 각도를 본인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는 이게 뭐 젊었을 때 모르는데
0: 네.
1: 나이가 들면서 약간 상체를 약간 올려서 주무시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평평하게 주무시면 중력 때문에 혀와 목 근육이 뒤를 밀려서 기도를 또 좋게 된대요.
0: 그래요.
1: 코 고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숨쉬기가 좀 불편해지는데
0: 네.
1: 그 옛날에 그래갖고 병원 침대들이 약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약간 올렸다
0: 맞아요.
1: 이렇게 주무시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를 저는 응용을 한 건데
0: 네.
1: 그거를 저는 보통 그냥 풀렸던 그 파운데이션 대신 거기다가 저는 상체 하체를 올릴 수 있는 그 모션 베이스를 올려놓으면은
0: 네.
1: 상체를 15도만 각도만 올려도 기도 확보가 숨쉬기 편한 상태로 되게 돼요.
0: 그렇군요.
1: 그래갖고 예, 그래서 무호흡증 환자 또 코골이 환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0: 네.
1: 또 얼굴 붓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0: 네.
1: 그리고 거기다 등을 두드리는 기능까지 이번에 나왔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갖고 탁탁탁 두드리는데 그거를 밤새도록 두들겨주면 그렇고 그래서 한 네. 10분이나 20분 정도 타이머를 줄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럼 그거 되면 자동으로 다 끝나는데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고
0: 네.
1: 또 다리가 붓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상체 하체만 바로 올려도 되고 그래서
0: 네.
1: 이번에 저는 제가 그 유명한 매그넷 스트레치 매트리스 제가 한 13년째 팔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정말 효과를 많이 보잖아요.
0: 맞아요.
1: 허벅지 허리 통증 있는 분들
0: 네.
1: 그리고 매트리스는 10년 이상 되면 바꿔야 돼요.
0: 그렇죠. 네.
1: 네. 거기서 저는 그 푹 들어가서
0: 네.
1: 허리 통증의 유발 원인 중에 하나가 진짜 넘버원이 매트리스예요.
0: 그렇죠.
1: 그리고 한분들 매트리스 그렇죠. 좋은 거로 바꾸시면은
0: 네.
1: 그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돼요. 거기다가
0: 네.
1: 지금 모션 베이스 상체 하체를 마음대로 각도를 조절해서 올려주면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무호흡증 환자, 코 고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0: 네.
1: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0: 네.
1: 얼굴 붓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0: 되죠. 네, 너무 좋네요.
1: 감기 때문에 고생이 돼서 숨을 제대로 못 쉰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약간 올리는 게 좋대요.
0: 그렇죠.
1: 심장도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약간만 올려서 주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0: 네.
1: 다리도 다리 붓기 있는 분들도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0: 네.
1: 부분을
0: 네.
1: 저 이번에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하고 같이 구입하실 경우에
0: 네.
1: 50% 모션 베이스를 세일합니다.
0: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1: 네네.
0: 잠자면서도 스트레칭이 되는 정말 유명하죠.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도 세일을 하신다고 들었고요.
1: 테리 이제는 60년 전통이죠.
0: 네.
1: 우리가 벌써 이제는 13년째 판매를 하고 있는데
0: 네.
1: 어느 분이 오셔서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1: 이제 이제는 구입을 하시면서 하이트론에서 이렇게 얼마나 좋으면 13년 동안
0: 그렇죠.
1: 이 매트리스 한 가지만 오랫동안 파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걸 믿고 본인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실제 저는 입소문인 장안에 좀 화제가 된 거죠.
0: 그렇죠.
1: 소개로 이제는 좀 굉장히 많이 오고.
0: 네.
1: 값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0: 그래요.
1: 그렇게 아주 성능은 좋은데.
0: 네.
1: 그 유명한 그 어떤 브랜드네임 그런 데들은 사실은 그 브랜드 값이 크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이 제품은 아주 중소기업인데 60년 동안 요 매트리스만 한 거예요.
0: 와, 한 기를.
1: 네. 예, 예, 그래서 소재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이 들어가고 고급 소재들만 썼는데
0: 네.
1: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소재 하나하나가 인체 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0: 네.
1: 예, 저는 그 유럽 환경연합에서 이제 인증서도 받고 그리고 저는 그 또 딱 누우면은
0: 네.
1: 전체적으로 다 고밀도 섬유로 다 돼 있어서 탄탄하게 받쳐주고요.
0: 네.
1: 어디 푹 들어가는 게 없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싸구려들은 어디가 엉덩이 있는 데가 푹 들어가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답답하고 그런데 이 옆으로 누웠다가 원위치 오면은 좀 원래 있던 자리가 텐션이 푹 들어가나 그러지 않고 텐션이 바로바로 올라오고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은 저는 그 아울렛이라 그래갖고 네. 온도가 낮으면 영하로 떨어지면 이제 온도를 보온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러 개 층이 있어갖고 몸무게를 딱 이렇게 하고 누워 있으면은 네. 자동으로다가 격자 모양으로 돼 있어갖고 디스크를 살짝 열어주면 스트레칭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여덟 시간 동안에 서서히 몸을 뭐 당겨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전후 전기 장치가 들어가 있어갖고 확확 당겨주는 게 아니고
0: 네.
1: 서서히 허리를 받쳐주면서 당겨주기 때문에
0: 네.
1: 디스크 환자들한테 굉장히 효과들을 많이 본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는 오랫동안 한국분들이 이제는 턱침대, 돌침대 이렇게 쓰셨던 분들 중에서
0: 네.
1: 휴증이 생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3년 동안 괜찮았다가 그 이후로 쓰니까 또 여러 가지가 뭐 결리거나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0: 네.
1: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0: 그렇죠.
1: 이유 모르게 이제 아프신 분들은 이거를 구입하셔갖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뭐 건강한 사람들도 좋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손자들이 태어나면은
0: 네.
1: 손자들한테 선물하신 분들도 많아요. 자식들한테 너무 좋으니까
0: 네.
1: 자식들한테 선물하고 손자들한테 태어나면서 매트리스를 퀸 사이즈를 선물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한 20년 동안 써야 되니까 장가 갈 때까지
0: 그쵸.
1: 써야 된다 이거예요.
0: 그리고 또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 세탁과 드라이가 한 대로 가능한 인공지능 콤보 세탁 드라이어 주부님들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1: 정말 이게 대유행이 됐어요. 사실은 이제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거든요.
0: 네.
1: 삼성 콤보 그 세탁 드라이기를.
0: 네.
1: 왜냐하면은 이렇게 판매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써봐요. 그러면
0: 그렇죠.
1: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하고 기계의 안정성이 있는가.
0: 네.
1: 근데 정말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세탁 후에 일단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세탁 후 옮기지 않고 하면 세탁기에 딱 놓기만 드라이까지 되는데,
0: 네.
1: 습기가 제거를 시켜갖고 저온 상태에서 드라이를 하기 때문에 옷감 손상이 거의 없어요.
0: 네.
1: 너무 인공지능 센서가 들어가 있어갖고 옷감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빨래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빨래가 되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저는 세탁하고 드라이가 빠른 시간이 1시간 40분 다 끝나요.
0: 와, 그렇군요. 네.
1: 예, 그리고 이제는 용량도 이불 빨래 정도 될 수 있는 큰 용량이거든요. 5.3 네. 큐빅이에요.
0: 네.
1: 그리고 이제는 그 벤트가 필요 없어요. 그 먼지가 빠져나가는 그 굴뚝이 필요 없다 이거죠.
0: 네네. 네.
1: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굴뚝을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그럴 필요가 없고.
0: 네.
1: 굴뚝 가만히 두면 거기다 동물들도 들어오고 어떤지 거기다 새집도 짓고 막 그렇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0: 네.
1: 이점이 많은 거죠.
0: 그렇죠.
1: 그 에너지 비용이 너무너무 세이브가 돼요.
0: 네.
1: 이제 두 부부가 1년치 쓴다 그러면 가스가 필요 없고요.
0: 그렇죠.
1: 가스가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는 그 여러 가지 이제는 그 옷감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빨래를 해주는데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한 그 옷감도 손상 없이 이제는 그 빨래 드라이가 다 되고.
0: 네.
1: 그리고 세제를 큰 동에 한 번만 집어넣으면요.
0: 네.
1: 자동으로 다 자기가 공급이 돼요. 조금씩. 그러니까.
0: 아, 네.
1: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많이들 넣으면 깨끗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렇죠. 맞습니다.
1: 이게 정말 자동으로 다 공급이 되는데.
0: 네.
1: 아니, 이게 오히려 깨끗한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0: 네.
1: 보통 사람들이 쓰던 그 양의 절반이 그 절약이 되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예, 세제가 적당하게 들어가니까,
0: 네.
1: 옷감이 더 깨끗하게 빨래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1: 네네네. 그리고 이제는 소음도 없고,
0: 네.
1: 소음도 없고, 뭐 장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0: 너무 많습니다.
1: 예, 예.
0: 아, 진짜 네네. 들어보니까 정말 푸짐한 세일들이 아주 너무 많습니다.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1: 충분하게 테스트해 보시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꼭 이 할인 혜택 놓치지 않도록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하이트론스 버지니아 지점은 센터빌 자이언트 몰 건너편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571-404-4132번, 571-404-4132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EBJ는 영어.
1: 영어. Hello everyone. Welcome to EBJ는 영어. I'm Jennifer Clyde.
2: Hello, welcome back to our program,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 주제 곧장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취미 생활이 예전에 비해서 늘어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What do you think?
1: Yes, absolutely. There are tons of apps out there, a lot of programs people turn to as well, either for like 1 minute home workouts or 30 minute home workouts.
2: So home workouts you're talking about. We don't really get to meet people that often compared to in the past. So we have a lot of alone time.
1: Yes.
2: And you can use that time to do something for yourself, perhaps engage in a hobby. That's why we have diverse hobbies these days. 요즘에 예전에 비해서 이제 취미가 참 많아졌는데 오늘 주제가 바로 이렇게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는 그런 것. 제목을 취미 부자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부자? 무슨 부자지? 취미 부자 말 되네요. 영어로 그냥 multiple hobbies 해볼까요?
1: Sure. Multiple hobbies.
2: 그래서 본인의 취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해볼 수 있는 오늘 주제 참 좋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누군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1: 오늘 주제를 신청해 주신 주인공은 바로 서울에 사는 박수경 청취자님이십니다.
2: 좋습니다. 자, 그럼 이분께서 본인의 취미가 이렇다라고 올려주신 사연을 저희가 정성스럽게 영어로 한 줄 한 줄 바꿔봤습니다. 들어보실까요?
3: Talk about your diverse hobbies. Many things have changed since the COVID-19 outbreak. The biggest change in my life has been the way I pursue hobbies. I used to travel abroad at least every other month, but I haven't even set foot near an airport for over a year and a half. I signed up at gyms and yoga or Pilates studios to work out in the past, but now all I can do is go for walks alone and do at-home workouts. Earlier, I enjoyed meeting up with friends to visit good restaurants or reading a book in a cafe. But nowadays, I brew coffee and read at home. I redecorated my home to create a cafe-like atmosphere and splurged on some high-end speakers to listen to music while I read. I raise plants on the balcony of my house. I started out with mini cactuses, but now I also have some plants that are pretty big.
2: 자, 이렇게 화분을 기르는 취미가 또 생기셨고, 커피를 직접 내려먹는 그런 취미도 생기셨고, 집에서 이제 운동을 하는 홈트레이닝 하는 것도 사실 하나의 새로운 취미가 됐다.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1: Many things have changed since the COVID-19 outbreak.
2: 자, 시제만 잘 보세요. 뭐뭐 이후로 이렇게 됐다 혹은 되왔다 여감을 살리시려면 완료 시제가 필요하겠죠. So many things have changed. 자, 강세는 have 해주면 안 되고 원래 동사인 change 해줘야 됩니다. 한 번만 더요.
1: Many things have changed since the COVID-19 outbreak.
2: Outbreak 같은 경우는 창궐이라는 뜻의 단어죠. 강세를 앞에 주세요. Outbreak 이렇게. 자, 이어갈게요.
1: The biggest change in my life has been the way I pursue hobbies.
2: 가장 큰 변화는 취미 생활을 하는 방식에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취미 앞에 pursue라는 단어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1: 뭐 enjoy hobbies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pursue 한번 함께 사용해 보세요.
2: 네.
1: Okay. Pursue hobbies.
2: 뭐 추구하다라는 뜻의 동사이긴 한데
1: yeah.
2: I do a lot of hobbies or I pursue a lot of hobbies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취미 생활을 영위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the biggest change가 주어입니다. 이 문장 잘 보세요.
1: The biggest change in my life has been the way I pursue hobbies. I used to travel abroad at least every other month.
2: 예전에는 거의 두 달에 한 번꼴로 해외여행을 갔었습니다가 되겠죠. used니까. 쫓아주셨네요. I used to travel abroad at least every other month. 그러면 한 달 걸러 한 달 꼴로가 되겠죠? 자, 발음 다시 한 번요.
1: Every other month.
2: Every other month.
1: Every other month.
2: 문장 전체로요.
1: I used to travel abroad at least every other month.
2: Abroad. 발음이요?
1: Abroad.
2: 뒤에 강조 주시고 조금 길게. One more time.
1: Abroad.
2: Travel abroad. Okay?
1: But I haven't even set foot near an airport for over a year and a half.
2: 자, 그런데 1년 반 넘게 공항 근처에도 못 가봤다. 아, 요거 뉘앙스 살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되네요.
1: Set foot near, 근처가 들어가니까 I haven't even set foot near an airport for over a year and a half. 뭐,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다. Set foot.
2: 그러니까 발을 내딛다라는 얘기거든요.
1: 맞아요.
2: 그러면 near, 어디 근처에 발을 내딛다인데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는 건 근처에도 못 가봤다는 얘기죠. 자, 요 뉘앙스 느낌이 나죠? 근처에도 못 가봤습니다. 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1: But I haven't even set foot near an airport for over a year and a half.
2: 아, 저라면 이 문장 통째로 외웁니다.
1: 네. 네.
2: 공항 근처에 지금 1년 반 동안 가보지도 못했다. 약간 이런 어감으로. Okay?
1: I signed up at gyms and yoga or Pilates studios to work out in the past.
2: 예전에는 뭐 이 헬스장이나 요가나 필라테스 학원에 등록해서 다녔었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 뭐 등록하다의 표현은 저희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Sign up for 수업이 나오거나 sign up 그 다음에 at 장소가 나오면 되거든요. 자, I signed up at gyms 그러면 헬스장에 등록을 했다는 얘기고요.
1: Mm-hmm.
2: And yoga or Pilates studios. 오, 필라테스 강습소 같은 걸 스튜디오라고도 많이 부르죠?
1: 네네.
2: 그러니까 텅 튀어있는 공간을 그냥 다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댄스 스튜디오 하면 댄스 교습소 같은 데를 말하고요. To work out in the past. 운동하기 위해서 예전에 그랬었다. 아웃에 힘 주시고 다시 한번요.
1: I signed up at gyms and yoga or Pilates studios to work out in the past.
2: 자, 그런데 이 다중이용시설, 특히 운동시설들에서 집단감염 같은 것들이

0: 트레이닝 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홈 트레이닝보다는 뭐 home workout 혹은 at home workout을 사용하시면
1: 좋네요.
0: 돼요. 그래서 I do at home workouts라고 그랬으니까 홈 트레이닝을 한다. 이거밖에 못 한다란 말이죠.
1: 이 홈 트레이닝이라는 말 자체를 영어권에서 쓰면 잘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0: 약간의 훈련이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1: 그쵸.
0: 집에서 어떠한 뭐 트레이닝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workout을 꼭 쓰세요.
1: 다시 한 번만 강조해드릴게요. 홈 트레이닝은 우리만 쓰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home workout 하든가 at home workout에서 이 둘 중에 하나 쓰세요. 자, 요 문장의 주어 보세요. All I can do, 이게 주어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고는 이런 영작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0: But now, all I can do is go for walks alone or do at home workouts.
1: So all I can do is 다음에 곧장 동사가 나오면 돼요. Go for walks. 혹은 do at home workouts. is 다음에 곧장 동사가 오는 거 맞습니다. 이 문장 익숙하게 연습을 꼭 해주세요. Okay?
0: Earlier, I enjoyed meeting up with friends to visit good restaurants or reading a book in a cafe.
1: Mm-hmm.
0: 자, earlier 하니까 예전에는 I enjoyed 조금 무엇을 해왔었다, 즐겼다란 말이죠. 뭘요? Meeting up with friends. Meet up with 누구 하면은 만나다예요. Meet with friends, meet up with friends 같은 의미죠.
1: 맞아요.
0: To visit good restaurants or reading a book in a cafe.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만나서 맛집을 가거나 아니면은 카페에 가서 책 읽기도
1: 맞아요.
0: 즐겼었다. 예전에.
1: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 제임 선생님이 지금 meeting하고 meeting up with하고 같은 뜻이라 했는데 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까? 자, 저는 이런 예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나 친구 만나. 이렇게도 하지만 친구들과 만남을 가져. 이렇게 되잖아요.
0: I see.
1: 그러면 외국인이 아니 왜 한국 사람들이 그냥 만나다 하면 되지 왜 만남을 가지다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 합니까? 그냥 다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So I enjoyed meeting friends 하셔도 되고 I enjoyed meeting up with friends 이 두 가지 버전이 있을 뿐이고요. up에 힘 주시고 with까지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드릴게요.
0: Earlier, I enjoyed meeting up with friends to visit good restaurants or reading a book in a cafe.
1: Mm-hmm.
0: But nowadays, I brew coffee and read at home.
1: 집에서 직접 커피를 내려 마시다라고 하려면 brew예요. B-R-E-W. 우리가 요즘 콜드 브루 할 때 이거죠? So brew coffee and read at home. 집에서 커피를 내려서 책을 읽는다. 다시 한번요.
0: But nowadays, I brew coffee and read at home.
1: 이게 왜 같이 나왔냐면 옛날엔 친구들 많이 만났는데 요즘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차분하게 독서를 많이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요.
0: I redecorated my home to create a cafe-like atmosphere and splurged on some high-end speakers to listen to music while I read.
1: 우리 제니퍼 선생님도 오늘 저 방송 전에
0: 네.
1: 자기 집에 막 예쁜 조명 샀다고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저한테 막 사라고.
0: Lighting these days.
1: 저한테 링크를 보냈어요. 선생님도 이거 사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집을 꾸미고 이런 것도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야.
1: 네. 난 제니퍼 선생님이 저렇게 집에 예쁘고 아들 방에는 막 별이 막 벽에 이렇게 막 반짝반짝거리게 해주시고 그것도 다 redecorating이잖아요.
0: That's right. You're redecorating your home. 그러니까 뭔가 decor라고 하면은 장식이라는 말도 되지만
1: 맞아요.
0: 장식하다라는 말도 되잖아요. So a lot of people are redecorating their homes or I don't know, just changing things around.
1: 이게 이제 카페와 같은 분위기란 말 할 때 잘 보세요. Cafe-like atmosphere. Like는 여기처럼의 의미예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0: Cafe-like atmosphere.
1: Create까지 붙여보면?
0: Create a cafe-like atmosphere.
1: 그 조명 같은 거 사서 이제 카페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봐. 그럴 때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
0: Yeah.
1: Splurged on some high-end speakers. Splurge는 많이 설명드렸던 동사예요. 큰 마음 먹고 돈을 쓸 때 쓰는 동사입니다.
0: Yeah, lots of money.
1: 그렇죠. On이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되고. 하이엔드는 좀 비싼, 그렇죠? 고가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하이엔드 스피커스라고 하면 고가의 스피커를 좀 샀다. 네, 어떤 스피커인지 모르겠지만 출력이 굉장히 좋고 깨끗한 스피커들 많잖아요. 갑니다.
0: I redecorated my home to create a cafe-like atmosphere and splurged on some high-end speakers to listen to music while I read.
1: 자, 마지막에 집에서 식물 기르는 이야기.
0: I raised plants on the balcony of my house.
1: 그리고 집에서 베란다 쪽에 식물을 기릅니다. 베란다라는 단어는 가능하면

0: balcony 쓰세요. 이어갈게요.
1: I started out with mini cactuses, but now I also have some plants that are pretty big.
0: 처음에는 조그만한 선인장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제법 큰 식물들도 있습니다. 선인장 발음 도와드릴게요. 단수로 먼저.
1: Cactus.
0: 복수형.
1: Cactuses.
0: 한 번만 더 따라해보세요.
1: Cactus. Cactuses.
0: 문장 다시 한번.
1: I started out with mini cactuses, but now I also have some plants that are pretty big.
0: 여기서도 그냥 I started with라고 하셔도 되는데 구동사를 out을 넣어서 만들 땐 대부분 강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I started out with mini cactuses 하면 그냥 강조, 의미를 강조하고자 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Talk about your diverse hobbies. Many things have changed since the COVID-19 outbreak. The biggest change in my life has been the way I pursue hobbies. I used to travel abroad at least every other month, but I haven't even set foot near an airport for over a year and a half. I signed up at gyms and yoga or Pilates studios to work out in the past, but now all I can do is go for walks alone and do at-home workouts. Earlier, I enjoyed meeting up with friends to visit good restaurants or reading a book in a cafe. But nowadays, I brew coffee and read at home. I redecorated my home to create a cafe-like atmosphere and splurged on some high-end speakers to listen to music while I read. I raise plants on the balcony of my house. I started out with mini cactuses, but now I also have some plants that are pretty big.
0: 세 개의 표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취미 생활을 하다의 의미로 I guess you can say do a hobby. 근데 pursue 동사를 오늘 연습해서 써볼게요.
1: Pursue a hobby.
0: Mm-hmm.
1: The biggest change in my life has been the way I pursue hobbies.
0: 취미 생활을 영위하다 이런 식으로 pursue를 쓸 수 있어요. 요즘 인터넷 덕분에 취미 생활을 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1: It's much easier to pursue a hobby these days because of the internet.
0: Mm-hmm. 자, 그 다음에 취미 생활을 할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I wish.
1: I wish I had more time to pursue a hobby.
0: 좋습니다. 그 다음에 home training, 영어로 at home workout이라고 하세요.
1: All I can do now is go for walks alone and do at home workouts.
0: 코로나19 때문에 home training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1: At-home workouts have become more popular because of COVID-19.
0: 그렇게 쓰시면 되죠. At-home 말고 그냥 home workouts 하셔도 되긴 됩니다. 시작하다 의미 강조한 버전이죠. Start out with, out 힘 주시고요.
1: I started out with mini cactuses, but now I also have some plants that are pretty big.
0: 처음에는 쉬운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You should
1: start out with something easy at first.
0: 한 번만 더요.
1: You should start out with something easy at first.
0: 처음에는 쉬운 거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Good job, everyone.
2: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COVID-19 has turned our lives upside down.
3: Sure, a lot has changed.
2: I think I look back on myself more than I used to.
3: That's right. I feel the same way.
2: I spend a lot of time at home, so I uncover talents that I didn't even know I had.
3: Me too. I've picked up new hobbies as a result.
0: (목소리) 자, 일단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삶이 많이 변했다. 이런 말의 취지를 이렇게 얘기했네요.
1: COVID-19 has turned our lives upside down.
0: Upside down은 거꾸로인데
1: mm-hmm.
0: 우리 삶이 거꾸로가 됐다. 즉, 삶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표현 많이 합니다. Okay?
1: Sure, a lot has changed. 많이 변했지.
0: Mm-hmm.
1: I think I look back on myself more than I used to.
0: 이거 뭔가요? Look back on myself?
1: Look back on oneself means to, I guess, think about the past. Think about what you've done so far mm-hmm. with your life.
0: 되돌아보다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mm-hmm. 내 자신을 되돌아보다.
1: Yeah.
0: 우리말에도 있네요.
1: Mm.
0: 예전에 비해서는 내 자신을 더 자주 되돌아본다. 자아성찰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장 너무 좋네요. Okay?
1: That's right. I feel the same way.
0: 저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Okay.
1: I spend a lot of time at home, so I uncover talents that I didn't even know I had.
0: 집에서 시간을 더 보내다 보니까 아, 내가 이런 재능이 있었나? 취미를 더 하다 보니까 I uncover talents, 발견한다. That I didn't even know I had. 내가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재능들이요.
1: Me too. I've picked up new hobbies as a result.
0: 자,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의미로 pick up 쓰셔도 됩니다. 문장 한 번만 다시요.
1: I've picked up new hobbies as a result.
0: 좋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1: Yes, everyone have a beautiful day.
0: Goodbye.
1: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저는 한 30년 동안 여러 상담을 찾아온 분들과 만나면서 결코 용서하지 못할 가해자로부터 입은 상처로 고통받는 그들만의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봤어요. 만약 그런 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이중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가해자들로부터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데다가 하나 더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실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또다시 피해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학자이면서 또 상담학자인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친구한테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사람은 미워해도 뭐 죄는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이 부담이 돼가지고 입으로는 친구에게 용서한다고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제 마음은 전혀 풀리지 않았어요. 그 친구는 내 말에 이제 자유로워졌는데 저는 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뭐 이런 질문인데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는 이거를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답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그 주님은 용서하라고 이 명령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만약에 용서를 못한다면, 안 한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걸까? 이 두 가지 의문점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앞선 이 기독교인들의 질문에서처럼 이 용서는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 용서에 대한 이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즉, 이제 7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말씀은 도합 한 490번 정도 해라. 이런 의미는 분명 아닐 거예요. 그죠? 오히려 용서의 과정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지난한 일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용서의 여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심리학자 로버트 엔라이트라고 하는 분이요. 아주 재밌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용서는 선택이다. 이런 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나 아니면 종교인들이 용서를 마치 이제 의무나 도덕적인 어떤 명령처럼 여기는 측면과는 좀 다른 주장을 합니다. 이 용서는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 스스로 해소하고 심리적인 건강과 어떤 미래의 소망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 엔라이트는 용서를 이 피해를 준, 가해를 한 사람에 대한 분노와 그런 어떤 판단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감정과 판단을 가질 그 권리를 피해자 스스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의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를 한 상대를 자비롭게 연민으로 심지어는 사랑으로 대하려고 노력하는 여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엔라이트는 인간의 어떤 선택으로서의 용서의 과정을 이 네 단계로 4단계가 있다고 소개를 해요. 첫 번째 단계는 이게 첫 번째 단계가 참 중요합니다. 자신 안의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과 대면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단계가 있다면 아무래도 첫 단추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 1단계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필요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기독교인들이 용서를 어떤 하나의 그 절대적인 명령이나 의무 조항처럼 여기면 일단이 1단계부터 꼬여요. 1단계부터 힘이 듭니다. 화가 나고요.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를 막 미워하는 마음조차 가지면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이죠. 제프리 머피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에게 해를 끼친 그런 가해자에게 내가 원한을 가지는 거 있잖아요. 이건 도덕적으로 정당화돼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소위 어떤 원한의 정당성을 언급하는 건데요. 오히려 나에게 이 해를 입힌 자에게 원한을 가지는 거는 그 사람을 내가 도덕적인 존재로 존중하는 태도라고 설명을 해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그 피해를 입힌 그 가해자가 인간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그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묻고 그가 그러지 않을 때는 원한을 가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주장이에요. 만약 우리가 길을 가다가 떠도는 유기견에게 물렸어요. 아니면 숲속에서 갑자기 어느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물렸다고 가정해 볼까요? 우리는 그 동물에게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원한을 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개나 아니면 뭐 늑대는 책임감이 있는 어떤 도덕적 행위자로 우리가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상담 현장에서 정말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수많은 분들을 제가 지켜보아온 사람으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에게나 용서의 첫 번째 단계는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상대방에게 복수하고 싶은 어떤 그런 원한의 감정을 품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 우리가 참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과감한 인지적 결단을 하는 단계예요. 그런 결단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주로 이 상담에서는 폭력을 경험한 그런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꺼내놔요. 막 화도 냈다가 막 미워도 했다가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해서 저 같은 상담사가 충분히 어떤 공감해주는 그런 과정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까 이제 1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요. 그러고 나서 뭐 상처 입은 피해자로만 살아온 삶에 스스로 변화를 시도할 요구하는 시점이 생깁니다. 이제 과거에서 난 좀 나올 거야. 과거의 메인 삶에서 내가 좀 벗어날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결단 하나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복수를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복수를 할 수 없어서 포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위해서,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그 권리를 내려놓는 과정인 거죠. 제 임상 경험에 의하면 제가 상담했던 분들이 대부분이 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달라져요. 드디어 내가 과거의 내가 아니야. 현재 충실한 삶을 내가 이제는 헤쳐나갈 거야 라고 하는 엄청난 자유를 경험해요. 얼굴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조금 더 상담사와 좀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때때로 이 가해자와 관계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없는, 끊어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해자가요, 가족 구성원이에요. 참으로 중요한 친구고 친지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는 자신에게 어떤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려고 시도하는 단계입니다. 아, 이거 혼자 하기 어려워요. 제가 이제 상담을 오래 이제 해보니까 특히 이제 가족 상담을 해보면 어느 순간 이런 시점이 옵니다. 아, 나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그 아버지가 뭐 엄청난 폭군인 줄 알았는데 직장이나 사회에서 참 지독한 거절감을 경험하면서 애써 겉으로는 아닌 척, 강한 척, 감춰왔던 지극히 작은 자였음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전문가의 어떤 상담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이 가해자의 폭력을 뭐 스스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라기보다는 가해자와 자신의 관계를 보다 더 좀 큰 그림에서 입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로 보는 것이 더 맞는 설명일 것 같아요.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이 가해자와 자신이 어떤 겪은 일에 대해 보다 어떤 깊은 의미 있는 해석을 이제 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부정적인 상처 경험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내가 아픈 상처야, 아픈 과거야 이렇게 치부하고 살았는데 이런 의미가 있었어? 새로운 어떤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건 상담사가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이 전문 상담사인 저 같은 사람이 보더라도 내담자가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피해자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존자라는 말도 많이 하고 이제 자기 삶의 새로운 개척자로 용기 있게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어떤 단계를 보는데 완전 어떤 해방감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종결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엔라이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소개한 이 용서의 4단계 여정은 어떤 뭐 매뉴얼이 있어가지고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진행되는 어떤 상담 과정이라고 보기보다는 도저히 우리 용서할 수 없는 어떤 과거 경험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이제 좀 현재로, 미래로 성장시키고 싶어 할 때 저 같은 전문가가, 상담사가 동반자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 어떤 여정을 이렇게 잘 소개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그런 어떤 용서하기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상담사는 용서를 단순히 의무 규정이 아닌 자발적인 어떤 선택의 과정으로 삼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심리학자는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용서를 무조건 빨리 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어떤 예수님의 용서의 여정은 결코 한두 번의 어떤 선포나 선언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가장 큰 용서에 대한 오해는 용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나에게 가해를 입힌 사람을 찾아가서 입으로 나 너 용서해라고 고백하는 행위라고 믿는 거, 이게 좀 가장 큰 좀 오해인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의 어떤 이러한 일반적인 오해가 가장 잘 드러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많이 보신 분도 계실 텐데 2007년에 개봉한 이창동 감독의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용서의 과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 주인공 신혜가 실천하려고 했던 그 용서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용서를 그 하늘의 어떤 신적인 명령으로 여기고 중간 과정이 다 생략된 이 성급한 용서가 얼마나 더 큰 아픔을 가져오는지 이 영화는 정말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신의 나이도 참 특별해요. 33살입니다. 33살의 주인공 신혜가 또 이름도 신혜잖아요. 또 뭐 믿으신 자에 사랑의 자니까 또 소망이 빠져 있어. 하여튼 신혜가 이 남편을 잃고 이제 아마 사고로 잃었나 그럴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린 아들 준을 데리고 이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이사 오는 것으로 영화는 시작이 됩니다. 아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혜는 아마 남들에게 좀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자신을 좀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런 태도를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마을 사람 중에 한 명이 신혜가 굉장히 돈이 많은 줄 알고 아들을 유괴하고 돈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유괴 사건을 벌려요. 근데 결국은 안타깝게도 아들 준이 살해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 신혜는 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편입이 되고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영화를 잘 보시면 이 신혜가 이 타지에서 갑작스러운 어마어마한 비극을 경험하잖아요. 아들을 잃고 아주 망연자실 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고통을 겪다가 우연히 마을에 보니까 뭐 치유 집회 뭐 이런 어떤 프랜카드를 보고 오늘 교회의 저녁 기도회 집회에 참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아픔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과 울부짖음이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거죠. 조금 전 어떤 심리학자가 소개한 용서의 단계도 첫 번째 단계, 자신의 분노와 어떤 부정적인 감정과의 대면이 아주 절실했던 때였던 거죠. 영화에 보면 이 신혜는 이 교회에 이 치유 집회 우연히 참석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 그 집회가 그냥 조용한 말씀 집회였다면 신혜는 결코 자신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마주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침 그곳에 많은 참석자들이 울면서 막 가슴을 찢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어떤 통성 기도 중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신혜는 다행스럽게도 참석한 막 울부짖는 회중 속에서 자신도 남몰래 자신의 아픔을 목놓아 울면서 꺼내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 후에 이 신혜의 용서의 1단계는 첫 단추가 끼어진 듯한데 갑작스레 중단됩니다. 영화에서는 그 다음에는 아무와도 자신의 아픔을 나누는 장면은 전혀 보여지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일원이 된 다음에 막 구역 모임에 참여해가 좀 확신한 간증하는 모습만 보여주고요. 막 노방전도 하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아까 제가 1단계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1단계는 자신의 분노와 원한을 충분히 표현하고 충분히 공감받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이 영화에 나타난 신에는 마치 이런 모든 과정을 다 무시하고 바로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듭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명령대로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마음먹고 결단을 내리는 거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 아들을 죽인 유기범을 찾아가서 내가 용서를 선포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용서의 완성을 이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행위라고 여긴다면 그런 그 잘못된 환상을 영화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용서가 참 길고 긴 어떤 지난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어쩌면 그런 그 선포로서의 어떤 용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박수받을 만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용서의 과정에 대한 좀 임상적인 경험을 조금 갖고 있는 저로서는 이야, 이 장면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아닌데? 뭔가 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꼈어요. 제가 신의 교회 구성원이었다면 오히려 형무소로 찾아가겠다고 한 신을 너무 성급해. 그의 성급한 용서를 극구 말렸을 것 같았어요. 더 많이 애통해하고 더 많이 원한을 품어도 괜찮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주변 교인들이 좀 말리는 것 같긴 했어요, 처음에. 근데 그래도 이 용서의 완성은 가해자를 직접 찾아가서 나는 너를 용서한다 고백하는 행위라고 오해를 가졌다면 그런 초신자인 신혜가 너무 대단하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갑니다. 하지만 용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과정을 겪는지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어떤 용서의 좀 선포적인 이해는 용서의 어떤 지난한 과정 그가 겪어야 될 내면의 질을 너무로도 우리가 잘 모르는 태도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앞서 가해자에 대한 원한의 정당성 주장한 도덕 철학자 논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철학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 신의 용서 과정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원한을 최대한 숨기고 자신의 존엄성까지 희생시킨 용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급한 용서라고 했을 겁니다.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한 해로운 용서라고 주장할지도 몰라요. 용서의 도덕적 근거는 자기 존중 그리고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타인 존중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철학자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어떤 인간과 짐승의 관계가 아닌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필요한 도덕적 원칙과 질서에 대한 존중이라고 보는 거니까요. 아니나 다를까요? 아들의 살인법은요, 뻔뻔하게도 피해자인 그 신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사과도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이미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상대에서 용서를 다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신의 입장에는 그랬을 거예요. 나만 빼놓고 당사자인 자신은 쏙 빼놓고 하나님과 가해자 둘이서만 서로 짝짝꿍 했다고 아마 처절한 소외감과 버려짐의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상담학자들에게 용서의 과정은 아주 기나긴 애도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프 웍이라고 여기는 거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의 어떤 길고 긴 과정 중에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고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예수는 어떤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그 짧은 33년의 인생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대중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으셨어요. 하지만 처절하게 버리셨습니다. 배신과 유기 경험을 경험하셨어요. 그만큼 용서가 지독히 어려운 과정임을 저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과정이 어렵지만 내면의 치유와 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삶을 통해서 신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플러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셨던 상담학을 가르치셨는데요. 옥스버거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그 용서는 길고 긴 애도 과정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For grieving이라고 하는 건데요. Grieving은 애도하기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forgiving은 사실은 일부러 이분이 이제 챕터에 forgiving as for grieving이라는 말을 쓰시는데 일부러 forgiveness라고 완결력을 쓰지 않으신 것 같아요. ing를 씁니다. 용서하는 과정은 애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for grieving을 얘기할 때 일부러 forgiveness라는 말을 안 쓴 이유도 용서는 무조건 끝까지 가야 되는 완결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용서는 그냥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과정 중에 누구와 함께하고 내가 사실은 누구와 애통해하고 누구와 함께 동반자로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용서는 그저 이 고통을 피하는 부인, 디나이얼이 아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용서해버리고 잊어버리고자 하지만 그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는 이 고통을 직면하고 서서히 회복해가는 길고 긴 여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미량에서 이 시내가 하나님에게 절망을 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 하나님을 떠나요. 신앙을 버린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제 눈에는 아직도 시내는 용서의 1단계 과정 중에 있다고 봤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도 이 용서의 과제는 성급한 어떤 용서 행동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것이 아마 아닐 겁니다. 용서하는 공동체로서의 어떤 신앙 공동체는 반드시 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 그의 어떤 분노와 내면의 상처를 공감해 주는 일, 이게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용서를 그러면 안 하면, 아니 용서를 못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건가요? 저는 한 30년 동안 여러 상담을 찾아온 분들과 만나면서 결코 용서하지 못할 가해자로부터 입은 상처로 고통받는 그들만의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만약 그런 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이중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가해자들로부터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데다가 하나 더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실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또다시 피해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학자이면서 또 상담학자인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살아생전 예수가 용서를 절대 의무이자 어떤 명령으로 선포하셨다면 그 이유가 뭘까? 용서하지 못하는 죄인들을 벌하시려고? 예수님은 때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말씀을 간혹 그러면 범법자를 위해 오셨다는 의미일까? 아니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말씀은 당시 아주 엄격한 종교법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거절당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병 있는 동안은 반영구적으로 죄인으로 숨어 지내야만 하는 나병 환자들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들을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범주 안에 다시금 모두 품으려고 하는 의도로 나는 죄인을 위해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간 기독교 신학이나 종교에서 많이 언급되던 용서라는 주제가 왜 최근 심리학자들, 임상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에게 두루 연구될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태도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주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재를 살아내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어떤 꿈, 희망은 거의 꿈도 꾸지 못하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결국 용서는 복수하는 마음, 복수하려는 어떤 의지를 내려놓고 용서를 자발적인 선택으로 삼아서 그게 내 내적인 치유나 변화에 도움이 돼 무엇보다 내 자신에게 유익해라는 결론 때문에 용서를 치료적인 어떤 개입의 선택사항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에게 용서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무조건 실천해야 될 절대 명령이자
어기면 큰일 나는 조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용서에 대한 그 말씀도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쁜 소식,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용서하는 인간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용서의 길고 험난한 과정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반자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인 거죠. 우리의 용서의 과정은 마치 골고다로 가기 전 하나님과 대면하며 울부짖고 의심과 분노를 쏟아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겟세마네 여정이라고 봅니다. 혹시 자신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어떤 폭력적인 가해자가 있다면 그가 도덕적인 주체이기를 어떤 포기한 어떤 흉악한 인간이어서 도저히 끝내 내가 용서가 불가능할 것 같아 라고 여기시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떠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이들에 대한 용서는 이제 저는 신께 맡기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용서가 끝까지 힘들다면 저라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아, 주님이시여,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대신 저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용서를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용서하려는 여정이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용서의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요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단 50명 한정으로 피파 월드컵 32강 보스턴 경기 티켓 가 예약을 진행합니다. 단 대한민국 경기로 확정될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장소는 보스턴 질레트 스타디움이며 일시는 6월 29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현재는 가 예약만 가능하며 1인 최대 2장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최종 확정 여부는 6월 28일 오전에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확정 후에 결제가 진행됩니다. 좌석은 대한민국 응원석 골대 뒤편 최고 좌석으로 확보했으며 티켓만 구매 시 1인 495불, 왕복버스 라이드 추가 시 1인 120불이며 홈페이지의 판매가는 1,400불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와 신청은 푸른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번으로 해주십시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화씨 80도를 훌쩍 웃도는 눅눅하고 끈적한 초여름의 열기가 뉴욕과 뉴저지 불판을 가득 채우는 6월의 마지막 주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나기 위해 이성훈입니다. 오늘은 꼰대 테스트를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부터 제가 10가지 항목을 불러드릴게요. 이 중에 몇 개나 해당되는지 손가락을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1번. 낫댄 말이야. 이걸 한 달에 3번 이상 말한다. 두 번째. 후배가 칼퇴근하면 불성실해 보인다. 셋째, 밥값은 어른이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요즘 노래는 다 비슷비슷하고 가사가 없다. 다섯 번째, 아랫사람이 먼저 인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 꼽고 계시죠, 손가락? 여섯 번째, 단톡방에서 내가 말하면 반응이 빨리 와야 한다. 일곱 번째입니다. 회식 참여는 팀워크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8번. 요즘 젊은 애들은 참을성이 없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자,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열 번째. 이 테스트를 들으면서 이게 왜 꼰대지? 하고 생각했다.

와, 신나네요. 오늘 첫 찬양은 제가 성원이가 편곡해서 만들어 본 노래였는데요. 찬송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실만 하셨나요? 오늘 꼰대 테스트를 해보셨는데 10개 중에 몇 개 나오셨어요? 전 10개 다예요, 사실. 네, 진정한 이 시대의 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또 발을 내딛고 눈 뜨면 눈 비비고 커피 마시고 나와야 되는 우리의 일터. 과연 여러분에게 지금 다니시는 직장이나 일터

그리하여 주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구석진 골방과 묵묵한 일터에서 오직 우리의 단 한 분의 관객이 되어 우리의 일하는 모습들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지친 어깨를 편하게 펴고 나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의 시선 앞에서 우리의 소명을 다시금 다잡기를, 우리 영혼의 옷깃을 다시 여미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들을 오늘 두 번째 찬양은 우리 일상의 모든 마디마디마다 주님의 거룩한 예배임을 노래하는 연평안의 하나님 내 삶에, 한웅재 목사님의 음성입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음성으로 함께 들어본 하나님 내 삶에 였습니다. 목사님 음성이 참 언제 들어도 따뜻하죠? 영성의 대가인 헬리나 외는 그의 저서 탕자의 귀향에서 깊이 묘사해 보여주었듯이 하나님은 먼 길에 지쳐 온갖 세상의 먼지와 한숨, 땀방울로 얼룩진 채 돌아온 둘째 아들의 상처난 손을 꼭 쥐고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청취자님들의 고단한 일터에서 수고와 땀으로 일구어낸 이 일상이라는 재단은 가장 향기롭고 거룩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향연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손때 묻은 투박한 일터와 외롭고 눈물겨운 우리의 골방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낮은 삶의 자리에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임재하시는 성소이자 제단이 아닐까요? 혼자라는 지독한 외로움과 막막함이 밀려올 때는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이성훈의 찬양의 날개 위에를 찾아주셔서 똑똑 사랑의 노크를 건네주세요. 여러분 카톡에 오픈 채팅 여셔서 이성훈의 찬양의 날개 위에 방에 여러분의 이야기들 따뜻하게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라디오의 주파수 너머로 서로 기도의 손을 단단히 맞잡을 때 이 거친 광야 같은 이민의 삶의 길도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베다의 음성으로 준비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베다의 음성으로 들어본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K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짊어진 삶의 무거운 보따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강과 지극히 따뜻한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밤하늘의 이슬처럼 달빛처럼 여러분께 내려앉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오늘 찬양의 날개 위에는 날개를 접고 청취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영혼의 멋진 날개를 활짝 펴셔서 주님과 함께 멋지게 비상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날개 위에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저는 돌아온 월요일 1시, 1시 음악다방에서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아, 저는요, 그 면허를 이렇게 보니까 31살에 딴 것 같아요. 운전면허를 되게 늦게 땄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면허를 안 딴 이유를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남자가 보통 31살 정도 되면 대개는
2: 그렇죠.
1: 운전을 안 하든 차가 있든 없든 운전면허를 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운전면허 안 따세요? 그러면 저는 늘 대답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저 운전할 일 없는데요.
3: 운전할 일이 없다.
1: 저 운전할 일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뭐 운전 뭐 면허 따도요. 저는 차 살
3: 여유가 없어요. 차 돈이 없다.
1: 차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안 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였습니다. 운전할 일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3: 돈이 없다. 차살 돈이
1: 네, 차살 돈이 없다. 그런데 이제 31살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가 지방에 있는 시립합창단 단원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아산이라는 곳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천안에 가서 천안에서 다시 아산까지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차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합창단원 중에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들이 천안에서 이렇게 기다리면 제가 그걸 타고 가는 거니까 아... 맨날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3: 그렇죠.
1: 네. 그 아주머니들 항상 그 차 탈 때 전 좀 놀랍더라고요. 그 장갑을 끼시더라고요. 그 장갑.
3: 장갑.
1: 왜, 저는 솔직히 잘 몰라서 그런데 그거 왜 끼시는 거죠?
4: 손 타지
1: 말라고요?
3: 아, 손 타지 말라고요?
1: 아, 그래요? 얼굴이 타도 될 얼굴이에요. 근데. 뭐 얼굴은 그런데 손만 안 탄다고 이게.
3: 아, 나 그거 처음 알았어요.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손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리고 항상 요걸 써 장갑을 끼시고, 그 마스크를 끼시더라고요.
3: 마스크를
1: 끼고, 그 선캡을 쓰시고,
3: 한 다음에
1: 이렇게
3: 선글라스.
1: 운전을 하시고, 선글라스를 하시고, 빈 라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차를 타는지, 저 폭탄 테러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근데 항상 이제 저는 속으로 살짝 약간은 이렇게 무시했어요. 아, 뭐야, 뭐 차를 저렇게 타? 그렇지만 그분은 운전을 할 수 있고 차도 있고 저는
3: 운전도 못 하고
1: 차도
3: 없고
1: 전 차도 없는 거예요.
3: 선캡도 없고
1: 장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맨날 그분 눈초리만 봐요. 그 아줌마 단원 눈초리만.
3: 아, 눈치도 이렇게. 없네요. 네. 맨날 얻어 타는 거야.
1: 맨 눈치가 좀 눈치가 보이잖아요.
3: 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1: 네, 네. 이렇게 아이고 저분이 어떻게 언제 가시나 뭐 이렇게
3: 그러니까.
1: 좀 가는 길에 태워다 달라고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됐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차는 살 돈이 당장은 없지만 면허를 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방에 있는 운전면허 학원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3: 네.
1: 근데 면허 학원비도 꽤
3: 비싸죠.
1: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은 일종 보통을 하더라고요. 그 스틱으로 하는 거. 저는 아줌마들이 하는 스틱 저기 2종 오토 이렇게 그냥 오토 이렇게 그걸 딱 했는데요. 점수도 그건 좀 낮더라고요. 필기 점수도 70점인가요? 60점인가요?
3: 60점?
1: 네. 60점. 좀 제가 얘기하기 창피하네요. 60점이었고 뭐 스틱 안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운전대를 딱 잡는데요. 베르나라는 차였어요.
3: 네.
1: 그 차에 그 철제가 보니까 썩어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오래 타고 그 네. 운전면허 학원 차들이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아주 시골에 있는 차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데 너무 설레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이후로 차를 몇 번 바꿨지만 중간에 바꾼 차는 거의 기억 안 나는데요. 그 첫 운전면허 학원에서 그 몰았던 그 차의 느낌.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지금은 차 이렇게 하거든요. CBS 차 될 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돌리거든요. 이렇게.
3: 아, 그렇죠. 한 손으로.
1: 그 여자들이 남자 그거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삐리리리리리리리 삐리리리 삐리리리 멋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항상 저기 이거 하려고 지금 손 이거. 예? 그 후에 저기 이렇게 그 핸들에다가 뭐 이렇게 봉 하나 이렇게 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삐리리리리 지금은 그게 숙달이 됐는데 그때는 그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3: 맞아요.
1: 이렇게 가서 이렇게 두 번 우회전 그리고 뭐 이렇게 30도 뭐 이렇게 꺾고 풀고 뭐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이제 그게 한 1주, 2주 능숙하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능숙하게 되니까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그 차 안에 오디오가 있다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3: 아, 그제서야.
1: 거기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이제 이거 두 바퀴, 요거. 그리고 저쪽 블럭 그 옆 번째다 이렇게 맞춰야 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두 바퀴 풀고, 이렇게 백하고. 근데 그거 하느라고 이제 온 정신이 없었는데, 그게 익숙해지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삶이라는 자동차를 운전하지는 방법을 모르면, 눈이 안 열립니다. 그리고 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도 안 들리고 내면의 소리도 안 들리고 뭐 자연의 색깔도 안 보이고 음악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익숙해지니까 음악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이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운전하는 차에서 음악이 나온다는 게. 음악을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는 드디어 면허를 땄어요. 필기시험을 봤거든요. 놀라워요.
3: 놀라?
1: 60점이 합격이잖아요? 네. 60점을 맞은 거예요.
2: 와! 브라보! 브라보!
1: 60점을 맞은 거예요.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네. 얘기하지 마세요. 60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합격을 한 거예요. 아줌마들하고 같이. 남자 중에서 이종 보통을 본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전부 아줌마들하고 저하고 이제 아줌마 뭐 몇 개 틀렸어? 나 두 개 틀렸네. 근데 저는 60점 하고 합격을 해가지고 차를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차로 여러분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에스페로라는 차를 샀어요. 에스페로. 59만 원이었었어요. 중고차. 중고차 59만 원. 그래가지고 의정부에 있는 어떤 중개상에게 샀습니다. 네. 거기까지 가서. 그래서 이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사가지고요. 의정부에서 사서 저희 집으로 회기동으로 가야 되는데 처음 운전해 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잖아요. 옆에 사이드미러를 보면 저 한 1000m 뒤에서 오는 차가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를 받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좌회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3: 좌석을 못 바꾸겠네.
1: 네, 그래가지고 의정부에서 집으로 와야 되는데 무학재로 가세요. 무학재.
3: 계속 직진만 하는 거예요.
1: 무학재라는 게 그때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무학재가 홍제 옆에 3호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간 거예요, 의정부에서. 그리고는 그 다음은 기억 없이 어떻게 집을 찾아왔어요. 와. 근데 삶이 참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것도 일종의 운전이지 않습니까? 결혼도 운전. 네. 노래 부르는 것도 일종의 운전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도 운전. 그리고 인간관계도 운전. 근데 그 삶이라는 운전을 사람들이 어느 날 배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배우세요? 그랬더니 막 지려는 거예요. 영어 왜 안 배우세요? 그랬더니 아우 저 영어 쓸 일이 없어요. 저희 엄마 한국말 써요. 저 영어 안 쓰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희한한 건 이겁니다. 오늘의 아주 핵심인데요. 영어는 배우면 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걸 배우면 부를 일이 생기는 거죠. 서양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제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이제 서양 말인데요. 한국말로 제가 이제 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네,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실까 봐.
3: 다들 편히 가자고요.
1: 네. 편하게 좀 그러니까 드레스를 사라. 그러니까 파티 드레스복을 사라. 파티 드레스를 사라. 파티 갈 일이 생긴다. 그렇게 놀라운 얘기는 아닌데 아주 호응을 잘해주시네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교회가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될 수밖에 없어요. 저 근데 봐보세요. 어느 날 누가 드레스 이렇게 외국에는 파티 문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파티 문화에 보면 꼭 그 초대장에 드레스 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3: 그 어떤 옷을 입고 와라.
1: 어떤 종류의 옷을 입어라. 뭐 이번에 드레스 코드는 블루다. 그러면 이제 블루 색상을 무엇이든지 입고 가야 돼요. 뭐 액세서리를 블루로 하든지 아니면 뭐 안경을 블루로 하든지 뭐 없으면 팬티 속옷을 블루로 하든지 뭔가 블루로 하나는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구두를 블루로 하든지. 그런데 어느 날 초대를 받았는데 나는 블루가 없어요. 그러면 그 파티에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삶은 그거랑 너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어 공부랑도 비슷하고 그리고 운전하고도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영어를 배우면 영어를 쓸 일이
3: 생긴다.
1: 생기고 파티 복을 사면 파티 갈 일이
3: 생긴다.
1: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운전할 일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평생 차가 생기지
3: 않는다.
1: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운전은 전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뭐 아빠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좋은 엄마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삶에 좋은 그 사람이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전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전공 필수 같은 것 같아요. 운전은 안 해도 돼요. 운전 안 하면 저희가 기사님 쓰면 되잖아요.
3: 그렇죠.
1: 우리 다 그 정도는 되잖아요.
3: 그 정도는 되잖아요. 네? 우리 행복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기사님 없으면 그거 사는 거 아니잖아요. 네? 조금 불행한 거잖아요. 목사님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사실은 옵션인데 삶의 필수인 것은 좋은 자기가 되는 거. 좋은 딸이 되는 거. 좋은 엄마가 되는 거. 좋은 남편이 되는 거. 좋은 아내가 되는 것.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건데 사실은 어쩌면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배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많은 돈을 내면서 배우고 꼭 배워야 되는 게 있거든요. 꼭 운전면허 학원처럼 배워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왜 그런 걸 배우지 않는지를 살펴봤더니 첫 번째는 두렵더라는 거예요.
3: 두렵다.
1: 네. 안 하던 걸 하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3: 영어만 해도 두려운 거예요.
1: 엄청 두려운 거죠.
3: 그렇죠.
1: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영어를 완전히 마스터하면 외국인 만나야지.
3: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네,
1: 집에서 계속 해요. I am a boy. I am a boy. You are a girl. You are a girl. 이렇게 막 했는데 자기가 마스터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만나서 얘기하기가
3: 두려운
1: 거죠. 두려우면 실수가 나오거든요.
3: 그렇죠.
1: 저는요, 전에 외국 여행을 한번 갔거든요. 외국 여행을 갔는데 브뤼셀이라는 곳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거예요.
3: 네.
1: 근데 그때 마침 영국에서 지하철 테러가 났어요. 그래서 그 배후에 뭐 북한이 있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가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갈아타는데 막
3: 동양인을
1: 이렇게 동양인을 되게 예의주시하고 북한 사람 안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막 이렇게 총들을 차고 막 비행기를 이동하는데 검색을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냐? 그래서 제가 그 외국 사람이 약간 프랑스 발음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뭐 Welcome from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영어 안 쓰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코리안.
3: 코리안.
1: 코리안. 코리안. 코리안.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사우스, 노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사우스가 뭡니까?
3: 남쪽.
1: 남쪽. 노스,
3: 북쪽.
1: 그러니까 너 남한에서 왔냐, 북한에서 왔냐. 근데 우리는 보통 코리안 하면 다 같이 코리안이라고 생각하지, 뭐, 너 북에서 왔냐, 남에서 왔냐, 이렇게 안 생각하잖아요. 한국에 있으면. 그래서 제가 그냥 노스 이랬어요.
3: 이렇게.
1: 아 그런 말 잘 저 안 해봤으니까. 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요.
3: 아니 내가 보기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1: 아니 제가 순간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그냥 노스 이랬더니 그 사람이 what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발음이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스 제가 이렇게 했어요.
3: 깨물어줘야
1: 돼. 발음이 안 좋은가 해서. 그랬더니, 너 몇 년생이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는 또 그 양력하고 음력이잖아요. 그 제가 평상시 하던 대로 제 음력 생일을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양력으로 치고. 그랬더니 패스포를 보더니, 뭐가 다 안 맞는 거예요. 생년월일도 안 맞고. 얼굴도 약간 테러범처럼 생겼고.
3: 점점 테러범이야, 지금.
1: 근데 너 다른 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열에서. 그래서 제가 why 그랬더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총을 갖고 막. 그래서 다른 방으로 오라는 거예요. 저 혼자만. 그래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반스만 남고 다 벗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신발도 벗고 깔창도 떼고 그래가지고 이걸 막 세 번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끝나고 나서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노스 발음이 안 좋았나? 나 분명히 코리안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사실을 3년 있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3년 있다가. 3년이 지나니까, 내가 노스라고 했구나. 사우스인데, 사우스. 북한에서 왔다 그러니까. 왜냐면 북한에서 와서 그 비행기가 한국 가는 비행기였거든요.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웃기겠어요. 북한 사람이 한국으로 들어가니까.
3: 몇 번을 확인했는데 너무 자신있게.
4: 계속.
3: 너무 자신있게.
1: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삶이 두려우면 잘 안 들리고 무슨 말을 자기가 했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삶의 운전법을 알기 시작하면 이제는 차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에요. 네. 신앙생활도 알아야 즐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면 신앙생활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결혼이라는 차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쓰는 방법을 모르면 긴장하고 긴장하면 삶을 즐길 수 없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테마입니다. 즐기려면 배우고 익혀라. 네. 하나님 주신 삶을 즐기시려면 우리는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부부관계도 즐기려면 배우고
3: 익혀야죠.
1: 근데 우리는 익히지 않고 안 맞으니까 아 나랑 안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집사님, 권사님. 내 남편하고 나는 안 맞다. 사실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맞는 놈은 한국에 없거든요. 네?
3: 아예 없군요.
1: 없어. 유럽에 안 넘, 미국에 안 넘. 네. 지금 나이 80. 내일 모레 주님이 부르셔요. 네? 아무도 안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서로 알아가면서 배우고 익히면서 그럴 때 어느 날 삶의 음악이 들리는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늘의 음악이 들리는 거죠.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꽃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럴 때 그게 이제 유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좋으시잖아요. 인간의 마지막 언어가 스피리추얼 랭귀지라고 했어요. 영적 언어. 동의어는 바디 랭귀지라고 했어요. 웃음소리, 얼굴의 표정, 제스처,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영의 언어가 엄청 좋으신 거죠. 아, 네. 이렇게 웃고 막 환호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영이 무엇으로 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영은 반드시 몸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요즘 난 인간관계가 어렵다. 나는 뭐 부부관계가 어렵다. 나는 삶하고 관계가 어려워서 나 안 맞는 것 같다. 어떤 나 뒤져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네? 그냥 가시고 한 번은 그 학원에 등록해서 배워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뭔가 나 소통이 안 된다. 내 남편하고 소통이 안 된다. 나 자신하고 소통이 안 된다. 삶하고 소통이 안 된다. 아니면 인간관계가 어렵다. 만약 그러시다면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마음에 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배워본 적이 있는가? 엄마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배운 적이 있는가? 아빠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운 적이 있는가? 그리고 아니면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아빠들은 좋은 아빠를 본 적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아빠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한번 배워보시고 그러나면 어느 날 이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삶은 지금 버시는 돈으로도 더 풍성해질 겁니다. 지금 몸매로도 더 삶은 윤택해질지 모릅니다. 지금 있는 방송 스케줄로도 더 풍성해질지 모릅니다.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환경으로도 더 풍성해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 환경 좀 바꿔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저놈 바꿔주세요. 새놈을 주세요 주여. 이놈이 니 놈이냐 저놈이 주여 헌놈도 아니고 이놈도 아니고 새도끼를 주세요. 삶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음악의 소리가 듣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 졸업하고 취직이 안 되거든 방송사의 그 아주머니들로 해도 손색이 없어요. 이런 정말 분위기 좋아요. 오늘 수업의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만남이 내일의 나예요. 이해되지 않는 세 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세 명만 이해가 되겠죠. 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만남은 내일의 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 여러분의 지금 그러면 여러분의 현재를 살펴봅시다. 똑같아요. 자, 여러분의 몸은 1년 전에 여러분과 1년 동안 먹은 음식이 여러분을 형성한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이 사람이 뭘 만났느냐? 음식을 만났느냐? 아니면 운동을 만났느냐? 아니면 뭐 등산을 만났느냐? 저는 그 여대 수업하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몰랐던 몇 가지들을 알게 됐어요. 일단 쉬는 시간에 여학생들은 뭐를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를 먹는지를 봤더니 먹는 종류도 다양해요. 어떤 여학생은 제가 보기엔 되게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품을 먹는 것 같아요. 뭐 자시나 아몬드나 이런 걸 먹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아몬드를 먹으면서 한 번도 저한테 먹어보겠냐고 얘기를 안 했어요. 네? 놀랍지 않아요? 저는 아몬드를 먹는 것보다 그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자기만 되게 고상하게 계속 먹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 책상 위에도 봐봐요. 지금 뭔가 음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커피도 있고 생수 먹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 다 뭔가 먹고 이미 내린 학생도 있고 사람들이 어제의 나와 오늘 내가 먹은 음식이 내일의 내가 되거든요. 자, 사방에서 한숨이 나오네요. 어제의 나와 오늘 읽은 책이 내일의 나를 결정해요. 그렇죠? 어제의 나와 오늘 들은 강의가 내일의 나를 결정하죠. 4년 전의 나와 4년 동안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면서 만났던 것들이 졸업하고의 여러분을 그냥 이렇게 결정 지어줘요. 그렇죠? 그래서 만남이라는 건 계속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만날지.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만남이 영화와의 만남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와의 만남이 저한테는 많은 삶의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영화와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뭔가 이렇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받았을지도 몰라요. 제가 아는 한 어떤 여성분은 그 고등학교 때 영화 비트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비트 알아요? 정우성 나오는 거. 오토바이 타고. 그 실장님은 그 영화 비트를 보고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집을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집 나가는 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엄마하고 사이도 안 좋은 참이었는데 비트 보고 바로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만남이고 두 번째는 자세와 태도예요. 사람이 똑같이 만났는데 내가 자세와 태도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또한 달라집니다. 똑같은 책을 읽고도 사람들은 되게 다양한 걸 느끼고요. 네. 똑같은 고난을 겪고도 어떤 사람은 술처럼 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보다 더 썩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더 염세적으로 보고 더 회의적으로 보죠. 그 사람도 슬픔이 있기 전, 상처가 있기 전에는 마냥 세상을 재미있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고난이 오고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수 있어요. 헤어짐도 사실은 만남이거든요. 헤어짐은 무엇과의 만남일까요? 헤어짐과의 만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만남이 인간을 다시금 술처럼 잊게 할 수도 있고 세상에 대해서 더 염세적으로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하나 저의 삶에 아주 작지만 작지 않은 영향력을 미친 영화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예요. 쇼생크 탈출은 어떤 내용이냐면 감옥에 갇힌 사람이 탈출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는데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이제 되게 똑똑한 세무사인데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를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그만한 망치로 벽을 파기 시작해요. 몇 년 정도를 팔까요? 10년? 20년?
영화 봤어요? 오케이, 오케이. 20년을 파요. 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서 그걸 파냐면, 그 교도소 소장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세무를 봐주면서 성경책 안에다가 이렇게 정 모양의 이렇게 구멍을 파놓고, 거기다 정을 딱 심어놓고, 그걸로 밤에 들어오면 계속 파는 거예요. 처음에는 팔려고 팠던 게 아니라, 글을 새기려고 벽에다가 이렇게 딱 했는데 뭐가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계속 긁으면 파지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요. 하루에 많이 팔 수 없잖아요. 저녁에 남들 잘 때 파야 되니까. 이 사람은 너무 자유를 갈망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억울하게 여기 갇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파요. 그리고는 그 거기서 나온 흙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주머니 안에다 넣어요. 버리려고. 그리고 야외에서 사람들이 훈련할 때 주머니에다 구멍을 뚫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다가 이렇게 탁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탁. 그래서 바지 밑으로 흙이 툭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그 레깅스 입으면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막 다리도 이만한 데다가 막 레깅스에다가 여기다 흙 넣으면 이렇게 뽀록 나잖아요. 뽀록 나잖아요. 근데 그 아저씨는 제가 보기엔 날씬하시더라고요. 날씬하시고 백바지를 안 입었어. 좀 이렇게 좀 힙합 스타일 입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뚫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딱 거기 밑으로 툭툭툭 흘러나와요. 그렇게 해서 20년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거기에서 되게 상방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흑인 또 그 누구죠? 모건? 프리먼. 모건 프리먼 맞아요? 흑인이에요, 아무튼. 네. 근데 이제 그분은 40년을 교도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로 억울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40년을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처음엔 너무 나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점점 거기에 길들여지기 시작해요.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를 숙기할게요. 길들여진다는. 길들여짐. 인간은 길들여지면 그 길들여지는 것을 자연스럽다라는 단어로 바꾸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아주 중요하게 좋은 것을 해봐야 하는 게, 인간은 처음에 잘못된 폼을 익히면 그 잘못된 폼에 길이 들여진다는 거예요. 뭐든지 삶의 방식이 다 그래요. 여러분도 어떤 길들여져서 이제는 그게 잘못되고 좀 비효과적인 방법인데 그게 더 편한 게 있죠.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수업도요, 일찍 오는 학생이 있어요. 제가 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 일찍 오는 학생이 있어요. 꼭. 근데 항상 그 학생들이 일찍 와요. 엄마가 집에서 나가라고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일찍 와가지고 막 그러고, 그리고 항상 늦게 오는 학생은 보통 항상 늦게 와요. 저도 되게 잘못된 길들여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는 강의가 이제 한 뭐 7년, 8년 막 이렇게 되면서 어떤 습관이 길들여졌냐면, 강의안을 안 쓰는 습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강의안을 안 써요, 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 보면서 한 번도 제가 교안을 갖고 온 거 못 봤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하고도 강의를 하는지? 이게 왜 그랬냐면요. 제가 처음에 음악대학에 들어가서 성악을 하다 보니까, 성악을 하면서 레슨하는 거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전 교환 사용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 이제 방송국하고 하면서 일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냥 방송국에서는 대본을 써야 되는데 원고를 보내달라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원고 없는데 막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을 뭘 믿고 어떤 얘기를 할 줄 알고 생방송을 주겠냐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희한하게요. 원고를 쓰잖아요. 그럼 강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기를 바라네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 자! 강사가 강의를 잘하기를 바라야지. 전요 이렇게 강의를 딱 쓰려고 하잖아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쓴 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홈페이지에 가봐도 글이요. 홈페이지를 이렇게 한 지 7년 됐는데요. 글 6개 있는 거 같아요. 6개. 글을 안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제가 보니까 나중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걸 좀 바꾸려고. 제가 글을 못 쓰면 좀 글을 쓰는 전문가를 좀 이렇게 도움을 빌려서라도 글을 교환으로 남겨놓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책으로 있으면 좋잖아요. 아무리 조그마한 강의 내용이어도. 근데 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7년, 8년, 9년을 그걸 안 했냐면요. 나는 글을 쓰고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면 난 이상해질 거야 라는 생각이 제 뇌에 박혀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길들여짐이에요. 길들여짐. 모든 사람들은 길들여져요. 잘못된 삶의 방식에. 그래서 처음엔 불편한데 나중에는 그게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뇌가?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해요. 죄에 길들여진 사람은 죄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자연스럽다 이렇게. 열등감에 길들여진 사람은 열등감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 봐보세요. 자기는 너무 불행한 엄마 아빠를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자기도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속으로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근데 어느 날 너무 내가 마음에 드는 오파가 나타난 거야. 막 오파 완전 좋아 진짜. 막 식스팩에다가 막. 네? 완전 차 문 열어주고 막. 네? 완전 좋아. 그 오빠 품에 안겨서 그 여자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불안해해요. 이 행복이 깨질까봐.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오빠하고 헤어졌어.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다가 이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난 이게 더 편해. 나 원래 이런 여자였어. 누가 날 좋아해 주겠어. 난 원래 이런 여자였어. 그리고 또 누군가 그 다음에 사랑이 찾아오면 그 오빠를 어떻게 해요? 밀어내요. 저에게 다가오지 마세요. 발로 치고 더 가까이 와주세요. 오빠. 저 완전 외로워요. 그러면서 말로는 계속 또 밀어내는 거예요. 엄마도 밀어내고 아빠도 밀어내고 남자친구도 밀어내고 삶의 좋은 방향성도 다 밀어내요. 이게 바로 왠지예요. 왠지. 나 머리는 그러지 않는데 내 마음은 왠지 뭘 막 밀어내. 아우 나 밀어내.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운동하면 왠지 나 막 눈망령 걸릴 것 같아. 운동하네. 나 눈망령. 난 이제 이게 좋아. 그냥 내 살이. 다이제스티브가 좋아. 나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모건 프리먼이라는 그 흑인 명배우는 점점 교도소에 길들여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교도소 안에서도 약간의 낭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그 이렇게 나가도 될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심사를 해요. 이 사람이 정말 교화가 됐나. 근데 교화가 됐나냐고 물으면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 말에. 되게 이렇게 당신은 교화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 교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되게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이래요. 당신은 교화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교화? 교화 신도시다. 교화. 웃어주세요. 여러분 웃으시잖아요. 저라고 어떻게 맨날 웃깁니까? 사실 이거 할까 말까 했어요. 할까 말까 했는데 머리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이 나갔더라고요. 저 이런 썩은 애들이 많이 쓰는데 진짜. 당황스러워. 제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안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저 진짜 이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교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교화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교화는 정부가 당신 같은 사람 월급 주려고 만든 단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난 뭐 그런 필요 없다. 난 여기 이미 내 친구가 있고, 내 삶이 있다. 필요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승인을 해줘버려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갔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40년 만에 처음 나가는 거예요.
너무 낯선 거죠.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가족은 제대로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뭘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 나오는데 계산을 해주는데 이 사람은 주눅이 들고 이 기가 죽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 화장실을 가도 되겠습니까? 뭐 그런 건 물어보지 마라. 당신 혼자 갔다 와라. 그리고 이 사람이 화장실 가면서 너무 씁쓸한 거예요. 난 그렇게 40년 살아왔다. 여러분, 이건 아주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화예요. 네. 그래서 그 구속이 싫어서 그 젊은 백인 남자는 20년 동안 이렇게 팝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사진을 하나 붙여놔요. 어떤 사진을 붙여놓을까요? 구멍 판 거기 위에? 네? 여자 사진을 붙여놔요. 어떤 몸매의 사진을 붙여놨을까요? 다이제스티브를 붙여놨을까요? 그렇지 않죠. 네. 그러면 의심할까봐. 그러면 의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예쁜 사진을 이렇게 타잔 같은 이렇게 그, 이렇게 그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그 여자가 이렇게 흐! 이렇게 흐! 이 사진을 거기 딱 붙여놔요. 그리고는 고기를 열어가지고 밤새 그걸 파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리고 어느 날 그 유명한 장면이 나와요. 비가 오고 번개가 치는 날 이제 거기를 빠져나가요. 그래가지고 막 게울고 가가지고 비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천둥 쳐서 맞아 죽어요? 어렵게 나왔는데 지금 천둥에 자 어떻게 돼요? 천둥 막 치고 비가 오는데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와 이렇게 예? 와, 그 사진 안 갖고 왔다. 다시 갖고 와야지. 아, 그 타잔 자매님 갖고 와야지. 다시 들어갔다 와야지. 그러지 않았겠죠. 이제, 그게 쇼생크 탈출에 되게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한 번은 그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자유를 찾아서 자기가 가고 싶었던 어떤 바닷가에 가서 배를 고치고 있어요. 페인트도 칠하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때로는 우리 삶이 교도소와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도소에 있지 않지만 여러분 열등감의 교도소에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나는 참 내 삶은 이거 교도소 같아요. 어느 날 보면. 나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야. 나 이거 내가 원하는 과도 아니야. 나 내가 원하는 공부하고 싶어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나 진짜 이거 저희 이 수업 그냥 신앙 언어 해서 나 이거 듣고 싶지 않아.

0: 교도소에 있는 사람인데 막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하루에 일당 20만 원 주면서 막 이렇게 벽 뚫어달라고 하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정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아주 미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정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정을 쓰세요. 네. 그리고 그걸로 삶에 반드시 빠지는 곳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건 예기치 못한 곳에서 나타날지도 몰라요. 네. 내가 팔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사는 그 집에서 시작돼요. 이건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디엔가 떠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지금 현재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20년 정도 뚫을 만한 가치는 있어요. 아니면 최소 2년만이라도 뚫어보세요. 사람이 하루에 집중해서 3시간 이상 3년을 하면 그 분야의 최소한의 프로가 된대요. 봐봐요. 어쩌면 우리는 하루에 3시간 이상 3년을 한 게 없을지 몰라요. 그렇게 집중해서 하루에 나 한 거 있는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봐요. 어떤 분야든 괜찮아요. 없어요? 뭐 있어요?
1: 야구요. 야구 보는 거.
0: 아, 하루에 집중해서 야구를 두세 시간씩 봤어요?
1: 세 시간.
0: 와, 놀랍네요. 야구를 했으면 몸이 좋아졌을 텐데 야구를 봤기 때문에 지금 몸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게 됐어요?
1: 그냥 보면 볼수록 빠져들어요.
0: 야구예요? 아니면 오빠들에게요?
1: 야구.
0: 야구예요? 놀랍네요. 앞으로 야구 더 볼 생각이죠?
1: 네.
0: 야구구장에 실제로 간 적도 많아요?
1: 네.
0: 그래요? 혼자?
1: 혼자도 가고 친구랑도 가고 옆에 친구랑도 가고
0: 옆에 친구랑도 가고 오빠랑 가보세요. 오빠랑. 야구장에 여자 둘이 가가지고 하는 거 보기 좋지 않네요. 다른 학생 없어요? 뭐 다른 거 뭐 공부 이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나 노름을 하루에 3시간 한다. 나 담배 하루에 3시간씩 핀다. 술은 꼭 3병씩 먹고 잔다. 뭐 이런 거. 없어요? 뭐든지. 네, 해도 돼요. 뭐예요?
2: 아, 블로그 운영하는데요. 네. 3시간씩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0: 블로그 주소 한번 얘기해 줘봐요. 네. 여기 CBS 우리 다 보게.
2: 블로그.네이버.com.com 세네씨 러블리 멘토.
0: 러블리 멘토. 오케이, 좋아요. 네. 하루에 방문자 몇 명이에요?
2: 아, 막 최고 많았을 때는 1,000명? 보통 500명, 700명 이렇게 오는 거 같아요.
0: 그래요?
2: 네. 그냥 검색하다가 어쩌다 들어오는 거죠.
0: 제 연구소는 어떻게 하루에 40명이 되죠? 저는 명색이 연구소인데 하루에 40명, 45명 들어오는데 블로그는 어쩌다가 500명이 들어오나요? 아, 놀랍네요. 아유, 나중에 파워 블로그 될 수 있어요. 그럼 공동 구매 하실 수 있어요.
2: 아, 그런 욕심은 없고요. 그냥 시작하게 된 게 한 사람한테만 도움이 되면 그걸로 행복한 거예요. 한 사람의 도움이 받았으면 그냥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건데 좀 감사하게 도움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0: 지금 누적 인원이 몇 명이에요?
2: 42만 명.
0: 참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저는 원래 좋아했어요. 진짜 정말 저는 그런 사실인 같지 않고 진짜 옛날부터 막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공동 구매 꼭 해보세요. 파워블로그 엄청. 어우. 다른 분 없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 지금 학생들 뭐 다 얘기들 들어봤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절망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은 누가 하는 거냐면 그 분야에 대해서 생명을 바쳐서 해본 자만 절망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2년, 3년 해본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은 절망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절망 없으니까 뭐만 남은 거예요?

희망. 희망만 남아있는 거예요. 절망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망은 그렇게 해본 사람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봤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냥 우리는 그냥 세월을 살아버린 거예요. 그냥 살아버린 거야. 그냥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그리고 학교 합격하니까 학교 오고 수업 받으려니까 수업 받고 학점 따려니까 따고 졸업하려니까 졸업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흘러가는 물에 떠있는 죽은 물고기처럼 사는 거야. 재채기하면서. 어쩌면 하루에 그렇게 해본 게 없는 사람은 물고기로 치면 저기 수족관 물고기처럼 살았어요. 어떤 수족관이냐면 횟집 앞에 있는 수족관. 여러분 횟집 앞에 있는 수족관 본 적 있어요? 횟집 앞에. 거기 물고기들이 어떻게 다녀요? 네? 잘 안 움직이죠?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여기 낚시 바늘에 긁힌 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다닌다고요. 에? 여러분 이쁜 물고기가 이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물고기가 이쁜 거예요. 송사리 같은 거 봐보세요. 송사리 계곡에 어렸을 적에 여러분 계곡 같은 데 가가지고 에? 아버지 옆에서 막 삼겹살 구워 먹고 있을 때 조그만한 그 거기에서 송사리들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송사리들이 어떻게 움직여요? 송사리가 이렇게 움직여요? 에? 송사리가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보고 사람들이 그 송사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어떤 소리를 내요? 우와 이렇게 소리를 내죠. 그 횟집 앞에서 우와 이래요? 우와 우와 우와. 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우와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봐야죠. 한 번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우와 이렇게. 자꾸 그거를 이쁜 걸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그냥 하나의 일 분야일 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얼. 사람 보면서 우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우와 나도 저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블로그 운영해야지. 우와 그런 거 하게 해야지. 예?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어떤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우와 저 배우는 어떻게 어려운 난관을 헤치고 여기까지 왔을까.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여러분 작더라도 송사리처럼 사세요. 횟집 앞에 물고기처럼 살지 말고. 아주 슬픈 일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익숙함을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익숙함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익숙함을 버릴 때 인간에게 또 고통이 와요. 하던 방법이니까. 네? 저는요 제가 여러분 진짜 다이어트 진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다이어트 그 최근에 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요 밥을 먹으면서 물을 먹잖아요. 그럼 배 나옵니다. 어? 나 물 안 먹어도 배 나오는데.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밥 먹으면서 물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물 쫙 내려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포만감이 이렇게 딱 오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 배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소화액도 옅어지면서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오종철 선생님이 1시간 전, 2시간 전에는 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안 먹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물을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안 먹어보니까 점점 배가 이렇게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속이 이렇게 헛배가 안 부르고 이렇게 딱 차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달 정도.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했냐면 물을 이렇게 딱 먹고 한번 헹궈내서 물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한 달 정도 힘들구나.
사람의 몸이요,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21일이래요. 21일. 왜 21일이냐고 그랬더니 보통의 몸의 세포가 서로 다르지만 세포가 3주를 살다가 죽는답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주 동안에 몸의 세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가 전에 하던 방식이 길들여지면 다른 방식으로 하면 그걸 적이라고 생각한대요. 자, 그러니까 나는 맨날 저녁에 12시에서 1시에 잤어요. 어떤 여학생은. 맨날 컴퓨터 하다가. 예? 근데 어느 날 10시에 갑자기 자려고 해봐요. 몸이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고 찌뿌둥해요. 왜냐하면 몸은 이미 이 사람이 5년, 10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으로 맞춰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좋은 방식이라고 해서 10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는 걸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드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랑은 이게 방법이 안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에 길들여지거나 여러 가지 인간을 생명스럽지 못하게 하는 거에 길들여지는 거에서 항거하세요. 조금씩 정을 파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2년만, 3년만. 벌써 하루 방문자 500명 전후가 된다는 건 엄청난 방문자거든요. 쉽지 않아요. 아마 영국 그 블로그에 글들도 많이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 댓글도 많이 달죠. 그렇죠. 저 거만한 표정을 보세요. 강사님은 40명이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봐야죠. 하루에 2시간 정도 해보고 2년을 해보고 그리고 절망해야죠. 근데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절망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꼭 한번 해보세요. 절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망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나 하는 게 절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꼭. 그리고 여러분 자유를 얻으세요. 자유는 참 값진 겁니다. 삶의 자유를 찾으세요. 열등감에서 자유로워지세요. 자기의 상처에서도 자유로워지세요.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서도 자유로워지세요. 시련의 아픔에서도 자유로워지세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오빠랑 잘 되든지 새로운 오빠를 만나든지 한 가지가 더 있네요. 홀로 건강하게 서든지 어쨌든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그러한 겁니다. 저 이제 한 이제 2년, 여러분 이제 2학년들 있죠? 2학년 손들어 봐요. 엄청 많아요. 우리 재수나 삼수인가요? 얼굴이 왜 이렇죠? 온전한 2학년은 아닌 것 같아요. 괜찮아요. 마음고생이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졸업하기 전에도 벌써 2년 이상 남은 거잖아요. 3학년들도 2년 남았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3학년도 벌써 2년 남았어요. 4학년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 4학년이라고 해봐야 나이 몇 살입니까? 20? 23. 아무것도 아니에요. 23.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꼭 시간을 정성스럽게 써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절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길들여지지 말고 여러분의 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벽을 조금씩 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리 멀지 않은 날에 그 자유로운 그 햇빛과 빛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뜨이는 영어.
1: Hello everyone. Welcome to 입이 뜨이는 영어. I'm Jennifer Clyde.
2: Hello and welcome back to our program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선입니다. 자, 오늘 주제 곧장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취미 생활이 예전에 비해서 늘어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What do you think?
1: Yes, absolutely. There are tons of apps out there, a lot of programs people turn to as well, either for like 1 minute home workouts or 30 minute home workouts.
2: So home workouts you're talking about. We don't really get to meet people that often compared to in the past. So we have a lot of alone time.
1: Yes.
2: And you can use that time to do something for yourself, perhaps engage in a hobby. That's why we have diverse hobbies these days. 요즘에 예전에 비해서 이제 취미가 참 많아졌는데 오늘 주제가 바로 이렇게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는 그런 것. 제목을 취미 부자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자? 무슨 부자지? 근데 취미 부자 말 되네요. 영어로 그냥 multiple hobbies 해볼까요?
1: Sure. Multiple hobbies.
2: 그래서 본인의 취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해볼 수 있는 오늘 주제 참 좋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누군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1: 오늘 주제를 신청해 주신 주인공은 바로 서울에 사는 박수경 청취자님이십니다.
2: 좋습니다. 자, 그럼 이분께서 본인의 취미가 이렇다라고 올려주신 사연을 저희가 정성스럽게 영어로 한 줄 한 줄 바꿔봤습니다. 들어보실까요?
3: Talk about your diverse hobbies. Many things have changed since the COVID-19 outbreak. The biggest change in my life has been the way I pursue hobbies. I used to travel abroad at least every other month, but I haven't even set foot near an airport for over a year and a half. I signed up at gyms and yoga or Pilates studios to work out in the past, but now all I can do is go for walks alone and do at-home workouts. Earlier, I enjoyed meeting up with friends to visit good restaurants or reading a book in a cafe. But nowadays, I brew coffee and read at home. I redecorated my home to create a cafe-like atmosphere and splurged on some high-end speakers to listen to music while I read. I raise plants on the balcony of my house. I started out with mini cactuses, but now I also have some plants that are pretty big.
2: 자, 이렇게 화분을 기르는 취미가 또 생기셨고 커피를 직접 내려먹는 그런 취미도 생기셨고 집에서 이제 운동을 하는 홈트레이닝 하는 것도 사실 하나의 새로운 취미가 됐다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1: Many things have changed since the COVID-19 outbreak.
2: 자, 시제만 잘 보세요. 뭐뭐 이유로 이렇게 됐다 혹은 되왔다의 어감을 살리시려면 완료 시제가 필요하겠죠. So many things have changed. 자, 강세는 have 해주면 안 되고 원래 동사인 change 해줘야 됩니다. 한 번만 더요.
1: Many things have changed since the COVID-19 outbreak.
2: Outbreak 같은 경우는 창궐이란 뜻의 단어죠. 강세를 앞에 주세요. Outbreak 이렇게. 자, 이어갈게요.
1: The biggest change in my life has been the way I pursue hobbies.
2: 가장 큰 변화는 취미 생활을 하는 방식에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취미 앞에 pursue라는 단어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1: 뭐 enjoy hobbies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pursue 한번 함께 사용해 보세요.
2: 네.
1: Okay. Pursue hobbies.
2: 뭐 추구하다라는 뜻의 동사이긴 한데
1: yeah.
2: I do a lot of hobbies or I pursue a lot of hobbies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취미 생활을 영위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the biggest change가 주어입니다. 이 문장 잘 보세요.
1: The biggest change in my life has been the way I pursue hobbies. I used to travel abroad at least every other month.
2: 예전에는 거의 두 달에 한 번꼴로 해외여행을 갔었습니다가 되겠죠. used니까. 자주 가셨네요. I used to travel abroad at least every other month. 그러면 한 달 걸러 한 달 꼴로가 되겠죠? 자, 발음 다시 한 번요.
1: Every other month.
2: Every other month.
1: Every other month.
2: 문장 전체로요.
1: I used to travel abroad at least every other month.
2: Abroad, 발음이요?
1: Abroad.
2: 뒤에 강조 주시고 조금 길게, one more time.
1: Abroad.
2: Travel abroad. Okay?
1: But I haven't even set foot near an airport for over a year and a half.
2: 자, 그런데 1년 반 넘게 공항 근처에도 못 가봤다. 아, 요거 뉘앙스 살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되네요.
1: Set foot near, 근처가 들어가니까 I haven't even set foot near an airport for over a year and a half. 뭐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다.
2: Set foot. 그러니까 발을 내딛다라는 얘기거든요.
1: 맞아요.
2: 그러면 near, 어디 근처에 발을 내딛다인데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는 건 근처에도 못 가봤다는 얘기죠. 자, 요 뉘앙스 느낌이 나죠? 근처에도 못 가봤습니다. 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1: But I haven't even set foot near an airport for over a year and a half.
2: 아, 저라면 이 문장 통째로 외웁니다.
1: 네. 네.
2: 공항 근처에 지금 1년 반 동안 가보지도 못했다. 약간 이런 어감으로. Okay?
1: I signed up at gyms and yoga or Pilates studios to work out in the past.
2: 예전에는 뭐 이 헬스장이나 요가나 필라테스 학원에 등록해서 다녔었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 뭐 등록하다의 표현은 저희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Sign up for 수업이 나오거나 sign up 그 다음에 at 장소가 나오면 되거든요. 자, I signed up at gyms 그러면 헬스장에 등록을 했다는 얘기고요. And yoga or Pilates studios. 오, 필라테스 강습소 같은 걸 스튜디오라고도 많이 부르죠?
1: 네네.
2: 그러니까 텅 튀어있는 공간을 그냥 다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Dance studio 하면 댄스 교습소 같은 데를 말하고요. To work out in the past. 운동하기 위해서 예전에 그랬었다. 아웃에 힘 주시고 다시 한 번요.
1: I signed up at gyms and yoga or Pilates studios to work out in the past.
2: 자, 그런데 이 다중이용시설, 특히 운동시설들에서 집단 감염 같은 것들이 종종 발생해서 요즘 이제 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But now all I can do is go for walks alone and do at-home workouts. But now, 하지만 지금은 all I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것이다 느낌이죠. All I can do is go for walks alone. 혼자 산책을 하거나
2: 어, take walks 대신에 이렇게도 쓰죠.
1: 네, you can take walks, you can go for walks.
2: 오케이, okay, 자 같이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오케이. Okay.
1: 네. And do at-home workouts. 우리 뭐 home training 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home training보다는 뭐 home workout 혹은 at-home workout을 사용하시면
2: 좋네요.
1: 돼요. 그래서 I do at-home workouts라고 그랬으니까 home training을 한다. 이거밖에 못한다란 말이죠.
2: 그러니까 이 home training이라는 말 자체를 영어권에서 쓰면 잘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1: 약간의 훈련이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2: 그쵸.
1: 집에서 어떠한 뭐 training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workout을 꼭 쓰세요.
2: 다시 한 번만 강조해드릴게요. home training은 우리만 쓰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home workout 하든가 at home workout에서 이 둘 중에 하나 쓰세요. 자, 요 문장의 주어 보세요. All I can do 이게 주어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고는 이런 영작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But now
1: all I can do is go for walks alone or do at home workouts.
2: So all I can do is 다음에 곧장 동사가 나오면 돼요. Go for walks 혹은 do at home workouts. is 다음에 곧장 동사가 오는 거 맞습니다. 이 문장 익숙하게 연습을 꼭 해주세요. Okay?
1: Earlier, I enjoyed meeting up with friends to visit good restaurants or reading a book in a cafe.
2: Mm-hmm.
1: 자, earlier 하니까 예전에는 I enjoyed 조금 무엇을 해왔었다, 즐겼다란 말이죠. 뭘요? Meeting up with friends. Meet up with 누구 하면은 만나다예요. Meet with friends, meet up with friends 같은 의미죠.
2: 맞아요.
1: To visit good restaurants or reading a book in a cafe.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만나서 맛집을 가거나 아니면은 카페에 가서 책 읽기도
2: 맞아요.
1: 즐겼었다. 예전에.
2: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 최인표 선생님이 지금 meeting하고 meeting up with하고 같은 뜻이라 했는데 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까? 자, 저는 이런 예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나 친구 만나. 이렇게도 하지만 친구들과 만남을 가져. 이렇게 되잖아요.
1: I see.
2: 그러면 외국인이 아니 왜 한국 사람들이 그냥 만나다 하면 되지 왜 만남을 가지다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 합니까? 그냥 다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So I enjoyed meeting friends 하셔도 되고 I enjoyed meeting up with friends 이 두 가지 버전이 있을 뿐이고요. up에 힘 주시고 with까지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Earlier, I enjoyed meeting up with friends to visit good restaurants or reading a book in a cafe.
2: Mm-hmm.
1: But But nowadays, I brew coffee and read at home.
2: 집에서 직접 커피를 내려 마시다라고 하려면 brew예요. B-R-E-W. 우리가 요즘 콜드 브루 할 때 이거죠?
1: Mm-hmm.
2: So, brew coffee and read at home. 집에서 커피를 내려서 책을 읽는다. 다시 한번요.
1: But nowadays, I brew coffee and read at home.
2: 이게 왜 같이 나왔냐면 옛날엔 친구들 많이 만났는데 요즘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차분하게 독서를 많이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요.
1: I redecorated my home to create a cafe-like atmosphere and splurged on some high-end speakers to listen to music while I read.
2: 우리 제니퍼 선도 오늘 저 방송 전에
1: 네.
2: 자기 집에 막 예쁜 조명 샀다고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1: 맞아요.
2: 저한테 막 사라고.
1: Lighting these days.
2: 저한테 링크를 보냈어요. 선생님도 이거 사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1: mm-hmm.
2: 집을 꾸미고 이런 것도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Yeah.
2: 네. 난 제니퍼 선생님 저렇게 집에 예쁘고 아들 방에는 막 별이 막 벽에 이렇게 막 반짝반짝거리게 mm-hmm. 해주시고 그것도 다 redecorating이잖아요.
1: That's right. Mm-hmm. You're redecorating your home. 그러니까 뭔가 decor라고 하면은 장식이라는 말도 되지만
2: 맞아요.
1: 장식하다라는 말도 되잖아요.
2: Mm-hmm.
1: So a lot of people are redecorating their homes or I don't know, just changing things around.
2: 이게 이제 카페와 같은 분위기란 말 할 때 잘 보세요. Cafe-like atmosphere. Like는 여기처럼의 의미예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1: Cafe-like atmosphere.
2: Create까지 붙여보면?
1: Create a cafe-like atmosphere.
2: 그 조명 같은 거 사서 이제 카페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봐.
1: Mm-hmm.
2: 그럴 때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
1: Yeah.
2: Splurged on some high-end speakers. Splurge는 많이 설명드렸던 동사예요. 큰 마음 먹고 돈을 쓸 때 쓰는 동사입니다.
1: Yeah, lots of money.
2: 그렇죠. Mm-hmm. on이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되고. High-end는 좀 비싼, 그렇죠? 고가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high-end speakers라고 하면 고가의 스피커를 좀 샀다. 네, 어떤 스피커인지 모르겠지만 출력이 굉장히 좋고 깨끗한 스피커들 많잖아요. 갑니다.
1: I redecorated my home to create a cafe-like atmosphere and splurged on some high-end speakers to listen to music while I read.
2: 자, 마지막에 집에서 식물 기르는 이야기.
1: I raised plants on the balcony of my house.
2: 그리고 집에서 베란다 쪽에 식물을 기릅니다. 베란다란 단어는 가능하면 balcony 쓰세요. 이어갈게요.
1: I started out with mini cactuses, but now I also have some plants that are pretty big.
2: 처음에는 조그만한 선인장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제법 큰 식물들도 있습니다. 선인장 발음 도와드릴게요. 단수로 먼저.
1: Cactus.
2: 복수형.
1: Cactuses.
2: 한 번만 더 따라해보세요.
1: Cactus. Cactuses.
2: 문장 다시 한번.
1: I started out with mini cactuses, but now I also have some plants that are pretty big.
2: 여기서도 그냥 I started with라고 하셔도 되는데 구동사를 out을 넣어서 만들 땐 대부분 강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I started out with mini cactuses 하면 그냥 강조, 의미를 강조하고자 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Talk about your diverse hobbies. Many things have changed since the COVID-19 outbreak. The biggest change in my life has been the way I pursue hobbies. I used to travel abroad at least every other month, but I haven't even set foot near an airport for over a year and a half. I signed up at gyms and yoga or Pilates studios to work out in the past, but now all I can do is go for walks alone and do at-home workouts. Earlier, I enjoyed meeting up with friends to visit good restaurants or reading a book in a cafe. But nowadays, I brew coffee and read at home. I redecorated my home to create a cafe-like atmosphere and splurged on some high-end speakers to listen to music while I read. I raise plants on the balcony of my house. I started out with mini cactuses, but now I also have some plants that are pretty big.
2: 세 개의 표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취미 생활을 하다의 의미로 I guess you can say do a hobby. 근데 pursue 동사를 오늘 연습해서 써볼게요.
1: Pursue a hobby.
2: Mm-hmm.
1: The biggest change in my life has been the way I pursue hobbies.
2: 취미 생활을 영위하다 이런 식으로 pursue를 쓸 수 있어요. 요즘 인터넷 덕분에 취미 생활을 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1: It's much easier to pursue a hobby these days because of the internet.
2: Mm-hmm. 자, 그 다음에 취미 생활을 할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I wish.
1: I wish I had more time to pursue a hobby.
2: 좋습니다. 그 다음에 home training, 영어로 at home workout이라고 하세요.
1: All I can do now is go for walks alone and do at home workouts.
2: 코로나19 때문에 home training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1: At home workouts have become more popular because of COVID-19.
2: 그렇게 쓰시면 되죠. At home 말고 그냥 home workouts 하셔도 되긴 됩니다. 시작하다 의미 강조한 버전이죠. Start out with. 아웃 힘 주시고요.
1: I started out with mini cactuses, but now I also have some plants that are pretty big.
2: 처음에는 쉬운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You should.
1: You should start out with something easy at first.
2: 한 번만 더요.
1: You should start out with something easy at first.
2: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Good job, everyone.
3: Dialogue practice. COVID-19 has turned our lives upside down.
4: Sure, a lot has changed.
3: I think I look back on myself more than I used to.
4: That's right. I feel the same way.
3: I spend a lot of time at home, so I uncover talents that I didn't even know I had.
4: Me too. I've picked up new hobbies as a result.
2: Ja, 일단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삶이 많이 변했다. 이런 말의 취지를 이렇게 얘기했네요.
1: COVID-19 has turned our lives upside down.
2: Upside down은 거꾸로인데,
1: mm-hmm.
2: 우리 삶이 거꾸로가 됐다. 즉, 삶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표현 많이 합니다. Okay?
1: Sure, a lot has changed. 많이 변했지.
2: Mm-hmm.
1: I think I look back on myself more than I used to.
2: 이거 뭔가요? Look back on myself?
1: Look back on oneself means to, I guess, think about the past. Think about what you've done so far mm-hmm. with your life.
2: 되돌아보다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mm-hmm. 내 자신을 되돌아보다.
1: Yeah.
2: 우리말에도 있네요. 예전에 비해서는 내 자신을 더 자주 되돌아본다. 자아성찰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장 너무 좋네요. Okay?
1: That's right. I feel the same way.
2: 저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Okay.
1: I spend a lot of time at home, so I uncover talents that I didn't even know I had.
2: 집에서 시간을 더 보내다 보니까 내가 이런 재능이 있었나? 취미를 더 하다 보니까 I uncover talents, 발견한다. That I didn't even know I had. 내가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재능들이요.
1: Me too. I've picked up new hobbies as a result.
2: 자,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의미로 pick up 쓰셔도 됩니다. 문장 한 번만 다시요.
1: I've picked up new hobbies as a result.
2: 좋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1: Yes, everyone have a beautiful day.
2: Goodbye.
1: Bye-bye.

0: NYPD에 합류하여 경찰 통신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 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16번째 페이지. 썬문답 멕시코의 역사편이 엄청난 멕시코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남자죠.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4: Gracias. 지금 뭐 저희 멕시코 역사편에 수많은 진짜 오리지널 멕시코 현지 팬
3: 지금
4: 여러분들이
3: 스페인어 댓글이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4: 스페인어 댓글들이 막 올라오는데
3: 네. 저 강연자는 진짜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4: 멕시코 역사를요?
3: 우리의 역사를 알려줘서 고맙다.
4: 그렇죠.
3: 지금 멕시코 현지에서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4: 야, 이 멕시코 한번 진출해야 되겠는데요, 이거 진짜.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거예요.
3: 누가요?
4: 우리 멕시코에 계시는 우리 잡지사 팬 여러분께 네.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3: 예, 좋습니다.
4: Muchas gracias a todos los apasionados mexicanos.
3: 좀 아프시다고요?
4: 뭐가 아파요?
3: 무슨 말이에요, 그게?
4: 멕시코 팬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Gracias.
3: 아, gracias. 예. 백기에로.
4: 백기에로. 예. 네, 브리또.
3: 썬킴의 썬문답. 오늘은 어떤 역사에 대해 배울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인물이 해리포터와 연관이 있는 인물이라고요.
4: 해리포터와는 이름만 연관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살라자르 슬리데린이라는 호그와트 마법학교 창립자 중에 한 명이죠.
3: 아, 슬리데린. 기숙사 중 하나죠.
4: 그렇죠. 네. 오늘 주인공은 저 호그와트 학교라기보다는 네. 이 살라자르란 인물, 저건 가공의 인물이고 실존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나?
3: 아, 그럼 살라자르라는 실존 인물에서 저 살라자르 슬리데린 소설 속 그것도 따온 거예요?
4: 따온 거예요. 그 롤링 여사께서. 자, 그럼 그 살라자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길래 네. 해리포터 시리즈의 주인공 이름이 차용됐나?
3: 아, 슬리데린은 좀 나쁜 애들이거든요.
4: 살라자르 원래
3: 살라자르도 나쁜 사람이에요?
4: 오리지널 인물도 나쁜 인물이에요.
3: 아, 그래요? 아, 그래요?
4: 독재자예요.
3: 아, 독재자. 독재자요. 국적은요?
4: 국적은 포르투갈입니다.
3: 포르투갈.
4: 포르투갈의 최악의 독재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3: 궁금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살라자르에 대해서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뭐 어떤 배경을 가진 인물인가요?
4: 일단 살라자르는 독재자. 그러니까 1932년부터 실질적으로 1968년까지 포르투갈을 철권 통치한 독재자가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독특한 이력이 있어요.
3: 어떤?
4: 학자 출신 독재자예요.
3: 학자였나요?
4: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러면 저 살라자르라는 인물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포르투갈이, EU 회원국 가운데서 가장 솔직히 좀 못 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유럽 국가와는 좀 약간 거리가 있잖아요.
3: 네, 조금 다르죠.
4: 그러면, 포르투갈이란 나라는 왜 이렇게 약간 뭐 유럽의 변방 국가가 됐고 왜 이렇게 약간 상대적으로 못 살게 됐는지부터 이해하셔야지 살라자르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3: 일단 그 시간 탐은 있지만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 그 시기만 해도 처음으로 해외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였잖아요.
4: 대항해 시대를 실질적으로 연 거는 포르투갈이에요. 그 1492년 우리가 알고 있는 콜럼버스는 표류한 거거든요. 서인도 직전에.
3: 네네.
4: 근데 실질적으로 희망봉 돌고 인도까지 정확하게 도착한 건 포르투갈, 바스코다가마.
3: 바스코다가마.
4: 바스코다가마 포르투갈 사람이죠.
3: 예, 예.
4: 1498년도에 진짜로 대항해 시대를 연 거는 포르투갈이 맞습니다.
3: 예.
4: 이게 1세기도 못 가요.
3: 영광의 시대가.
4: 영광의 시대가.
3: 1세기도 못 가고.
4: 예. 1세기 동안은 정말 스페인도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잘 나갔어요.
3: 그럼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20세기 들어서는 이런 독재자가 등장할 정도가 됐는지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세요.
4: 그렇죠. 예. 일단 포르투갈이 얼마나 그때 잘 나갔냐면 예. 일단 인도까지 왔어요. 목표가 인도였잖아요. 네. 후추 찾으려고요.
3: 네.
4: 근데 일단 뭐 동쪽까지 옮기면 좀 더 가보자 해서 결과적으로 일본까지 갑니다. 일본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총을 선물했잖아요.
3: 아.
4: 조총을 선물하고 이런 식으로 일본과 교류가 많다가 한 방에 팍 가버립니다. 포르투갈이.
5: 왜 가버리나요?
4: 왜 가냐. 네. 그 세바스티앙 1세라고 1578년에 24살의 젊은 왕이었어요.
5: 네.
4: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를 정복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잘 나가는데. 그래가지고 24살의 젊은 왕이었던 세바스티앙 1세가 포르투갈 군을 끌고 모로코로 가요.
5: 네.
4: 가서 실종돼요.
5: 그 왕이요?
4: 왕이요.
5: 왕이 실종돼요?
4: 예. 싸우다가 져요. 져온다가 져서 실종돼버려요.
5: 아, 그래요? 예.
4: 근데 얘가, 아, 예, 죄송합니다, 세바스티앙. 젊은 왕이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해가지고 후사가 없어요. 이 왕이 어떻게 되냐, 이 포르투갈 왕이.
5: 그러게요. 예.
4: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세바스티앙의 그 삼촌이 엔리케라고 추기경이었거든요.
5: 네네.
4: 추기경이 왕이 돼요. 근데 추기경이다 보니까 결혼을 안 했잖아요.
5: 네.
4: 이 양반도 곧 죽어버려요.
5: 네.
4: 그래서 포르투갈은 왕위가 끊겨버립니다. 여기에 옆에 스페인이
5: 네.
4: 강제 접수를 해버려요.
5: 네.
4: 1580년부터
5: 예.
4: 60년 동안 스페인과 한 나라가 돼버립니다. 포르투갈이 잠깐 사라져요. 이게 이베리아 연맹, 연합이라고 해가지고 포르투갈과 스페인 연합 왕국이 아니라 같은 나라가 돼버리는데 이때부터 포르투갈이 그냥 하락곡선을 타버렸죠.
5: 아, 그렇구나. 진짜 1세기도 못 갔네요. 예. 그리고 그 뒤에도 포르투갈 입장에서 어떤 악재가 계속되는데요. 1807년에는 나폴레옹 군대가 이제 침공을 해서 왕실이 브라질로 도망가기도 했고, 또 1822년에는 포르투갈 제국의 핵심이었던 브라질도 독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910년에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들어서면서 전국이 또 극도로 불안정해졌다고 합니다.
4: 네.
5: 예. 요런 상황에서 살라자르가 등장하는 건가요?
4: 이런 우여곡절 끝에 포르투갈 국민들이 이 왕정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왕정 그만두고 우리도 공화정 한번 만들어보자
5: 예.
4: 라는 움직임이 이제 20세기 초반
5: 1900년대 초반에
4: 그렇죠 1900년대 초반에 슬슬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해요.
5: 예.
4: 근데 그 여기에 결정타가 된 것이 뭐냐면은 포르투갈도 약간 식민지를 건설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 이때가 이제 그 카를로스 1세라는 포르투갈 국왕이 집권기였는데 정말 불쌍한 분이에요. 야, 독일도 칭따오 먹고 영국도 홍콩 먹고 하는데 우리 포르투갈 뭐 없냐?
5: 네.
4: 저 밑에 아직까지 앙골라와 모잠비크는 공식 식민지는 아니었던 상태였거든요.
5: 네네.
4: 이거를 붙여버리자.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에 거대한 포르투갈 식민지를 만들자. 라는 계획을 카를로스 1세가 세워요.
5: 예, 예.
4: 하다가 길거리에서 암살을 당해버립니다.
5: 아, 이거 진짜 혼란스럽네.
4: 네. 카를로스 이제 1세가 그, 길거리에서 암살 당하고 둘째 아들이 잠깐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나라가 소위 이른바 개판이 돼버리거든요.
5: 예, 예.
4: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결국에는 왕정이 1910년에 무너져요.
5: 공화정이 들어서나요?
4: 공화정인데 이 공화정을 주도했던 것은 진보 좌파였어요.
5: 아, 네네.
4: 진보 좌파.
5: 네네.
4: 이들이 봤을 때
5: 네.
4: 왕정과 180도 다른 정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 없고 뭐 국유화 실시하고 다 나눠주고 특히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어요.
5: 어떤 거요?
4: 아시다시피 그 이 포르투갈은 카톨릭 국가지 않습니까?
5: 그렇죠.
4: 굉장히 신실한 카톨릭 국가거든요.
5: 예예.
4: 카톨릭을 탄압을 한 거예요.
5: 카톨릭을 탄압을 했어요?
4: 네. 오. 그러면서도 예. 경제 발전을 이뤘으면 다행인데
5: 네.
4: 계속 마이너스 성장이요.
5: 아, 경제도 무너지고.
4: 네. 그래서 카를로스 1세가 암살당한 다음에 한 십몇 년 사이에 총리가 서른 번 이상 바뀌어버려요.
5: 십몇 년 동안? 살라자르 언제 나와요? 살라자르.
4: 자, 이런 상황에서 아,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우리 뭐 진보 세력에게 지금 정권을 줬지만 지금 하는 게 더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지 않냐. 이래서 군부가 등장을 해요.
5: 아.

0: 맞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당시에 포르투갈 최고의 경제 이론학자였던 살라자르 교수를 연락을 한 거예요.
1: 아, 예, 예, 예.
0: 우리가 군인들인데 경제의 기획자도 모른다.
1: 예.
0: 그 대신에 살라자르 교수님, 박사님, 네. 당신이 경제를 잘하니까, 네. 당신이 모든 경제정책을 좀 총괄을 해달라. 라고 해서 경제 실권을 줘버려요.
1: 약간 재무장관 이런 건가?
0: 처음에 재무장관이었어요.
1: 예, 예, 예.
0: 재무장관이요. 예. 그러다가 1932년도에 살라자르가 이제 그 총리 자리까지 오릅니다.
1: 총리까지요? 예.
0: 32년도부터요.
1: 예.
0: 총리 자리에 오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권력 맛을 본 거예요. 자, 총리가 된 살라자르. 어떤 식으로 국가를 운영했냐?
1: 네.
0: 국민들이 똑똑하면 안 된다.
1: 우민화.
0: 우민화 정도가 아니라 네. 고등교육 자체를 없애버려요.
1: 그 정도라고?
0: 당시에 살라자르 집권 기간에 포르투갈 국민들의 문맹률이 물론 요즘 문맹률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40에서 50%라였다니까요.
1: 아, 그래요? 예, 교육을 안 시켰는데 고등교육을.
0: 당시에 또 뭐 하냐면 당뇨들이 네. 이 포르투갈을 그래도 유럽에서 네. B급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공업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공업 정책을 펼쳐야 된다.
1: 산업화를 좀 하자.
0: 산업화를 좀 하자. 했더니 경제학과 출신이었던 살라자르가 공업 노노노노.
1: 그럼요.
0: 잘 살아보세. 농업으로 가야 된다.
1: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0: 의도적으로요.
1: 예.
0: 여기에서 이제 국민들이 약간 반발을 할 거 아니에요.
1: 근데 그게 지금 독재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0: 독재 정권이죠.
1: 아, 그래요? 뭐 일당 독재 이런 건가요?
0: 그렇죠. 그때부터 68년도까지 한 사람이 쭉 권력을 잡아요, 살라자르가.
1: 예, 예, 예.
0: 국민들의 이런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3F 정책을 실시합니다.
1: 우리 3S 아니고 3F?
0: 3F는
1: 예.
0: 뭐냐?
1: 예.
0: 첫 번째가 파도.
1: 파도? 파도?
0: I'm your 파도가 아니라
1: 예, 예, 예.
0: 파도가 네. 포르투갈의 경기 민요 같은 국민 민요예요. 파도가 그 페이트와 같은 어원이거든요.
1: 운명.
0: 운명.
1: 네.
0: 그래서 보통 그 포르투갈 서민들과 민중들의 애환과 뭐 서러움 이런 걸 그리는 진짜 트로트?
1: 아, 포르투갈 트로트다.
0: 포르투갈 트로트. 그러니까 파두를 부르면서 그냥 노래나 부르십시오.
1: 밤 깊은 리스본 종점. 약간 이런 느낌.
0: 달꽃 없는 리스본 열차.
1: 그런 느낌.
0: 네.
1: 한이 서려 있는.
0: 한이 서려 있는.
1: 예, 예, 예, 예. 그게 파도고. 예.
0: 두 번째가 풋볼.
1: 축구!
0: 축구!
1: 오.
0: 물론 그 이전에도 포르투갈은 축구를 잘했어요.
1: 아, 예, 예, 예.
0: 포르투갈 축구 잘했는데,
1: 네.
0: 이 살라자르가 정책적으로 스포츠를 민 거예요. 우리도 82년도에 프로야구가 탄생했죠.
1: 우리도 3S에 스포츠가 있죠.
0: 스포츠가 있죠.
1: 예, 예, 예.
0: 그래서 살라자르도 풋볼만 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정치에 신경 끄시고,
1: 예.
0: 마지막 F는 파티마.
1: 파티마는 뭐야? 파티마.
0: 파티마는 대구에 있는 병원이기도 하지만.
1: 네네네.
0: 파티마가 그 포르투갈에 있는 조그만 마을 이름입니다.
1: 아 예.
0: 여기에 1917년에 그 1차 대전이 한창 진행될 때
1: 네.
0: 파티마의 기적이라고 해서
1: 예.
0: 알려진 공식적으로 뭐냐면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셨다. 에요. 세 명의 어린 목동이 있었거든요.
1: 네네.
0: 파티마에.
1: 네.
0: 저기 와 보시죠. 근데 큰 빛이 열리면서
1: 예.
0: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왔대요.
1: 네.
0: 그 저 세 명의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성모 마리아였다.
1: 아,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 때?
0: 그렇죠.
1: 예, 예.
0: 그 세 아이의 왈,
1: 예.
0: 성모 마리아가 내려와가지고 나는 너희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1: 네.
0: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이런 계시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몇 가지 계시를 했다고 해요.
1: 어떤 계시요?
0: 뭐 첫 번째로 무슨 뭐, 알려진 거는 1차 대전이 곧 종전될 거고 2차 대전이 열릴 거고 뭐 이런 것들이요. 논란이 됐던 게 맨 마지막 게시였거든요.
1: 네, 뭐라고
0: 맨 했죠? 마지막 게시 전에
1: 네.
0: 저 목동들이 가서 알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 네.
0: 성모마리아를
1: 봤어요.
0: 성모마리아 나왔어요. 성모마리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기자와 뭐 마을 주민들 뭐 기록에 따르면 3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이 모인 거예요.
1: 그날 애들이 그런 얘기하면 무시하는 법도 무시하는 경우도 많은데.
0: 포르투갈 어린이들은 신뢰가 깊습니다.
1: 예.
0: 어쨌거나 로마 카톨릭이 있어 공식적으로 성모 마리아의 기적이라고 공인을 했습니다.
1: 예.
0: 파티마가 뭐냐면 그래서 포르투갈에서는 카톨릭 종교거든요.
1: 예.
0: 상징이니까.
1: 네네.
0: 성당 나가시고 축구하시고 밤 깊은 리스본 종점 하시고.
1: 파도. 파도.
0: 파도.
1: 예.
0: 이것만 3F를 하시고 국민 여러분 정치는 손 관심 끊으세요. 아.

0: 살라잘의 우민화 정책.
1: 우민화 정책이었습니다.
0: 어떤 좀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군요. 그 3F 중에서 잠깐 풋볼 얘기를 좀 더 해보면.
1: 네.
0: 에우세비오. 저 포르투갈 축구사에서 역대 1황이죠. 예, 에우세비오 네.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에우세비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포르투갈의 식민지 모잠비크 출생이잖아요.
1: 모잠비크 출생이죠. 예. 이 살라자르의 또 다른 집착이 있었어요.
0: 네네네.
1: 왜냐면 유럽 국가들이 이제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보통 한 50년대, 60년대는 다 그 식민지를 포기를 했습니다. 뭐 20세기에 무슨 뭐 우리가 제국주의냐 하면서 그 식민지들을 포기했는데 포르투갈만큼 끝까지 포기를 안 했어요. 특히 살라자르가.
0: 예.
1: 특히 모잠비크와 앙골라를요.
0: 네.
1: 왜냐? 이거 포기하는 순간 진짜 유럽의 한 구석탱이에 찌그러져 있는 소국으로 전락해버린다. 해서 끝까지 이 두 나라를 유지했거든요, 고수를.
0: 예, 예.
1: 뭐, 모잠비크 같은 거는 참고로 75년도에 독립을 합니다.
0: 아.
1: 살라자르가 뭘 했냐면, 독립할 필요가 없다고 당신들은, 모잠비크 너희 주민들도 포르투갈 국민이고, 포르투갈 국민들도 다 같이 포르투갈 국민이고, 우린 다 같은 포르투갈인들이다.
0: 독립하지 마라.
1: 독립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상징적으로 누굴 데려왔냐.
0: 예, 예.
1: 모잠비크에서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축구에는 엄청난 재능이 있었던, 에우제비오를 데리고 온 거죠.
0: 에우제비오의 양력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네. 벤피카에서만 15시즌 뛰면서 440경기 473골 그리고 1965년에는 그해 최우수 선수죠. 발롱도르 수상까지 했던 인물이고 특히 66년 월드컵 때 잘했죠.
1: 그렇죠.
0: 예.
1: 발롱도르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백인들이 수상했거든요. 우리 발롱도르가 아시다시피 그 프랑스 풋볼 잡지에서 내는 그 상이잖아요.
0: 예, 예.
1: 그해 전해 가장 잘 뛰었던 개인에게 주는 상이요. 다 유럽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에게 줬거든요.
0: 네.
1: 백인들에게.
0: 네.
1: 최초로 흑인이 발롱도르 상을 탄.
0: 그럼 펠레보다 먼저 탄.
1: 뭐 먼저죠. 그게 65년도였고 66년도에 런던 월드컵.
0: 런던 월드컵인가요? 그게?
1: 그렇죠.
0: 네, 그렇죠.
1: 잉글랜드 월드컵이요.
0: 네, 잉글랜드 월드컵.
1: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포르투갈 최초의 월드컵 본선 진출이었어요.
0: 예, 예.
1: 포르투갈이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약체였거든요.
0: 네.
1: 그런데 포르투갈이 본선 나갈 거라고는 꿈에도 못 꿨는데 에우제비오의 맹활약으로 본선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승 후보였던 이탈리아도 꺾고
0: 네.
1: 8강 진출을 해요.
0: 예.
1: 8강 딱 진출했는데
0: 네.
1: 앞에 서 있는 경쟁팀이 누구냐?
0: 누구냐?
1: 네네, 냉면 먹고 하시오.
0: 그렇지, 그때 북한이 아시아 최초로 8강.
1: 아시아 최초 8강 올라왔죠.
0: 그렇죠, 그렇죠. 예.
1: 이 8강에서 북한과 예. 포르투갈이 붙었습니다. 야, 북한 선수 날랐어요, 그때요.
0: 예, 예, 예.
1: 일단, 세 골 먼저 넣어요. 포르투갈 상대로.
0: 네.
1: 빡, 빡, 빡. 난리 납니다. 북한 드디어 이제 네. 올라간다.
0: 네.
1: 했는데, 웬걸, 에우제비오가 교체 투입이 되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네 골을 그냥 넣어버려요.
0: 야.
1: 페널티 두 골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선수가 한 골 더 넣어가지고, 5대 3으로 포르투갈이 이깁니다.
0: 그러네.
1: 물론 결승전에서 못 들어 올라갔지만 3, 4위전에서 소련을 꺾어버리면서 최초로 월드컵 3위까지 올라가요. 다 에우제비오, 유세비오의 힘이었어요.
0: 그건 호날두도 못한 일이죠.
1: 못한 예. 일이죠. 그 유세비오를 살라자르가 어떻게 악용을 했냐.
0: 어떻게 악용합니까?
1: 했냐면 예. 일단은 본국으로 데려와요.
0: 네.
1: 데려온 다음에 실력이 뛰어나니까 뭐 주변 그 유러피안 리그에서 다들 스카우트를 할 거잖아요.
0: 네네네.
1: 절대로 못 나가게 합니다. 왜냐면 당신은 유세비오는 내셔널 트레저 국보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떠날 수가 없다 하면서 포르투갈 안에서만 경기를 하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조리돌림을 시킨 거죠.
0: 네네.
1: 그래서 안타까워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그 국외 경기를 뛸 수 있다고 하죠.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정책에 자국의 축구 영웅인 에우세비오를 악용했던 살라자르라는 건데요. 살라자르의 최후가 다소 허무하고 기이하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1: 살라자르의 최후는 각종 엠본부의 서프라이즈 등등에 자주 약간 개그 소재로 쓰입니다.
0: 왜요? 왜요?
1: 1968년도에 그 집권을 하고 있던 그 살라자르가 그 휴가를 갔다가 목욕을 하다가 넘어져서 뇌졸증에 뇌를 다쳐요.
0: 예, 예.
1: 그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0: 네.
1: 당시에 이제 그 주치의와 의료진이 뭐라 그랬냐면 못 깨어난다. 그러면 국가 원수 유고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집권당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우리 유고든 뭐든 여기서 우리가 이 총리가 물러난다고 하면 우리가 권력을 야당에게 넘겨줘야 된다.
0: 예.
1: 그래서 뭐 하냐? 일단은 해임을 시키자. 해임을 시키자. 해임을 시켜요. 시킨 다음에 다른 총리를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라자르는 무의식 상태로 그 지금 병상이 있고 새로운 총리를 뽑아요.
0: 그러니까 집권당에서는 권력을 이어가려면 이어가려고요? 빨리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1: 그렇죠.
0: 예, 예.
1: 새로운 총리를 임명을 하고 이제 그 살라자르는 아예 그냥 뭐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잊혀지게 만들어버려요.
0: 그럼 병상에 있는 거예요?
1: 병상에 있는 거예요.
0: 예, 예.
1: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0: 예.
1: 근데 살라자르가 깨어나요.
0: 아, 또 깨어났어.
1: 깨어나. 자기 이미 해임 당했어 지금요.
0: 아, 해임 당한 거죠.
1: 해임 당했어. 깨어난 다음에 한 마리 첫 마디가 이거였대요.
0: 뭐라고요?
1: 내가 며칠 동안 내가 혼수 상태였냐?
0: 아, 기억을 못 하는구나.
1: 얼마 동안입니다. 이때까지 밀린 서류 다 갖고 와.
0: 아, 자기가 아직도 지금 집권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1: 내가 다 서명해야 된다고.
0: 아, 근데 깨자마자 결제 그거 하겠다는 거는 대단하다.
1: 대단한 거죠.
0: 예.
1: 하여간 다 갖고 오라고.
0: 다 갖고 와.
1: 그리고 밀린 신문 다 갖고 와.
0: 밀린 신문?
1: 이게 난리한 거야.
0: 예.
1: 새 총리 취임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신문이 있어요.
0: 예, 그렇죠. 다시 쓰러져요. 그거 보면.
1: 우쇼. 예. 어떡하지 하다가 예. 측근들이 트루먼 쇼를 만듭니다.
0: 어?
1: 신문을 따로 찍어요.
0: 아.
1: 살라자르 총리 깨어났습니다. 포르투갈 만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0: 아, 진짜로?
1: 진짜로. 이거를 다시 한 장만 만들어서
0: 예.
1: 총리 여기 신문입니다. 아, 국민들이 나의 깨어남을 축하하는구나.
0: 아, 진짜로 이게 실화라고요?
1: TV 틀어봐, TV. 틀어요.
0: 예.
1: 옆에 방송실에 쓰는 거요.
0: 아, 진짜로? 결제 서류는?
1: 결제 서류는 그냥 가짜예요.
0: 아무거나 그냥 갖다 주고?
1: 아무거나 갖다 주고 사인하죠. 나오는 길에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요.
0: 근데 어쨌든 이미 뭐 내려온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신경 써줄 필요가 있나?
1: 왜냐면 이 사람이 진짜 이 모든 트루먼 쇼를 알아버리면 어떤 지금 거의 32년부터 철권 통치라든 통치자인
0: 독재자 또 혼란이 올 수가 있겠네요.
1: 아, 그럼요.
0: 예.
1: 아, 그래가지고 거의 트루먼 쇼의 실사판을 찍다가 찍다가 그 이제 자연사를 해요.
0: 예. 찍다가 그 자연사를 해요?
1: 네, 병상에 죽습니다.
0: 그럼 죽을 때까지 자기는
1: 몰라요.
0: 집권한 줄 알았겠네요.
1: 죽을 때까지 자기 집권하다 죽은 줄 알아요.
0: 예.
1: 정말로 권력 무상이 뭐냐면 죽었을 당시에 진짜 운명했을 당시에
0: 네.
1: 병상에 딱 두 명밖에 없었다고요.
0: 누구요?
1: 쭉 지금까지 나와 함께했던 몇십 년 동안 가사 도우미 한 명이랑
0: 예예.
1: 그다음 주치 딱 두 명.
0: 아.
1: 죽기 직전에 거의 유언 같은 유언이 이거였다고 하죠.
0: 뭐라고요?
1: 내가 총리인데 왜 아무도 안 오냐. 내 병실에.
0: 아. 가짜 연극에 속고 있었어.
1: 이게 권력이 정말 허무한 거죠.
0: 그렇습니다.
1: 네. 예. 그래서
0: 그러면 살라자르 사후에 포르투갈은 어떻게 됩니까? 독재 정권 끝인가요?
1: 그 살라자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예. 살라자르와 그의 아이들이
0: 예.
1: 그의 아이들이 그 똑같이 그 벌은 못 고친다고 그 독재 권력을 이어 나가려고 하다가 문제가 터집니다. 이게 잠깐 지난 시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포르투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식민지였어요. 아프리카인 식민지들이요.
0: 예.
1: 이거 놓쳐버리면 포르투갈은 망한다 해가지고 거의 한 15년, 20년 동안 계속 뭐라고 할까 병력을 보내요.
0: 아 예.
1: 독립군들도 있었겠지 그 나라에.
0: 네.
1: 그랬더니 젊은 장교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죽어야 되냐. 안 되겠다. 아프리카 과감하게 포기하고 우리 포르투갈 안에서 잘 살자. 라고 하면서 젊은 장교들이 이른바 카네이션 혁명을 일으키는데
0: 네.
1: 그 혁명은 총을 안 쓰고 총구에 카네이션을 꽂았다고 해서 카네이션 혁명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0: 그렇죠. 카네이션 혁명, 라디오 혁명이라고.
1: 라디오 혁명이요.
0: 네,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무혈 혁명을 일으키고 이것도 약간 그 과도기를 거친 다음에 네. 포르투갈 역사상 최초의 민주 선거를 치러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야. 이 살라자르가 뿌린 그 여러 가지 흔적 때문에
0: 네네.
1: 포르투갈은 아직까지
0: 그 후유증이 남아 있다.
1: 후유증이 남아 있죠. 포르투갈은 아직까지 남유럽의 그냥
0: 경제적
1: 정도로 남아 있다는 거.
0: 36년 동안 독재를 했으니까 여파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겠죠. 예. 썬킴이 생각하는 살라자르는 어떤 독재자였는지 한 줄로 말해달라는데.
1: 왜 저 묻어버리려고 하세요?
0: 좀 신선한 요구가 왔네요. 살라자르는 어떤 독재자였나요?
1: 살라자르는 네. 나름대로
0: 네.
1: 그러니까 자기의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의 신념이 있었어요. 경제학자다 보니까
0: 네.
1: 이런 식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가면 정말 나라가 잘 살 수 있다.
0: 그리고 집권하고 2차 세계 대전도 좀 비교적 잘 넘어간 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포르투갈이.
1: 그게 진짜 네. 신의 한 수였어요. 그러니까 1차 대전 때는 포르투갈이 참전해가지고 나라가 거의 망할 뻔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2차 대전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참전하지 않겠다 해서 히틀러가 전화하면 피하고 살라자르? 살라자르? 어, 갑자기 배가 아파서 연락 안 받고
0: 네네.
1: 그래가지고 히틀러 무솔리도 미워했고 히틀러도 미워했어요. 그래서 히틀러는 굉장히 욕까지 했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그게 이유예요. 2차 대전 끝난 다음에도 서구 서방 세계가 그래도 독재를 인정해 준 게 뭐냐면 반난치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0: 아 그래서 봐줬다.
1: 네.
0: 아.
1: 그래서 공과 과가 상당히 뚜렷한 지도자였다.
0: 하지만 과의 그 무게감을 우리가
1: 그 과 때문에 솔직히 네. 오늘날의 포르투갈이 약간
0: 경제적으로
1: 저렇게 네. 안타깝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이거죠.
0: 아 예. 포르투갈의 역사는 생소했는데 오늘 독재자 살라자르와 또 축구스타 에우제비우 이야기까지 새로운 걸 또 배웠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이번에 포르투갈과 호날두가 과연 월드컵 우승으로 에우제비우의 업적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지켜보는 것도 재밌겠죠.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K라디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십니까. 오자유 MC 배우 송건우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도 유쾌하게 은혜로운 이야기 들려주실 통일가족 여러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요, 마찬가지로 소개해드릴 새 가족이 있습니다. 정은심 씨, 네, 환영해주십시오. 네.
3: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에 한국에 도착한 정은심이라고 합니다. 네. 강원도 원산에서 왔습니다.
4: 아, 원산 반갑습니다. 사실 한국에 오신 지 20년 정도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19살 때 탈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3: 북한에서는 유아교육과를 공부를 하다가 네. 한국에 와서는 간호 조무사 공부를 하고 간호가 저한테 맞다는 생각을 하고 단국대학교 네.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네. 단원국 보건소의 치매센터에서 또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치매 인식 개선 교육하고 네. 치매 검진하고 치매 예방 교육 하다가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요양원을 202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운영을? 사명감을 얻으셨네요. 진짜. 사명감.
2: 그러니까.
5: 치매가 네. 북한에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2: 그런
5: 노망,
2: 없어요.
5: 노망 났다가.
2: 노망 났다가. 그렇죠. 우리도 예전엔 그랬었어요.
3: 네.
5: 쉽지 않은데, 그거야. 네.
2: 그러니까. 우리 19살에 탈북을 하셔가지고 요양원의 그 비전까지 지금 열심히 키워가고 계신 우리 정은심 씨의 그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도 주제 알아봐야겠죠. 남극장 준비되시죠?
3: 네.
2: 네, 나와주세요.
4: 잠깐만, 야. 아니, 야, 선정아, 너 이렇게 다크서클이 이렇게 많이 내려왔니? 잠깐, 너 오늘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왜 그래?
3: 상태야. 내가 오늘 상태가 안 좋아?
4: 너 안 좋아, 지금 상태가.
3: 아니, 어제 드라마 보다가 닭보검한테 푹 빠져가지고 내가 헤어나지 못했어. 너무 멋진 거야.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거기다 피아노까지. 그렇게 잘 치는 거야. 피아노 수도 아닌데 어쩜 그렇게 잘 치니?
4: 잠깐만, 너... 내가 알기로는 너 변우석 좋아한다 그랬는데.
3: 누구?
4: 변우석.
3: 누구?
4: 변우석 아니야 이제.
3: 누구?
4: 알았어. 너 어제부터 박보검으로 바뀌었구나.
3: 얼마나 끈끈하지? 안 좋아할 수가 없잖아. 정신건강에도 덕질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응? 정말 덕질을 함으로써 정말 사회에 대한 기대심과 뭔가 그렇게 팍팍 생기는 에너지. 이 삶에 뭔가 활력이 쫙 올라간다고.
4: 알았어. 좋아, 다 좋고. 그런데 궁금한 게 또 생겼는데. 북한에서도 혹시 이런 덕질 뭐 이런 게 있을까? 뭐 팬활동?
3: 궁금하지?
4: 궁금해.
3: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않나. 남북 생활탐구. 나는 덕후다!
2: 아니
3: 덕후
2: 서희연 씨가 엄청 신기하듯 쳐다보는 그분을 그죠?
5: 이렇게도 할 수가 있구나. 뭐 덕후다 하는데 뭔가 닭이 꼬꼬댁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3: 네, 듣고 싶었어요. 덕후.
2: 아, 그러니까요. 오늘도 남북극장 너무 잘 봤습니다. 자, 중간에 숨어있던 북한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장미 씨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6: 피아노스.
2: 피아노스.
6: 피아노스. 네.
4: 피아노물?
6: 피아니스트를 피아노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가수. 우리가 네. 노래 부르는 사람을 가수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수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영어를 그대로 쓰기가 좀 뭐하니까 네. 첼로리스트를 뭐 첼로스.
2: 첼로스.
6: 네.
2: 짧네.
6: 네, 네. 피아니스트를 피아노스. 네.
2: 아, 그리고 또 하나 있었어요. 아까 끌끌하다.
5: 끌끌하다.
2: 네.
5: 이거는 듬직하다.
2: 네. 아, 끌끌하다는데 듬직하다가 된다고요?
5: 네, 듬직하다. 덩치도 좋고 애가 네. 믿을만하다. 뭐 이런 아,
6: 각본의 어깨가 얼마나 끌끌한지.
5: 네 어깨가 더 끌끌해.
4: 아주 그랬기?
6: 아니야.
2: 아, 우리 아까 남북극장에서도 얘기 들었지만 덕질한다라고 하잖아요. 덕질. 이게 팬문화입니다. 팬문화. 그죠? 팬문화인데 남과 북의 과연 이 덕질, 덕후 문화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게 있는지 한번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남북생활탐구 나는 덕후다. 잠시 후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있잖아요. 나는 덕후다.
4: 덕후다.
2: 근데 덕후의 뜻이 뭔지 아세요?
4: 덕후의 덕후. 뜻?
6: 뭐 덕후하면 무언가에게 흠뻑 빠져 있는 사람인데 좀 어원을 찾아보니까
2: 찾아보셨어요? 또 어원까지? 뭐예요?
6: 일본어
2: 아 일본어를
6: 네 어타쿠를 우리는 어덕후 뭐 덕후 이렇게 해서 정말 어떠한 대상에게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덕후라고 하는 것 같아요.
5: 덕후 네. 아니세요? 만화 덕후.
6: 저는 예수님 덕후. 저는 예수님 덕후.
2: 예수님 덕후. 야 아무도 말 못해. 제 끝. 정리 끝.
0: 대표적으로 네. BTS. 와! 북한에서는 방탄 대남이라고 생각합니다.
6: 방탄 대남이요?
0: 네. 왜냐면 방탄소년단이라면 누가 봐도 BTS이기 때문에 네. 젊은 청년들이 자기만의 암호를 쓰는 거예요. 아~ 방탄 대남 알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 세계에서 좋아하잖아요.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그 트로트 왕자죠. 임영웅. 네, 그 이름이 영웅이니까 그 덕후들이 영웅시대라는 그런 팬클럽을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다녀요.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임영웅하는 순간 벌써.
0: 최근에 그 트로트 왕자죠. 임영웅. 네, 그 이름이 영웅이니까.
7: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방에 네. 제 사진은 없어요.
6: 임영웅.
7: 네. 그 내적 친밀감이 좀 있어요.
4: 네. 그래서
7: 너무 좋아합니다, 임영웅.
2: 우리 주희 씨가 또 관심 많으시니까 또 다른 또 가수 보이시지 않았어요?
0: 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김필이라는 가수를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대한민국 펑크로 제 기준의 노래를 제일 잘하는데 그분의 그 가사가 그 가사가 팍팍 이렇게 박히는 거는 김필 가수가 제 기준에는 최고 같아요. 네, 저는 다 찾아봐요. 네,
4: 그렇다면 네. 혹시 북한에 북이 덕질을 하는 덕후가 있습니까?
5: 덕질 몇 명이 아니고 다 하죠.
6: 다요?
2: 다 한다고요? 아 잠깐.
6: 다 해요. 네. 100%예요.
2: 주옥 씨도 있어요?
6: 했습니다. 저 그거 안 하면 잡혀갑니다.
2: 그래요? 장미 씨도 했어요?
8: 아 저도 했죠.
2: 은심 씨도요?
6: 네.
2: 잡혀갈 정도?
6: 네.
2: 은심 씨도, 주희 씨도?
0: 싫어도 해야 돼요.
4: 싫어도 해야 돼요?
2: 뭐지?
5: 좀 전에 이제 덕후 바꿨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서 누구로?
4: 그렇죠.
5: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6: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뭐까지 내놔야 돼요.
2: 여긴 못 바꿔요?
4: 바꿀 수가 없어요?
6: 절대 못 바꿔요?
2: 은심 씨, 뭐 어떤 거예요?
9: 네, 우리 북한의 김정일이나 뭐. 네. 네, 김정일 원수님의 부인이신 김정숙 여사님이나 김정일
4: 김씨 일가?
9: 네. 아~ 장군님이시죠.
4: 다 김씨 일가니?
2: 그 사람들이 무조건 덕후의 대상인 거예요?
9: 무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아~ 초상화를 달고 다녀야 아~ 되니까요.
10: 네. 강제 덕후.
2: 네.
4: 강제죠, 강제. 한마디.
6: 강제 덕후. 네.
5: 북한에는 TV 틀면 김씨가 나옵니다. 아~ 네. TV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4: 네. 시청률 100%?
5: 그렇죠, 시청률 100%. 모두가 그를 봐야 되는, 그를 따라야 되는 네, 그런 덕후들이죠.
6: 그런데 지금은 그 김씨 일가에서 덕후지를 벗어나신 것을 환영합니다.
4: 환영합니다. 아~
6: 그런데 최근에 김씨 일가보다 더 강력하게 네. 등장했다는 바로 우리 한국 드라마.
2: 한국 드라마. 벌써 은지 씨 입이 근질근질한 것 같아요.
6: 네. 북한에 수많은 덕후들이 생겨났을 것 같은데 어때요?
8: 뭐 한국 드라마일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네. 잘 아실 것 같아요.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꿈꾸게 하겠다고 막 청사까지 했잖아요. 끝끝내 그 덕후지를 북한에서 먹고 넣었어요. 네,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2: 아니 은심 씨는 어떤 드라마를 보셨어요? 혹시 보신 네. 드라마 많아요?
9: 네, 많죠.
2: 많아요? 얼마나 많길래 저렇게?
9: 네, 한 16, 17, 18, 19살 이때 네. 넘어오기 전까지 네. 뭐 청계계단, 오린, 가을동화, 뭐 여름향기 많이 봤어요. 네, 담요 쳐넣고 이제 네. 자동차 배터리 빼가지고
2: 자동차 배터리 몇 배요?
9: 정전이 많이 됩니다 북한은.
4: 돌려야 되니까 CD를. 네,
9: 그래서 CD
2: 그 정도로 배터리 끊을 정도로.
9: 네네. 그 재미 있어서. 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작가분들이 머리가 너무 비상하시다 보니까 다음 편을 안 보면 안 되겠어.
2: 왜 그런 기질인데 그죠?
9: 그래서 네 아들이 막 있어가지고 네. 밤새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
2: 네. 아이고 노래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9: 노래도 테이프가 늘어나도록. 네. 지금 와 보니까 옛날 노래더라고요. 막 아파트 노래.
2: 아파트.
9: 네. 주현미, 네. 네, 주현미 씨 노래 네.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계속 돌려 듣다 보니까 테이프가 늘어나서 네. 원래 그런 곡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템포가 좀 빠르더라고요. 북한에서는
4: 얼마나 들으셨길래
9: 엄청 수없이 돌려듣고 하니까
2: 딱 왔는데 옛날 네. 노래더라.
9: 네, 친구들끼리 이제 북한에는 저기요 이런 말이 없거든요. 어,
2: 저기요?
9: 네, 저기요가 없고 그냥
2: 부르는 거 누구 저기요 하는 거.
9: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부르냐?
2: 네, 뭐라고 불러요?
9: 뭐라고 부를까요?
4: 여기요.
9: 아, 땡!
4: 이보라우!
2: 이보라우!
9: 땡! 이보라 이보라우도 있어요. 아, 근데
4: 동무!
9: 이제
4: 동무!
9: 그것도 한마디, 있어요. 한마디. 예.
4: 한마디?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야예요?
9: 대부분은 야로 하거든요. 야. 예. 근데 이제 그런 야를 네. 바꿔놓은 계기가 저 있었을 때는 네. 한국 드라마의 풍이었어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 저기요 이렇게 네, 하잖아요. 오, 그러니까 이제 좀 부드럽고 뭔가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는 느낌. 네. 네, 이렇게.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본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저기요라고 부르는데 남자 친구들이 네. 여자를 꼬시려고 할 때 네. 밖에서 저기요 하다가 붙잡힌 단속을 하는데 붙잡힌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4: 야라고 해야 되는데.
9: 예, 네, 그렇죠. 지나가다가 야 하거나 뭐 이렇게 신호가 있어요. 북한만의 신호. 네. 혀를 굴려서 뭐 신호를 던지거나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아니 그냥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은 아닌데 한번 이제 딱 이렇게 해서 학원에 해야 되는데 저기요 이렇게 하니까 네. 어 너도 드라마 봤네 이렇게 딱 보게 되죠.
4: 그렇지, 그렇지.
9: 근데 그거를 네. 사복을 입고 단속원들이 줄 섰다가 네. 너 이리 와봐 이렇게 하죠.
2: 네. 너 뭐 봤어 이렇게 하죠.
9: 저기 어디서 들었냐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많이들 붙잡혀 갔습니다.
7: 아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우리가 아직 통일이 안 됐는데 아. 드라마로는 통일됐어요. 아,
4: 그러네, 그러네.
7: 그리고 가끔 제가 양심에 찔리는 게 뭐냐면 에. 이렇게 드라마를 얘기하시잖아요. 아. 저는 못 봤어요.
4: 근데, 그 드라마를? 네,
7: 그걸 못 봤는데 아까 여름의 향기 얘기하셨을 때 여름의 향기가 뭐지 잠깐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덕후들이시고 더 많이 진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5: 네. 아, 그리고 여기는 이게 죽냐 사느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데 네. 저기 사람들은 창문 가고 이불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영화에 대한 해석이 더 높을 수 있어요.
4: 집중하니까.
2: 비평가들이.
4: 완전 집중.
0: 아니 그리고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네. 보통 보면 가을 동화 어린 이런 사랑이 있는 걸 많이 봤는데 네. 제가 아는 그 믹스꾼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재미없는 남한 드라마 있는데 니 보겠니?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남한 드라마가 왜 재미없지? 그래 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강남 엄마 따라잡기였어요. 근데 저는 봤는데 그래 그때 아 남조선에 강남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제 엄마들이 막 그 학원 열풍 그래서 제가 너무 그걸 인상 깊게 봤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저희 아들이 강남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들 중심에 제가 어느 땐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 내가 북한에서 재미없다고 그러니까 이 보통 분들은 다 연인하고 그리고 김치 싸대기 날리고 이런 걸 좋아하지 그렇게 막 그 학교 열풍 이런 것들은 북한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근데 제가 그걸 봤는데 네. 제가 그 주인공이 돼서 강남에서 와. 너덜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이런 운명도 있구나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네.
8: 저도 북한이랑 좀 소통을 하면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게 태양의 후예였대요. 후예. 진짜 유행이었는데 그게 유행어도 있었대요. 그 12화쯤에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물어봐요. 나예요, 조국이에요.
4: 아 맞아.
8: 네. 물어. 나야 조국이야.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5: 이게 답하기가 힘든데.
8: 나야 조국이야.
10: 자기야 말해보라.
5: 나는 조국이야.
6: 이렇게 바로?
10: 멋진 사람 멋지게 대답하죠. 여기 드라마는 네. 여자친구라고 해서 당연히 너야 라고 네. 하니까 여기서 여자 주인공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내 남자가 막 조국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데 네. 어떻게 그걸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조국은? 조국은 어떻게? 라고 하니까 네. 그때 말한 남자 주인공의 대답이 유행어였대요.
2: 뭐예요?
10: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조국은 질투하지 않는다. 아~
6: 와.
10: 근데 아니 이게 근데 한국 애들 아 억울거리 하신데 아. 북한 젊은 애들 입장에서는 네. 잠시만 어떻게 개인의 사랑이 조국과 수령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지? 야 개인의 사랑이 이렇게 숭고한 거였나?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네. 진짜 크게 한 대 맞은 거예요.
2: 그렇죠.
10: 그래서 이게 엄청난 예. 자기네끼리 이렇게.
5: 저희 부대에 비슷한 일이 네. 있었는데. 네. 이게 영화를 보고 와서 그런 대사를 했나 보네요. 군대에는 네. 군대에는 합법적으로 연애를 하면 안 돼요.
10: 그렇죠. 네.
5: 북한군은 10년 동안 연애를 못 해요. 근데 어떤 애가 자꾸 이제 여자애가 부대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더니 보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고 네. 이제 당사자를 부른 거예요. 야 너 조국을 지킨다는 게 여자한테 빠져 있으면 너 조국을 지키겠어? 너 바로 제가 정리해. 이렇게 한 거죠.
2: 네.
5: 그러니까 얘가 제가 이건 들은 거예요. 딱 정치지도 나는데 그냥 딱 있더니 한 여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놈이 어떻게 조국을 지키겠습니까? 한 여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놈이 어떻게 조국을 지키겠습니까? 아, 뭐 그랬대요. 그래서 정치지도는 대꾸를 못했대요.
2: 그렇지.
5: 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얘가 이거 저게 한국 드라마 보지 않았나 이거.
4: 봤네. 봤어. 봤어.
10: 이야.
2: 우리 정은심 씨도 사실 탈북을 결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다 드라마 때 보면서 였다고 이제 들었는데 혹시 맞으세요?
9: 네, 뭐 드라마를 보면서 탈북한 계기가 또 맞긴 합니다.
2: 네.
9: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남자들이 그렇게 또 잘생겼어요. 지금 여기 출연해 계신 우리 MC 선생님도 그렇고 여기 스텝 선생님들도 다 너무 반짝반짝 하셔가지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특히 말투가 북한에서도 이제 북쪽에 있는 분들은 네. 좀 이렇게 억양이 좀 세잖아요. 근데 예, 이래 째요 뭐 저래 째요 이렇게 하거나 네. 그러니까 말이 센데 여기 한국 분들은 살랑살랑하면서 나간다고 하는데 잘생기고 멋있긴 한데 남자 굽시를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궁금했어요. 예, 정말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북한 남자들은 좀 강력한 게 있거든요. 사귀자 뭐 이렇게 난 널 좋아한다 예 네, 좋아한다 이제 탁 들이대고 이러는데 한국분들은 도대체 여자를 좀 이렇게 당기는 게 있을까 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 보라 이제 탈북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4: 탈북 이유가
2: 테스트 한번 해보기 위해서?
9: 네 맞습니다. 도대체 얼만큼 네. 잘생겼고 말투가 네. 정말 저렇게 나긋나긋하고 살랑살랑하고
2: 네.
9: 막 사 녹일 것 같고 막 네. 이렇게
6: 진짜 확인해보고 싶
2: 그러니까.
9: 네, 직접 확인해 몸으로 체험해보고 싶어가지고
2: 만나보셔서 네. 한번 확인해보셨어요?
9: 네 확인해본 결과
2: 네 결과
9: 잘생겼더라고요.
2: 잘생겼다 그러니까, 네. 첫 번째
9: 오자마자 이제 저희가 그 간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 단계에 있을 때
2: 네.
9: 다 키와 180cm 넘고
11: 거기 어디예요?
4: 오 거기 어디예요?
9: 거기 아무나 못 갑니다.
4: 어디 간 거예요?
2: 네, 그렇군요. 네,
9: 잘생기고 키도 네. 크고 준수하고 다 네. 잘생겼는데 와, 매너가 있어요.
2: 매너도 있다.
9: 말씀도 딱 이렇게 북한 분들은 좀 말이 빠르거든요. 네. 근데 천천히 나가나고 네. 근데 좀 답답해요.
2: 답답해요.
6: 속이 터져요.
9: 속 터져요. 아~ 답답해요. 좀
6: 다 좋은 거 아니에요.
9: 북한 분들은 좀 북한 분들은 좀 빨리 하는 게 있는데 천천히 더디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들면 확 땡겨야 되는데
2: 네.
9: 아 뭐 마음에 든다는 건 말다는 건 사귀자는 건 말잖아요.
6: 맞아.
9: 그러면 결국에는 여자가 들이대게끔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2: 그래서 들이대셨어요?
9: 제가 들이댔어요.
6: 아니 이렇게 열정적인 우리 은심 씨가 네. 북한에서 생활은 어떠셨어요? 네. 뭐 경제적인 거나 의식주 같은 거는 네.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4: 그때 어렸을 때인데. 네.
9: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께서 여기로 말하면 그 사범대학교
2: 사범대학.
9: 교원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근데 그 교원 생활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저 장사 수단도 좋으셔가지고 중국도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때 중국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2: 네.
9: 굉장히 큰 발전이고 사람들이 중국을 갈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월병이나 또 구충제 네. 그리고 그 땅콩을 들어와서 강원도에다가 막 뿌려서 팔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많이 먹었죠 그때.
2: 그렇지 혜택을 좀 보셨겠네요.
9: 그래서 완전히 잘 사는 층은 아니고 또 완전히 못 사는 층도 네. 아닌 중상층에 정도 살아서 네. 좀 그렇게 배골코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행군 시기에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김치 썰어서 넣고 쌀이랑 해서 죽을 가마솥에 항사술 네. 끓여요. 그러면 어머 왜 갑자기 죽을 끓여 이제 특식이냐고 제가 그러면 네. 나눠 먹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11: 그거마저도
9: 네, 그거 주시고. 나눠서 먹고 근데 사실 거기서 쌀밥 먹으면 네. 좀 질타를 당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하지 말라고 제발 좀 잘 사는 티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도둑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하지 말라 했는데 어머니는 아마 그 DNA였나 봐요.
2: 그렇죠. 유전이,
9: 돕고자 하는 거. 네, 네. 유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항상 이제 생활하실 때도 꽃제비들 여기로 말하면 거지죠. 네. 꽃제비들을 불러다가 먹이시고 그랬어요. 많이 나눠줬던 기억이 납니다.
4: 그렇군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께서 꼬리가 잡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쫓기는 신세가 되셨어요. 결국 아버지께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외에 아마 이 은십 씨 가족은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9: 네. 뭐 누구나 다 고생을 하면서 살아갈 테지만 네. 북한은 한 집 걸로 한 집이 스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감시 체계가
9: 네.
2: 그러니까.
9: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수단이 좋아서 안전원이나 보위부에 많은 돈을 이렇게 뇌물로 보이고 이렇게 했지만 네. 입막음을 했지만 네. 그래도 불구하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13살에 아버지랑 헤어지면서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어찌 돼서 동생은 예대를 가고 이제 네. 저는 유학교과를 다니고 했는데 아버지가 가고 나서 한 6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11: 6년 만에?
9: 네, 6년 만에 연락 왔는데 너네 아버지 한국에 있다 그러신 거예요? 그 여자분이
11: 네.
9: 이분은 분명히 간첩이라서 우리를 정치범 수용소에 코골고 데려갈 사람들이다. 그래서 시험을 안 믿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험을 한번 해봤어요. 너가 정말이라면 우리 집안의 비밀을 얘기해봐라.
11: 얘기해봐라. 네.
9: 네, 그랬더니 이제 너네 지하교인 아니냐.
2: 그러니까 지하교인?
9: 네, 믿음 생활하는 교인.
2: 아, 원래 신앙생활 하고 있었으세요?
9: 예, 예. 그러고 이제, 뭐, 어머니의 뭐, 구석에 있는 몸 상처 같은 것들도 네. 얘기해 주시고, 저의 어렸을 때 지병도 얘기해 주시고,
4: 뭐, 아빠가 이렇게. 아빠가 다 얘기해 주셨나 보다.
9: 그랬던 거죠. 그래서 한 10가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네.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서 넘어가서, 아, 그러면 정말 한국에 있냐 해서 이렇게 얘기 듣고 하다가, 네. 한국 드라마가 계기도 됐지만, 아버지를 또 보고 싶은 마음에, 탈북을 정말 해야 되겠다.
11: 네. 네.
9: 그래서 저는 뭐 누구나 다 그러시겠지만 한번 결심한 건 무조건 해야만 하는 성격이라서 네. 제가 그때 19살에 어머니 저 한국에 가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네. 야 너 뭐 정신 빠졌냐 돌았냐 뭐 한국이 너 옆집이냐 왜 한국으로 가냐 뭐 한국 가다가 총살당하면 어떡하냐 강은 어떻게 건너냐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는 이제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앉아 있습니다.
7: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지금 듣는데 제일 놀란 게 보통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이 한국에 오거나 중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 지하교 교인이었다는 게 그럼 이렇게 집안 대대로 믿고 계셨던 건가요?
9: 네 여기 오니까 뭐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써왔고요. 북한에서는 이제 자궁에 그래서 궁신앙 이렇게 뭐 궁신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었는데 고 조부모시니까 네. 저희 외할머니의 할머니식
2: 외할머니 할머니?
9: 네네 외할머니
2: 그 더 위야 그죠?
9: 할머니께서 어떻게 어쨌든 그렇게 믿으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그 자궁에서 피고름이 계속 나오고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게 그 아이를 안고 업고 밭일 하시다가 그냥 뚝뚝뚝 떨어뜨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밭일 하다 잠깐 멈추고 네. 했는데 밤중에는 애들 재워놓고 고양이 자세 있잖아요. 엉덩이 쳐들고
11: 네, 네, 네.
9: 그렇게 해서 끙끙끙끙 앓아야만 밤새 앓아야만 되는 그런 병이었는데 뭐 고치는 병원도 없었고 약도 없었고
4: 있겠죠.
9: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마 제가 간호사니까 미리 진작을 해보자면 네. 자궁암이 아니셨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 부인은 곧 죽겠다. 젖먹이 애기들 불쌍해서 어떡하냐 막 소문이 났었대요, 동네에. 그런데 이렇게 어느 날 지나가는 아마 선교사일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하나님 믿어라.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게 있다. 네. 근데 이제 할머니 입장에서는 너무 새롭고 놀라운 얘기였던 거죠. 아, 나는 이렇게 해서 죽으나, 네. 그렇게 해서 뭐 가보나, 네. 나는 손해볼 게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네요. 믿어보자 네. 하고서 믿기 시작했더라고요. 간절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나의 생이 이제 삶이 달린 거잖아요. 네. 간절하게 믿기 시작해서 엄청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6개월 만에 할머니가 깨끗하게 나왔대요.
4: 와, 할렐루야.
7: 할렐루야.
9: 너무 멋있죠. 저 이 얘기는 소름이 계속 끼쳐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걸 몸으로 체험하시고 그 얘기를 이제 당신이 체험하다 보니까 전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7: 네, 그렇죠.
9: 하지 말라 해도 전도를 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자녀분들은 물론이고 남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 친가족들, 지인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희가 이제 또 믿음의 가정이 됐습니다.
4: 그러게요. 믿음의 유산으로. 오.
7: 그러게. 아, 너무 힘들다 진짜.
4: 할머니께서 우리 정은심 씨가 탈북을 할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다고요.
9: 네, 할머니께서는 마지막에 제가 할머니 집에서 이제 압록강으로 넘어왔어요. 네. 근데 이제 압록강으로 넘어올 때 할머니께서 도청장치가 집에 있으니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다 이렇게 손으로 표시했어요. 근데 이제 문을 열어 놓고 제가 새벽 4시 40, 30분에 집에서 나왔는데 어둡잖아요. 네. 전기도 안 들어오고. 네. 아파트였거든요. 할머니가 3층에서 사셨는데 이렇게 문을 열고 저 계단 내려갈 때까지 박수를 딱딱딱 치시고 십자가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디에 가도 이렇게 믿어야 한다고. 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너는 모태 신앙이고 믿음의 가정이니까 저버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네, 나중에 와서 들은 얘기인데 정치범 수용소에 다 끌려가셨다 하더라고요. 할머니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나네요. 아유,
4: 그래서 또 이제 한국에 와서 어르신들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 그게 어떻게 보면 할머니한테 신앙 훈련을 네.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이 다져진 것 같아요.
9: 그 계기가 아니라고 보면은 거짓말이겠죠. 네. 이것도 유전인 것 같아요. 할머니 네. 보고 듣고 보고 자란 게 그렇게 나눠주는 삶 그리고 네. 내가
4: 섬기고.
9: 예, 내가 아프고 못 먹어도 누구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도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굳이 그 간호조무사를 택했고 또 간호 일을 하다가 보니까 간호사로서 물론 예쁘게 단아하게 멋있게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노인 어르신들을 삶이 더 예, 이제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지금 20명이 좀 넘는데 예.
7: 큰 CEO시네 큰 회사.
9: 아유 아닙니다. 네. 한국에 와서 빚만 졌어요. 빚만 들어갔어요.
7: 아예 다 채워주실 겁니다.
9: 이제 네. 처음에 와서 아유 감사합니다. 처음에 와서 제가 결심한 게 한국에서 큰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7: 네.
9: 한국 분들의 세금으로 제가 왔고 그분들의 도움 없이는 안 됐고 또 믿는 분들이 도와주셔서 왔는데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돌려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계속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되자.
7: 아~
9: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람과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정착할 때 그분들 채용하면서 이제 세금을 제가 그래서 세금만 지금 1,000만 원을 넘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의 가족과 제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좀 많은데 평안하다는 게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4: 그렇죠.
9: 예, 저는 현장에서 뛰면서 어르신들과 그의 가족들 또 그리고 그 보호자 그 직원들과 그 가족들 우리 직원들 모든 이제 분들이 평안했으면 좋겠고 또 안 믿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네. 그분들이 하나님이라는 걸 좀 알고 또 이 삶이 다가 아니라 다음에 이제 생이 있고 그 거기 천국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저는 제 사명을 다해서 소명을 다해서 그렇게 그 중간자 역할을 제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를 이렇게 여기 불러주시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4: 아이고.
2: 아니, 우리 그 말씀에 그 수유리 문답, 그죠? 일문일답이 우리가 사는 존재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기뻐하는 것.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그 문답의 답이잖아요. 먼저 하나님하고 화목한 우리 은심 씨 같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정말 그 평안을 그래서 더 주시려고 하고 그 화목한 자가 결국 밖에 나가서 진짜 선교자로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 선교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참 크리스찬의 모습을 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 참 목숨 걸고 신앙도 지켜오시고 또 한국에서 열심히 또 봉사도 하고 계신데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대신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향기가 드러나는 은심 씨의 삶이 되길 축복하고요. 오늘 은혜로운 이야기 나눠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차유여, 오늘은요, 남북의 덕질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일단, 덕후의 기본 아시죠? 팬클럽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쵸? 혹시 팬클럽 활동해 보신 분 계세요?
2: 저요.
1: 아, 주희씨, 아, 저요. 딱 이렇게.
2: 팬클럽하고 인스타도 하는 여자.
1: 어떤?
2: 저는 사실 네. 축구 덕후잖아요.
1: 오, 축구 덕후?
2: 아들이 축구 때문에 세상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맞지만 저는 기성용 선수를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미드필더로서 딱 중간을 지켜주고 그 전체 팀원들을 아우르는 그 리더십이 네.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자기가 골을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나 스트라이커한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 팬클럽에 가입을 했는데 활동을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 그분이 네. 그렇게 막 이렇게 팬들은 있지만 그 팬들한테 뭐 내가 오늘 팬클럽 하겠다 이런 걸 안 해서 네. 항상 응원을 하고 지금은 손흥민 선수. 아, 얼마 전에 유로파리그 우승했잖아요.
1: 네, 네,
2: 토트넘에서 10년을 있었는데 10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영국 명문 구단의 주장이에요.
1: 네. 그러니까
2: 저는 사실은요, 이게 뭐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을 말하라면 머리가 한 세 바퀴 도는데 축구에 대해서 말하라면
1: 바로 나와.
2: 네, 저는 그래서 지금은 나이가 있어서 이제 조금 자야 돼서 그러는데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네. 유럽 축구요. 다 봤어요. 그리고 유럽 축구를 다 보고는 다음 날에 아들하고 같이 심사를 하는 거예요. 야, 걔는 미드필드 아이 되겠더라. 걔 교체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보면 엄마 눈에 그게 보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의 아낙네가 너무 정확히 맞히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내 기술 다 안다. 이 정도로. 네, 그래서 저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또 안 좋은 일을 겪고 이러고 그 축구 경기에서 지면 막 풀들이 오르잖아요. 네. 저게 선수냐. 그럼 저는 거기다 꼭 댓글을 달아요. 지켜봅시다.
1: 이야. 네,
2: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1: 전프를.
2: 우리 선수들을 우리가 믿어줘야지 누가 네. 믿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 뭔가 내가 뿌듯한 거예요. 이게 저는 국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 한 달 전인가 네. 네. 손흥민 아버님 만나러
1: 진짜요?
2: 카페를 하시더라고요. 강원도에서. 그리고 그래서. 그 축구장을 새로 했대서 일부러 갔어요. 취재 갔다가. 네. 그런데 마침 그날 손흥정님이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가서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 손흥민 선수 팬이에요. 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이러고 바깥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해가 비쳤어요. 그랬더니 그 맏며느리한테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주자고.
1: 네.
2: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그분이 며느리한테 핸드폰을 네. 주고 사진을 찍은 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인스타에 올렸다 아닙니까?
1: 야, 또 인스타 네. 화면 나갑니다. 보시죠, 네, 여러분. 네. 쪽 씨는요?
3: 야, 아직 젊은 사람인 저도 아직 저렇게까지 덕질은 못해봤는데 이게 덕질은 연배가 네.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유명한 덕후 한 분 계시고.
4: 누구야? 누구?
5: 누구예요?
4: 누구니까 누구?
3: 저희 엄마.
5: 어머니?
3: 아까 임명님도 네. 방이 꾸며졌다고 했죠?
1: 네네.
3: 방만 꾸며진 거죠?
6: 네네.
3: 전 집이 다
1: 있어요. 아, 집이요?
5: 이찬원?
1: 누구?
3: 이찬원.
1: 이찬원 씨. 네.
3: 아들 이름 이제 안 불러요. 온 집에서 다 우리 찬원이, 티셔츠의 찬원이, 머리핀의 찬원이, 부채의 차 넣으니 쿠션은 감히 앉지 못해요. 이렇게 모셔 넣는 거 되게 옷갈 수 없잖아요. 말을 못합니다. 노래도 그것만 야구 중계를 또 이찬원 씨가 하잖아요. 엄마가 야구의 야자도 모르거든요. 요즘 그거 보면서 막 이렇게 막 좋은 단어 필기하면서 찬원이가 이렇게 잘한다.
1: 모니터링까지 해주세요.
3: 말을 못.
1: 야 대단하시네.
4: 그런데 여기에 또 한 명의 덕후가 계십니다.
5: 모르셨죠? 모르셨죠?
6: 누구야? 누구? 네?
4: 일명 개덕.
3: 네. 네?
4: 조심하,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5: 개덕. 개덕.
2: 개덕.
4: 게임 덕후.
3: 아 게임 덕후.
4: 누구일까요? 게임 덕후 바로 장 씨가.
1: 게임을 좋아하세요?
2: 네. 오늘 이렇게 얌전하게 생겼는데?
1: 게임을 좋아하세요?
7: 제가 여기
4: 어떻게 드셨어요 게임?
7: 한국 오기 전에 한 네. 2년 동안 게임에 푹 빠져서 살았어요. 북한은 널거리가 많지가 않잖아요. 네, 네. 삶이 무료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북한에
1: 어떤
7: 있을 때 도타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도타2라고 있어요. 네.
1: 무슨 장르의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7: 살짝 한국에서 롤이라는
1: 롤,
7: 게임이 유명한 네, 걸 알고 네. 있어요. 비슷한 장르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더타라는 게임에 빠져 살았는데 북한에 인터넷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랑 같이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같이 게임을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아야지 게임이 묘미가 한층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1: 아니, 게임을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7: 아니! 저거 잡아! 토끼 쏘! 날려! 아. 그러고 있잖아요. 손이, 손이 무슨 할아버지니? 예. 네. 손을 빨리 돌려! 막 이런 네.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하고 싶으니까 집에 네. 컴퓨터를 10대를 쌓아놨어요.
1: 10대요?
7: 네. 그래가지고 호보를 가져다가 네. 인트라넷을 설치한 네,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 집에서 저희 오빠랑 저랑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을 한동안
1: PC방이네요, 집안이.
7: 네, 제, 저희 집이 거의 PC방 수준이었어요.
1: 네. 네.
8: 개덕 맞네요.
1: 오, 진짜 인정.
8: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그 뭔가 공연 볼 때 네. 소리로 이렇게 막
1: 표현하잖아.
8: 우유 빛깔 손거는 애기공주 김산정. 아니 이런 식으로 뭔가 구호를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북한 관객들은 항상 그 절제된 박수.
4: 똑같죠.
8: 네네네. 경직된 모습 어떤 차이가 있나요?
7: 물론 한국처럼 네. 막 웅웅봉을 만들거나 팬카페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그래도 뭐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휘파람도 불고 네. 재청도 하고 엄청 목소리를 높여요. 네. 그 한 번 북한에 있을 때 제가 그 남북한 공연을 봤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보니까 북한 관중들이 가만히 경직되어 앉아갖고 노래가 끝날 때마다 박수만 치더라고요. 네. 같은 북한 사람인 것도 그 모습이 조금 창피했어요. 아. 왜 저렇게 우리는 기쁨 앞에서 주저하지? 아. 왜 마음대로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지? 네. 근데 아마 그런 모습을 여기 한국 사람들도 보고 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감히 짐작하건데 네. 한국과 연관된 거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멋있어도 저와도 예, 감히 박수를 못 치고 그렇게 경직된 자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3: 근데 그거 네. 클로즈업해서 보니까 다 입속으로 이렇게 부르고 눈과 촉촉해서 가사에 따라서 막 그러더래요.
8: 아, 오 맞아 맞아 맞아.
3: 근데 몸은 그걸 보여주면 안 되니까.
1: 아니 뉴스 보면 그 김정은 이렇게 해서 시찰 간다 그러면은 뭐 거기 나온 사람들이 무슨 함성까지 들으면서 막 그러잖아요.
6: 그때는 안 하면 문제예요.
3: 근데 그때 차 했을 때 눈물 안 흘린다 그러면 너 나와. 네.
6: 그리고 그 북한에서 정기적으로 공연하는 예를 들어서 네. 7월 27일 이때는 전쟁에서 이긴 날이다. 그래서 축하 공연 같은 걸 해요. 그러면 그 분위기에 따라서 거기 선동원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럼 선동원들에게 네, 그 당위원장이 이야기해요. 너 노래 어떤 노래가 끝나면 네. 구호를 한번 네가 외쳐. 그러면 다 같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1: 네.
6: 예를 들어서 반미 그 의식을 고치시키는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 다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4: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
3: 그러면 그럼 이제 소멸하라. 소멸하라.
6: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네.
4: 진심이 아닌 거죠, 뭐.
8: 그치.
6: 네. 자기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거.
8: 맞아, 맞아, 맞아, 맞아.
6: 요게 선동을 하는 거죠.
8: 그치, 그치.
1: 사람이라는 게 정말, 그죠. 아, 어떤 시스템이 있냐에 따라 다른 게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자, 아까 우리가 얘기도 나눴죠, 그죠. 북한 주민들은 마음대로 덕질 못 한다고. 근데 이 김정일이

0: 북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남한의, 그러니까 서방의, 자유세계의 사람들이 우리 장군님의 품으로 귀순한 정말 좋은 사례다라고 하면서 아마 선전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영화 촬영소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신필림 영화 촬영소. 그래서 그 영화, 신필림에서 만든 영화들이 나올 때는 신필림 영화 촬영소에 로고가 딱 나오면 재밌다, 무조건. 이라고 그게 딱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연출이 기존의 북한이랑 좀 다르게 정말 세련되고 뭐 앵글 잡는 법 이런 게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막 그때 봤던 게 막 절길 따라 천만리 헤어져 언제까지 소금 조선아 달려라 임꺽정 삼부작 이런 거 특히 진짜 재밌게 봤던 건 뭐 저희 아마 뭐 태권부의 수준으로 많이 봤던 게 홍길동. 그래서 막 피리 부는 사나이 본명은 홍길동. 그래서 막 네 닌자들 나오거든요. 막 닌자들이라고 다니고 막 핑핑핑핑 하고 싸우고
1: 스네스에 신기하게 치더라고요.
2: 이게 많이 알고. 봤으니까 이걸 대연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실제 보는 것 같아요.
0: 그럼요. 막 이거 모래자루 탁 차고 소나무 휙휙 넘어다니고 네. 이거를 한 고심을 하니까 50번 봤어요.
3: 이 주옥 씨는 어리니까 뿅뿅뿅뿅 하는 거 보잖아요. 저희 때는 네. 진짜 신필림 영화만 나오면 숨도 안 쉬었어요. 그 로고가 나올 때부터 너무 좋은데 그때 사실 사회적 분위기가 정말 올드하던 분위기잖아요. 남자 여자 손목 잡아도 사람들이 오면 가만히 놔고 이럴 때인데 철길 따라 천만리라는 영화에서 이렇게 네. 양산을 싹 가리고 둘이 뽀뽀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신상호 감독이 사람을 상상하게 만들어요. 네. 저 사람들은 우산 뒤에서 과연 무슨 짓을 할까. 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너무 충격인데 그걸 보면서도 하고 봤던 게 그래서 사실은 너무 그리고 소금이라는 영화도 북한에서 유명한 인민배우 최창수하고 최은희가 부부로 나와요. 그런데 그 약간 북한 영화에서 볼 수 없는 찐 부부만의 리액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오 북한 여성들도 사람이고 남성들도 사람이잖아요. 야 이런 게 영화지. 이렇게 돼서 한동안 풍이 있다가 그 신필림 영화를 다시 신상호 감독하고 최은희 배우가 한국으로 오면서 그 영화를 다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보관하고 있겠죠. 방영을 안 한 거.
0: 재밌는 영화인데. 예. 참 재밌는.
3: 그래서
0: 건데요.
3: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북조선에 있지 왜 신씨 있다가 또 남수순 떼가지고 우리 이 재밌는 거 못 보게 하냐 해가지고 우리가 한때 원망도 했었어요.
2: 심지어 그 영화 만든 중에 길이라는 영화 이런 거.
3: 맞아요. 길이도 있었어요.
2: 이게 내용이 노동당을 따라서 한 길만 쫙 가라. 이런 내용으로 영화가 잘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그 신상욱 감독이 만든 영화라고 해서 보지 마라. 네, 이렇게 했거든요.
3: 맞아요.
4: 근데 뭐 좀 영화 얘기 말고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는 네.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네. 미국의 네, 프로농구 스타 네. 알죠? 네. 데니스 로드먼을 또 네. 초청을 해서 농구 경기도 했었고 근데 이렇게 할 때 본인은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주민들은 왜 통제하냐고 같이 즐기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불만 없으셨어요 혹시?
2: 불만보다도 야 저게 원수님은 저게 미국 놈도 친구해도 되나?
0: 뭐. 너무 글로벌하셔.
2: 너무 진짜 이게 넓게 그냥 전 세계 그냥 야. 다 아우르시네. 그리고 그때 신문 같은 게 딱 나와요.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는 인물은. 김정은 원수님입니다. 야~ 뭐 그게 랭킹을 매기는 게 어디 있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부자 순위 뭐 이렇게 나오고 네. 그리고 정치인 순위 뭐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순위에 김정은이 제일 어린 지도자로 됐었던지 그게 1순위가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2순위 나오니까 아, 이게 원수님은 미국 놈도 친구하네. 네, 이런 거죠.
5: 아니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김씨 일가는 아예 안 보는 줄 알았거든요. 저희만 몰래 숨어보는 줄 알았는데. 제일 좋아하시는 배우가 그 대장금의 여주인공을 제일 좋아했대요. 네. 너무 그리워하고 좋아해서 비슷한 꼴의 여자분들의 그 보천부왕 전자악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거의 다 대체하고 그러니까 덕후였던 거죠.
6: 진짜 덕후네.
5: 진정한 덕후였던 거죠. 네. 한국에 와서 알게 됐어요.
6: 우리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애칭이 있습니다. 그죠? 정말 인기 있는 배우 같은 경우에는 막 국민 배우. 맞아. 뭐 여동생 같은 면 국민 여동생 뭐 국민 남동생 이런 칭호가 붙는데 북한에도 그런 칭호가 붙는 그런 배우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었을까요?
3: 좀 옛날 배우인데 오미란이라고.
4: 오미란. 네.
7: 그럼 북한에는 인민 배우인가요?
3: 예, 인민 배우.
5: 인민 배우.
3: 1954년생인데 2006년에 51세 병으로 돌아갔어요. 예, 근데 이 분의 집안이 오향문이라고 북한에서 이제 약간 외국 말을 이렇게 번역하는 성우였어요.
8: 성우.
3: 목소리.

0: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향문이 때부터 이 집은 연예인 가정이었는데 이분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냐면 약간 북한에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키도 크고
1: 네.
0: 쭉 빠졌어요. 진짜 한국에 오면 정말 이마도 넓고 이렇게 됐는데 여성분이 그 민족의 태양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가까운 여자로 거기서 연기를 했어요. 근데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정말 센세이션이었어요. 그런 외모, 네. 술 먹은 그거 연기도 너무 잘하고 또 도라지꽃이라는 북한에서 지금도 이루는 그 영화에서 주인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이제 사람들한테 연기를 잘했어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많이 아파서 이제 돌아갔죠. 엄청 유명했어요.
1: 또 다른 배우가 있으세요?
2: 우리나라는 네. 그러잖아요. 그 배우의 인기도를 네. 국민이 얼마나 좋아하냐. 네, 네. 여기에 따라가나요?
1: 네, 네.
2: 근데 북한은 배우 영화 차 끝나고 마지막에 이거 이름 스크립트 올라가잖아요. 네. 그때 제가 좋아했던 배우는 김정화라는 배우인데
1: 김정화.
2: 네, 인민배우 그리고 김일성상 개관인 인민기술가 김정화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칭호를 다 그 사람 당으로부터 수령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에요.
1: 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네. 당에서
2: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좋아하는 거죠.
1: 네.
2: 연기도 실제 또 잘하고
1: 네. 오밀한 김정화. 김정화 또 있으세요?
3: 홍룡이라는 분은 영희라는 네. 분은 이제 집회에 나올 정도로
0: 파는 처녀 주인공.
3: 예. 정말 예뻤어요.
4: 근데 예. 한마디로 네. 북한의 책받침 배우.
1: 그러니까.
4: 아니 근데 우리 상태 선배님.
5: 네. 책받침.
4: 라떼 얘기를
5: 하고. 아, 라떼요? 라떼.
4: 너무 라떼는 말이야.
5: 라떼는 말이야.
4: 요즘은 없어요.
5: 책받침이었는데.
4: 요즘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렇게 포토카드로. 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포토카드로. 야, 아시죠? 아시죠? 아시죠? 아시죠?
1: 이거 누구야? 누구야?
4: 제가 어쨌든 우리 정말
5: 네,
4: 고티비 오자유에서 네. 만들어주신 거니까 직접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카드.
1: 아니, 포토카드.
4: 축하드립니다.
1: 배우가
4: 되셨네.
1: 세상에.
4: 은심 씨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4: 강희 씨 축하드립니다.
0: 아, 뭐 이렇게
4: 직접 만들어서 간직하세요.
0: 감사합니다.
1: 아, 세상에.
0: 세상에.
1: 멋지다.
3: 아, 와. 제가 제일 못생긴 것 같네요. 현장에서 현장에서 티타라 찍은 사진이다.
4: 얼굴도 제일 작게 나왔어요.
3: 아, 네. 감사합니다.
1: 다들 너무 제가 살짝 직접 봤는데도 다들 미남이요.
4: 아.
1: 야, 너무 괜찮네. 저는 없나요?
4: 없어요. 직접 만드세요.
0: 네.
1: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만들어봐야죠. 이제 북한도 인민배우 시대가 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신 한류가 그냥 대세가 돼버렸죠. 그죠? 한류를 의식한 건지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한의 대중문화가 좀 달라진 듯합니다.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 장미 씨.
6: 아, 그 특히 머란봉 악단이 처음 나왔을 때 네. 저희 옆집 할머니가 문을 막 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1: 네? 왜요?
6: 저도 몰라서 무슨 큰일 나는 네네. 줄 알고 나가봤더니 할머니가 막 숨을 헐떡거리며 지금 네. 큰일 났다고 텔레비를 빨리 켜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여자들이 다 옷을 밟아벗고 나와서 노래 부른다고 할머니가 엄청 충격 먹은 얼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할머니는 생전에 드레스라는 거를 못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노래는 어깨가 이렇게 드러난 옷이 다 벗은 것처럼 보이셨던 거예요. 네, 진짜 처음 모란봉 악단이 딱 출연했을 때 네. 일반 대중들한테는 거의 충격이었어요.
2: 제가 2012년에 군대에 갔는데 네. 군대 갔을 때 모란봉 악단이 딱 시범 공연을 했어요.
1: 그렇죠. 어디 그 부대 안에 와서?
2: 아니 그게 부대 TV에서.
1: 아 TV에서.
2: 네. 부대가 난리가 났었어요.
1: 난리가 나죠 당연히. 네.
2: 이런 TV를 공개적으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파격적인 그 의상을 입고 네. 나와가지고 막 그 멜로디 들어도 못 봤던 것들을 이제 불러대는데 네. 이거 연주랑 하는데 북한의 연주들은 과거에는 딱딱했거든요.
1: 네, 네.
2: 근데 거기서 막 미국의 명곡 같은 것도 막 부르고 했거든요. 네, 피아노 연주, 이거 바이올린 연주하고
1: 네.
2: 그래서 충격받았었죠. 그리고 그들이 쫙 이어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군인들이 자기 하나 좋아하는 누구누구 다 있어요. 아, 난 누구?
1: 덕후야. 야,
3: 그때 네. 그 모든 게 다 그랬는데 막 여자들의 머릿결.
1: 머릿결.
3: 그러니까 이,
6: 갑자기 찰랑찰랑 매직한 것처럼 하고 그 몸동작 하나도요. 그 예전에 뭐 예술가 뭐 이러고 불렀다면 되게 얘네끼리 막 머리 착착 치면서 막 이렇게 막 어깨 막 이렇게 막 허리 흔들면서 하는데 그러고 막 치마가 너무 짧고 진짜 충격이었는데 막 카메라도 옛날 TV 이렇게 막 딱 네모나게 쫙 나오고 그 정도에 이건 막 사람 한 명 한 명 막 이렇게 아이돌 네. 아이돌 잡듯이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가능한가? 우리가 중국이 됐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7: 예전에는 딱 이렇게 정자세로 너를 불렀거든요. 네.
6: 그렇죠.
7: 근데 그때는 돌아서서 엉덩이를 그 대중 앞에다 딱 갖다 댄 거예요.
6: 맞아.
7: 다 갑자기 기술자들이 그 공연을 관람했는데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또 승진한 60대 할아버지들이 막 눈을 허둥거리는 장면이 그대로 나왔어요.
6: 근데
7: 진짜로.
6: 그 한 명 있는 게 똑같이 막 착착착 흔드니까.
8: 바뀐 거죠, 분위기가. 그러면서 2022년 전승절에 등장한 신인 가수들을 보면 네. 이 뱅헤어를 하고 의상도 한층 세련되게 나왔어요. 아마라도 이거 북한도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0: 그러니까 저는 사실 2012년에 나왔고 네. 조금 이 젊은 세대들보다는 좀 나이가 있잖아요. 저희 때는 그냥 고천고 전작단 왕재산 경음악단이 최고였어요. 네. 그것도 저희한테 충격이었거든요. 어떻게 노래를 할 때 이렇게 오직한 마음 이렇게 부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 어깨를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때도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네. 이제 북한 내부에 암암리의 알이 CD 알이 많이 돌았는데 그때 지금 모란봉 악단보다 더 벗었어요. 치마를 이렇게 했고 다리를 쫙쫙 쫓고 춤을 추는데 근데 그걸 TV에선 공개를 안 하고 CDR이 많이 돌았어요. 그래 저는 이미 2010년도 전에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도 이런 것들을 시도를 했고 그 전에도 암암리에 공연을 했지만 언론에 공개를 시킨 거는 모란봉 악단을 계기로 좀 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기존에도 있었어요.
1: 남북 생활 탐구 나는 덕후다. 저렇게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네.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오늘은?
9: 일단 너무 재밌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참 덕후 얘기하니까 네. 우리 너무 행복해. 그리고 저는 그 장미 씨 네. 게임 얘기할 때 잊혀지가 않거든요.
1: 그러니까요. 네. 네.
9: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은데 네. 또 목사니까 아, 우리가 예수님도 저렇게 아~ 좋아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진짜 예수님 덕후가
1: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덕후?
9: 제가 딴 가지 방법 알려드리면 아, 네. 여름이라 또 무덥다고 집에 늘어져 계시지 마시고 네. 그래도 성경책을 좀 보는 덕후가 되면
3: 좋다. 말씀 덕후.
9: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1: 네, 말씀 덕후, 예수님 덕후.
3: 아멘.
1: 네. 자, 오늘 처음 나오셔서 우리 이야기 나눠주신 정은심 씨 어떠셨어요 오늘?
3: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한국의 남자들이 네. 역시 잘생겼구나. 매너가 좋구나. 오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
2: 두 분 너무 설레하지 마세요.
1: 아, 예, 설레요.
2: 한민 씨가 목사님 보면서 자기 못생겼더라고요.
7: 오늘은 마음껏 네, 네, 설레이세요.
1: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
3: 네. 아, 네.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가 이제 탈북하면서 한 번도 부정되지 않고 왔고 할머니가 마지막에 이렇게 십자가 네. 표시한 거를 지킬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이 나이에 제가 요양원 운영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산시에서는 제가 제 나이에 요양원 운영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나이에 현장에서 실제로 몸으로 할머니가 말씀하신 거를 체험하고 또 경험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닌가 싶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말씀 덕후도 말씀 덕후지만 네. 이제 성경으로 살아가는 예수님 덕후가 되는 거를 또 경험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2: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참 우리 은심 씨가 딱 그 표현하셨잖아요. 십자가. 예, 그 십자가는 정말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남과 북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좋아하는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고 또 환호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통일을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다 사명을 따라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도 다 같이 외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요? 자,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10: 오, 자유야!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성규입니다.
0: 목사님, 네. 꽃 좋아하세요?
1: 아, 꽃 좋아하죠. 그렇죠. 나이 드니까 꽃이 좋더라고요.
0: 그래. 예. 근데 무슨 꽃을 좋아하시나요?
1: 저는요. 저 양귀비 좋아해요.
0: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시죠?
1: 저는 꽃 이렇게 다 꽃마다 개성이 있는데 양귀비 정말 예쁘더라고요. 제가 꽃을 이렇게 보면서 넋놓고 본 게 양귀비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래.
1: 어쩜 이렇게 너는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예쁘고 어쩜 모양도 그렇고 넌 이렇게 이쁘니 했던 대화했던 꽃이 양귀비가 처음이었어요.
0: 예.
1: 목사님은요?
0: 그런 뭐 저는 뭐 특별한
1: 꽃 모르시죠?
0: 그냥 다 좋은데
1: 예.
0: 여자가 남자가 좀 틀린
1: 게 맞아요. 예.
0: 저는 가끔 그 꽃 선물을 많이 받는데요.
1: 네.
0: 그냥 다 허비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그게 남자들 마음이죠. 예.
0: 그런데 그 꽃처럼 네. 모양도 없고 그 향기도 없는데 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꽃이 있어요. 말꽃이라고. 그 잘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1: 네.
0: 뭐 보고 싶다, 뭐 믿는다, 기대된다,
1: 네.
0: 뭐 괜찮아,
1: 네.
0: 잘 될 거야, 뭐 힘내,
1: 좋은 뭐 이런 말들 많죠.
0: 그렇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1: 예.
0: 희망을 주는 말들은
1: 예.
0: 누군가의 이렇게 가슴에
1: 예.
0: 하루 종일 꽃이 피게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1: 그러고 보니까 입 모양이 동그랗게 되면서 막 웃으면. 이게 꽃 모양이네요. 보니까.
0: 그렇고, 그러네요.
1: 그렇죠?
0: 또 그러네요.
1: 예.
0: 그렇게 사람들 마음 속에
1: 예.
0: 그 꽃을 피우는, 키우는 일을 하시는 분을 오늘 모셨어요.
1: 그러니까는요, 예. 언어의 정원에서
0: 예.
1: 생명의 꽃을 키우는
0: 예.
1: 정원사.
0: 예.
1: 표현
0: 예.
1: 좋은데요.
0: 예.
1: 예. 그런 분 쉽게 만나시기 어려울 텐데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 MBC 간판 아나운서에서 부산 최고의 스피치 강사로 변신한 정보영 대표. 아나운서를 꿈꾸는 후배들에게는 선배이자 인생 멘토로. 목사와 정치인 등 리더들에게는 말을 디자인하는 킹스메이커로 맹활약 중입니다. 아나운서와 스피치 아카데미 대표 사이에서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딸의 엄마로 좌충우돌했던 육아전쟁.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남편과의 사랑과 갈등.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정보영 대표를 함께 만나봅니다.

0: 네, 멀리 부산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정보영 스피치 아카데미의 정보영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 저 언어를 디자인하시는 분의 자기소개가 기대가 됩니다. 아유. 네, 우아하고 품격 있게 소개해주시면.
2: 예, 진짜 부담스러운데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사실 제가 이렇게 대본을 받고 어떻게 네. 제 소개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오늘은 저를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말이 말씀되게 디자인하는 여자 정보영입니다. 너무 어렵나요?
0: 말이 말씀되게는 네. 어디서 네, 나온 네. 말씀이신가요? 아, 예.
2: 제가 하루는 네. 제가 아카데미를 오픈하고 나서 네. 성경을 보는데 맨날 보던 성경 말씀이었는데 그냥 지나쳤는데 네. 그날은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이 말씀이 딱 꽂히면서 네. 계속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계속 묵상을 하게 하시는데 말에는 세 종류가 있다. 어떤 말은 누군가 하는 말은 소음이 되고 누군가가 하는 말은 말이 되고 누군가의 말은 말씀이 된다. 그 얘기를 딱 깨닫게 하시는데 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하찮게 그냥 막 이렇게 세상에 허튼 소리를 하면서 허비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면서 또 깨달음을 주셨던 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네, 네.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은 그 만든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개념과 속성과 기능 모든 것을 알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의 형상이 됐구나라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말을 할 때도 조금 아까 목사님께서 뭐 기대된다, 사랑한다, 잘해라 이런 마음에 담긴 마음을 전하는 말이 될 때 말씀이 되잖아요. 그 말씀은 생명이 되고 또 예, 살리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너무나 귀한 일인지 그때 깨닫게 되면서 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말을 사람들에게 좀 더 이렇게 좀 잘 전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예예.
0: 안 나온 김에 우리 예. 가끔 이렇게 뭐 잘못하거나 아이고 주여 이러잖아요. 예. 그래도 돼요 목사님? 가끔 보면은 왜 내가 잘못하거나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1: 그건 그 무의식 가운데 그냥 늘
0: 입에 붙어 있는 거죠.
1: 아버지 하는 것처럼.
0: 예, 예. 괜찮은 거예요?
2: 아니,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1: 그렇죠.
2: 예, 이성민 집사님 아주 성령 충만하셔서 그 순간에도 주여라고 말씀하실 정도라.
1: 말 그대로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으니까 주님을 찾는 거거든요.
2: 네.
0: 그러면 뭐 우리가 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니까 아멘도 엄청들 하시잖아요. 아멘도 저는 사실 조심스럽거든요. 내가 이걸 지킬 자신이 없을 때 해도 돼?
1: 그런데
0: 일단
1: 내가 꼭 할 수 있어서 아멘이 아니라요. 예,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시는 건 무조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예. 애가 아니오가 없어. 애만 있어.
0: 아멘만 하는 거군요.
1: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라고 그랬잖아요.
0: 예, 예.
1: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네. 예. 그러니까 아멘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0: 네. 오늘 뭐 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겠지만 사실 방송을 쭉 하시다가 네. 후배 양성 하시는 거잖아요.
2: 네.
0: 어느 게 더...
2: 제가 86년에 서울 MBC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습니다. 예, 계속 93년까지 예. 재직을 했었는데 네. 사실 방송을 하면서 사실 아나운서가 된다는 건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제가 늘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를 왜 아나운서 시키셨어요? 그게 늘 물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전 정말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고 이제 심지어는 저희 제가 합격을 했을 때 저희 친정 아버지가 네가 어떻게 아나운서를 하냐고 제가 하겠다는
1: 뭘
2: 것도 아니고
1: 뭘 전공하셨는데?
2: 아 저는 경제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1: 그러니까
2: 예,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집안 분위기가 사운드 뮤직에 나오는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아니오란 말을 못 하고 자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 목소리도 잘 모를 정도로 네, 뭐 별로 반항도 없이 이렇게 자랐는데. 그 아나운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지 너처럼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은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0: 아나운서가 말을 못한다. 웃기네요.
2: 예, 그래서 아, 그럼 내가 못하는 사람인가? 이제 했더니, 그럼 이제 저희 아버지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얘를 아나운서를 시켜야 될까 말까 그랬는데, 그때 어떤 저희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얘가 합격이 됐는데 왜 안 다니게 하느냐. 한 6개월만 다니게 해봐라. 그리고 얘가 정말 못하면 그때 그만둬도 되는데 왜 이거를 그만두냐. 근데 저희 그때 친정 오빠가 3살 위에, 그러니까 제가 4남매 중에 막내였는데요. 제 바로 위에 오빠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 안 됩니다. 여자와 접시는 밖으로 돌리면 깨지기 마련인데.
0: 아, 진짜 옛날 얘기네요.
2: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아, 그런가 보다. 지금 저희 아버님이 91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는 대학을 졸업하면 현모양처가 돼야 되는 게 목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한테 무슨 꿈이, 저는 꿈을 한 번도 꿔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얼떨결에 딸이 아나운서 됐다, 직장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집이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런 마음으로 입사를 하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순간순간 엄청 정말 떨면서 이 발표불안증도 심했고요. 그 제가 늘 하나님께 왜 저를 이 길로 인도하시나요? 근데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98년에 부산을 내려갔는데 네. 거기 부산 내려가서 2004년에 제가 이제 아카데미를 오픈을 했거든요. 그때 딱 하나님, 제가 이때를 위해서 저를 아나운서 시키셨군요. 그래서 정말 아나운서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저는 너무 떨렸거든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했고 저한테 자질도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주시면서,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항상 굉장히 좀 주목받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장학 퀴즈도 했었고 뭐 대종상 시상식,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온갖 특집 프로그램은 다 했었고 그래서 늘 이렇게 하면서도 왜 나는 이걸 이렇게 자신 있게 못할까 늘 두려웠었는데 제가 딱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생들을 보니까요, 저는 한 100가지, 1000가지의 단점이 있다면 학생들은 한 10가지, 한두 가지,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힘들었던 거를 걔네들은 몇 개밖에 안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거 난 또 그랬었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고쳤어.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하는데 애들이 너무 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런 기분이셨을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는 느낌, 창작하는 느낌. 왜냐하면 몇 개월 안 가르치면 아이들이 다 취직이 되는 거예요. 합격이 돼서 가니까 아유, 꿈꾸던 아이들한테 자신이 원하던 것들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원하던 목표를 이루게 하니까 정말 저는 지금도 가르치는 게 굉장히 행복합니다.
1: 그런데 인터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내 인생에 아나운서 되기 전과 아나운서 된 후로 나뉩니다.
2: 예. 제가 어느 정도로 내성적이었냐면요. 한 반에, 저희 때 한 반에 70명이나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얘기를 해본 저희 친구들은 한 3명 정도.
0: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2: 예. 그런 사람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는 척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항상 우리 방송 이제 그 꿈꾸는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나운서가 되고 싶으면 예쁜 척 해야 되고, 아는 척 해야 되고, 잘난 척 해야 돼. 근데 저 이 세 가지를 제일 못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약간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신뢰감을 갖고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이었던 그리고 때로는 늘 조금 항상 조금 우울했던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그랬던 저와 아나운서가 되면서 제가 뽑히고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을 원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86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88년도에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컬러 텔레비전 시대도 됐고 했으니까 조금 비주얼, 키도 크고, 옛날에는 목소리 좋은 아나운서를 뽑았다면 좀 키도 크고 약간 비주얼 있는 사람을 뽑자.
0: 네.
2: 그런데 저희는 이제 아카데미 같은 게 없었으니까 사투리를 쓰지 않는, 그리고 이제 음색을 들었을 때 잘 따라올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시험 봤을 때 경쟁률이 굉장히 심했는데 방송을 했던 친구들은 다 떨어졌어요. 방송 외에 학교 방송국에서 있었어요. 이런 친구들 다 떨어지고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네. 가르치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 합격이 됐어요.
1: 비주얼이 되셔서
2: 키가 그렇죠. 조금 컸던 게 예.
0: 방송 중에 키 얘기하신 건 불법입니다.
2: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굉장히 큰 실례를 받았네요.
0: 아니 근데 그렇게 집안 분위기가 그러면 사실 말할 기회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아나운서 지원을 하셨어요?
2: 제가 그때 몰래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0: 거기다 심지어 몰래 남자친구까지. 예. 예.
1: 그 남자라는 예. 예.
2: 근데 이제 왜냐면 저희 집 통금 시간이 저녁 6시였어요. 아버지랑 같이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서는 당연히 모르셨죠. 근데 남자친구가 하루는 사진하고 도장을 갖고 나오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기 MBC 아나운서가 떴는데 한번 지원을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아나운서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 그냥 이거 한번 해봐. 그래서 제가 또 말을 잘 들으니까 두 장이랑 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다 써서 지원서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면서 또 이렇게 그 시험 볼 수 있게 운전면허 시험 문제 같은 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사줘서 그걸 또 이제 열심히 공부해갖고 가서 이제 재미삼아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어찌 보면 참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자꾸 합격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는지도 모르고 화장도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그랬는데 가서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됐는데 이제 최종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다 이제 뽀록이 난 거죠.
0: 예예예예.
2: 예, 예, 예.
1: 그럼 그 친구가 방송하고 좀 관련이 있으신가요?
2: 아니요 전혀 없었는데. 네. 그때 남자친구가 지금 남편이에요. 의리가 있잖아요. 제가 제 실력으로 된 거는 정말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계기를 마련해 주셨던 것 같아요.
0: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냥 지금 뵈면 되게 곱고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참하고 그래서 남을 할 데 없는 학생이었을 것 같은.
2: 예,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더할 나위 없었던.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몸이 좀 많이 약했었어요.
0: 아, 그래요?
2: 예,
0: 그러니까 아프셨어요?
2: 어느 정도로 약했냐면, 예. 제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예. 1년에 한 번씩은 시험을 못 봤어요. 쓰러져서.
0: 쓰러져서요?
2: 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질병들 때문에 제가.
0: 뭐 갑자기 열이 난다거나.
2: 예, 열은 항상 났죠. 항상 고열에.
0: 그거는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나는 게 보통 배 아프고 열나는 건데.
2: 항상 이렇게 시험이 끝나면 병원으로 거의 실려가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네. 살아만 있어달라고. 저한테 공부를, 너는 공부 안 해도 된다.
1: 몸이 좀 많이 약할.
2: 예, 예. 근데 오히려 그런 말이 굉장히 아, 나는 참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왜 나한테는 기대를 안 하실까?
0: 그러니까 애들한테 공부하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기를 쓰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1: 예. 하라고 하니까 예.
2: 그래서 저도 예.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한번 예쁨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1: 그럼 조금 방법들을 바꿔야 되겠네 부모님들이.
0: 저는 네? 저희 아이 키우면서 공부하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야 놀아. 어차피 엄마 닮았으면 엄마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너도 특별하게 공부를 잘할 소질은 없어. 그냥 학교 열심히 안 빠지고 다니는 건 엄마 너무 기특해. 엄마 결석도 되게 많이 했어. 그런데 어느 날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야 너 왜 이렇게 공부를 해? 그랬지. 엄마 저 고3이에요. 그래서 아 미안하다. 내가 고3인 걸 몰랐던데 애들은 그렇게 놔주면 본인이 책임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랬던 예, 예. 것 같아요.
2: 예, 예. 예. 아마 저도 내가 항상 몸이 아프고 어머니한테 걱정거리다 보니까 네. 어머니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건 내가 공부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한 번도 기뻤던 적이 없었어요. 저희 할머니 때부터 어머니 정말 신실한 불교 신자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려서부터 막 절에 따라가고 근데 뭔지 모르게 저는 항상 나는 항상 가치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늘 깊이 있었던 것 같아서 늘 좀 죽음을 묵상하고.
0: 허물 주이시고.
2: 예, 예.
1: 그럼 학생 때 신앙생활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2: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게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미션스쿨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제가 중고등학교가 이대 병설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주 이대에서 체풀을 드려요. 그런데 그거를 6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0: 가랑비에 옷잖아요.
2: 예. 정말 저는 이 신앙 교육이 너무나 무섭다는 거를 이제 커서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3 때 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공부를 하러 가면 친한 친구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같이 교회 가자. 그럼 이제 걔를 따라서 가서 이제 저는 속으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지만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마음이 왠지 평안해지고 그리고 또 한때는 우리 교목 목사님도 좋아했었고 이제 그런 학교 분위기는 굉장히 참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그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난 계기가 있죠.
0: 그렇겠죠.
2: 예, 부모님한테 할 도리는 공부로 좋은 대학을 가는 것밖에 없었는데 수능 시험을 봤는데 너무 못 봤어요.
0: 생각보다.
2: 예.
0: 실력보다.
2: 예. 정말 너무 못 봐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왜 이게 조금 미련이 남잖아요.
0: 네.
2: 혹시라도 내가 그래도 잘못 찍어서 점수가 좀 더 잘 나올 수도 있을 거야.
0: 그렇죠.
2: 했는데 예. 딱 점수가 딱 나온 날 딱 받아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대학을 못 갈 성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딱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직을 하려고 유서를 쓰고 진짜 전 그때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칼을 딱 갖다 놓고 정말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근데 너무 세상이 너무 슬픈 거예요. 나는 도대체 태어나서 이렇게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한 번도 기뻤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을 마감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막 너무 서러운 순간 제 입에서 뭐라고 딱 튀어나왔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말이 튀어나오자마자 갑자기 이런 불덩이가 눈앞으로 확 다가오더니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그 소리가 걱정하지 마라. 아주 심플하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서 정말 절망의 눈물이 환희의 눈물로 바뀌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고 기뻐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가 저녁 한 8시쯤 됐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학교 갔다 와서 뭐 아침에 들어와서 밤늦게까지 나오지 않던 애가 갑자기 문을 열고 막 울면서 엄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래 이러고 나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셨어요.
0: 아유 우리 딸이 드디어 안에서 울더니 미쳤구나 저게. 아이고 어쩌면 좋을까 이거죠.
1: 아니 또 절에 다니시고 계시니까.
2: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정도로 불심이 강하셨냐면 새벽 3시만 꼭 일어나셔서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시는데 향이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1: 맨날 그냥 뭐 향 피워놓고 공들이면서
2: 그렇죠.
1: 그 딸 건강 약하니까
0: 정성을 드렸는데 뭐. 거기다 내놓고 문 열고 나오는 소리는 하나님 어쩌고 그러니 어머니 뒤로 넘어가시는 거죠.
2: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0: 그렇죠.
2: 왜냐하면 어머니는 50평생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응답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방에서 뛰쳐나오더니 하나님이 자기한테 응답을 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계기가 됐어요.
1: 그럼 대표님은 계속 교회 다니고 어머님은 계속 근처를 다니신 거예요?
2: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어요. 왜냐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막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리 들어오고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늘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렇게 어쩌다 성경을 보면 저희 어머니 방문을 여는데 제가 성경을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머니 방문을 여는 순간 제가 기도를 하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렇게 충격을 받으셨던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저렇게 어린아이를 저렇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러면서 저희 오빠가 또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이제까지 엄마는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시면서 살아오셨는데 딱 한 가지 가족들한테 물려주지 못한 거 있다. 자식들한테. 바로 그게 신앙심이다. 어머니의 종교가 아닌 자식들도 믿을 수 있는 종교를 물려주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0: 오빠는 교회 다니셨죠?
2: 안 다녔죠.
1: 안 다녔는데.
2: 근데 오빠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럼 잘못 살아온 건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때 또 아주 드라마틱하게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기도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거예요. 그분 중에 한 분이 교회를 가자. 그래서 영락교회를 끌려가시다시피 해서 가셨는데 들어서자마자 울고 불고 그 길로 등록하시고 그 길로 개종을 하셨어요.
1: 그냥 첫 예배당 찾았는데 그때 은혜를 헌박 그냥 받으셨다.
2: 예, 그러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 저희 어머니 너무 무서운데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정말 어린아이 같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그때를 맞춰서 탁탁탁탁 사람을 맞춰주시면서 어머니까지 교회 가시면서 이제 저희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다 교회를 갈 수 있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0: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은 뜨겁지만 다니다 보면 식어지잖아요.
2: 예, 예. 특히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교회 친구들보다는 남자친구가 더 좋아지고 이제 조금 더 세상에
0: 순위가 좀 바뀌죠. 그쵸? 하나님 잠깐 밀어내면서 자리에 남자친구 가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2: 그러다가 이제 또 회사도 입사하게 되다 보니까
0: 세상 거 보고
2: 세상 거 이제 이렇게 하면서 회사에서 아시잖아요. 네.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뭐 늘 재밌게 이렇게 이제 힘들지만 월급 받는 재미도 있고.
0: 그렇죠. 그 월급 받아서 내가 사고 싶은 걸 또 사는 즐거움도 있고.
2: 방송국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친구들을 이렇게 사귀다 보니까 당연히 신앙심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또 놀랍게도 저희 아나운서실에 교회를 다니던 또 신앙이 조금 좋았던 선후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배랑 저희 동기들이 그래서 네 명이 그냥 이렇게 만나서 마음이 맞다 보니까 자주 만나서 하다 보니까 거의 한 2년을 매주 하루를 정해서 쉐어링을 하게 됐어요. 각자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저는 방송국에서 얻었던 재산은 그 쉐어링과 그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근데 그 네 명 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나운서 시키셨을까 그 물음을 해답을 찾지 못했었어요.
0: 보통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다 갖다 놓으셨을까 할 때 이제 실수하거나 내가 잘해야 되는데 아나운서로서 실수가 있을 때 하나님 왜 나 여기다 갖다 놔줘 이렇게 망신당하게 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 너무 많았죠.
0: 실수 많이 안 하셨어요?
2: 너무 많았죠. 제가 출근을 했는데 라디오국에서 올라오래요.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어요. 그 전날이 선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집계가 다 된 표를 주면서 한 5분 정도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각 후보자별로 몇 표 득표했는지를 읽으라고 하는데
0: 숫자가
2: 안 보이는 거.
1: 안 보여.
2: 그런데 읽으라고 이제 아나운서니까 다 잘하는 줄 알잖아요. 아무나 올라오세요. 그래서 딱 읽었는데 이렇게 읽다가 뭐 홍길동 2만 4천 아니 24만 이렇게 계속하면서 아니.
1: 실수 많으셨구나.
2: 저는 아직도 그 악몽에서 깨어날 수가 없어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가 9시 직전이니까 막 출근하는 그런 타이밍이잖아요. 이제 방에 내려왔는데 국장님이 숫자 그 따위를 읽을 거야. 정말 그 다음부터 이렇게 숫자 세는 훈련하고
0: 체크 한번 실수해서 또
2: 정말 지금도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들한테 숫자 읽는 훈련해라.
0: 에피소드 되게 많으시죠. 왜냐하면 저희는 실수를 해도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아나운서는 정확한 발음을 요구하잖아요.
2: 너무 많죠. 너무 많고 한 번은 휴일 근무였어요. 휴일 근무를 하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한 사람이 거의 뉴스를 돌아가면서 해요. 그런데 별 사고가 없으면 거의 비슷한 아이템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때가 한 11시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뉴스를 하고 딱 앉았는데 전화가 와서 네, 아나운서실입니다. 그랬더니 국장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오, 미스 정 오늘 근무인가 보지? 그래서 네. 그랬더니 좀 전에 했던 뉴스가 무슨 뉴스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국장님이 뉴스 그따위로 할 거야! 그리고 끊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제까지 내가 글자만 읽었구나. 그러니까는 띄어읽기하고 장은 표시하고 틀리지 않게만 읽었지 뉴스의 내용을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0: 정말 앵무새였네.
2: 네. 그리고 제가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딱 보니까 아,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가 있었는데 왜 나는 그걸 했을까? 그런데 그렇게 한번 사람이 야단을 맞고 나야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2: 네. 거죠.
1: 그러고 나서 뉴스 예독하는 훈련을 하고 제가 그때부터 생긴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썸머리 하는 훈련을 했어요. 말씀 듣고 계속 메모를 하다 보니까 그냥 듣는 말씀도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공부를 해야지 아나운서로서 욕을 먹지 않고 하겠구나. 좀 제대로 하겠구나 하면서
2: 어느 날 국장님이 너 정말 뉴스 그렇게 할 거야? 그때는 내가 나 들어오서 안 할 거야. 그러고 나가신 건 아니죠?
1: 아,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한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 이제 권태기라는 게 오잖아요.
2: 그래요?
1: 왜냐하면 처음에 한 2년은 늘 새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한 3년 되면 계속 돌아가요. 반복되는데, 제가 86년도에 입사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 밑에 87년도에 신입사원 또 뽑았어요. 근데 저희 때 무려 8명을 뽑았어요. 아나운서 엄청 많이 뽑았죠.
2: 많이 뽑았네요.
1: 예, 왜냐면 88 올림픽 때 너무 많이
2: 써야 되니까.
1: 그래서 이렇게 뽑았어요. 근데 여자만 8명에다가 남자까지 5명이니까 13명을 뽑은 거예요.
2: 아이고.
1: 그런데 지나고 나 보니까 그리고 저희 밑에 여자 4명에 남자 1명 뽑았어요. 근데 저희 밑에 기수가 또 빵빵해요. 백지연 아나운서 아시죠? 백지연 아나운서부터 다 너무 빵빵한 후배들이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5년을 안 뽑았습니다. 아나운서를.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인력을
3: 뽑아서.
1: 너무 많이 인력을 뽑아 놓으니까 회사에서 아나운서실이 차고 넘치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5년을 안 뽑는 바람에 후배가 안 들어오니까 후배들이 해야 될 일을 계속 저희들이 이제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영부영 지나서 뭐 결혼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꽤 오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놓고 해보고 싶었던 프로그램은 다 해봤어요. 더 이상 이제 있는다고 더 잘할 것 같지도 않고 왜냐면 애기 엄마도 됐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만큼 회사에 일조를 했으면 됐고 이제는 아이를 잘 키워라. 또 이제 남편 말을 듣고 그래 이제
2: 아이를 잘 키워야 돼.
1: 잘 키워보자. 그런데
2: 아이는 엄마가 없어야 잘 크는.
1: 맞아요.
3: 그래요?
1: 제가 정말 그랬더니 내가 애를 안 키웠으면 우리 큰애가 조금은 더 나아졌을 텐데 왜냐하면 모든 관심을 그러니까 전에는 계속 일만 하다가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의 어떤 잠재력이나, 그러니까 계속 엄마의 시각에서 아이를 재단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제대로 못 된 것 같아서 너무나 좀 마음이 아파요. 남들이 보면 그냥 착하게는 컸는데 더 잘 될 수 있는 아이를 내가 이랬구나.
2: 지금 그 아이가 몇 살이에요?
1: 26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아마 엄마가 옆에 없었으면 더 잘 컸을 아이인데 라는 아쉬움이 났고 그래서 제가 둘째는 방목을 했어요. 그냥 너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 그리고 제가 둘째가 그 이제 자랄 때는 아빠 일도 좀 도와줘야 되고 제가 방송도 좀 했었고 또 아카데미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얘까지 신경 쓸 새가 없어서 그냥
2: 조금 놔뒀더니
1: 너무
3: 어떻게 자랐어요?
1: 키가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맨날 밖에 나가서 뛰어놀다 오니까 밤 9시 반만 되면 일찍 자요.
2: 자는 거죠.
1: 푹 자고 또 잘 먹고 그러니까 애가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작은 아이는 한 번도 싫다는 거를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다는 것만.
3: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있겠네.
1: 네네. 그래서 그 아이는 키도 크고 그래서 걔는 사실은 지금 모델 겸 연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근데 보통 엄마가 육아를 한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줘야 될 것과 해주지 말아야 될 것 반대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1: 예예예. 그렇죠.
2: 그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1: 첫애는 3살 때부터 뭐 영재 스쿨서부터 뭐
2: 아이고
1: 신나 이제 다 네. 데리고 다녔어요.
3: 그러니까 어머니
1: 부처님. 예, 그러니까 보니까 네. 시간과 약간의 경제력과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집에 있기는 싫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좀 정말 책도 읽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남들은 뭐 하는지 보고 이렇게 좀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부산을 딱 내려가니까 엄마들이 네. 왜 내려왔냐고 남들은 다 서울 올라가는데 왜 거꾸로 부산 오냐고 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부산에 왔구나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 있었으면 왜 강남 엄마들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왜 그렇잖아요. 엄마들은 아이를 처음 키울 때 한 번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한두 번 키워봤던 게 아니라 애를 끝까지 대학까지 해봐야 이게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서울에 있었으면 아, 이렇게 못 키웠을 텐데 제가 이제 해운대 살거든요.
2: 네.
1: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파란 하늘 보면서 그나마 바다 보면서 이렇게 자라게 하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부산으로 가게 된 것도 IMF 되면서 이제 아빠가 사업을 두 군데서 하다가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손해가 많았죠. 서울에 있는 걸 정리하고 이제 부산 본가로 가자 이제 그랬어요. 근데 사실 부동산 가치로 봤을 때는 부산을 정리하고 서울에 있었어야 되는데
2: 네.
1: 저희가 팔고 나서 집값이 너무 많이 서울 올라가서
3: 그렇죠.
2: 제일 슬픈 게 남의 돈 세는 거죠.
1: 그렇죠.
2: 예.
1: 어찌 보면 부산에서 살았던 생활은 저에게는 광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아, 친구도 없고 또 친정에 전화해서 힘들다고 얘기 못하잖아요. 왜냐면 연애 결혼했잖아요.
2: 그렇죠.
1: 그렇게 죽고 못 산다고 연애 결혼했는데 내가 힘들다 그러면
2: 그거를 예, 피해서 만났는데.
1: 그러면 어머니 가슴에 또 못 박는 거고 하니까 이제 힘들고 이런 걸 이제 주님께 또 구역 식구들하고 나누고 목사님 말씀 듣고 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남편이 의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해운대 사는데 제가 하루는 달맞이에 차를 마시러 갔다 왔어요. 그 동네 엄마들하고 큰일 났다. 저 달맞이를 넘어가면 불륜이 시작된다는데 부산 사람들 아무나 함부로 만나면 안 된다고.
2: 남편은 같이 교회를 안 다니셨었어요?
1: 제가 전도를 했었죠.
2: 네. 그러니까
1: 사실은 남자친구를 사귀면서도 항상 전도를 해서 다 세례받고 교회에서 결혼하고 유아세례 애들까지 다 하고 그러니까 정말 제가 바랬던 나는 정말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모태신앙으로 키우고 싶고
2: 엄마 아버지가 아이 놓고 기도하는 걸 꿈꾸면서
1: 그렇게 했는데 서울에 있을 때는 남편이 너무 잘 따라줬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소망교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남편이 곽선희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부산을 가서는 이 말씀적으로 아빠가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깊이가 없다 보니까 슬슬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만 가라.
2: 난 안 들어도 다 안다.
1: 예.
2: 그렇죠.
1: 예, 그래서, 근데 저보다도 성경 지식이나 이런 거 지식적인 거는 굉장히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그냥 가라. 이제 이렇게 해서 남편은 아직은, 교회에 나오진 않고 있는데.
2: 아직요?
1: 예, 예. 그래서 계속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3: 근데 언제부터 스피치 아카데미는 시작하시게 됐어요?
1: 부산에 MBC 아카데미가 있었어요.
2: 네.
1: 거기서 이제 한번 강의를 와달라고. 가서 그 파릇파릇한 애들한테 처음에는 저도 아카데미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MBC 아나운서였던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2: 예.
1: 그러면서 너무 아이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너무 재밌구나.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방송을 하면서는 항상 내가 항상 좀 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가르치면서는 아이들이 확 변하니까 이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아카데미 강의를 다니고 또 이제 대학 강의도 나가면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아카데미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부산에서 누가 표준어 배우고 누가 그렇게 방송인을 하냐고. 여기서는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0: 길가에 빈대 그냥 계약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엄마가 3천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1천만 원 임대료
1: 내고.
0: 계약하고, 그다음에 1천만 원은 뭐 홈페이지랑 뭐 장비 카메라 이거 하고, 1천만 원 인테리어 하고, 얼마나 허접하게
1: 예.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일일이 만지심을 늘 느끼고 가셨겠네요.
0: 근데요, 너무 놀라운 게 제가 이렇게 아카데미를 오픈하면 방송을 꿈꾸는 애들이 정말
2: 많지요, 지금.
0: 벌떼처럼 올줄 알았어요.
1: 그렇죠.
0: 그랬는데 딱 3명 등록을 했어요.
1: 네.
0: 근데 40대 두 분, 50대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1: 네, 뭐
0: 중간에.
1: 딱히 뭐.
0: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 분은 본인이 대구 사람인데 부산 사람들이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1: 사투리가 달라서.
0: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사투리인데
1: 억양이 다르거든요.
0: 예, 미치겠더라고요.
1: 예.
0: 그리고 막혀 짧은 분 오시고, 그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정말 이렇게 들어보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하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 이분은 뭐가 문제일까요? 정말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면 그분의 마음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3년을 가르치다 보니까
1: 네.
0: 돗자리를 깔게 되더라고요.
1: 네.
0: 이제 딱 오시면 그 사람의 단점이 딱 보이면서, 이렇게 이렇게 성격이 이러시죠? 이에서 이 성격을 고치셔야 되고, 표정을 어떻게 하셔야 되고, 한 10분 만에 딱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노하우를 딱 갖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도 많이 오게 되고, 이제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1: 그렇게 3년 지나고 나서 여기저기 특강도 다니시고.
0: 네, 근데 그 특강도 너무 감사했던 게, 제가 이렇게 아카데미를 오픈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구역 목사님이
1: 네.
0: 저희 수용로 교회 목회자 특강을 좀 해달래요.
1: 예.
0: 수련회 하는데, 목회자 수련회 하는데. 그래서, 아, 네, 해드릴게요. 했더니, 경주래요.
1: 예.
0: 예? 그래서 이제 경주까지 갔어요.
1: 네.
0: 갔는데 저희 수용로 교회 목회자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1: 예.
0: 목사님이랑 전도사님, 강도사님까지 하면 한 120, 30명 돼요.
1: 예.
0: 그분들이 쫙 앉아 계신데, 와, 저는 태어나서 아직도 그런 자리를 못 들어가 봤는데, 그분들이 무슨 전부 다 그 당시에 노트북을 펴고요.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1: 하나라도 받아
0: 예,
1: 적으시라고.
0: 그래갖고 제가 말을 하면 따다다닥 따다다. 와, 그 소리가 너무 신경이 쓰여서 강의를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방송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재밌게 이렇게 해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목사님들이 재밌으니까 여러 분들한테 이렇게 해주셔갖고, 교회 쪽으로도 학교로도 해서 그때부터 강의 길을 또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참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내가 뚫은 게 아니라, 내가 어디 부탁한 게 아니라,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게 하시고,
2: 거기다가 뭐 정치인도 있고
0: 저는,
2: CEO들도
0: 예.
2: 많이 있다면서요.
1: 자.
0: 아무리 정치인이 와도 제가 정치의 뜻이 없으니까 할말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 예.
0: 눈치 안 보게 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약간 강하게 하는 말을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정치인 같은 모습이 아니시고 너무 젊어요. 진짜 정치하시려고요? 이렇게 약간 시니컬하게.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을 끌어내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서 그분이 국회의원 하시게 되셨어요.
1: 네.
0: 제가 그분 이제 유세도 나가서 한번 이제 해드리고,
1: 예.
0: 이제 그게 계기가 되다 보니까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만나게 되고, 제가 어떤 정치인한테는,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되셨는데 되게 젊으셨어요. 자기의 문제점이 뭐냐고 한번 얘기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의기에 차 있으셨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아픔을
2: 그렇죠.
0: 이해하고, 예, 법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그분한테, 고민의 흔적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살을 좀 빼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3년 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같이 아침에 일찍 차를 좀 마시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자기 지금까지 8kg 뺐다고, 좀더더뺄 거라고 말씀을
1: 네.
0: 하시면서, 이제 제 얼굴에 고민의 흔적이 보이죠. 그때가 세월호

0: 사고가 나고 나서 조금 예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1: 자 그러면 저희가 강연하시는 모습 담아왔거든요. 함께 보시죠.
2: 학생들과 수업이 있는 오늘 스피치 강사로서 그녀는 어떤 모습일까?
3: 정말 나라고 있는 나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와 하면서 넋을 잃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셨어요? 네, 지금 이렇게 제가 하니까 그들에게 기분 좋은 표정을 지으려면 표정
2: 여러분의 눈동자는 항상 얼굴의 중앙에 있어요.
3: 여러분들이 표정만 훨씬 느낌을 좋게
4: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면 나도 저렇게 멋지게 말을 할 수 있고 멋진 녀석을 보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 웃으면서 말할 때 굉장히 풀어지고 또는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에게 맞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6: 첫 강의 때 주신 말이 인상적인데요. 표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정별 교수님의 그 표정, 이미지가 그냥 정답이에요. 아, 내가 이런 표정을 짓고 있었네. 내 말씨가 이랬었네. 그 잘못된 거를 다 고쳐서 성형수술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만날 때 굉장한 자신감 같은 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2: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그녀는 재능, 경험, 지식, 그리고 성경에서 배운 지혜를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다. 천지창조가 그러했듯이 우리의 말도 모든 것을 지어내고 다스린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그 힘과 권세를 알기에 오늘도 그녀는 성경이 주는 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하려 애쓰고 있다.
1: 네, 역시 예 다르십니다. 예, 예. 네.
7: 저기 그 좀 말이 미숙한 사람들에게 좀 말 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의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0: 예,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내가 무슨 이야기하지? 나는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하는 소리를 한번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청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 깊이 있게 갈 수 있다. 그리고 36.5도의 체온을 전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말이 빨리 순화가 되고 아름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이 말씀되게 디자인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36.5도의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36.5도의 그런 온기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만 해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1: 네. 오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가장 즐겨 들으시는 성경 기절.
0: 네. 새벽 기도를 가는데 뒤에서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이 딱 와닿는데 네. 아 이거구나. 바로 뭐냐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10절부터 읽어볼게요. 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7: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거죠.
0: 네, 그래서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왔는데 어려울 게 없겠구나. 예.
7: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눠주시지.
0: 제 꿈은요. 이제 꿈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킹메이커예요. 이렇게 정치인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을 좀 막 하는 편이 있잖아요. 정치인의 말을 들어보면 그 나라의 국격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이런 지도자가 되는 분들을 좀 킹을 만들고 싶다. 이게 킹이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이런 킹메이커였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더 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가르치는 이 제자애들, 얘네들은 각 분야에서 다 왕이 될 거야. 그래서 제 꿈이 이제 킹스메이커. 네. 그래서 그런 꿈을 갖고 항상 한 사람이 오든 여러 명이 오든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먼저 하고 해요. 너는 네 분야에서 킹이 될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받아들인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1: 네.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넘치는 얘기들도 있지만 늘 즐겨 부르시는 찬양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0: 아, 네. 찬양을 한번 준비해 보라 그래서
1: 예.
0: 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예.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1: 예.
0: 아, 예. 아마 제 주제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예. 준비를 했습니다.
1: 예.
0: 못하는데 같이 좀 도와주시면
7: 예. 예. 알겠습니다.
0: 감사하겠습니다.
1: 예. 오늘 청해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7: 뭐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말이거든요.
1: 네.
7: 제 목회 사역 속에서도 결국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다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는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문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말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1: 네.
7: 제일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1: 예.
7: 그러니까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그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항상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살리는 말, 격려되는 말, 위로하는 말, 은혜되는 말, 덕이 되는 말.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많은 기쁨을 주고 그리고 행복을 전달해 주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띄워드리면서 저희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8: MBC 텔레비전의 장학 퀴즈 진행을 맡았었던 차인태 아나운서입니다. 정보영 아나운서는 크게 욕심을 내지 않고 그냥 단계별로 계단을 걸어 올라가듯이 아나운서의 어떤 정도를 걸었던 아나운서고 우리나라 방송이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길에 기여해 주었으면 하는 게 이제 선배의 입장에서의 바람입니다. 그 믿음이 더욱 장성해서 정말로 큰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캠퍼스 안전요원을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정답 대신에 가공되지 않은 진짜가 숨어 있는 것, 바로 비하인드입니다. 비하인드는 늘 한 걸음 뒤에 있죠. 완성된 장면 뒤에 남아있는 작은 순간들, 카메라가 잠시 쉬는 틈에 담긴 자연스러운 표정입니다. 완벽하게 짜인 각본을 넘어선 찰나의 순간으로 묘한 설렘을 주죠. 그래서 비하인드 사진과 영상은 특별한 것 같아요. 꾸며지지 않은 모습이 보여서 더 친근하고 숨겨져 있던 이야기를 발견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잘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는 편안함. 그 속에서 보이는 인간적인 매력은 완벽한 연출보다 더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죠. 그 숨겨진 1인치의 순간을 기다리는 일은 가슴 뛰는 기대를 품게 합니다. 본편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진짜 이야기. 우리가 비하인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내 인생의 비하인드. 어떤 장면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일요일 아침의 첫 곡은 차이콥스키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가운데 파노라마.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무대 위에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의 모습. 엔지컷에 담긴 장난 듣기까지 이렇게 연출되지도 또막 준비되거나 계획되지 않은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에 사로잡히곤 하죠. 생각해보면 누구에게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꼭 배우가 아니더라도 편한 사이에서만 보이는 나만의 편안한 모습 또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하인드 어떤가요? 저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 아당님들이 알고 계신 제가 다가 아니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일랜드의 민요입니다. The Last Rose of Summer, 여름의 마지막 장미. 이 아일랜드 시인 토마스 무어가 1805년에 지은 시에 아일랜드 전통 민요에 붙여 만든 그런 가곡인데요. 아, 독일 작곡가 프리드리히 폰 플로터가 자신의 오페라에 이 곡을 주요 테마로 삽입하면서 엄청난 사랑을 받은 그런 음악이죠.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의 노래와 이볼 볼튼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을 보내드리고 있죠. 0553번님 사연입니다. 타고 가는 701번 버스에서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흘러나와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렇게 버스 제보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701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지나가다가 어디 운행하는 버스일까요? 버스 기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탑승하고 계신 승객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진 음악은요, 장대건의 기타 연주로 듣겠습니다. 헨리 클레이워크의 할아버지 시계.

헨리 클레이워크의 할아버지 시계 보내드렸습니다. 장대건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3909번님 사연입니다. 올해 첫 수확하는 블루베리 따면서 함께합니다. 할머니 블루베리 심어주세요 라고 했던 6살 꼬맹이가 지금 대학교 2학년. 세월 참 빠르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정말 그 세월 빠른 거는 아이들 크는 거 보면 놀랍죠. 6살 꼬맹이 이야기를 듣고 블루베리를 심으셨군요. 근데 지금까지 블루베리를 따고 계신가 봐요. 잘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겁니다. 이런 좋은 할머니가 계시니까.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학생쯤이었던 것 같다. 명절 연휴 친척들이 할머니 댁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 사이 어른들 이야기를 엿듣는 중이었다. 아버지께서 막내 동생인 삼촌에게 충고를 하는 말이 시작됐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랬다. 삼촌은 여러 가지 일로 고민이 많다.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중이다.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신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시간이 지나면 별게 아닐 것이다. 괜히 되새기며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말아라. 흘려보내라. 그때 하신 말씀. 사람 귀가 왜 두 개인 줄 아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라고 두 개가 있는 거다. 삼촌에게는 귀한 조언이 되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는 그동안 아버지가 이래서 그토록 내 얘기를 흘려보내셨나 의심스러워졌다. 반사적으로 어른들 대화 틈에 끼었다. 아버지, 사람 입은 하나인데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두 배 더 잘 들으라고 그런 거 아닐까요? 한 대 쥐어박힐 뻔한 걸 삼촌 때문에 살았다.

장난감 교향곡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보내드렸습니다. 칼 뮌싱어가 지휘하는 슈투트가트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 곡은 작곡가를 잃어버렸죠. 우리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하이든의 교향곡으로 배웠었는데 중간에 하이든의 작품이 아니고 레오폴드 모차르트, 모차르트의 아버지인 레오폴드 모차르트의 곡이다 이렇게 정정이 되었었는데 또 그 뒤에는 그것도 아니다. 이 곡은 작곡가가 미상이다 이렇게 돼서 작곡가를 잃어버린 곡으로 남았습니다. 여튼 참 재밌는 곡이죠. 자,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조헌의 책 여름방학쯤일까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유, 이야기가 참 재밌네요. 사람 귀가 두 개인 이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라고. 아니면 말하는 것보다 두 배 더 잘 들으라고. 두 이유가 다 맞는 것 같죠?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말은 그냥 나머지 귀로 흘려보내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잘 들어야 할 때는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고. 아,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네요. 참 똑똑한 어린이였네요. 자, 6964번님 사연입니다. 늘 타방송에서 클래식 들었는데 동규님 때문에 이사 왔어요. 우리 잘 지내보아요. 딴 곳 안 가고 9시에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정착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우리 또 이동규님이 귀한 청취자분을 몰고 와주셨군요. 모시고 와주셨군요. 아, 그래요. 그 우리 라이브 초대석 참 재미있었죠. 입담도 좋으시고 뭐 실력이야 말할 것도 없고. 아무튼 동규님 때문에 오셨지만 앞으로 늘 쭉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6964번님. 자, 이어지는 곡은요.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의 기차는 8시에 떠나네. 이 곡은 당연히 발차의 노래로 들어야겠죠. 8시에 발차합니다. 아그네스 발차의 노래로 함께 듣죠.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의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메조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제19번 비단조 알레그레토 듣습니다. 이 곡은 또 아주 격정적이기보다는 우아하고 정감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헝가리 민속음악의 색채를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헝가리 민속음악이라는 게, 집시음악이라는 게 흥과 한이 같이 있어서 어떨 땐 굉장히 신나고 어떨 땐 또 이런 애환이 느껴지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선율들이에요. 자, 먼저 유진 올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이어서 원곡인 피아노 포핸즈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미셸 베르프와 장 필립 골라르의 피아노 포핸즈 연주로도 함께 만나보죠.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제19번 비단조 알레그레토 보내드립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19번 비단조 알레그레토를 먼저 유진 올먼디가 주연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미셸 베로파, 장 필립 골라르의 피아노 포 핸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피아노 포 핸즈가 참 쉬운 듯 어렵거든요. 이게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베로프랑 꼴라르처럼 덩치가 큰 남자들이 앉으면요. 일단 자리도 좁고요. 팔 막 서로 부딪히고 손가락 계속 봐야 되니까 아주 신경 쓰이거든요. 게다가 또 페달을 그 아래 파트 치는 사람이 맡아서 밟거든요.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할 때 페달이 딱딱 안 들어오니까 그것도 조금 거슬리고요. 또 아래 페달 밟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그렇게 좀 원치 않는 페달링을 할까봐 신경 쓰이기도 하고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두 사람의 거장이 아주 멋진 연주를 해주었습니다. 5776번님 사연입니다. 숲속에서 듣는 정원씨의 클래식 너무 멋지고 황홀합니다. 좀 더워도 음악에 심취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클래식 음악이요. 조금 신기한 게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겨울, 추운 겨울에 좀 많은 곡들이 탄생됐거든요. 이상해요. 나라도 이렇게 추운 나라에서는 음악이 많이 나왔는데 더운 나라에서 음악이 잘 안 나왔어요. 뭔가 더위에는 조금 취약한 음악이긴 한데 그래서 그래도 더위 식힐 수 있는 음악들 잘 골라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에 심취하시면서 더위 잊어보시죠. 쇼팽. 역시 마찬가지죠. 폴란드 조금 서늘한 나라의 사람이에요.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가운데 2악장 로망스 라르게토 보내드립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로망스고요.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 역시 폴란드 출신의 피아니스트 그리고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주연한 LA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프레데릭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오프스 11 가운데 2악장 로망스 라르게토. 쇼팽은 피아노 협주곡을 두 곡 남겼는데요. 1번이라는 번호를 갖고 있지만 사실 두 번째 작곡된 곡이에요. 출판이 먼저 되어서 그렇고 2번이 먼저 작곡되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뭐 큰 시간차가 있진 않지만 2번을 작곡한 후에 작곡해서 그런지 훨씬 더 원숙하고 깊이가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 그리고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LA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헨델의 수상음악 모음곡 1번 F장조 가운데 4번 에어 그리고 5번 미뉴엣을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동명 씨, 김동진 곡 수선화 소프라노 신영옥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치아조토의 알비노니 풍의 현과 오르간을 위한 아다지오 G단조, 조지 존 말콤의 오르간, 그리고 칼 뮌히거가 지휘하는 슈투트가르트 칸모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1부에서는 장난감 교향곡, 작곡가 미상의 장난감 교향곡 보내드렸었는데 이 곡도 사실은 한번 좀 풍파를 겪은 곡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토마스 알비노니의 작품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알비노니 스타일을 흉내내서 작곡한 지아조토의 작품이었죠. 이건 작곡가의 어떤 의도로 인해서 이 작곡가가 후대에게 잘못 알려진 그런 경우였습니다. 지금은 바로 잡혔습니다. 지아조토의 음악입니다. 7708번님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물 빠진 바닷가는 짙은 잿빛입니다. 오늘은 갈매기 한 마리도 없는 바닷가를 나 홀로 걷고 있습니다. 인생은 외로움인 것 같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내 삶의 애환을 안고 오늘도 나는 걷고 있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애청하는 아름다운 당신에게만이 지금의 나의 동반자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참 글도 멋지게 써주셨는데 마음속의 외로움이 느껴져서 좀 짠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사실 외로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 다 사람은 외롭죠. 외로우니까 또 사람이고요. 그러나 음악으로 또 그 외로움 달래시기 바라고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계속해서 친구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베토벤의 바가텔 A단조 퓨 엘리제를 위하여 보내드릴게요. 이걸 레빗의 피아노 연주로 듣습니다.

루드비히 판 베이토벤의 바가텔 A단조 엘리제를 위하여 이골 레빗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연주자 이골 레빗은 참 철학적인 연주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유도 깊고 본인이 책도 쓰고 했던 피아니스트인데요. 얼마 전 인터뷰에서 우리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아주 감명 깊게 읽고서 극찬을 한 그런 인터뷰를 봤습니다. 괜히 제가 뿌듯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5599번님 사연 보내오셨네요. 우리 집 호박꽃에도 벌이 찾아왔어요. 벌은 우리가 말하는 예쁜 꽃, 안 예쁜 꽃을 따지지 않는가 봐요. 예쁘지 않은 꽃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들어오면 모두 예쁘게 저장돼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에이, 예쁘지 않은 꽃이 어딨어요. 호박꽃도 예쁘죠. 꽃은 다 예쁘고 또 모두는 꽃이죠. 자, 이어지는 곡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 가운데 손에 손을 잡고 듀엣 보내드릴게요. 테너 플라스터 도밍고와 소프라노 캐슬린 베틀의 듀엣, 그리고 제임스 레바인이 주연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돈 지오반니 가운데 손에 손을 잡고 듀엣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플라스트 도빙고와 소프라노 캐슬린 베트의 듀엣,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9046번님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땀 흘리며 블루베리와 사투하고 있는 여주의 은혜 농원 식구들을 응원하고 싶어서 문자 드려요. 제 친구 혜선이, 남동생 의선이 부부, 여동생 혜진이, 여름마다 맛있는 블루베리로 우리 가족의 입맛을 살려주는 은혜농원 파이팅! 농원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당신에게로 응원을 보탭니다 하셨어요. 아까 전에도 블루베리 따고 계신 우리 아당님 계셨는데 지금 블루베리 다들 따는 그런 시즌이군요. 은혜농원 식구들 꼭 방송 통해서 이 응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도 다 한 분 한 분 호명하셨는데 말이죠.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오프스 35 가운데 2악장 칸쩌네타 안단테 보내드립니다. 워낙에 유명한 1악장이고 아주 화려한 3악장인데 그 사이에 정말 구슬픈 그런 차이콥스키의 슬픔이 담긴 진주 같은 2악장이 있죠. 사라장의 바이올린 그리고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35 가운데 2악장 칸쪼네타 안단테 보내드렸습니다. 사라장의 바이올린 콜린 데이비스가 주연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 곡이 뭔가 끝이 찜찜하게 끝이 났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3악장으로 그대로 아타카로 이어지는 곡이어서 그래요. 이렇게 슬픈 선율이 나오다가 조용히 듣다가 갑자기 3악장이 빰빰빰빰 이러고 나는데 라이브로 들으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렇게 슬픈 선율을 뒤로 하고 3악장은 아주아주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면서 듣는 신나는 악장이거든요. 다음엔 3악장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66번님 오래전 중학생 시절이 떠오르면서 옛 추억이 생각나요. 학교엔 아카시나무가 지천이었고 친구들과 아카시꽃을 따먹던 추억이요 하셨습니다. 그랬군요. 중학생 시절 아카시꽃 따먹으면 달콤하니 맛있죠. 저도 그랬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자, 이어진 곡은 좀 신나는 곡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신데렐라 가운데 비비디 바비디부 소프라노 바바라 핸드릭스의 노래 그리고 조나단 터닉이 지휘하는 에비로드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듣죠.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영화 신데렐라 가운데 비비디 바비디부, 소프라노 바바라 핸드릭스의 노래, 그리고 조나단 터닉이 주연은 에비로드 앙상블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리차드 에딘셀의 바르샤바 협주곡 보내드립니다. 참 멋진 곡이에요. 이 에딘셀은 사실 영화 음악가인데 라흐마니노프를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내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같은 곡을 한번 써보리라 마음먹고 벤치마킹해서 쓴 곡인데요. 아주 멋집니다. 크리스티나 오르티즈의 피아노, 그리고 모세 아츠모니 주연은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글루크의 오페라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 가운데 에우리디체 없이 어떻게 사나, 메조소프라노 제니퍼 라모의 노래, 그리고 칼로리치가 지휘하는 웰시 내셔널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기타 곡 준비.

0: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척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새하늘교회 목사 오이숙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물섬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일곱 번째 시간, 노아의 방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각 나라의 그 신화 또한 이런 역사를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물심판에 대한 노아 방주가 각 나라마다 거의 대부분 있더라고요. 또 어느 나라는 한 나라 안에다가 가장 중심부에다가 노아의 방주를 탁 세워서 우리나라만의 광화문과 같은 데다 세우는 나라도 있고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민족이 흩어졌을 때 그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다 가지고 흩어졌기 때문에 어느 민족이든 그것을 가지고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노아의 방주를 보는데 먼저 배경을 봐야 돼요. 오늘 배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로 아내를 삼은 것이 결국은 노아의 방주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앞뒤 문맥을 한 번 더 자세히 정확히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그러신다. 다시 봐라. 다시 봐라. 여러분, 그것을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가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홍수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그 원인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에 대해 관하여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 즉 홍수 때 우리는 방주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거기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하면 단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럼 아들들은 누구냐? 아들들은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자, 말씀을 받다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증거하는 지도자들이 아들들입니다. 아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피를 이어받아서 피를 전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건 남자건 모든 목사님들, 지도자들은 다 아들들에 속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지고 전파할 때는 그들이 또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핵심은 교회 지도자들이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지도자들이 아들들이 됐는데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 그것이 이루어지야만이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 뭐가 잘못돼서 물심판을 할 수밖에 없나? 이걸 먼저 간파를 해야 되겠죠.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가 됐다? 육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기둥을 딱 잡고 앞질러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세상 풍습을 그대로 가서 세상 풍습이 교회에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름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등 갖고도 안 됩니다. 기름 즉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을 데려다가 성령 받을 자로 율법이 몽학선생 되어 예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지도자 아들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들에게 우리 교회가 너무 육적인 것에 거기에 대해서 매달려 있다 보면은 결국 교회는 뭐가 돼요?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육체가 돼요. 율법이 돼버려요. 오로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내 아들 잘 되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죠. 여러분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다 우리 육체에 관한 거예요. 하늘나라에 병이 없고 귀신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육체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갖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천국 가는 길은 찾을 생각도 안 하고 말씀을 안 봐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싫으면 안 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한한 은혜로 기다려줘요. 그런데 끝까지 안 오고 말을 안 들으면요, 심판을 해버려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첫 번째가 바로 물심판,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버려요. 안 보면 돼.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야기 안 하면 돼.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린 조건에 뭐가 있냐? 심판이 따른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내려놓아서도 안 되고 내 속살거린 내 생각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을 볼 때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이 배경을 보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 천국의 영을 받기를 원하는데 인간들은 우리가 태어난 육체, 땅으로부터 온 그 습성을 자꾸 이어가려고 그래요. 이걸 벗어 던지고 영을 받아내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해봐야 됩니다. 물심판이 끝나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두 딸을 내어주는 아비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불심판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심판은 나와 관계가 없다? 아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구원과 심판이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은 구원이요. 내가 말씀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내 심령대로 예수 믿고 내가 필요할 때만 아버지고 그거는요 심판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대에 너희들이 방주를 만들 거야. 다시 말해서 너희들 성전 건축을 할 거야. 근데 마지막 때 징조가 있다. 자,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 징조를 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에 대해서 말씀을 딱 하십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게 두 가지 단어로 이루어져요. 히브리어로 하르, 거룩한 땅, 하나님의 산지, 플러스 가다드, 습격하다, 끼어들다 해서 유래가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어디부터 심판하시냐? 하나님의 성전부터 심판하십니다. 내 이름을 둔 여호와의 이름을 둔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내 땅을 거룩한 땅인데 너희들이 이것을 거룩한 땅으로 이끌고 가느냐 못 이끌고 가느냐 이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뭐 세계 3차 대전, 뭐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에서 이런 거,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내려놓고 세상은 세상대로 또 보세요. 세상의 흐름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의 7000년 역사가 쫙 기록됐는데 그 속에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유일무이한 거룩한 책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은 어차피 심판하는데 심판 당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안 오니까. 그러나 하나님 성전을 심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 그물을 끌어올려 좋은 것은 오른편에 나쁜 것은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물을 뭘 얘기해요?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옳고 그름을 어디서부터 분별하느냐? 교회 안에서부터 분별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물에 떠내려가서 죽을 자, 불심판을 받던 물심판을 받던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방주를 지어야 돼요. 누구처럼? 노아처럼. 그러면 내가 방주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된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옛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 건축으로 이루어집니다. 방주가 성전 건축. 자, 방주는요, 여러분, 물 위에 떠야 돼요. 물 위에 뜨지 않은 방주는 방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게, 베드로야, 이제는 물 위를 걷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걷고 싶겠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대한민국 전 세계는 내려놓고 대한민국 목사님들 중에서 물 위를 걷는 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 위라는 것은 바로 말하면 육체 율법의 말씀의 그 속의 이상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 것, 그 이상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노아 방주를 만들고 내가 그곳에 타야 되는데, 노아가 탄 방주가 아니라 내가 타야 되는데, 그럼 나는 뭘 준비를 해야 되냐? 첫째, 난 나무예요. 내가 어떤 나무를 가져야 되냐면은 잣나무의 속성을 가져야 돼요. 노아의 방주는 잣나무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잣나무의 뜻이 뭐냐면 가르젠, 그래서 잘라내다, 분리하다 이 뜻이에요. 또 예치는 견고하다, 단단하다, 눈을 닫다, 감다서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잣나무는요, 세상과 하나님을 정확히 분리하십니다. 교회에 너무 세상 거 많이 들어오죠? 그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하십니다. 방대상에는요, 법궤만 있습니다. 그 법궤 두 돌판 위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법궤 율법 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육체와 부활의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 기자는. 그래서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분류가 돼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곳에 왔는데 왜 거룩한 곳에 더러운 것을 갖다 놓느냐고요. 세상 것을 자꾸 갖다 놓느냐고요.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것은 아버지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이 좀 더 바쁘면 세상에 치우치면서 난 예수 믿는다. 또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는 나는 금식하고 철회한다. 여러분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명확히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고 정확히 막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세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들을 막죠. 잣나무를 통해서. 그런데 이때 간들을 막은 상태로 그대로 두면은 또 미세한 부분을 통해서 뭐가 오냐? 물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보면은 무엇을 만들 때 오칠을 많이 합니다. 니스칠을 많이 하죠. 근데 그 간들을 막고 칠한 것이 성경에는 뭐라 하면은 역청을 칠했다 그랬어요. 역청. 그럼 역청을 알아야 돼요. 역청은 송진이란 뜻이에요. 부속이란 뜻이 있고 죄를 씻다란 뜻이 있어요. 다시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역청은요 성령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의 막었다고 내가 끝까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막은 자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나를 도와주어갖고 세상 것을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왜? 나는 힘이 빠져 예수님의 손을 잡았다가도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대신해 줄 수가 있어요. 즉 성령은 이제 예수님 보내주신 그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놓지 않을 수 있게끔 나의 영을 소생시켜주고 나를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역청은 성령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왜 송진이라고 했을까요? 송진은요 소나무가 자기 몸을 찢어서 나온 진액을 송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몸을 찢어서 나온 보혈의 피를 송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예표합니다. 이곳이 있는 땅, 그곳이 어디예요? 밧모섬이에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곳이 바로 밧모섬입니다. 그 반모라는 것이 송진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나 이 세상 마지막 때를 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주질 않습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하고 끝까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성령 받은 사도 요한에게 그 능력을 주는 겁니다. 자, 이 역청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역청 구덩이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도주는 역청은 포도주에서 유래가 됐어요. 대부분 모든 역청은 다 포도주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게 뭐냐? 진리의 말씀, 그 피에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성령, 병 고치고 귀신 내쫓으고 무엇인가 이적과 기적을 바라는 그런 육적인 역청을 빠진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그를 잡아갑니다. 세상에 그를 도둑질해갑니다. 롯이 역청 구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318인을 데리고 거기 가서 구해옵니다. 그 역청은 하나님이 진리의 보혜사 성령이 있는 그 역청이 있는가 하면은 나를 웅덩으로 빠뜨리는 역청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70년대, 80년대 이제 들어와서 성령 사건이 막 울려 퍼졌습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진짜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교회는 왜 자꾸 분쟁이 심하고 아픔이 올까요? 제 어렸을 때 저는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 때 우리 목사님을 보면은 항상 문제가 있으면은 기도실에 와서 혼자 울고 계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봤어요. 우리 목사님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한테 이게 너무 없습니다,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할머니가 예배당 할머니라니 요 교회를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울고 있을 때 나는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목사님이 우셔요 라고 얘기하면 할머니는 첫 번째 뛰어가는 곳이 목사님 사택의 부엌이에요. 쌀독을 가서 열어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모습들 아닙니까? 요즘은 너무 사람을 의지해요.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나 좀 도와줘. 우리 교회니까 이렇게 해줘. 여기 하나님의 집이야. 우리를 돕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걸시키지 않아요. 저는 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내가 없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갖다 주시더라고요. 왜 사람에게 비굴하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말씀, 내가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아무도 나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르나 우르나 흔들리지도 않아요.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쁘고 천국을 어떻게 오라고 하셨지? 성경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시대에 따라 바람도 안 불어요. 진리는 그대로 움직여집니다. 수천 년 전 사람에게 성경이 임했듯이 오늘 그 성경이 나에게도 또 똑같이 오는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겠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에 사는데 자그만한 거 하나조차도 버스를 타던 기차를 타던 쌀을 사던 무엇이든 우리는 세상과 함께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세상화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네가 물을 뜰 수 있는, 네가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 진리의 성령, 육적인 성령이 아니라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너 받아 이 말씀하시고 그 성령으로 네 온몸을 다 치래. 그래서 세상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몸이 되어라 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성전 짓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여러 모양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주에 실패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방주에 성공하는 자가 있습니다. 성공한 자가 솔로몬처럼, 실패한 자가 여호사밧처럼, 똑같이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지만은 여호사밧은 실패를 하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증거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실패하고 한 사람은 오빌의 금, 마지막 때 정말 귀한 그 오빌의 금을 실어오는데 솔로몬은 성공을 한대. 여호사밧은 왜 성공하지 못했느냐? 그는 자기 관점으로 심판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호사밧이란 뜻이 심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오빌의 금을 실을 수 있는 사람은 심판은 주께 맡기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 여러 모양으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심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심판한다. 그런데 이런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네가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네 자체가 방주가 돼야 되고 네 자체가 교회가 돼야 된다. 이제 네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전해러 왔다 그러셔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병고치고 귀신내 쫓아봤자 다 돌아갑니다. 예수님 십자가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보내준 성령의 힘입어서 우린 예수님의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처럼 성령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잣나무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히 분별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몸을 잣나무와 역청으로 발라야 돼요. 바르고 문을 상중하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에는 짐승들이 타고 있는 창이에요. 중에는 노아가 타고 있어요. 근데 짐승들이 탄 것은요, 땅만 보입니다. 바다 아래만 보여요, 그 배는. 근데 노아가 탄 것은 하늘도 보이고 땅도 중간층이에요. 배가 있으면 위에 이렇게 떠져 있죠? 그 중간층, 노아가 타고 있습니다. 상은 어떤 곳이냐? 혼자 하늘만 바라보는 곳.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높은 하늘만 쳐다봐지죠? 땅이 안 보여요. 우리 몸의 상중하에 눈을 달아야 돼요. 이 눈을 달고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밑에 땅의 것만 보고 땅의 것 육신의 것만 본다. 그 사람은 아직 짐승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노아처럼 물을 떴는데 하늘도 보고 땅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노아가 농사를 짓죠. 포도 농사. 진정으로 하늘에 속한 하늘의 별들을 보라. 땅의 모래알을 보라. 여러분 하늘의 별은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건 교회건 하늘에 온전히 붙어 있는 자들을 지도자로 쓴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방주를 준비하라 명하시고 거기다 마지막으로 식물을 저축하라. 말씀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나는 몰라도 하나님 말씀 몰라도 하나님 관계성에서 무엇을 가르쳐줘? 여러분 가르치고 알려주신 것은 내가 성경을 아는 한도 내에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전혀 안 읽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가르쳐주십니까? 아는 만큼에서 비밀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그 뜻을 헤아려 보화를 캐낸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방주를 준비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세고감 여러분 이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이 꼭 방주를 지금부터 준비하여서 우리 함께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고 그 배를 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 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화시 80도를 훌쩍 웃도는 눅눅하고 끈적한 초여름의 열기가 뉴욕과 뉴저지 불판에 가득 채우는 6월의 마지막 주말. 안녕하세요. 찬양의 날개 위에 이성훈입니다. 오늘은 꼰대 테스트를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부터 제가 10가지 항목을 불러드릴게요. 이 중에 몇 개나 해당되는지 손가락을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1번. 나 땐 말이야. 이걸 한 달에 3번 이상 말한다. 두 번째. 후배가 칼퇴근하면 불성실해 보인다. 셋째, 밥값은 어른이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요즘 노래는 다 비슷비슷하고 가사가 없다. 다섯 번째, 아랫사람이 먼저 인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 꼽고 계시죠, 손가락? 여섯 번째, 단톡방에서 내가 말하면 반응이 빨리 와야 한다. 일곱 번째입니다. 회식 참여는 팀워크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8번. 요즘 젊은 애들은 참을성이 없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자,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열 번째. 이 테스트를 들으면서 이게 왜 꼰대지? 하고 생각했다.

와, 신나네요. 오늘 첫 찬양은 제가 성원이가 편곡해서 만들어 본 노래였는데요. 찬송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실만 하셨나요? 오늘 꼰대 테스트를 해보셨는데 10개 중에 몇 개 나오셨어요? 전 10개 다예요, 사실. 네, 진정한 이 시대의 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또 발을 내딛고 눈 뜨면 눈 비비고 커피 마시고 나와야 되는 우리의 일터. 과연 여러분에게 지금 다니시는 직장이나 일터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세요? 갈수록 폭등하는 비즈니스 렌트비와 생활비 앞에서 내 삶의 자리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와 영적 목마름이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내가 정성스럽게 다듬은 깨끗한 셔츠 한 벌, 델리 카운터 뒤에서 땀 흘려 만들어낸 따뜻한 샌드위치 하나가 실은 배고프고 힘겨운 삶을 버텨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도 하죠. 그리하여 주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구석진 골방과 묵묵한 일터에서 오직 우리의 단 한 분의 관객이 되어 우리의 일하는 모습들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지친 어깨를 편하게 펴고 나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의 시선 앞에서 우리의 소명을 다시금 다잡기를, 우리 영혼의 옷깃을 다시 여미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들을 오늘 두 번째 찬양은 우리 일상의 모든 마디마디마다 주님의 거룩한 예배임을 노래하는 연평안의 하나님 내 삶에, 한웅재 목사님의 음성입니다.

영성의 대가인 헬리나 웨는 그의 저서 탕자의 귀향에서 깊이 묘사해 보여주었듯이 하나님은 먼 길에 지쳐 온갖 세상의 먼지와 한숨, 땀방울로 얼룩진 채 돌아온 둘째 아들의 상처난 손을 꼭 쥐고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청취자님들의 고단한 일터에서 수고와 땀으로 일구어낸 이 일상이라는 제단은 가장 향기롭고 거룩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향연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손때 묻은 투박한 일터와 외롭고 눈물겨운 우리의 골방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낮은 삶의 자리에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임재하시는 성소이자 제단이 아닐까요? 혼자라는 지독한 외로움과 막막함이 밀려올 때는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이성훈의 찬양의 날개 위에를 찾아주셔서 똑똑 사랑의 노크를 건네주세요. 여러분 카톡에 오픈 채팅 여셔서 이성훈의 찬양의 날개 위에 방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라디오의 주파수 너머로 서로 기도의 손을 단단히 맞잡을 때 이 거친 광야 같은 이민의 삶의 길도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베다의 음성으로 준비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베다의 음성으로 들어본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K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짊어진 삶의 무거운 보따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강과 지극히 따뜻한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밤하늘의 이슬처럼 달빛처럼 여러분께 내려앉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오늘 찬양의 날개 위에는 날개를 접고 청취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영혼의 멋진 날개를 활짝 펴셔서 주님과 함께 멋지게 비상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날개 위에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저는 돌아오는 월요일 1시의 음악다방에서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제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려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1: 제 23장
0: 너는 거짓된 풍세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현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에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추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재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0: 제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1: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0: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2: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0: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며 그들이 이르되
3: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0: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4: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0: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0: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4: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0: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에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제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류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예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쌓되 그 안팎을 쌓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뚫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되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쌓고 그 채를 괴 양쪽 고리에 꿰어서 괴를 내게 하며 채를 괴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들치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괴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옷, 증국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룬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이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0: 제 26장
1: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고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척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의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널 판에는 은 받침이 열여섯이니 이쪽 판 아래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쌓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쌓아.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롯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저는 한 30년 동안 여러 상담을 찾아온 분들과 만나면서 결코 용서하지 못할 가해자로부터 입은 상처로 고통받는 그들만의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봤어요. 만약 그런 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이중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가해자들로부터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데다가 하나 더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실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또다시 피해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학자이면서 또 상담학자인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친구한테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사람은 미워해도 뭐 죄는 미워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이 부담이 돼가지고 입으로는 친구에게 용서한다고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제 마음은 전혀 풀리지 않았어요. 그 친구는 내 말에 이제 자유로워졌는데 저는 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뭐 이런 질문인데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는 이거를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답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그 주님은 용서하라고 이 명령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만약에 용서를 못 한다면 뭐 안 한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걸까? 이 두 가지 의문점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앞선 이 기독교인들의 질문에서처럼 이 용서는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 용서에 대한 이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즉 이제 7번씩 뭐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말씀은 도합 뭐 한 490번 정도 해라 뭐 이런 의미는 분명 아닐 거예요. 그죠? 오히려 용서의 과정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지난한 일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용서의 여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심리학자 로버트 앤나이트라고 하는 분이요. 아주 재밌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용서는 선택이다. 이런 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이나 아니면 뭐 종교인들이 용서를 마치 이제 의무나 도덕적인 어떤 명령처럼 여기는 측면과는 좀 다른 주장을 합니다. 이 용서는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 스스로 해소하고 심리적인 건강과 어떤 미래의 소망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 엔라이트는 용서를 이 피해를 준 가해를 한 사람에 대한 분노와 그런 어떤 판단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감정과 판단을 가질 그 권리를 피해자 스스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의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를 한 상대를 자비롭게 연민으로 심지어는 사랑으로 대하려고 노력하는 여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엔나이트는 인간의 어떤 선택으로서의 용서의 과정을 이 네 단계로 4단계가 있다고 소개를 해요. 첫 번째 단계는 이게 첫 번째 단계가 참 중요합니다. 자신 안의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과 대면하는 과정입니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단계가 있다면 뭐 아무래도 첫 단추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 1단계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필요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기독교인들이 용서를 어떤 하나의 그 절대적인 명령이나 의무 조항처럼 여기면 일단이 1단계부터 꼬여요. 1단계부터 힘이 듭니다. 화가 나고요.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를 막 미워하는 마음조차 가지면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이죠. 제프리 머피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에게 해를 끼친 그런 가해자에게 내가 원한을 가지는 거 있잖아요. 이건 도덕적으로 정당화돼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소위 어떤 원한의 정당성을 언급하는 건데요. 오히려 나에게 이 해를 입힌 자에게 원한을 가지는 거는 그 사람을 내가 도덕적인 존재로 존중하는 태도라고 설명을 해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그 피해를 입힌 그 가해자가 인간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그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묻고 그가 그러지 않을 때는 원한을 가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주장이에요. 만약 우리가 길을 가다가 떠도는 유기견에게 물렸어요. 아니면 숲속에서 갑자기 어느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물렸다고 가정해 볼까요? 우리는 그 동물에게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원한을 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개나 아니면 뭐 늑대는 책임감이 있는 어떤 도덕적 행위자로 우리가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 현장에서 정말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수많은 분들을 제가 지켜보아온 사람으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누군가에게나 용서의 첫 번째 단계는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상대방에게 복수하고 싶은 어떤 그런 원한의 감정을 품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 우리가 참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과감한 인지적 결단을 하는 단계예요. 그런 결단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주로 이 상담에서는 폭력을 경험한 그런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꺼내놔요. 막 화도 냈다가 막 미워도 했다가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해서 저 같은 상담사가 충분히 어떤 공감해주는 그런 과정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까 이제 1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요. 그러고 나서 뭐 상처 입은 피해자로만 살아온 삶에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시점이 생깁니다. 이제 과거에서 난 좀 나올 거야. 과거의 메인 삶에서 내가 좀 벗어날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결단 하나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복수를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복수를 할 수 없어서 포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위해서,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그 권리를 내려놓는 과정인 거죠. 제 임상 경험에 의하면 제가 상담했던 분들이 대부분이 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달라져요. 드디어 내가 과거의 내가 아니야. 현재 충실한 삶을 내가 이제는 헤쳐나갈 거야 라고 하는 엄청난 자유를 경험해요. 얼굴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조금 더 상담사와 좀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때때로 이 가해자와 관계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없는, 끊어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해자가요, 가족 구성원이에요. 참으로 중요한 친구고 친지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는 자신에게 어떤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려고 시도하는 단계입니다. 이거 혼자 하기 어려워요. 제가 이제 상담을 오래 이제 해보니까 특히 이제 가족 상담을 해보면 어느 순간 이런 시점이 옵니다. 나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그 아버지가 뭐 엄청난 폭군인 줄 알았는데 직장이나 사회에서 좀 지독한 거절감을 경험하면서 애써 겉으로는 아닌 척, 강한 척 감춰왔던 지극히 작은 자였음을 깨닫게 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전문가의 어떤 상담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이 가해자의 폭력을 뭐 스스로 정당화 시키려고 하는 시도라기보다는 가해자와 자신의 관계를 보다 더 좀 큰 그림에서 입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로 보는 것이 더 맞는 설명일 것 같아요.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이 가해자와 자신이 어떤 겪은 일에 대해 보다 어떤 깊은 의미 있는 해석을 이제 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처 경험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내가 아, 아픈 상처야, 아픈 과거야, 이렇게 치부하고 살았는데, 아, 이런 의미가 있었어? 새로운 어떤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건 상담사가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 최종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이 전문 상담사인 저 같은 사람이 보더라도 내담자가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피해자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존자라는 말도 많이 하고 이제 자기 삶의 새로운 개척자로 용기 있게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어떤 단계를 보는데 완전 어떤 해방감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종결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엔라이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소개한 이 용서의 4단계 여정은 어떤 뭐 매뉴얼이 있어가지고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진행되는 어떤 상담 과정이라고 보기보다는 도저히 우리 용서할 수 없는 어떤 과거 경험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이제 좀 현재로, 미래로 성장시키고 싶어 할 때 저 같은 전문가가, 상담사가 동반자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 어떤 여정을 이렇게 잘 소개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그런 어떤 용서하기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상담사는 용서를 단순히 의무 규정이 아닌 어떤 자발적인 어떤 선택의 과정으로 삼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심리학자는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용서를 무조건 빨리 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어떤 예수님의 용서의 여정은 결코 한두 번의 어떤 선포나 선언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가장 큰 용서에 대한 오해는 용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나에게 가해를 입힌 사람을 찾아가서 입으로 나 너 용서해 라고 고백하는 행위라고 믿는 거, 이게 좀 가장 큰 좀 오해인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의 어떤 이러한 일반적인 오해가 가장 잘 드러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많이 보신 분도 계실 텐데 2007년에 개봉한 이창동 감독의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용서의 과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 주인공 신혜가 실천하려고 했던 그 용서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으로 이사 오는 것으로 영화는 시작이 됩니다. 아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혜는 아마 남들에게 좀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자신을 좀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런 태도를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마을 사람 중에 한 명이 신혜가 굉장히 돈이 많은 줄 알고 아들을 유괴하고 돈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유괴 사건을 벌려요. 근데 결국은 안타깝게도 아들 준이 살해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 신혜는 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편입이 되고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영화를 잘 보시면 이 신혜가 이 타지에서 갑작스러운 어마어마한 비극을 경험하잖아요. 아들을 잃고 아주 망연자실 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고통을 겪다가 우연히 마을에 보니까 뭐 치유 집회 뭐 이런 어떤 프랭카드를 보고 오늘 교회에 저녁 기도회 집회에 참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아픔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과 울부짖음이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거죠. 조금 전 어떤 심리학자가 소개한 용서의 단계도 첫 번째 단계, 자신의 분노와 어떤 부정적인 감정과의 대면이 아주 절실했던 때였던 거죠. 영화에 보면 이 신혜는 이 교회에 이 치유 집회 우연히 참석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 그 집회가 그냥 조용한 말씀 집회였다면 신혜는 결코 자신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마주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침 그곳에 많은 참석자들이 울면서 막 가슴을 찢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어떤 통성 기도 중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신혜는 다행스럽게도 참석한 막 울부짖는 회중 속에서 자신도 남몰래 자신의 아픔을 목 놓아 울면서 꺼내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 후에 이 신혜의 용서의 1단계는 첫 단추가 끼어진 듯한데 갑작스레 중단됩니다. 영화에서는 그 다음에는 아무와도 자신의 아픔을 나누는 장면은 전혀 보여지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일원이 된 다음에 막 구역 모임에 참여해가 좀 신앙 간증하는 모습만 보여주고요. 막 노방전도 하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아까 제가 1단계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1단계는 자신의 분노와 원한을 충분히 표현하고 충분히 공감받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이 영화에 나타난 신혜는 마치 이런 모든 과정을 다 무시하고 바로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듭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명령대로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마음먹고 결단을 내리는 거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찾아가서 내가 용서를 선포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용서의 완성을 이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행위라고 여긴다면 그런 그 잘못된 환상을 영화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용서가 참 길고 긴 어떤 지난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어쩌면 그런 그 선포로서의 어떤 용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박수받을 만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용서의 과정에 대한 좀 임상적인 경험을 조금 갖고 있는 저로서는 이야, 이 장면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전 영화를 보면서 아닌데 뭔가 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꼈어요. 제가 신혜의 교회 구성원이었다면 오히려 형무소로 찾아가겠다고 하는 신혜를 너무 성급해 그의 성급한 용서를 극구 말렸을 것 같았어요. 더 많이 애통해하고 더 많이 원한을 품어도 괜찮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주변 교인들이 좀 말리는 것 같긴 했어요, 처음에. 근데, 그래도 이 용서의 완성은 가해자를 직접 찾아가서 나는 너를 용서한다 고백한 행위라고 오해를 가졌다면 그런 초신자인 신혜가 너무 대단하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갑니다. 하지만 용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과정을 겪는지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어떤 용서의 좀 선포적인 이해는 용서의 어떤 지난한 과정, 그가 겪어야 될 내면 현실을 너무나도 우리가 잘 모르는 태도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앞서 가해자에 대한 원한의 정당성,
주장한 도덕

철학자 논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철학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 신의 용서 과정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원한을 최대한 숨기고 자신의 존엄성까지 희생시킨 용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급한 용서라고 했을 겁니다.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한 해로운 용서라고 주장할지도 몰라요. 용서의 도덕적 근거는 자기 존중, 그리고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타인 존중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철학자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어떤 인간과 짐승의 관계가 아닌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필요한 도덕적 원칙과 질서에 대한 존중이라고 보는 거니까요. 아니나 다를까요? 아들의 살인 부분은요, 뻔뻔하게도 피해자인 그 신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사과도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이미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상대해서 용서를 다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마 신의 입장에는 그랬을 거예요. 나만 빼놓고 당사자인 자신은 쏙 빼놓고 하나님과 가해자 둘이서만 서로 짝짝꿍 했다고 아마 처절한 소외감과 버려짐의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상담학자들에게 용서의 과정은 아주 기나긴 애도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프 웍이라고 여기는 거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의 어떤 길고 긴 과정 중에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고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예수는 어떤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그 짧은 33년의 인생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대중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으셨어요. 하지만 처절하게 버리셨습니다. 배신과 유기 경험을 경험하셨어요. 그만큼 용서가 지독히 어려운 과정임을 저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과정이 어렵지만 내면의 치유와 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삶을 통해서 신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플러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셨던 상담학을 가르치셨는데요. 옥스버거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그 용서는 길고 긴 애도 과정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For grieving이라고 하는 건데요. Grieving은 애도하기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forgiving은 사실은 일부러 이분이 이제 챕터에 forgiving as for grieving이라는 말을 쓰시는데 일부러 forgiveness라고 완결력을 쓰지 않으신 것 같아요. ing를 씁니다. 용서하는 과정은 애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for grieving을 얘기할 때 일부러 forgiveness라는 말을 안 쓴 이유도 용서는 무조건 끝까지 가야 되는 완결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용서는 그냥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과정 중에 누구와 함께하고 내가 사실은 누구와 애통해하고 누구와 함께 동반자로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용서는 그저 이 고통을 피하는 부인, 디나이얼이 아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용서해버리고 잊어버리고자 하지만 그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는 이 고통을 직면하고 서서히 회복해가는 길고 긴 여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미량에서 이 시내가 하나님에게 절망을 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 하나님을 떠나요. 신앙을 버린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제 눈에는 아직도 시내는 용서의 1단계 과정 중에 있다고 봤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도 이 용서의 과제는 성급한 어떤 용서 행동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것이 아마 아닐 겁니다. 용서하는 공동체로서의 어떤 신앙 공동체는 반드시 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 그의 어떤 분노와 내면의 상처를 공감해 주는 일, 이게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용서를 그럼 안 하면, 아니 용서를 못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건가요? 저는 한 30년 동안 여러 상담을 찾아온 분들과 만나면서 결코 용서하지 못할 가해자로부터 입은 상처로 고통받는
그들만의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봤어요. 만약 그런 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이중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가해자들로부터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데다가 하나 더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실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또다시 피해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학자이면서 또 상담학자인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살아생전 예수가 용서를 절대 의무이자 어떤 명령으로 선포하셨다면 그 이유가 뭘까? 용서하지 못하는 죄인들을 벌하시려고? 예수님은 때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말씀을 간혹 그러면 범법자를 위해 오셨다는 의미일까? 아니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말씀은 당시 아주 엄격한 종교법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거절당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병이 있는 동안은 반영구적으로 죄인으로 숨어 지내야만 하는 나병 환자들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들을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범주 안에 다시금 모두 품으려고 하는 의도로 아 나는 죄인을 위해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간 기독교 신학이나 종교에서 많이 언급되던 용서라는 주제가 왜 최근 심리학자들, 임상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에게 두루 연구될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태도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주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재를 살아내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어떤 꿈, 희망은 거의 꿈도 꾸지 못하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결국 용서는 복수하는 마음, 복수하려는 어떤 의지를 내려놓고 용서를 자발적인 선택으로 삼아서 아 그게 내 내적인 치유나 변화에 도움이 돼 무엇보다 내 자신에게 유익해 라는 결론 때문에 용서를 치료적인 어떤 개입의 선택사항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에게 용서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무조건 실천해야 될 절대 명령이자 어기면 큰일 나는 조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용서에 대한 그 말씀도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쁜 소식,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용서하는 인간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용서의 길고 험난한 과정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반자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인 거죠. 우리의 용서의 과정은 마치 골고다로 가기 전 하나님과 대면하며 울부짖고 의심과 분노를 쏟아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겟세만의 여정이라고 봅니다. 혹시 자신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어떤 폭력적인 가해자가 있다면 그가 도덕적인 주체이기를 어떤 포기한 어떤 흉악한 인간이어서 도저히 끝내 내가 용서가 불가능할 것 같아 라고 여기시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떠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이들에 대한 용서는 이제 저는 신께 맡기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용서가 끝까지 힘들다면 저라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아 주님이시여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대신 저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용서를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용서하려는 여정이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용서의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요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잡고 놓지 않는다.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둘러보면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간 초록색 담쟁이 잎들이 부쩍 눈에 많이 띕니다. 이 담쟁이들은 마주친 벽을 탓하거나 주저하지 않고요. 매일 아주 조금씩 한 뼘씩 앞으로 나아가서 결국엔 거대한 벽 전체를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가득 채워내죠. 살다 보면 우리 앞에도 어쩔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는 답답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일도 관계도 마음처럼 풀리지 않아서 막막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 담쟁이처럼 오늘 하루 아주 작은 한 뼘의 걸음이라도 묵묵히 내딛다 보면요. 우리 안의 절망도 어느새

돌아보는 투데이 영화 산책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하고 같이 한 번 더 시간이 된다면 보고 싶은 그 영화는요. 이 6월의 푸른 녹음이 짙어질 때면 우리가 이렇게 좀 지나온 삶의 궤적이라든지 아니면 옛날의 기억들이 문득문득 그리워지곤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유행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본질을 좀 묵직하게 건드리는 명작을 준비했습니다.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이죠. 1988년작 아주 유명한 시네마 천국입니다. 아마 거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 유명한 영화여서 여러 번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그 영화에 나오는 삽입곡들이 굉장히 또 좋잖아요. 이따가 한 곡 들어보겠지만 이 영화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아버지를 잃은 외로운 소년 토토, 알죠? 아주 귀여운 그 소년이었어요. 그 토토가 나오는데 이 마을의 유일한 오락거리인 극장이 있었습니다. 시네마 천국이라는 이 극장을 마치 자기 집처럼 드나들면서 이 토토는 영사 기사였던 알프레도 아저씨와 아들 같은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우정을 쌓아 나가죠. 알프레도 아저씨와 이 토토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정말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관계였는데 그렇게 둘이 아름다운 우정을 쌓아 나가다가 시간이 흘러서 청년이 된 토토가 첫사랑에 실패하고 깊은 슬픔에 빠지는데요. 이때 뜻밖의 화재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되는 알프레도 그 슬픈 장면이죠. 토토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고향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향수에 젖지도 말고 내 일을 해라 라면서 아주 모질게 등을 떠밉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인생 선배의 어떻게 보면 가장 아프고도 위대한 그런 사랑의 메시지였는데요. 결국 이 토토는 고향을 떠나게 돼서 결국 로마에 가서 아주 유명한 영화감독으로 성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알프레도가 죽고 나서야 한 30년 만에 고향을 찾게 됩니다. 이 영화 속에서 눈이 멀었던 알프레도가 청년이 된 그 토토의 뺨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돌아오지 말아라, 향수에 젖지 말아라, 내가 고향에 있으면 너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게 된다. 하지만 떠나보면 모든 게 변해있고 너와 연을 맺었던 그 사람들도 다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이 장면이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순간입니다. 알프레도는 이 자식 같았던 토토가 과거의 어떤 향수라는 달콤한 감옥에 갇혀서 머무르지 말고 정말 나아가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알프레도가 인생은 영화와 다르다, 영화보다 훨씬 힘들단다 이런 명언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그냥 아름다운 추억으로 편집될 수도 있지만 현실의 삶은 아주 매 순간 치열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고향이라든지 추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멀리서 그리워할 때는 찬란한 천국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안에서 부딪히고 살면 정말 낡고 지치는 현실이 될 뿐이다 라는 것을 이 알프레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이 걸작 뒤에는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좀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는데요. 사실 이 영화는 개봉 초기에 관객들의 외면을 좀 받으면서 상업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원래 초기 상영 버전이 2시간 35분이 좀 넘는 아주 좀 긴 분량이었는데 이 성인이 된 토토가 고향에 돌아와서 첫사랑하고 이렇게 재회를 하는데 결국 또다시 냉정하게 이별하는 과정이 담겨 있어서 그 당시 고객들이 아 이건 너무한다 너무 쓸쓸하고 무겁다 이래서 외면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작자와 감독이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첫사랑과의 씁쓸한 후일담을 잘라버렸어요. 과감하게 편집을 하고 알프레도와 토토의 우정 그 영화에 대한 향수를 중심으로 내용을 압축을 한 거죠. 그래서 약 한 2시간 분량으로 국제판을 다시 내놓게 됐습니다. 이 수정본이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받으면서요. 전 세계적인 기적의 흥행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만약 처음에 그 실패했던 무삭제판 그대로였다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영화의 진짜 마지막 메시지는 알프레도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 중년이 된 토토가 고향에 다시 돌아와서 그 알프레도의 유품을 발견해요. 그게 바로 필름.
중년이 된 토토가 아이처럼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시간은 흘러가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만 우리가 순수하게 무언가를 사랑했던 그 기억만큼은 삶을 지탱하는 영원한 천국이 된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다시 봐도 좋을 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좀 젊은 날, 우리 찬란했던 그 날들도 조금 기억해보면서 주말에 한번 보실 만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을 추억하고 싶으신 분들 시네마 천국 추천하겠습니다.

아저씨와 토토가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같이 갔던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앞만 보고 달리는 많은 분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심리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향성 망각이라는 말인데요. 인지심리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인데 이 사람은 기억하는 능력만큼 필요하지 않은 정보라든가 감정을 덜 떠오르게 만드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 계속 생각나면 그것도 골치 아플 것 같은데요. 마치 컴퓨터가 이제 오래된 파일을 정리하듯이 우리의 뇌도 새로운 정보와 경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기억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삭제를 정리를 한다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망각이라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보호장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어제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 서운한 말이라든지 뭐 몇 주 전에 겪었던 속상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몇 년 전에 실패의 상처 이런 것들이 바로 한 시간 전 일처럼 생생하게 만약에 우리 기억에 남아있다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앞으로 나가기가 훨씬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레테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모금 마시면 세상의 근심과 괴로움을 다 잊게 해준다는 그 망각의 강인데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신화 속의 이야기 같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 속에도 이런 작은 레테의 강 하나쯤이 흐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들었던 기억들 조금 흐릿하게 만들고요. 또 새로운 희망은 다시 선명하게 떠오르게 해주는 그런 강이에요. 혹시 지난 주말 아니면 뭐 몇 주 전에 쌓인 피로나 또 풀리지 않는 고민 때문에 오늘 아침에 발걸음이나 마음이 좀 무겁다 이러신 분들 계시다면 이번 주만큼은 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짊어지려고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잊어도 되는 걱정은 조금 내려놓고 또 붙잡지 않아도 되는 그런 후회들은 좀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조금 여유있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한 주 그 망각의 지혜와 함께 조금 더 가볍게

사용하는 말 중에 그 뿌리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이번 월드컵에도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다수 출전했습니다. 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기라성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이런 말들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평소에 이 기라성이라는 표현 자주 쓰시거나 혹은 들어보셨죠? 저도 뭐 쓴 적이 있는데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기라성이라는 게 신분이 높거나 권력이나 명예 따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쟁쟁하게 모여있는 그런 것에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우리는 흔히 기라성 같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익숙한 단어 뒤에 참 묘한 그런 비밀이 숨겨 있다라는 것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이 이 단어를 한자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이 기라성이라는 단어는 일본어의 흔적이 섞인 독특한 일본어식 조어입니다. 말이나 단어를 새로 만든 거죠. 조어라는 것이 일본말로 이 반짝반짝을 뜻하는 의태어가 기라기라, 기라기라인데요. 여기에 아름다운 비단을 뜻하는 한자 기라라는 그 음을 빌려서 입힌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별성자를 붙여서 만든 말이 기라성인데 쉽게 풀어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는 그 1997년에 이 말을 좀 순화하자, 그래서 빛나는 별로 순화를 해서 쓰자라고 권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3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우리의 입에는 여전히 기라성이 더 익숙하게 감돌고 하는 것 같아요. 빛나는 별 같은 선수 이렇게 말하면 뭔가 어쩐지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그 묵직한 맛이 살지 않는 것이어서 그런지 여전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말 중에도 사실 이 기라성 같다라는 말을 온전히 대체할 만한 그런 멋진 표현이 없을까? 그래서 이 국어학자들이 매력적인 대안을 좀 제시했는데 내로라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혹은 한가락하다라는 표현을 제안합니다. 기라성 같은 선수 대신 내로라하는 선수들, 내노라도 아니에요. 내로라하는 선수들, 그리고 뭐 세계 무대에서 한가락하는 전문가들 어떠십니까? 괜찮지 않아요? 들으실수록 우리말 특유의 그 당당함과 깊은 맛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무심코 쓰던 이 우리 그 외래어의 흔적 속에서 우리말에 좀 더 깊은 대안을 찾아보고 또 전혀 달라 보이던 그 두 나라의 단어 속에서 같은 뿌리의 흔적을 발견하는 일, 그 말의 뿌리를 좀 찾아가는 과정은 결국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그런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만약에 누군가를 칭찬할 일이 있으시다면 와 정말 기라성 같은 분이십니다. 대신에 정감 있고 힘 있는 우리 말로 역시 내로라 하는 분이시네요. 라고 한번 건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우리가 좀 자주 쓰는 말 중에 너무 자주 쓰는 말 약속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약속. 약속하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손가락 걸면서 다음에 보자 약속했어 뭐 이런 식으로요. 이 약속이라는 단어도 사실 굉장히 묵직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약속에서 약은 묵다라는 뜻이고요. 이 속도 묵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두 번이나 묶는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서로 서로 이렇게 묶어두는 행위죠. 어떻게 보면 시간도 묶고 마음도 묶고 서로의 행동을 묶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약속이 이렇게 깨졌을 때 느끼는 감정이 큰 이유도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히 뭐 시간을 어겼다, 뭐 나와의 약속을 식사 약속을 어겼다 이게 아니라 뭔가 그 나와 이렇게 묶었던 그런 부분들을 그냥 풀어헤친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쓰는 말 중에는 사실 그 말 자체에 굉장히 좀 큰 의미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요즘에 이제 기라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고요. 우리가 자칫 쓰고 있는 말들 중에

저는 오늘 그 축구 보실 때 화면에 잡히는 그 하나, 뭘까요? 물론 선수들도 보겠지만 축구공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선수들 이야기는 많이 하시니까 저는 오늘 축구공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 공에 각각의 이름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만약에 모르셨다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혹시 공인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자로 공변될 공, 인정할 인, 공구자 써가지고 공인구. 쉽게 말해서 FIFA가 해당 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하고 승인한 경기용 축구공을 뜻합니다. 이번에 공 보셨어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진짜 갖고 싶던데요. 저도 동네 축구처럼 야무공이나 가져와서 차는 게 아니죠. 공의 무게도 딱 정해져 있고요. 한 410에서 450g 그 사이여야 하고, 크기와 또 원형은 물론 일정 높이에서 이렇게 딱 떨어뜨렸을 때의 그 반발력까지 정밀하게 측정하는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이 월드컵 무대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이 축구공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요, 이 공인구마다 사람처럼 고유의 이름이 붙는다는 사실인데요. 개최국의 어떤 문화, 그리고 시대 정신, 그리고 지구촌의 메시지를 담아서 매번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 중장년층 청취자들의 가슴을 아주 뜨겁게 달궜던 2002년 한일 월드컵의 공인구 기억나세요? 바로 피버 노바였습니다. 열정을 뜻하는 피버와 새롭게 떠오르는 별을 뜻하는 노바가 합쳐져서 축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탄생한 새로운 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이제 한 30년 넘게 이어져 오던 검고 흰 바둑판 무늬 있잖아요. 그 무늬를 과감하게 벗어나서 황금빛 그 바람개비 디자인을 선보이면서 아주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번에 그 우리 선수들이 직접 차고 달릴 2026 월드컵 공인구의 이름을 혹시 알고 계세요?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트리온다입니다. 스페인어로 세계의 물결, 파도라는 뜻인데요. 이번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이 세 나라가 만들어내는 조화, 그리고 다양성, 북중미 대륙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력 향상과 또 판정 지원을 위한 최신 기술도 이번에 아주 대거 도입이 됐죠. 아주 정말 날로날로 기술이 발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역대 월드컵 공인구 중에서 가장 적은 수인 단풍잎, 그 캐나다 상징하는 독수리, 멕시코, 별, 미국, 이 문양이 새겨진 4개의 패널을 이렇게 열 접착 방식으로 결합을 해서 공기 저항을 아주 최소화해서 만들었대요. 비행 안정성을 높이고요. 그리고 뭐 그 표면에 보면 세 가지 형태의 미세한 아주 나선형 돌기를 적용해서 발이나 아니면 골키퍼 장갑하고 마찰력을 높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슈팅할 때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걸 극대화시켰대요. 이렇게 그 공 내부에 또 모션 센서 칩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저도 이거 알고 깜짝 놀랐는데, 이 공의 속도, 궤적 이런 모든 움직임을 정말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정확한 판정을 돕는 그런 아주 훌륭한 축구공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도 또 축복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듯이 월드컵 공인구에도 전 세계의 화합과 열정이라는 아름다운 이런 의미가 매번 새롭게 달린다는 거, 이것도 알고 있으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있어요. 없는 게 메리트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혹시 날씨가 덥다고 생각이 들 때 시원한 뭐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기분 좋게 시작하신 분들 계시죠? 모닝커피를 즐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커피를 드시고 나서 이렇게 마시다 보면은 꼭 애매하게 뭐 한 모금, 두 모금 이렇게 남을 때가 혹시 있지 않으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 그냥 이걸 버리느니 뭐 집에 있는 베란다에 있는 화분을 보면서 아 어차피 이것도 식물에서 나올 건데 나온 건데 영양제 대신 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슥 하고 부어버린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집에 있는 식물에 커피 남은 거 뿌린 적 있거든요. 좋을 것 같았어요. 약간 영양제처럼 뭔가 그 인터넷 같은 데 찾아봤을 때도 남은 커피를 주면 화초가 뭐 파릇파릇하게 잘 자란다, 뭐 천연 비료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은데 정말 이 식물들에게 주는 커피가 보약이 될까요? 아니면 안 좋은 것이 될까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을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마시고 남은 그 커피를 화분에 그대로 붓는 것은 식물을 서서히 죽이는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 식물도 아침에 카페인 수혈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 텐데 사실 이 식물이 카페인을 만들어내는 진짜 이유는 뭐 인간을 깨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연계에서 카페인은 다른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벌레를 쫓아내기 위해서 식물이 스스로 뿜어내는 일종의 그 천연 화학 무기거든요. 그래서 화분에 그냥 그대로 우리가 먹다 남은 커피를 부으면 이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이 나의 그 소중한 화초의 뿌리를 성장하는 걸

굉장히 좋은 질소도 있고 인산도 아주 풍부하니까 이것을 버리기 좀 아까우시면 어떤 분들은 냉장고 안에 이렇게 넣어두시더라고요. 그 안 좋은 냄새를 좀 흡수한다라고 해서요. 근데 햇볕에 바짝 말린 뒤에 흙하고 9대 1 이하의 비율로 좀 아주 소량만 이렇게 섞어주시거나 아니면 뭐 낙엽 같은 것과 함께 푹 섞여서 완숙한 퇴비로 만들어서 쓰시면 커피도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시다 드시고 나서 그 남은 커피 그 액체는 그냥 식물에 부지 마시고요. 싱크대에다가 부시고 커피 찌꺼기는 바짝 말려서 아주 소량만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혹시 부으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초록이들한테는 맑은 물, 시원한 바람만 선사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중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언제일 것 같으세요?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뭐 치고받고 싸울 때요? 아니면 얼음장 같은 그냥 싹 그런 냉전이 이어질 때요? 어떨 때일까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그의 인생 수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을 떠났음을 알리는 가장 확실하고도 서글픈 신호가 있대요. 이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은 날에는 참 사소한 일로도 많이 부딪히잖아요. 부부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내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남편들께서 계시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어떤 잔소리들을 하세요? 술 좀 적당히 마셔라 막 이런 잔소리, 아니면 옷을 왜 이런데 이렇게 벗어놓는 거야? 양말은 왜 이렇게 뒤집어 놓지? 하루 여기 빨래통 있잖아 하면서 잔소리 하잖아요. 잔소리는 아니죠. 사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주말이 되면 그냥 침대랑 그렇게 한몸이 돼서, 소파랑 한몸이 돼서 있지 말고 여기 나가서 그냥 좀 바람이라도 쐬자 이런 말들도 하죠. 그 시절의 남편들에게는 그 소리가 그냥 귀찮은 잔소리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나를 통제하려는 저 와이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불평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신기하게요,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어느 날 문득 그 가차없던 잔소리가 뚝 끊기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이 조용해지지 않으세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이상하게 아내가 더 이상 간섭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남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 아내도 성격이 좀 유해졌구나. 아니면 이제야 나를 좀 온전히 이해를 해주는구나 하면서 속 편하게 혹시 안도하셨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쇼펜하우어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미워서 떠나는 게 아니라 기대가 없어질 때 떠나는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상대방이 궁금해지지 않고 내 삶에 아무런 미칠 영향이 없다고 느낄 때 사람이 침묵을 택한다고 해요. 잔소리를 막 하던 그 시절 아내는 귀찮게 굴었던 게 아니라 사실 끊임없이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나 아직도 당신한테 난 기대하고 있어.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그런 관계로 늘어갔으면 좋겠어. 이걸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애정이 섞인 간절한 어떤 구조 요청이었는데 그 기대의 끈을 마음속에서 어느 날 탁 하고 놓아버린다면 사람은 더 이상 화를 내지도 서운해하지도 않습니다. 미움조차도 에너지가 있어야 쓰는 법이잖아요. 가장 무서운 건 그래서 이 불같이 화를 내는 게 아니고요. 아무런 그 파도도 일지 않는 그 차가운 체념, 무관심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집안이 너무너무 조용해진다.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네? 이런 생각이 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눈빛이 너무 덤덤하다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떤 신호인지, 그리고 만약에 느끼셨다면 손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가 없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오늘 하루는 어땠어? 아니면 요즘 당신 마음 좀 어때? 라고 물어보시는 거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받는 거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침묵이 체념으로 굳어지기 전에 먼저 다가가서

곡 들으시면서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오석중이 부릅니다. 우리들이 함께 있는 밤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안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아버지로부터 이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컸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셨는데 너희들의 하나님을 찾아라. 근데 우리들의 하나님?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럼 나 하나님 여태까지 찾은 거 아니었어?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데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한 건 뭐지? 이 충격이 중학교 3학년 때 온 거예요. 심지어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보따리를 쌌어요. 제가 가출을 했죠. 저희 어머니한테 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나 찾지 마세요.
3: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한국교육부가 인정한 우수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청풍교육이 지금 미국과 해외 한인교회들의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요, 이 성품교육을 가르치게 된 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시작되었다고 고백하는 좋은나무 성품학교의 이용숙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좋은나무 성품학교, 좋은나무 기독학교 이사장 이용숙입니다. 40년 동안 강연하고 책을 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연구했던 세월들을 보내온 이영숙인데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이런 프로그램에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저는 요즘에 이제 방학이고 아이들과 있는 건 너무 이제 행복한데 아내랑도 계속 붙어 있으니까 계속 힘들었다가 네,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좀 많이 채우고 가고 싶습니다.
2: 아유, 고맙습니다.
3: K-콘텐츠 열풍이 요즘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K-교육까지 미국과 해외 한인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2: 그러게요. 저도 제가 그 교육으로 K열풍을 일으킨다는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지금 4년 전부터 제가 그 미국에 대학을 세우고 또 이시 프로그램이라는 그 기독교 기반을 둔 Early Childhood Education 대학을 세워서 교육을 보급시켜서 오히려 미국 땅에서 기독교사들을 양성하여 유치원에 취업시키고 있고 작년에는 조지아주의 한인회에서 저를 초청해서요. 그 조지아 주 정부 그 기관에서 그 한인들을 위한 그런 그 소통 성품 대화법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 상원의원 되시는 분이 나오셔서 조지아 그 명예 시민증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그 교회들 안에 그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 저 내일 출국해서 한 달 동안 이제 그 조지아 뭐 아틀란타 프라미스 교회, 달라스 세미안 교회, 수정 교회, 뭐 휴스턴 순복음 교회, 캘리포니아 완전히 그 순회 세미나가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되거든요.
3: 그야말로 순회.
2: 그러고 보니까 이거 K-팝에 이어서 K-푸드, K-에듀케이션, K-성품 교육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열풍을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3: 너무 자랑스러운데.
2: 하나님 은혜죠.
3: 네. K-교육. 야, 기대가 됩니다. 문화와 교육.
2: 맞습니다.
3: 정말 대단합니다.
2: 네.
3: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성품교육이 한국 교육부가 인정한 우수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선정될 만큼 이미 그 탁월함을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교육인데요. 그래서 또 놀라운 것 같습니다.
2: 하나님께서 그 성품교육이라고 하는 그 부담감을 제게 주시면서 사명을 주시고 이 교육을 2005년부터 개발했으니까 20년 됐어요, 올해가.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꼭지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제 저는 이제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오랫동안 교육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 또 다른 어떤 교육의 그런 방향을 인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성품 교육의 연구로 들어갔는데 성경적인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가치가 그 너희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애가 그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인 것을 알라. 나는 이것을 기뻐하노라. 네. 에레미야 9장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교육 속에 아이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네.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공의, 예수님의 성품인 은혜와 진리, 요 꼭지를 가지고 깊이 이제 묵상하며 기도해 보니까 교육학적인 이론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는 공감인지 능력,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고 동의해주고 또 충격 없이 대해주는 이 사랑의 정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의 진리는 선과악이 무엇인지 네. 그 하나님이 만드신 양심을 기초로 해서 분별하게 하는 분별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나무 성품학교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그래서 이 세상의 진리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온 땅 위에 가장 큰 가치관인 것을 알리는 교육. 그래서 네. 공감인지 능력과 분별력 네. 이렇게 그 꼭지를 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섯 가지 성품 네. 경청, 긍정적 태도, 기쁨, 감사, 배려, 순종 이렇게 여섯 가지 성품으로 가르치고요. 네. 또 하나님의 분별력, 예수님의 진리 이 분별력을 공의를 인내, 책임감, 절제, 정직, 창의성, 지혜 이렇게 해서 12가지로 해서 이 12가지 성품을 20년 동안 가르쳐 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3: 이야,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싶고 네. 항상 기도하게 되지만
2: 네, 네.
3: 부딪히고 세상 속에 있을 때 성품을 닮으려고 해도
2: 네.
3: 굉장히 힘든 순간이 많잖아요.
2: 네, 네.
3: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기도하면서 닦이고 연단되고 닦이고 연단되면서 비로소 만들어지는 거가 성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2: 네.
3: 자, 이렇게 성품 교육에 대해서 인정을 받기까지 사실 엄청난 연구와 기도를 해오셨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성품 교육에 대한 길을 선택을 하신 건가요?
2: 저도 저희 아버지가 3대,
3: 네.
2: 제가 4대, 저희 아들이 5대,
3: 너무
2: 그리고
3: 부럽습니다.
2: 그 아들의 아이가 6대. 그래서 이렇게 늘 그 아버지로부터 이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컸거든요.
3: 네.
2: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신 거예요.
3: 아.
2: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셨는데 네. 저는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그 유언이 무엇일까? 정말 뭐 어디에 뭐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 뭐 이런 거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저한테 저희 자손, 저희도 3형제였거든요.
3: 네.
2: 3형제 앉혀놓고 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간다. 나 그때 생각하고 눈물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천군천사를 데리고 나를 영접하러 오신다. 너희들도 이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기다 와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하나님을 찾아라. 근데 우리들의 하나님?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따라서 정말 주일학교 열심히 나갔고 제 인생은 주일학교가 다였던 것 같아요.
3: 네,
2: 뭐
3: 네.
2: 주일학교에서 하는 노래자랑, 동화, 성경 암송대회 거기서 자랐고 아버지 따라서 금요예배, 수요예배, 뭐 철야예배까지 심지어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학교 가는 길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3: 네.
2: 끝나면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오고 늘 이렇게 생활했던 저에게 너의 하나님을 찾아라.
3: 네.
2: 그럼 나 하나님 여태까지 찾은 거 아니었어?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데
3: 네.
2: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한 건 뭐지? 이 충격이 중학교 3학년 때 온 거예요.
3: 네.
2: 그래서 이것을 그때부터 고민하면서 네. 나의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럼 뭐 지금까지 내 신앙은 없었던 건가? 이제 이 질문이 정말 그 굉장히 크게 왔고요. 심지어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보따리를 쌌어요. 네. 제가 가출을 했죠. 저희 어머니한테 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나 찾지 마세요.
3: 가출하고 전혀 상관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가출하셨네요.
2: 그만큼 네. 심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가 들려주신 것 외에는 제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 너무 크게 왔고요. 그래서 이제 가출하는 편지 우리 어머니가 분명히 말리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나 이제 나가서 하나님 찾아오겠다 이러면 어딜 나가. 너 이제 고등학교 이제 대학까지 준비해야지 막 이러면서 못 가게 했을 것 같은데 편지를 써놓고 갔어요. 어딜 갔냐면 우리 아버님이 여름마다 갔던 곳이 있어요.
3: 어디예요?
2: 칠봉산 기도원이라고요.
3: 예전에 어르신들 기도원 많이 가셨죠?
2: 기도원 많이 가셨어요. 그게 저희 나중에 하나님 찾고 거기 한번 가봤더니 거의 폐허가 됐고 네. 없어진 것처럼 지금은 돼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기도원이 성황리였거든요.
3: 네, 맞아요.
2: 저희 아버지 따라서 가서 저희 아버님 한 뭐 저 방학 때면은 거기서 이제 거의 뭐 기도하시고 네. 뭐 거기서 밥해 잡수시고
3: 맞아요, 맞아요. 네.
2: 그러셨어요?
3: 어머니들.
2: 아, 아버지들. 근데 저희는 아버지가 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간 거죠. 칠보산 기도원을 아버지 없이 제가 혼자 간 거예요. 근데 금식기도 선포하고 네. 혼자서 네. 저 자신에게 그리고 방 하나 이제 얻어서 거기서 이제 네. 기도원에서 있었는데요.
3: 야, 대단하시다.
2: 배는 엄청 고픈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집회는 열심히 참석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지치다 못해 배는 고프고 네. 아 이거 저는 이제 속전속결을 하고 싶은데 이걸 빨리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제 인생을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그리고 이제 대학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전공을 선택하는 것서부터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가야 할지 아 진짜 여쭙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그 밤중에 말이죠. 네. 그 기도원에 그 강사로 오셨나? 그분한테 찾아갔어요. 두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네.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지 가르쳐 달라고. 네. 근데 그분이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학생 가서 공부나 해요. 엄마가 기다릴 거야. 빨리 가서. 나중에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야. 가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 실망해서 왔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너무 가슴에 맺힌 거예요. 그때 좀 자세하게 이렇게 지금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나는지, 이거를 매 성품마다 가스펠데이를 교회나 학교에서 하도록 이 프로그램을 짜준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못 해줬을까? 네.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 만나도 그 목사님께는 여쭤보고 싶어요.
3: 더 깊은 뜻이 있지 않았을까요?
2: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돌아와서 실망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내가 대학 가야 할 때까지 공부만 하겠다. 네. 이러면서 이제 정말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애썼거든요. 그게 여름방학 때 그랬고 겨울방학 때 네. 보따리를 또 쌌죠. 이제 그때는 공부하려고.
3: 보따리 잘 쌓으시네요.
2: 네, 맞아요. 그런데 그 보따리를 딱 싸고 네. 경희대학교 근처에 저희 친척집에 공부하러 가다가 길에서 경희대학교 약학과 언니를 만났고 예. 그 언니랑 같이 이제 경희대에서 공부를 하면서 조희성교회라고 하는 네. 그 언니가 조희성교회를 그 매주 목요일마다 가더라고요. 네. 너 나 따라올래? 이래서 그 언니 따라서 간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제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때 이 조희성교회가 대학생들 모임이었는데 전 그때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네. 그리고 그 로마서 1장에 그 여러 가지 그 악한 그 악행들이 나오는데 교만한 것이 죄더라고요. 근데 전 상당히 교만했거든요. 네. 제가 인정.
3: 그래서 어떤 결로 교만하셨어요?
2: 저는 저 혼자 잘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똑똑하고 제가 마음 먹으면 다 되는 줄 알았고 네.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을 그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막 찾아다녔던 것도 제가 여태까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고 아빠 따라 엄마 따라 다녔던 그 교회 생활이 아니라고 하는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제가 막 찾아 나선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네. 뭔가 제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제가 겸손했나?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알았어요. 이제 교만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고 제 의에 이렇게 막 제가 이 선한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던 교만한 자. 그 전 그 솔직히 그 이태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태웅 목사님이 그 설교하셨는데 그때 다른 거 다 잊어버렸는데 교만한 것이 죄라는 사실이 제가 굉장히 크게 왔고 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손을 들고 나와갔어요. 그리고 그날 주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영접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구원의 확신 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는 날들이 되었고
3: 그래도 박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때그때 동행을 네. 해주시고 길을 네. 안내를 해주셨네요.
2: 맞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네. 너무 그땐 처절했어요. 빨리 만나고 싶었고. 네. 그래서 이제 주님을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만났잖아요. 네. 아마 제 나이가 17살 됐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전공을 놓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는데 전공을 무엇으로 할까요? 그 당시 이렇게 하나님께 전공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 되고 나니까 제 전공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게 뭐지? 네. 어떤 전공을 택해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제가 100일 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하나님 내 100일 동안 기도할 테니 100일 안에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참 제가
3: 건강하셨네요.
2: 그렇죠. 네. 그걸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제 성격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100일을 매일 제가 저 그때 이제 가정사정이 어려워서 네. 갑자기 이제 가정사정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학교 이제 대학 가는 진학 가는 것도 다 포기하고 과외 선생 했었거든요. 그 과외를 가르치면서 끝나고 나면 10시에요. 그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동네에 개척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 전공을 가르쳐 주세요. 제 과외 선생이 제 인생의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10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오늘이 100일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으셨죠? 하나님 오늘 100일이에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뭔가 음성으로 네 전공은 이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뭐 극적인 뭐를 기대하면서 100일째 되는 날 아침부터 아주 그냥 목욕재배하면서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러면서 그 100일 하루를 아침 점심 저녁을 지나면서 저녁 때 아이들을 가외 선생으로 가르치고 밤 10시가 넘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자기 전에 하나님 잊으셨어요? 오늘이 100일이에요. 제가 전공을 선택해서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가르쳐주세요. 이러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오늘이 100일이에요. 100일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음성은 안 들리고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네. 성경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책을 갖다가 탁 폈는데 어머 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는 또 꿈에도 몰랐어요. 잠언 22장 6절 말씀인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저한테 완전히 이만한 글씨로 저한테 이렇게 레마로 온 거죠.
3: 바위에 새겨지듯이.
2: 제 마음에 새겨져요. 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제 인생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이제 교육학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 맨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유아교육인 줄 알았어요. 제가 유아교육을 공부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법도를 가르치려면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된다. 기독교 교육을 하고 그리고 특수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뭔가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런 길, 향행할 길을 가르치는 그거 막 이러면서 이제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성품 교육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 안에서의 이 아이는 99세도 아이예요. 시니어도 아이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모든 인생이 아이인 거예요.
3: 저희 어머니한테 아직 저 아이예요. 그런 거랑 똑같죠, 뭐.
2: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 그 교육의 방향이 처음에 유아교육으로 시작하다가 뭐 영유아 성품교육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 인생이 또 있어. 초등 성품교육, 청소년 성품교육, 부모 성품교육, 시니어 성품교육, 교사 성품교육 이렇게 장르가 점점 확대된 거죠.
3: 네.
2: 그러다가 이제 뒤돌아보니까 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은 아이구나. 마땅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그 17살 때 주셨던 그 말씀은 네. 제 인생의 그 등불이 되어서 제 연구 분야가 된 거죠.
3: 야.
2: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성품 교육이 평생 교육이 된 거예요.
3: 네.
2: 이 영유아서부터 시작해서
3: 사실 가장 중요하죠.
2: 시니어 교육까지. 네.
3: 이 가르치는 탁월한 은사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성품 교육은 그럼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2: 항상 마음속에는 크리스찬 교사들을 향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3: 네.
2: 그러니까 저는 목표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아이에게 가르치려면 교사가 필요하고 또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3: 네.
2: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면 크리스찬 교사 교육이 있어야 되고 크리스찬 부모 교육이 있어야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도 자꾸 이제 그런 교육대학원에 이제 그 학생들을 모으고 또 연구하게 하고 최고 경영자 과정을 이제 보통 유치원 원장님들이 이제 교육대학원에 오셔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연구회를 한 거죠.
3: 네.
2: 그러면서 지금은 사단법인 한국성품협회 전신이 미래 기독교 교육 연구소에 있는데요. 그 연구소로 모여서 커리큘럼을 크리스찬 교육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계속 열었어요. 방학 때마다 교사들이 강립수돈을 많이 이용했었는데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방학 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크리스찬 교사들을 양성하고 그들에게 사명감을 줘가지고 그들이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한 거죠.
3: 네.
2: 그런 것들이 모이다 보니까 제가 커리큘럼을 이제 만들어서 성품교육 책을 만드니까 거기 회원들이 제 책을 갖다 쓰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 17개, 그들이 100개, 나중에는 1250개까지 쫙 가장 번성기 때는 그리고 지금도요, 성품교육이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꼭지로 일반 학교에 나가고 있거든요. 교과서로 나가고 이거 전략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전략이신 거죠.
3: 네, 네.
2: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 공감인지 능력과 분별력이라고 하는 교육학적으로 이 꼭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3: 네.
2: 일반 학교에 기독교 교육은 못 가도 성경은 못 들어가도 이 교육은 들어갈 수 있는
3: 네.
2: 이런 전략을 저는 몰랐어요. 그냥 네. 하나님 그냥 인도해 주신 대로 순종하고 그냥 버걱버걱 저를 힘겹게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1.2댁도 같은 것이 없었어요. 너무 정확하게 꼭지가 맞아떨어진 거죠.
3: 하나님 정말 전략가세요.
2: 전략가예요.
3: 네. 네.
2: 근데 이 교육의 전략가인지는 몰랐어요. 뭐 경영학의 전략가로 성공하신 그래서 그 부자 되신 분들 많이 봤지만 저는 이렇게 그 작은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교육이라는 꼭지를 가지고 이 시대에 이렇게 전략적으로 일반 학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그 구멍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 이 세상에서도 많이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2016년 이후 성품교육이 국가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네.
3: 하지만 교육이 정책과 방향이 바뀌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거든요.
2: 아, 맞습니다. 제 인생 속의 위기죠.
3: 네.
2: 갑자기 교육 현장에 이상한 공문들이 날라오는 거예요. 국가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가르칠 것, 운영할 것. 교육과정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이 뭐냐면 양성, 성평등 교육, 또 양성화 교육, 또 뭐 통일 교육, 뭐 이러면서 방향이 꼭지가 이상하게 틀어졌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 특정 종교를 가르치지 마라.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무슨 평등법이라고 하는 성평등법 뭐 이런 평등법이라고 하는 이 꼭지 안에 다 이제 이 특정 종교, 기독교 교육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제가 1985년부터 학교를 세웠거든요. 유치원을 세우고. 저는 이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게 제 사명이니까 학교를 많이 세웠거든요. 인가받은 학교들을 이제 네. 유치원도 세우고 막 이랬는데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인가를 받을 때 국가에게 그 인가서를 쓸 때 이사장으로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쳐서 하나님, 크리스찬 리더를 양성하는 학교,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학교를 이제 설립하고 이제 교사들을 채용해서 학교를 했었는데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사장의 신념, 설립자의 신념이 필요 없고 특정 종교를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야. 학교에 기도도 못하게 하고 이상한 그 국가가 만든 교육과정이 있어요. 무슨 누리과정 뭐 이런 것만 가르치게 하고 제가 이 신앙 양심에 너무 이제 이게 위배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콜링이 뭔지 알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것 때문에 제가 대학에서도 또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이제 그 목표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제가 대학 강단에도 쓰고 학교도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고 이랬는데 다 못하는 거죠. 제가 너무 그때 너무 이게 충격이어서 제가 몸도 많이 아프고 심신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정말 제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학교 문을 이제 하나씩 닫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가 싫었어요. 이게 국가 정책이라고 해서 제가 따라가면 저를 따르는 정말 그 전국의 수많은 교육자들이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까 봐 제가 문을 다 닫고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 마음이 무너지니까 몸도 아프더라고요.
3: 그럼요.
2: 예, 그래서 이제 다 무너지고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주신 마지막 소명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 교사 선교대를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지금 사단법인 한국성품협회에 이런 그 교사들을 훈련해서 북한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는 이런 교육을 펼칠 것을 꿈꾸면서 이렇게 조직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 같은 무력함.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눈물이 막 나는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우울증인 것 같은데 네.
3: 충분히 이해합니다.
2: 예, 그래서 제가 방향을 못 잡고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가족들도 너무 이제 걱정하고 이제 그럴까 봐 제가 몰래 주일날만 되면은 살짝 예배 드리면서 이제 저는 바다를 좋아해가지고 속초서부터 이제 이렇게 바닷가들을 다니면서 그 바다를 보고 기도하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수련해지는 거예요.
3: 뻥 뚫린 바다를 보면 좀 시원하긴 하죠.
2: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너무 답답한데 이 답답함을 누구에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잘못 얘기하면 또 덕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냥 바다 보고 하염없이 눈물로 기도할 때 공현진 바닷가를 제가 간 거예요. 공현진. 네. 그때 이제 제가 그 모래사장, 아무도 없는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엉엉 울었어요. 근데 거기서 시원하게 울음이 터진 거예요. 전 그때는 이거를 누구한테 이렇게 시원하게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답답함을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엉엉 울면서 하나님 이제 끝난 거죠. 제 사역이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이 북한의 학교를 짓는 문제는 이제 없는 거죠. 이제 이러면서 제가 엉엉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항상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으로 저를 인도하시는데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하리라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아멘. 선명하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끝난 줄 알았거든요. 네.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설립한 학교들을 다 문을 닫고 기독교 대안학교만 하나 지금 이제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좋은 나무 기독학교 하나만 덩그러니 남겨놓고 국가로부터 인가받은 그 인가된 학교들은 다 인가서 반납하고 문을 닫았는데 몸은 이제 아프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이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하리라. 아멘. 그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 놀라워가지고 뭐 하나님 아직 끝난 거 아니었어요?
3: 아, 미지의 자식들은 절대 끝나는 게 없더라고요.
2: 그죠?
3: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2: 아, 저는 그때 이제 저 나이도 네. 꽤 됐고 이제 다시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을 네. 하고 이제 모든 사역을 다 접어야 된다고.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4: 하나님은 당신이 분노하는 걸 싫어하니까 분노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예쁜 감정 갖게 원해요. 감사하는 마음 갖게 원해요. 그래서 내 감정에 그냥 아, 내가 분노하면 안 되지 해서 참아버리는 거죠. 뭉개버리는 거죠. 자, 그냥 참는다고 될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분명히 화를 내는 데는 어딘가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단지 우리에게 감정 조절을 잘 하라는 의미에서 분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한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분노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한 드라마인데요. 제목 자체가 이미 성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이것들이 어떻게 관계와 사회를 망치는지를 보여주고요.
5: 그럼 한마디로 이 영화는 어떤 영화이자 하면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분노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거.
4: 아니죠. 이 성난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분노에 대한 영화가 아니고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크게 화를 내신 때가 언제였나요? 어떤 이유 때문에 화를 내셨나요? 다양하겠죠.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내가 오랫동안 참기도 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심리적으로 나름의 공격을 하는 것이 분노이고 화죠. 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떠셨어요? 아마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분명 내가 처음에 화를 내려고 할 때는 내가 이렇게 이만큼 화를 내면 상대방이 주눅이 든다든지 또는 내게 사과를 할 기대를 하면서 보통 우리가 화를 냅니다. 하지만 막상 화를 내면 상대방은 내가 화를 내면서 했던 이야기들의 허점을 파고들거나 또는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되려 공격하면서 반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기다가 화를 냈기 때문에 내 이미지도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죠. 별로 얻는 게 없어요, 화를 내면.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살아갑니다. 개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집단과 집단끼리도 그러고 국가와 국가끼리도 이렇게 분노와 화가 점철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좀처럼 화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화, 분노를 과연 신앙적 측면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려고요. 드라마 한 편을 선정해 봤습니다. 분노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한 드라마인데요. 제목 자체가 이미 성난 사람들입니다. 2023년에 만든 미국 드라마인데요. 그 다음에 2024년에 미국의 방송에서 아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에미상에서 작품상, 남녀 주연상, 연출상을 비롯한 8개 부문을 수상할 정도로 작품성 그리고 대중성을 인정받았던 작품입니다. 그 때문인지 올해 2026년 4월에도 시즌2가 제작돼서 공개됐죠. 한국의 송강호 배우와 윤여정 배우도 참여해서 화제가 됐던 이 시리즈입니다. 자, 시즌1은요. 한국계 이성진 감독이 이 영화를 연출했고요. 미나리라든지 옥자 이런 영화에 출연했던 한국계 스티븐 연 그리고 아시아계 배우인 윌리 웡이라는 여배우와 함께 참여하면서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드라마가 시작하면 스티브 연이 맡은 댄이라는 이 남자 주인공이 그 자살하려고 했던 도구들을 가지고 마트에 갑니다. 환불하려고요. 자살 계획이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캐셔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영수증이 없어서. 그래서 자살도 실패하고 그리고 물건을 반품하는 것도 실패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자동차를 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흰색 SUV가 충돌 직전에 마주하게 됩니다. 화가 났어요. 서로 경적을 울리고 서로 삿대질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서로 간에 이 보복 운전이 시작됩니다. 일명 로드게이지라고 하는데요. 이 도로 위에서 서로 간에 분노에 찬 운전을 합니다. 아주 위험한데요. 이 대리가 아주 화가 많이 났어요. 근데 이때 추격을 하면서 흰색 SUV에 자동차 넘버를 찍어놨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검색을 합니다. 주소를 알아내요. 그리고 본래 데니의 직업이 배관도 고치고 전선도 고치는 집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칠 수 있는 수리공이에요. 그래서 에이미 집에 가서 벨을 누릅니다. 모른 척하고요. 친절한 이 배관공의 제안에 에이미는 순순히 집을 열어주고 집 곳곳을 살펴보다가 데니가 잠깐 화장실을 이용해도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데니가 그 고급 집인 에이미 집의 화장실에서 너무 유치하게 소변을 여기저기 누게 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에이미가 길길이 화가 납니다. 이미 이 남자가 누군지를 알아챈 거죠. 데니는 에이미를 놀리면서 자동차를 타고 다시 도주합니다. 자, 이때 또 에이미가 데니의 차 번호를 찍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색을 하죠. 알고 봤더니 이 집집마다 수리하는 배관공임을 알게 됩니다. 에이미가 다시 보복에 나섭니다. 악성 댓글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악성 리뷰를 납니다. 이 가게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리뷰를 남기기 시작하면서 데니는 피해를 입습니다.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들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에이미와 데니가 서로 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합니다. 에이미는
이 프로필을 몰래 숨겨서 SNS로 데니의 남동생에게 연애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데니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남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정을 맺기 시작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뭔가 보복을 가하는 관계들이 시작됩니다.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자, 조그만 불꽃에서 시작됐던 이들의 분노의 전쟁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제1화에서 단순한 자동차 접촉사고에서 끝나버릴 법한 일들이 너무나도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과정을 이 드라마는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이 드라마의 첫 번째 줄기인데요. 이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두 번째 줄기를 같이 보여줍니다. 그것은 두 사람 내면 안에 가득한 상처와 분노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것들이 자동차가 충돌할 뻔한 사건을 토대로 분출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아주 면밀히 보여줍니다. 우선 이 데니의 상처를 보면요. 시작할 때부터 그가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할 만큼 경제적으로 벼랑 끝까지 몰립니다. 그리고 이민사회에서 한인 남자로서 한 집안의 장남으로서 책임감이 무척 강했어요. 그러니까 데니의 삶은 항상 치열하면서 긴장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죠. 이 드라마 중반부에요. 데니가 좀 다른 목적으로 한인교회를 찾아가는데 그 교회에 들어서서 찬양팀의 찬양 예배에 참여하면서 데니가 처음에는 낯설어 하다가 찬양 속에서 갑자기 우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크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데니를 보면서 우리 신앙적 표현으로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보다 사실은 데니는 교회의 그 환대하는 분위기, 따뜻한 어떤 안식처 같은 그곳에서 그간의 긴장이 풀리면서 내면 안에 있던 깊은 그 슬픔과 눌려있던 것들이 터져오른 것이었죠. 자, 그러면 에이미는 어떤가요? 에이미는요, 데니와 다르게 미국 사회에서 나름 성공한 여성입니다. 아시아계 여성으로서 식물 세라피를 운영하는 회사를 이제 막 성장시켜서 기업에 매각하면서 큰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기 직전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에이미가 치러야 되는 대가들이 너무 많았어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남편과 시어머니와 딸에게 늘 좋은 엄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입가가 웃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에이미의 내면 역시 만만치 않게 분노와 스트레스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친절한 미소를 짓는 평소의 모습과 다르게 에이미는 놀랍게도 권총에 집착을 합니다. 이 권총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권총을 통해서 위안을 받는 그런 모순된 행동을 보입니다. 다 이 에이미 삶 가운데 있는 상처죠. 성장 과정에서 에이미는 부친의 외도 장면도 목격했고요. 정말 사랑받아야 될 때 받지 못했고 그러면서도 뭔가 모범생적인 삶을 살아야 됐던 긴장이 에이미 삶에 가득했던 거예요. 막상 부모님께 찾아가서 그때 일을 꺼내고 뭔가 치유를 받으려고 할 때조차도 부모님은 그때 일 얘기 꺼내지 말라고 합니다. 묻어두려고 해요. 에이미는 성공과 행복한 사람의 표준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받지만 정작 내면 안에서는 평안함이 없었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이 그런 가운데에서 도로 위에 만나고 터져버렸던 것이죠. 결국 이들의 이야기들은 한 개인이 성격에 좋지 않아서 분노가 폭발한 것이 아닌 그 미국 사회 안에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개인과 개인이 짊어져야 되는 무게를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두 사람이 만나면서 터질 게 터졌던 것이죠. 반드시 그 대상이 데니는 에이미가 아닐 수도 있었어요. 에이미도 데니가 아닐 수도 있었어요. 단지 그 대상이 서로에게 어느 시점에 만났을 뿐이었던 것이죠. 이 드라마는 그래서 한 사람의 이 분노가 단지 개인의 순간 충동적인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임을 아주 면밀히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분노를 계속 보여주는 이야기가 시청자 입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강도가 세지거든요. 욕설도 좀 많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자극적인 장면들이 있어서 이 드라마를 쭉 따라가다 보면 좀 마음에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단순히 분노를 사람들에게 자극하고 뭔가 말초적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니 이 드라마의 10화의 이 전모가 드러납니다. 9화까지는 너무 시끄러워요, 드라마가. 너무 욕설도 많고 너무 사람들 속에서 이 이야기들이 엉켜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10화에 어떤 사고를 통해서 광야로 내던져집니다. 아무런 운전수단도 통신도 다 단절된 상태로 고립돼 버립니다. 남은 건 두 사람이에요. 처음에 두 사람은 서로 간에 아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두 사람이 서로 전략적인 동맹을 맺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들은 이곳을 빠져나갈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해요. 다름 아닌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먹었던 풀이 독초였던 거예요. 오바이트를 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면서 서로 간의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이전까지 이들이 가지고 있던 서로의 적대감과 긴장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 혼미한 속에서 대사가 바뀌어요. 에이미가 데미의 말이 나오고요. 데미가 에이미의 말이 나옵니다. 시청자들은 이 두 사람의 말이 합쳐져 나오기도 하는 이 순간을 보면서 아,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구나로 접어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혼미한 가운데서 이들이 서서히 의식을 차리는데 이때 이들은 9화까지 도시 생활 속에서 그렇게 화려하고 번잡스러울 땐 보이지 않았던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어쩌면 두 사람은 살아서 나가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더 이상은 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할 수 없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거든요. 그때

자, 어떻게 보면요, 일상에서 사실 이런 대화하면 굉장히 닭살스러울 수 있어요. 좀 민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두 사람이 이런 내면의 대화가 드러날 때까지의 1화부터 9화까지의 이야기가 차곡차곡 서사가 쌓이면서 마침내 이 10화에서 광야 한가운데에서 아무도 이제 이 두 사람을 돌볼 수 없는 이곳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회적인 내 개인의 성취의 노력들이 다 허사가 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된 그곳에서 마침내 이 이야기를 꺼내게 만들면서 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저거 내 얘기인데? 나도 저 얘기 듣고 싶었는데? 저 얘기 나도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곳을 통하여서 진짜 대화가 무엇인지, 어쩌면 이들이 정말 이 대화를 한 번이라도 들었다라면 이들의 분노가 누구로 들었을, 이들이 사회를 향한 긴장이 좀 더 편해졌을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서로를 향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1화에선 정말 만나면 안 되는 원수 같았던 이 두 사람이 어느새 9화까지 전쟁을 치르고 마지막 10화에서 소위 말하는 소울메이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심지어 자기 자신도 이 속에서 올라오는 얘기를 막았던 그 이야기를 들려줬던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 영화를 연출했던 이성진 감독이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이 융의 대사가 10화에 나오거든요. 어둠을 통하지 않고선 빛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런 거죠. 이 두 사람이 깊은 1화부터 9화까지의 깊은 어둠, 그리고 더 본격적으로 광해에 떨어져 깊은 어둠에 들어가자 그들이 그동안 숨겨왔었던, 보려고 해도 보지 못했었던 진짜 빛을 발견하게 된 거죠. 심지어는 그들이 가진 이성조차도 끊임없이 체면을 차리려고 하니까 그 영화적 장치겠지만 그들이 실수로 독초를 먹어서 이성이 완전히 끈이 놓아지는 순간 비로소 내면 깊은 곳에 있었던 이 존재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내 삶 가장 밑바닥에서 듣고 싶었던 무의식 가운데 잠재되어 있던 사랑받음에 대한 욕구, 인정받음에 대한 욕구들이 비로소 발산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이 광해에서 구출되었을 때 이 에이미의 남편이 실수로 쏜 총에 맞아 데니는 의식불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에이미와 데니는 함께 병상에 있게 됩니다. 데니는 의식이 잃은 채 병상에 누워있고 그 옆을 에이미가 간호하듯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 옆에서 지켜보던 이 에이미가 마침내 마지막 순간 조용히 데니의 병상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데니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영화는 끝나가는데요. 맨 마지막 시점에 기적처럼 이 데니의 오른손이 에이미의 몸을 감싸는 장면으로 영화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 처음 1부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10화에서 이들이 정말 원수에서 영혼의 친구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기적처럼 보이는 그런 드라마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에 대해서 마치 이 드라마는 종합검진을 하는 것 같았어요. A부터 Z까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보여주고 그 이야기들로 인해 이들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내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누가 화를 낼 때 아, 내가 지금 말씀을 어기는 건가? 분내지 말아야지. 또 누가 분내면 화내지 마, 참아 라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그냥 참는다고 될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분명히 화를 내는 데는 어딘가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단지 우리에게 감정 조절을 잘 하라는 의미에서

품지 말라고 이야기한 건 아닐 거란 말이죠. 4장 26절의 이 말씀은요, 바로 앞절 말씀과 이 단락이 있는 맨 마지막 절이 합쳐져야지만 이 본뜻이 드러납니다. 4장 25절에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자, 이 말씀은요, 한 사람이 분노할 때 왜 분노를 하느냐?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닌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거나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 속에서 분노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낸다는 건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하는 거예요. 또는 관계가 손상되는 것들을 감안하고라도 내가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낼 때 당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이것들이 관철이 되길 바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화를 낼 때 상대방이 그저 화풀이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드라마의 첫 장면처럼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다시는 안 만날 것 같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화를 낸단 말이죠.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분노는요, 그냥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는 관계와 관련이 있고 분노는 공동체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분노를 하고 있다는 건 그냥 개인이 성격이 안 좋아서 분출한 걸 넘어서 그 사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얘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나에게 분노한다면 사실 그 깊은 곳에는요, 동일하게 살려달라는 또는 당신과 연결되고 싶다라는 의사 표현의 격한 반응인 거죠. 성경의 진의. 그러니까 분노하지 말라고 했을 때도 단순히 감정을 착하게 하라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분노하는 거 싫어하니까 분노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예쁜 감정 갖게 원해요. 감사하는 마음 갖게 원해요. 그래서 내 감정에 그냥 컨트롤만 이것들을 생각해서 아, 내가 분노하면 안 되지 해서 그냥 빨리 그것들을 정당한 방법으로 해소하는 게 아니고 참아버리는 거죠. 또는 그냥 뭉개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진정한 내 감정 이것들과 대화를 못하게 만들고요. 또 하나 이 분노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에베소서 4장 전체에 드러나 있는 이 공동체성과 관계성 안에서 이 분노가 드러난다는 건 결국은 관계성이 파괴된 하나의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들이 궁극적인 방향인 거죠. 분노는 엄밀히 말하면 관계가 건강하지 않을 때 튀어오르는 관계의 위험신호인 거예요. 우리 지금 위험해, 관계가. 우리 원활하지 않아. 뭔가 우리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에 대한 폭발음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분노가 하나의 율법, 계명으로서만 떡하니 우리에게 던져진 것이 아니고 훨씬 이 관계, 공동체를 온전하게 만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부탁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요, 분노의 특징은요,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참으라고 한다고 해서 참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표면적으로는 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분노가 우리 안에서 어딘가에서는 씨앗으로 뿌리 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분노는 적절하게 관리하고 해소하지 않으면 자라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그것이 우리 안에서 괴물처럼 커지게 되는 거죠. 마침내 그 분노가 우리를 삼키게도 되는 겁니다. 성난 사람들에 보면 에이미가 왜 이 분노가 해결이 안 됐냐면 남편이 에이미가 어려움을 호소할 때 자꾸 입을 막아버려요. 감사하라고. 그리고 무슨 우리 상담을 찾아가자고. 오히려 에이미가 어려움을 호소할 때 남편이 한 번이라도 들어주면 그러니까 충고식이거나 급박하게 이것들을 긍정으로 돌려버리지 않고 평소의 대화들에서 이런 불편한 대화들이 오가는 것들을 우리가 좀 허락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자꾸 좋은 말로 모든 것들을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몇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누군가가 좀 서운한 얘기를 해요. 또는 불편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꼭 그 중에 신앙 좋은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그걸 못 참는 분들이 있어요. 아, 우리 좋게 모였는데 왜 이래? 그래서 이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냥 이해해. 라든지 화제를 빨리 다른 데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불편한 얘기를 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 얘기를 들어줘야 되거든요.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을 좀 견뎌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서둘러서 봉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때로는 사과를 해야죠. 때로는 용서를 구해야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분노가 싹으로 튀어지지 않고 분노가 자라지 않고 분노가 어느 시점에서 해소가 되어지거나 관리되는 쪽으로 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고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구성원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눌러버리고 그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참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 거죠. 그것이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분노로 형성되어지고요.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으로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성난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도로 또 사회적인 분위기로 이 성남을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크리스찬들이 사회를 바라볼 때도 우리 교회가 혹시 세상에 우리 교회가 분노 유발자가 되는 건 아닌지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지고 분노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화해의 매개체가 되어지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가 더 이 분노하는 사회에 기름을 붓고 있는 역할을 하진 않은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정리해볼까요? 비록 저는 이 성난 사람들이 눈가 보기 굉장히 불편한 드라마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1화부터 아주 격렬한 분노가 시작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꼭 좀 참으시고 10화까지 꾸준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아, 우리가 이렇게 아프구나.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되겠구나. 어제 만났던 저 사람의 저 성난 얼굴이 어쩌면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내가 풀어야 되는 대화로 풀어야 되는 것들을 방치해서 그런 건 아닐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그 안에 담겨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난 사람들을 단순히 스트레스를 푸는 정도로 보시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들을 한번 공감해보고 주변에 많은 성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판단하고 쉽게 정지하기보다는 조금 더 불쌍히 여기고 친절히 대하면서 나 스스로도 그리고 우리의 이 사회 속에서도 이 분노를 가라앉히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일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아, 저는요, 그 면허를 이렇게 보니까 31살에 딴 것 같아요. 운전면허를 되게 늦게 땄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면허를 안 딴 이유를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남자가 보통 31살 정도 되면 되게는
2: 그렇죠.
1: 운전을 안 하든 차가 있든 없든 운전면허를 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운전면허 안 따세요? 그러면 저는 늘 대답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저 운전할 일 없는데요.
3: 운전할 일이 없다.
1: 저 운전할 일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뭐 운전 뭐 면허 따도요. 저는 차 살
3: 여유가
2: 없어. 차 돈이 없다.
1: 차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안 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였습니다. 운전할 일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3: 돈이 없다. 차 살 돈이
1: 차 살 돈이 없다. 그런데 이제 31살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가 지방에 있는 시립합창단 단원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아산이라는 곳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천안에 가서 천안에서 다시 아산까지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차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합창 단원 중에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들이 천안에서 이렇게 기다리면 제가 그걸 타고 가는 거니까 아. 맨날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3: 그렇죠.
1: 네. 그 아주머니들 항상 그 차 탈 때 전 좀 놀랍더라고요. 그 장갑을 끼시더라고요. 그 장갑.
3: 장갑.
1: 왜, 저는 솔직히 잘 몰라서 그런데 그걸 왜 끼시는 거죠?
4: 손 타지
1: 말라고요?
3: 아, 손 타지 말라고요?
1: 아, 그래? 얼굴이 타도 될 얼굴이에요, 그때. 뭐, 얼굴은 그런데 손만 안 탄다고, 이게.
3: 아, 나 그거 처음 알았어요.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손 이렇게 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리고 항상 요걸 써 장갑을 끼시고, 그 마스크를 끼시더라고요.
3: 마스크를
1: 끼고, 그 선캡을 쓰시고,
3: 한 다음에
1: 이렇게
3: 선글라스.
1: 운전을 하시고, 선글라스를 하시고, 빈 라덴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차를 타는지, 저 폭탄 테러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근데 항상 이제 저는 속으로 살짝 약간은 이렇게 무시했어요. 아, 뭐야, 뭐 차를 저렇게 타? 그렇지만 그분은 운전을 할 수 있고, 차도 있고, 저는
3: 운전도 못 하고.
1: 운전도 못 하고.
3: 차도 없고.
1: 전 차도 없는 거예요.
3: 선캡도 없고.
1: 선캡도 없고.
3: 장갑도 없고.
1: 장갑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맨날 그분 눈초리만 봐요. 그 아줌마 단원 눈초리만.
3: 아, 눈치도 이렇게. 없네요. 네. 맨날 얻어 타는 거야.
1: 맨 눈치가 보이잖아요.
3: 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1: 예, 네, 이렇게. 아, 뭐 저분이 어떻게 언제 가시나, 뭐 이렇게.
3: 그러니까.
1: 좀 가는 길에 태워다 달라고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됐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차는 살 돈이 당장은 없지만 면허를 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방에 있는 운전면허 학원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3: 네.
1: 근데 면허 학원비도 꽤
3: 비싸죠.
1: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은 일종 보통을 하더라고요. 그 스틱으로 하는 거. 저는 아줌마들이 하는 스틱 저기 오토라고.
3: 2종 오토?
1: 예, 2종 오토. 이렇게 그냥 오토 이렇게. 그걸 딱 했는데요. 점수도 그건 좀 낮더라고요. 필기 점수도 70점인가요? 60점인가요?
3: 60점?
1: 네, 60점. 좀 제가 얘기하기 창피하네요. 60점. 60점이었고 뭐 이게 스틱 안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운전대를 딱 잡는데요. 베르나라는 차였어요.
3: 네.
1: 그 차에 그 철제가 보니까 썩어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오래 타고 그 네. 운전면허 학원 차들이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아주 시골에 있는 차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데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이후로 차를 몇 번 바꿨지만 중간에 바꾼 차는 거의 기억 안 나는데요. 그 첫 운전면허 학원에서 그 몰았던 그 차의 느낌.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지금은 차 이렇게 하거든요. CBS 차 될 때요. 이렇게 이렇게 돌리거든요. 이렇게.
3: 아, 그렇죠. 한 손으로.
1: 그 여자들이 남자 그거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삐리리리리리리리 삐리리리 삐리리 너무 멋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항상 저기 이거 하려고 지금 손 이거. 예? 그 후에 저기 이렇게 그 핸들에다가 뭐 이렇게 봉 하나 이렇게 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삐리리리리. 지금은 그게 숙달이 됐는데 그때는 그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3: 맞아요.
1: 이렇게 가서 이렇게 두 번 우회전. 그리고 뭐 이렇게 30도 뭐 이렇게 꺾고 풀고 뭐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이제 그게 한 1주, 2주 능숙하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능숙하게 되니까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그 차 안에 오디오가 있다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3: 아, 그제서야.
1: 거기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이제 이거 두 바퀴, 요거. 그리고 저쪽 블럭 그 옆 번째에다 이렇게 맞춰야 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두 바퀴 풀고, 이렇게 백하고. 근데 그거 하느라고 이제 온 정신이 없었는데, 그게 익숙해지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삶이라는 자동차를 운전하지는 방법을 모르면, 눈이 안 열립니다. 그리고 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도 안 들리고 내면의 소리도 안 들리고 뭐 자연의 색깔도 안 보이고 음악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익숙해지니까 음악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이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운전하는 차에서 음악이 나온다는 게. 음악을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는 드디어 면허를 땄어요. 필기시험을 봤거든요. 놀라워요.
3: 놀라워?
1: 60점이 합격이잖아요?
3: 네.
1: 60점을 맞은 거야.
2: 와! 와, 브라보! 브라보!
1: 60점을 맞은 거야.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네. 얘기하지 마세요. 60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합격을 한 거예요. 아줌마들하고 같이. 남자 중에서 이종 보통을 본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전부 아줌마들하고 저하고 이제 아줌마 뭐 몇 개 틀렸어? 나 두 개 틀렸네? 근데 저는 60점 받고 합격을 해가지고 차를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차로 여러분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에스페로라는 차를 샀어요. 에스페로. 59만 원이었었어요. 중고차.
3: 중고차.
1: 중고차 59만 원. 그래가지고 의정부에 있는 어떤 중개상에게 샀습니다. 네. 거기까지 가서. 그래서 이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사가지고요. 의정부에서 사서 저희 집으로 회기동으로 가야 되는데 처음 운전해 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잖아요. 옆에 사이드미러로 보면 저 한 1000m 뒤에서 오는 차가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를 받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좌회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3: 좌석을 못 바꾸겠네.
1: 네, 그래가지고 의정부에서 집으로 와야 되는데 무학재로 가세요. 무학재.
3: 계속 직진만 하는 거예요.
1: 무학재라는 게 그때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무학재가 홍제 옆에 3호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간 거예요. 의정부에서. 그리고는 그 다음은 기억 없이 어떻게 집을 찾아왔어요.
2: 와.
1: 근데 삶이 참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것도 일종의 운전이지 않습니까? 결혼도 운전.
3: 네.
1: 노래 부르는 것도 일종의 운전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도 운전. 그리고 인간관계도 운전. 근데 그 삶이라는 운전을 사람들이 어느 날 배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배우세요? 그랬더니 막 지르는 거예요. 영어 왜 안 배우세요? 그랬더니 아우 저 영어 쓸 일이 없어요. 저희 엄마 한국말 써요. 저 영어 안 쓰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희한한 건 이겁니다. 오늘의 아주 핵심인데요.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공감 토크쇼.

0: 스트레스를 더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항사 바이러스에 대한 인후군 출혈열이 정말 감염병 중에 하나인데요.
0: 네네.
1: 이게 감염 경로가 야생쥐 아시죠?
0: 네.
1: 야생쥐 같은 설치류 배설물이나 소변 또는 이런 타액 등이 건조되면서 이 공기 중에 그 입자들이 퍼지면서 저희가 호흡할 때 감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6월 초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캠핑이나 야외 활동, 또 정리하시고 농사일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런 것들이 증가하는 때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런 설치류와 같은 이런 그런 것들을

0: 감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래서 이 일상적인 컨디션이나 면역 관리를 도와주는 이 후코이단, 자연 유래 성분인 후코이단이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후코이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1: 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모주쿠 같은 그 미끈미끈한 해조류 아시죠?
0: 네.
1: 이런 해조류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 바다의 거센 파도와 또 뜨거운 햇볕 속에서 이 해조류들이 흉터를 입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이 끈적끈적한 진액이 있는데 바로 그 진액 속에 들어있는 이 건강 성분이 후코이단이라고 합니다.
2: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나오는 거니까 진짜 이거 찐이네.
1: 오. 맞습니다. 네. 네네.
2: 근데 그 중에서도 일본 오키나와 바다에서 나는 게 최고라고 하던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정말 중요한 게 그 깨끗한 거.
2: 그렇죠.
1: 네. 공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이 바다가 깨끗해야 해조류도 건강하겠죠.
2: 그렇죠.
1: 그래서 네. 오키나와는 특별히 바다가 아주 맑고 깊어서 네. 이 고품질 퀄리티가 좋은 후쿠이랑 원료가 자라기에 아주 적합하고 좋은 곳입니다. 네. 이 후쿠이라는 원료가 자란 환경에 따라서 이 품질 차이가 크게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바다에서 자란 원료를 썼는지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0: 아,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우미노시즈쿠 후쿠이단이 이 오키나와 원료를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우미노시즈쿠는 네. 오키나와 지역의 그 자체 관리 양식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양식장을 개발한 원료로 관리하고 있고요. 또 단순히 원료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 환경부터 수확하는 것 그리고 가공까지 이 전 과정에서 품질 관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결국 뭐든지 재료가 중요하고 원료가 중요하잖아요.
1: 맞습니다. 이제 건강식품은 어떤 원료를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그 원료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요즘에는 또 소비자분들이 방사능 검사 같은 이런 안전성을 정말 궁금해 하시거든요. 혹시 우미노시즈쿠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1: 네, 이제 우미노시즈쿠 후쿠이단이 아무래도 일본 메이드 인 자팬 제품이다 보니까
0: 네.
1: 방사능을 걱정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0: 네네.
1: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에서 한국까지의 거리보다 두 개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0: 네.
1: 방사능하고는 무관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방사능 검사는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또 원료부터 완제품까지요. 무엇보다 저희는 그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의 FDA의 품질 기준을 아주 철저하게 통과한 제품입니다.
2: 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뭐가 다른지 좀 듣고 싶어요.
1: 네, 저희는 이 내용물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요. 그 아이약의 껍질 부분인 캡슐, 그리고 약병, 심지어 스티커 라벨 하나까지 생산 전에 전부 검사하고요. 또 이 포장재가 부실해서 이동 중에 부분이라도 변질되면 안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그리고 또 고객님이 뚜껑을 열어 드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0: 네.
1: 저희가 정말 완벽한 신선함에 도전하겠다는 게 저희의 정말 그 고집스러운 부분입니다.
0: 이렇게 약병 하나하나까지 다 미리 다 이렇게 검증을 하신다니까 정말 깐깐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우미노시즈쿠 후쿠이단의 이 액상 드링크 제품을 보면은요. 유독 좀 진한 갈색병을 사용을 하던데 거기에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있습니다. 그 액상 제품은요. 보관 환경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빛의 영향이나 어떤 열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한 갈색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유류보다 진한 갈색병이 이런 빛으로부터나 열로부터 훨씬 더 보호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갈색병은 자외선과 빛 누출을 최대한 줄여서 내용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2: 네.
1: 단순히 그 보기 좋은 용기가 아니라 고객님께서 제품을 드시는 그 순간까지 최상의 품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세심한 품질 관리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정말 28년의 세월이 그대로 묻어나는 정말 품질 유지를 위해선 최고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1: 그렇습니다.

0: 쉽게 말해서 이번 달에 드신 제품과 다음 달에 드신 제품이 언제나 똑같이 최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저희가 그런 성분의 본질까지 검증하는 겁니다.
1: 이야, 이러니까 한 제품으로 28년을 봤죠.
2: 네, 진짜.
1: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와, 이미 그 벌어지고 탄성이 나오는데요. 캡슐 안에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과학적인 안전장치들이 겹겹이 들어있는 줄은 저는 몰랐네요.
2: 네, 역시. 그러니까 역시 세계적인 브랜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1: 아, 네, 그래요. 네. 맞아요.
0: 네, 앞서 그 서대에 언급했던 한타바이러스 기억하시죠?
1: 네. 무서워요, 한타바이러스.
0: 예, 예, 예.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그 면역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심장 기능까지, 그러니까 희생이까지 위협하는 거거든요. 이런 유해한 외부 환경이나 질환에 맞서려면 결국은 내 몸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1: 그렇죠.
0: 네, 네. 그래서 호미노이 시즈코코이란이 바로 그런 면역력과 또 전반적인 장기 컨디션을 무너지지 않게 뒤에서 밀어주고 또 버텨주는 그런 아주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이 기초 체력 또 방호벽 이런 것들을 안에서부터 찬찬히 이렇게 탄탄하게 채워준다. 이런 거는 알겠는데요. 실제로 소비자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우미노 시즈코코이단을 꾸준히 드셔보신 분들이 주로 나는 어디가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지 아마 청취자분들도 가장 이 점을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1: 저도 궁금하네요.
2: 네.
0: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 상담 전화를 통해서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2: 네.
0: 특히 이 콩팥, 심장 건강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고생하시고 또 관리하는 부분이 아주 절실하고 절박하셨던 분들이 유독 고맙다는 전화를 많이 해주시고요.
1: 네. 진짜. 진짜.
0: 왜냐하면 심장은 굉장히 그 침묵의 장기잖아요.
2: 네.
0: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평소에 관리를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침묵의 장기다 보니까 사실 증상이 없고 그러다 보면 잘 모르거든요.
1: 네. 근데 한번 나빠지면 또 이렇게 재생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들었어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심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그런 정수기의 피터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2: 네.
0: 이 부분이 약해지면 늘 몸이 붓고
2: 많이 부어요.
0: 무거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변 볼 때도 좀 힘드시고요.
2: 맞습니다.
0: 그래서 우미노 시즈코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붓기가 줄어들고 몸이 좀 많이 가벼워졌다.
2: 네.
0: 사실 매달 병원 갈 때마다 저희가 검사받을 때 굉장히 가슴이 조마조마하잖아요.
2: 그렇죠.
0: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컨디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 보시고 정말로 이제야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정말 그 희망의 목소리로 전화를 해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1: 네. 붓기만 빠져도 이뻐지시는 분들 많은데.
2: 그러니까요. 눈에 확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피로감이 또 사라지면 얼마나 몸이 또 가뿐해져요.
1: 생동감이 넘쳐보이죠, 사람.
2: 그러니까요. 이렇게 막 몸에 붓기나 피로감 너무 많이 느끼시고 이래서 신장 관리가 좀 급하셨던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네.
0: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입맛도 없으시고 기분이 없던 분들이요.
2: 네.
0: 다시 그 식사를 하시게 되고 얼굴빛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저희도 사실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 역시 진짜 체험해보신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야, 진짜 이 제품 정말 확실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시청자분,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2: 네.
1: 후코이단 듣기 많이 들었는데
2: 네.
1: 어떤 후코이단을 선택해야 될지
2: 그러니까 제품이 좀 여러 개가 있잖아요.
1: 그러니까.
2: 근데 그중에서 또 어떤 제품을 후코이단을 선택해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우미노 시즈코코이단은 이 목적과 또 필요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그 후코이단 제품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건강관리나 면역 밸런스를 위해서는 저희가 후코이단 캡슐 제품을 권해드리고요.
2: 네.
0: 그다음에 보다 좀 집중적인 관리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고함량의 액상 후코이단을 권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이제 후코이단과 함께 다양한 그런 자연유래 성분을 배합한 이 프리미엄 복합 제품까지 저희가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현재 그분의 건강 상태와 목적에 맞는 제품을
2: 네.
0: 맞춤형으로 저희가 안내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아, 그렇구나.
2: 지금 이렇게 들으셔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시면은 나한테 맞는 제품을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정말 좋은 장점인
1: 좋네요.
2: 것 같아요.
0: 네, 그렇지요. 이 건강관리는 무엇보다 사실 꾸준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좀 지속적으로
1: 제품을 정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2: 맞습니다.
1: 자, 이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상담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화 866-566-9191 9191인데 9191으로 많이 해요. 866-566-9191으로 전화하셔서 우리 크리스티 매니저는 이 낭낭한 목소리와 함께 여러분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데요 하시면서요.
2: 네. 그리고 또 무료 샘플도 또 제공을 해주신다고요.
1: 무료 샘플이 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그런 비용 부담 없이 이 제품을 먼저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싶은 거니까요. 당선하게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아, 그러면 전화 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샘플을 제공해 주시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2: 네, 별도의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요.
0: 네네.
2: 네. 이렇게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제품을 먼저 경험해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1866-566-9191으로 9191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1: 한번 전화해볼 게 없잖아요.
2: 그러니까요.
1: 무료인데 네, 전화하셔서 나 여기 주소 이렇게 됐는데 한번 좀 보내줘 보세요. 네. 드셔보시고 차이가 좀 있는지 그리고 그렇죠. 나는 이런 몸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냐 더 예뻐지고 싶다 이런 거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 네.
1: 침묵의 장기라는 말이 오늘 굉장히 마음에 깊이 남네요. 건강할 때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비노시 축구의 크리스티 매니저님과 함께 우리 코에 대한 알아보면서 또 오늘 한타 바이러스도 알아봤고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 나눠봤습니다. 우리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이런 후코이다 먹고 건강해져야지 내일 또 응원할 때도 마음도 기운을 내서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2: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맛있는 간식들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0: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아울렛 세상. 안녕하세요. 우진숙입니다. 건강을 위한 안마의자와 매트리스, 김치냉장고 등의 선물이 정말 오랫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트론스의 제이슨 박 부사장께서 알뜰 정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네네.
0: 아,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준비하신 프로모션들 오늘 하나하나 좀 소개를 받을 텐데요. 먼저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쁜 전신 안마의자하고 또 김치 냉장고를 동시에 구입하면 이게 3,000불에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가능한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1: 네, 저희가 정말 지금까지
0: 네.
1: 세일한중에서 가장 아주 화끈한 세일이고
0: 아, 그렇군요.
1: 가장 좋은 어떤 제품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좀 준비한 건데
0: 네.
1: 전신 안마 의자예요.
0: 네.
1: 그게 이제 발바닥서부터 등, 허리, 엉덩이, 목, 또 손까지 마사지를 해주면서
0: 네.
1: 그리고도 리클라이너도 되고
0: 네.
1: 아주 잘해요.
0: 오.
1: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요.
0: 그러니까요.
1: 그게 이제 솔라라는 제품인데
0: 네.
1: 요 제품하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는 김치마마라는 그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0: 네.
1: 이것도 신상품인데 좁고 굉장히 이렇게 약간 높은데
0: 네.
1: 좁은 공간에 다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0: 아, 너무 좋네요.
1: 그래서 예, 요게 보통 1,300불이고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라 제품은 2,700불에 제가 판매하던 거를 두 개 합쳐서 지금 3,000불에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0: 아, 너무 파격적이에요.
1: 네, 그래서
0: 네.
1: 선착순 50명에 한해서
0: 네.
1: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어떤 그 안마의자들이 있는데
0: 네.
1: 요즘에는 저는 마사지 체어 중에서 고급형이다 그러면은
0: 네.
1: 듀얼 엔진이 있느냐예요.
0: 그렇죠.
1: 단단하게 뭉친 목과 어깨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체중의 압박을 견뎌낸 그 허리하고 골반이
0: 네.
1: 이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 치유를 하려면은 옛날에는 하나가 롤이 왔다 갔다 마사지 롤러가 왔다 갔다 했는데
0: 네.
1: 지금 이게 따로따로 있단 말이죠.
0: 아, 그렇군요.
1: 하나는 목하고
0: 네.
1: 어깨 하나는 엉덩이하고 허리
0: 네.
1: 그 발바닥 그러니까 세 사람이 동시에 프로 안마사가 해주는 거랑 똑같은데
0: 네.
1: 고급 안마 중에서 요즘은 저는 세라젬 M10이라는 게 나온 게 있는데
0: 네.
1: 세라젬은 이러다가 유명한 회사거든요.
0: 그래요.
1: 키를 생각한 인체공학전 설계로다가
0: 네.
1: 안마의자를 만들었는데
0: 네.
1: 그게 이제는 170도 무중력 리클라이너가 돼요.
0: 오.
1: 그래서 그 생체 역학적인 그 척추 견인의 효과를 보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요가 동작하고 필라테스
0: 네.
1: 스트레칭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0: 네.
1: 허벅지 아래 마사지 기능까지 넣었어요.
0: 어, 그래요?
1: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사지 볼의 온도가 섭씨 65도까지 올라가고요.
0: 어, 따뜻하겠네요.
1: 근육에 아주 한 것까지 이제 온열 테라피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이 제품들은 정말 그 기존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0: 그래요?
1: 그 제품도 있고
0: 네.
1: 저는 또 파나소닉에서 MAN1이라고
0: 네.
1: 680개의 지압 포인트를 그 초당 1000번을 체크를 해요.
0: 대단합니다. 네.
1: 그래서 저는 그 인공지능 센서가 정확한 그 안마 포인트를 감지를 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세기 조절을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으면서
0: 네.
1: 뼈를 피해 가죠. 그래서 이 제품은
0: 네.
1: 실제는 굉장히 강하게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 뼈를 피해가기 때문에
0: 네.
1: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0: 그래요.
1: 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말 프로 안마사 중에서도 탑클래스의 그런 어떤 손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0: 그렇군요.
1: 대단하고 허벅지
0: 네.
1: 위에도 대고
0: 네.
1: 발바닥도 마사지를 해주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그 모니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코스를 갖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0: 네.
1: 실제 이제 사람의 상체가 이렇게 나타나고 하체까지 이렇게 쭉 전신이 나타나요. 그러면
0: 네.
1: 자기가 원하는 그 포인트를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럼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마사지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별로 다 또 마사지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0: 그렇군요.
1: 그런 어떤 그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세라젬 M10이나
0: 네.
1: 파나소닉 MAN1이나
0: 네.
1: 요거 일시불로다가 이제 구입을 하시잖아요.
0: 네.
1: 옷을 살균시켜갖고 냄새하고 제거시켜주고 이제 구김까지 펴지는 그 LG 스타일러 있어요.
0: 네.
1: 이제 그거를 무료로 증정을 해드립니다.
0: 아, 그래요?
1: 여러분들이 옛날 거 가지고 있는 분들도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어, 그것도요?
1: 트레이딩을 하세요. 네네네네.
0: 네. 이렇게 안마의자 지금 소개를 받았는데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잠자면서 스트레칭이 된다.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이런 매트리스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도 알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상체 각도를 약간 올리면서 등 안마가 되는 모션 베이스도 50% 세일한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일단 그 요즘에 네. 그 중년 이후 되면 코골이 때문에 고생하시고 또 이제 네.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얼굴이 붓는 분들도 많죠.
0: 네.
1: 저는 그분들한테 아주 좋은 소식인데
0: 네.
1: 물론 뭐 옛날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뭐 그 모션 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상체 각도를
0: 네.
1: 이렇게 한 맥시멈으로다가 한 그 80도 정도까지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리모컨으로 각도를 본인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0: 네.
1: 나이가 들면서 약간 상체를 약간 올려서 주무시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0: 그러냐면
1: 평평하게 주무시면 중력 때문에 혀와 목 근육이 뒤를 밀려서 기도를 또 좋게 된대요.
0: 그래요.
1: 코 고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숨쉬기가 좀 불편해지는데
0: 네.
1: 그 옛날에 그래갖고 병원 침대들이 약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약간 올렸다
0: 맞아요.
1: 이렇게 주무시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를 저는 응용을 한 건데
0: 네.
1: 그거를 저는 보통 그냥 훈련된 그 파운데이션 대신 거기다가 저는 상체 하체를 올릴 수 있는 그 모션 베이스를 올려놓으면은
0: 네.
1: 상체를 15도만 각도만 올려도 기도 확보가 숨쉬기 편한 상태로 다르게 돼요.
0: 그렇군요.
1: 그래갖고 예, 그래서 무호흡증 환자 또 코골이 환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0: 네.
1: 또 얼굴 붓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0: 네.
1: 그리고 거기다 등을 두드리는 기능까지 이번에 나왔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갖고 딱 두드리는데 그거를 밤새도록 두들겨주면 그렇고 그래서 한 네. 10분이나 20분 정도 타이머를 줄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럼 그거 되면 자동으로 다 끝나는데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고
0: 네.
1: 또 다리가 붓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상체 하체만 바로 올려도 되고 그래서
0: 네.
1: 이번에 저는 제가 그 유명한 매그넷 스트레치 매트리스 제가 한 13년째 팔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정말 효과를 많이 보잖아요.
0: 맞아요.
1: 허리 통증 있는 분들
0: 네.
1: 그리고 매트리스는 10년 이상 되면 바꿔야 돼요.
0: 그렇죠. 네.
1: 네 거기서 이제는 그 푹 들어가서
0: 네.
1: 허리 통증의 유발 원인 중에 하나가 진짜 넘버원이 매트리스예요.
0: 그리고 그렇죠.
1: 한 분들 매트리스 그렇죠. 좋은 거로 바꾸시면은
0: 네.
1: 그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돼요. 거기다가
0: 네.
1: 지금 모션 베이스 상체 하체를 마음대로 각도를 조절해서 올려주면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무호흡증 환자, 코 고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0: 네.
1: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0: 네.
1: 얼굴 붓는 분들한테 도움이
0: 네. 너무 좋네요.
1: 감기 때문에 고생이 돼서 숨을 제대로 못 쉰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약간 올리는 게 좋대요.
0: 그렇죠.
1: 심장도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약간만 올려서 주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0: 네.
1: 다리도 다리 붓기는 분들도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0: 네.
1: 부분을
0: 네.
1: 저희 이번에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하고 같이 구입하실 경우에
0: 네.
1: 50% 모션 베이스를 세일합니다.
0: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1: 네네.
0: 잠자면서도 스트레칭이 되는 정말 유명하죠.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도 세일을 하신다고 들었고요.
1: 대리 이제는 60년 전통이죠.
0: 네.
1: 우리가 벌써 이제는 13년째 판매를 하고 있는데
0: 네.
1: 어느 분이 오셔서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1: 이제는 구입을 하시면서 하이트론에서 이렇게 얼마나 좋으면 13년 동안
0: 그렇죠.
1: 이 매트리스 한 가지만 오랫동안 파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0: 맞아요.
1: 그걸 믿고 본인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실제 저는 입소문이 장안에 좀 화제가 된 거죠.
0: 그렇죠.
1: 소개로 이제는 좀 굉장히 많이 오고.
0: 네.
1: 값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0: 그래요.
1: 그렇게 아주 성능은 좋은데.
0: 네.
1: 그 유명한 그 어떤 브랜드네임 그런 데들은 사실은 그 브랜드 값이 크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이 제품은 아주 중소기업인데 60년 동안 요 매트리스만 한 거예요.
0: 와, 한 길을.
1: 네. 예, 예. 그래서 소재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이 들어가고 고급 소재들만 썼는데
0: 네.
1: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소재 하나하나가 인체에 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0: 네.
1: 예, 저는 그 유럽 환경연합에서 이제 인증서도 받고 그리고 저는 그 또 딱 누우면은
0: 네.
1: 전체적으로 다 고밀도 섬유로 돼 있어서 탄탄하게 받쳐지고요.
0: 네.
1: 어디 푹 들어가는 게 없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싸구려들은 어디가 엉덩이 있는 데가 푹 들어가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답답하고 그러는데 이 옆으로 누웠다가 원위치 오면은 이제 원래 있던 자리가 텐션이 훅 들어가나 그러지 않고 텐션이 바로바로 올라오고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는 이 제품은 저는 그 아울레스트라 그래갖고 네. 온도가 낮으면 영하로 떨어지면 이제 온도를 보온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러 개 층이 있어갖고 몸무게를 딱 이렇게 하고 누워 있으면은 네. 자동으로다가 격자 모양으로 돼 있어갖고 디스크를 살짝 열어주면 스트레칭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7, 8시간 동안에 서서히 몸을 뭐 당겨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어느 전기 장치가 들어가 있어갖고 콱콱 당겨주는 게 아니고
0: 네.
1: 서서히 허리를 받쳐주면서 당겨주기 때문에
0: 네.
1: 디스크 환자들한테 굉장히 효과들을 많이 본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는 오랫동안 한국분들이 이제는 턱침대, 돌침대 이렇게 쓰셨던 분들 중에서
0: 네.
1: 휴증이 생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3년 동안 괴전했다가 그 이후로 쓰니까 또 여러 가지가 뭐 결리거나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0: 네.
1: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0: 그렇죠.
1: 이유 모르게 이제 아프신 분들은 이거를 구입하셔갖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뭐 건강한 사람들도 좋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손자들이 태어나면은
0: 네.
1: 손자들한테 선물하신 분들도 많아요. 자식들한테 너무 좋으니까
0: 네.
1: 자식들한테 선물해서 손자들한테 태어나면서 매트리스를 퀸 사이즈를 선물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한 20년 동안 써야 되니까 장가갈 때까지 그쵸. 써야 된다 이거예요.
0: 그리고 또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 세탁과 드라이가 한 대로 가능한 인공지능 콤보 세탁 드라이어 주부님들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1: 정말 이게 대유행이 됐어. 사실은 이제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거든요.
0: 네.
1: 삼성 콤보 그 세탁 드라이어기를.
0: 네.
1: 왜냐하면은 이렇게 판매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써봐요. 그러면
0: 그렇죠.
1: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하고 기계의 안정성이 있는가.
0: 네.
1: 근데 정말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세탁기에 일단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세탁기 옮기지 않고 한번 세탁기에 딱 놓기만 하면 드라이까지 되는데
0: 네.
1: 습기가 제거를 시켜갖고 저온 상태에서 드라이를 하기 때문에 옷감 손상이 거의 없어요.
0: 그리고 네.
1: 너무 인공지능 센서가 들어가 있어갖고 옷감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빨래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빨래가 되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는 세탁하고 드라이가 빠른 시간이 1시간 40분이 다 끝나요.
0: 와, 그렇군요.
1: 예, 네, 그리고 이제는 용량도 이불 빨래 정도 될 수 있는 큰 용량이거든요. 5.3 네. 큐빅이에요.
0: 네.
1: 그리고 이제는 그 벤트가 필요 없어요. 그 먼지가 빠져나가는 그 굴뚝이 필요 없다 이거죠.
0: 네네. 네.
1: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굴뚝을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0: 그렇죠.
1: 그럴 필요가 없고,
0: 네.
1: 굴뚝 가만히 두면 거기다 동물들도 들어오고 어떤 집은 거기다 새집도 짓고 막 그렇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0: 네.
1: 이점이 많은 거죠.
0: 그렇죠.
1: 그 에너지 비용이 너무너무 세이브가 돼요.
0: 네.
1: 이제 두 부부가 1년치 쓴다 그러면 가스가 필요 없고요.
0: 그렇죠.
1: 가스가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는 그 여러 가지 이제는 그 옷감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빨래를 해주는데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한 그 옷감도 손상 없이 이제는 그 빨래 드라이가 다 되고
0: 네.
1: 그리고 세제를 큰 동에 한 번만 집어넣으면요
0: 네.
1: 자동으로 다 자기가 공급이 돼요 조금씩 그러니까
0: 네.
1: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많이 들으면 깨끗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렇죠 맞습니다.
1: 이게 정말 자동으로 다 공급이 되는데
0: 네.
1: 아니 이게 오히려 깨끗한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0: 네.
1: 보통 사람들이 쓰던 그 양의 절반이 그 절약이 되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예, 세제가 적당하게 들어가니까
0: 네.
1: 옷감이 더 깨끗하게 빨래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1: 네네네. 그리고 이제는 소음도 없고
0: 네.
1: 소음도 없고 뭐 장점이 너무너무
0: 너무
1: 많습니다.
0: 많습니다.
1: 네.
0: 아 진짜
1: 네네.
0: 들어보니까 정말 푸짐한 세일들이 아주 너무 많습니다.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1: 충분하게 테스트해보시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꼭 이 할인 혜택 놓치지 않도록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하이트론스 버지니아 지점은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571-404-4132번, 571-404-4132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16번째 페이지. 썬문답 멕시코의 역사편 이후 엄청난 멕시코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남자죠.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Gracias. 지금 뭐 저희 멕시코 역사편에 수많은 진짜 오리지널 멕시코 현지 팬
1: 지금
2: 여러분들이
1: 스페인어 댓글이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2: 스페인어 댓글들이 막 올라오는데
1: 네. 저 강연자는 진짜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2: 멕시코 역사를요?
1: 우리의 역사를 알려줘서 고맙다.
2: 그렇죠.
1: 지금 멕시코 현지에서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2: 야, 이 멕시코 한번 진출해야 되겠는데요, 이거 진짜.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거예요.
1: 누가요?
2: 우리 멕시코에 계시는 우리 잡지사 팬 여러분께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예, 좋습니다.
2: Muchas gracias a todos los apasionados mexicanos.
1: 좀 아프시다고요?
2: 뭐가 아파요?
1: 무슨 말이에요, 그게?
2: 멕시코 팬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Gracias.
1: 아, gracias. 예. 백기에로.
2: 백기에로. 예. 네, 우리 또.
1: 썬킴의 썸문답. 오늘은 어떤 역사에 대해 배울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인물이 해리포터와 연관이 있는 인물이라고요.
2: 해리포터와는 이름만 연관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살라자르 슬리데린이라는 호그와트 마법학교 창립자 중에 한 명이죠.
1: 아, 슬리데린. 기숙사 중 하나죠.
2: 그렇죠. 네. 오늘 주인공은 저 호그와트 학교라기보다는 이 살라자르란 인물, 저건 가공의 인물이고 실존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나?
1: 아, 그럼 살라자르라는 실존 인물에서 저 살라자르 슬리데린 소설 속 그것도 따온 거예요?
2: 따온 거예요. 그 롤링 여사께서. 자, 그럼 그 살라자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길래 네. 해리포터 시리즈의 주인공 이름이 차용됐나?
1: 아, 슬리데린은 좀 나쁜 애들이거든요.
2: 살라자르 원래
1: 살라자르도 나쁜 사람이에요?
2: 오리지널 인물도 나쁜 인물이에요.
1: 아, 그래요? 아, 그래요?
2: 독재자예요.
1: 아, 독재자. 독재자요. 국적은요?
2: 국적은 포르투갈입니다.
1: 포르투갈.
2: 포르투갈의 최악의 독재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 궁금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살라자르에 대해서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뭐 어떤 배경을 가진 인물인가요?
2: 일단 살라자르는 독재자. 그러니까 1932년부터 실질적으로 1968년까지 포르투갈을 철권 통치한 독재자가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독특한 이력이 있어요.
1: 어떤?
2: 학자 출신 독재자예요.
1: 학자였나요?
2: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러면 저 살라자르라는 인물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포르투갈이, EU 회원국 가운데서 가장 솔직히 좀 못 살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유럽 국가와는 좀 약간 거리가 있잖아요.
1: 네, 조금 다르죠.
2: 그러면, 포르투갈이란 나라는 왜 이렇게 약간 뭐 유럽의 변방 국가가 됐고 왜 이렇게 약간 상대적으로 못 살게 됐는지부터 이해하셔야지 살라자르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1: 일단 그 시간 탐은 있지만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 그 시기만 해도 처음으로 해외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였잖아요.
2: 대항해 시대를 실질적으로 연 거는 포르투갈이에요. 그 1492년 우리가 알고 있는 콜럼버스는 표류한 거거든요, 서인도 직전에.
1: 네네.
2: 근데 실질적으로 희망봉 돌고 인도까지 정확하게 도착한 건 포르투갈, 바스코다가마.
1: 바스코다가마.
2: 바스코다가마 포르투갈 사람이죠.
1: 예, 예, 예.
2: 1498년도에 진짜로 대항해 시대를 연 거는 포르투갈이 맞습니다.
1: 예.
2: 이게 1세기도 못 가요.
1: 영광의 시대가.
2: 영광의 시대가.
1: 1세기도 못 가고.
2: 예. 1세기 동안은 정말 스페인도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잘 나갔어요.
1: 그럼 포르투갈.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20세기 들어서는 이런 독재자가 등장할 정도가 됐는지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세요.
2: 그렇죠. 예. 일단 포르투갈이 얼마나 그때 잘 나갔냐면 예. 일단 인도까지 왔어요. 목표가 인도였잖아요. 네. 고추 찾으려고요.
1: 네.
2: 근데 일단 뭐 동쪽까지 옮기면 좀 더 가보자 해서 결과적으로 일본까지 갑니다. 일본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총을 선물했잖아요.
1: 아.
2: 조총을 선물하고 이런 식으로 일본과 교류가 많다다. 한 방에 팍 가버립니다, 포르투갈이.
1: 왜 가버리나요?
2: 왜 가냐.
1: 네.
2: 그, 세바스티앙 1세라고 1578년에 24살의 젊은 왕이었어요.
1: 네.
2: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를 정복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잘 나가는데. 그래가지고 24살의 젊은 왕이었던 세바스티앙 1세가 포르투갈 군을 끌고 모로코로 가요.
1: 네.
2: 가서 실종돼요.
1: 그 왕이요?
2: 왕이요.
1: 왕이 실종돼요?
2: 싸우다가 져요. 져서 실종돼버려요.
1: 아, 그래요?
2: 예. 근데 얘가, 아, 예, 죄송합니다, 세바스티앙. 젊은 왕이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해가지고 후사가 없어요. 이 왕이 어떻게 되냐, 이 포르투갈 왕이.
1: 그러게요. 예.
2: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세바스티앙의 그 삼촌이 엔리케라고 추기경이었거든요.
1: 네네.
2: 추기경이 왕이 돼요. 근데 추기경이다 보니까 결혼을 안 했잖아요.
1: 네.
2: 이 양반도 곧 죽어버려요.
1: 네.
2: 그래서 포르투갈은 왕위가 끊겨버립니다. 여기에 옆에 스페인이
1: 네.
2: 강제 접수를 해버려요.
1: 네.
2: 1580년부터
1: 예.
2: 60년 동안 스페인과 한 나라가 돼버립니다. 포르투갈이 잠깐 사라져요. 이게 이베리아 연합이라고 해가지고 포르투갈과 스페인 연합 왕국이 아니라 같은 나라가 돼버리는데 이때부터 포르투갈이 그냥 하락곡선을 타버렸죠.
1: 아, 그렇구나. 진짜 1세기도 못 갔네요. 예. 그리고 그 뒤에도 포르투갈 입장에서 어떤 악재가 계속됐는데요. 1807년에는 나폴레옹 군대가 이제 침공을 해서 왕실이 브라질로 도망가기도 했고, 또 1822년에는 포르투갈 제국의 핵심이었던 브라질도 독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910년에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들어서면서 전국이 또 극도로 불안정해졌다고 합니다.
2: 네.
1: 예. 요런 상황에서 살라자르가 등장하는 건가요?
2: 이런 우여곡절 끝에 포르투갈 국민들이 이 왕정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왕정 그만두고 우리도 공화정 한번 만들어보자
1: 예.
2: 라는 움직임이 이제 20세기 초반
1: 1900년대 초반에
2: 그렇죠 1900년대 초반에 예. 슬슬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해요.
1: 예.
2: 근데 그 여기에 결정타가 된 것이 뭐냐면은 포르투갈도 약간 식민지를 건설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 이때가 이제 그 카를로스 1세라는 포르투갈 국왕이 집권기였는데 정말 불쌍한 분이에요. 야, 독일도 칭따오 먹고 영국도 홍콩 먹고 하는데 우리 포르투갈 뭐 없냐?
1: 네.
2: 저 밑에 아직까지 앙골라와 모잠비크는 공식 식민지는 아니었던 상태였거든요.
1: 네네.
2: 이거를 붙여버리자.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에 거대한 포르투갈 식민지를 만들자. 라는 계획을 카를로스 1세가 세워요.
1: 예, 예.
2: 하다가 길거리에서 암살을 당해버립니다.
1: 아, 이거 진짜 혼란스럽네.
2: 예. 카를로스 이제 1세가 길거리에서 암살 당하고 둘째 아들이 잠깐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나라가 소위 이른바 개판이 돼버리거든요.
1: 예, 예.
2: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결국에는 왕정이 1910년에 무너져요.
1: 공화정이 들어서나요?
2: 공화정인데 이 공화정을 주도했던 것은 진보 좌파였어요.
1: 아, 네네.
2: 진보 좌파.
1: 네네.
2: 이들이 봤을 때
1: 네.
2: 왕정과 180도 다른 정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 없고 뭐 국유화 실시하고 다 나눠주고 특히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어요.
1: 어떤 거예요?
2: 아시다시피 그 이 포르투갈은 카톨릭 국가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굉장히 신실한 카톨릭 국가거든요.
1: 예, 예.
2: 카톨릭을 탄압을 한 거예요.
1: 카톨릭을 탄압을 했어요?
2: 네.
1: 오.
2: 그러면서도 예. 경제 발전을 이뤘으면 다행인데
1: 네.
2: 계속 마이너스 성장이요.
1: 아, 경제도 무너지고.
2: 네. 그래서 카를로스 1세가 암살당한 다음에 한 십몇 년 사이에 총리가 서른 번 이상 바뀌어버려요.
1: 십몇 년 동안? 살라자르 언제 나와요? 살라자르.
2: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우리 뭐 진보 세력에게 지금 정권을 줬지만 지금 하는 게 더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지 않냐. 이래서 군부가 등장을 해요.
1: 아.
2: 군부가 안 되겠다.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1: 예, 예.
2: 좋은 말로 하면 혁명이죠. 혁명에서 우리가 바로 잡겠다 해서 1926년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1: 네, 네.
2: 그리고 좌파 정부를 밀어내요.
1: 예.
2: 자, 여기서 이 군인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1: 네.
2: 공화정 정부가 실패한 이유가 경제잖아요.
1: 경제가 무너져서.
2: 경제가 무너져.
1: 예.
2: 그럼 우리가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올해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잘 살려야 된다.
1: 예, 예.
2: 이 판단했어요.
1: 네네.
2: 그러면 우리는 경제 전문가를 데려와 가지고 실권을 주자.
1: 아까 살라자르가 경제학자라 그랬나요?
2: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당시에 포르투갈 최고의 경제 이론학자였던 살라자르 교수를 연락을 한 거예요.
1: 아, 예, 예, 예.
2: 우리가 군인들인데 경제의 기획자도 모른다.
1: 예.
2: 그 대신에 살라자르 교수님, 박사님,
1: 네.
2: 당신이 경제를 잘하니까,
1: 네.
2: 당신이 모든 경제정책을 좀 총괄을 해달라. 라고 해서 경제 실권을 줘버려요.
1: 약간 재무장관 이런 건가?
2: 처음에 재무장관이었어요.
1: 예, 예, 예.
2: 재무장관이에요.
1: 예.
2: 그러다가 1932년도에 살라자르가 이제 그 총리 자리까지 오릅니다.
1: 총리까지요? 예.
2: 32년도부터요?
1: 예.
2: 총리 자리에 오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권력 맛을 본 거예요.
1: 어.
2: 자, 총리가 된 살라자르. 어떤 식으로 국가를 운영했냐?
1: 네.
2: 국민들이 똑똑하면 안 된다.
1: 우민화.
2: 우민화 정도가 아니라 네. 고등교육 자체를 없애버려요.
1: 그 정도라고?
2: 당시에 살라자르 집권 기간에 포르투갈 국민들의 문맹률이 물론 요즘 문맹률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40에서 50%였다니까요.
1: 아, 그래요? 예, 교육을 안 시켰는데 고등교육을.
2: 당시에 또 뭐 하냐면 강요들이 네. 이 포르투갈을 그래도 유럽에서 네. B급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공업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공업 정책을 펼쳐야 된다.
1: 산업화를 좀 하자.
2: 산업화를 좀 하자. 했더니 경제학과 출신이었던 살라자르가 공업 노노노노.
1: 그럼요.
2: 잘 살아보세. 농업으로 가야 된다.
1: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2: 의도적으로요.
1: 예.
2: 여기에서 이제 국민들이 약간 반발을 할 거 아니에요.
1: 근데 그게 지금 독재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2: 독재 정권이죠.
1: 아, 그래요? 뭐 일당 독재 이런 건가요?
2: 그렇죠. 그때부터 68년도까지 한 사람이 쭉 권력을 잡아요, 살라자르가.
1: 예, 예, 예.
2: 국민들의 이런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3F 정책을 실시합니다.
1: 아, 우리 3S 아니고 3F?
2: 3F는
1: 예.
2: 뭐냐?
1: 예.
2: 첫 번째가 파도.
1: 파도? 파도?
2: I'm your 파도가 아니라
1: 예, 예, 예.
2: 파도가 네. 포르투갈의 경기 민요 같은 국민 민요예요. 파도가 그 페이트와 같은 어원이거든요.
1: 운명.
2: 운명.
1: 네.
2: 그래서 보통 그 포르투갈 서민들과 민중들의 애환과 뭐 서러움 이런 걸 그리는 진짜 트로트?
1: 아, 포르투갈 트로트다.
2: 포르투갈 트로트. 그러니까 파두를 부르면서 그냥 노래나 부르십시오.
1: 밤 깊은 리스본 종점. 약간 이런 느낌.
2: 갈 곳 없는 리스본 열차.
1: 그런 느낌.
2: 네.
1: 한이 서려 있는.
2: 한이 서려
1: 예,
2: 있는.
1: 예, 예, 예. 그게 파도고. 예.
2: 두 번째가 풋볼.
1: 축구!
2: 축구!
1: 오.
2: 물론 그 이전에도 포르투갈은 축구를 잘했어요.
1: 아, 예, 예, 예.
2: 포르투갈 축구 잘했는데,
1: 네.
2: 이 살라자르가 정책적으로 스포츠를 민 거예요. 우리도 82년도에 프로야구가 탄생했죠.
1: 우리도 3S에 스포츠가 있죠.
2: 스포츠가 있죠.
1: 예, 예, 예.
2: 그래서 살라자르도 풋볼만 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1: 아.
2: 정치에 신경 끄시고,
1: 예.
2: 마지막 F는 파티마.
1: 파티마는 뭐야? 파티마.
2: 파티마는 대구에 있는 병원이기도 하지만.
1: 네네네.
2: 파티마가 그 포르투갈에 있는 조그만 마을 이름입니다.
1: 아 예.
2: 여기에 1917년에 그 1차 대전이 한창 진행될 때
1: 네.
2: 파티마의 기적이라고 해서
1: 예.
2: 알려진 공식적으로 뭐냐면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셨다예요. 세 명의 어린 목동이 있었거든요.
1: 네네.
2: 파티마에
1: 네.
2: 저기 와 보이시죠? 근데 큰 빛이 열리면서
1: 예.
2: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왔대요.
1: 네.
2: 그 저 세 명의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성모 마리아였다.
1: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 때?
2: 그렇죠.
1: 예, 예.
2: 그 세 아이의 왈,
1: 예.
2: 성모 마리아가 내려와가지고 나는 너희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1: 네.
2: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이런 계시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몇 가지 계시를 했다고 해요.
1: 어떤 계시요?
2: 뭐 첫 번째로 무슨 뭐, 알려진 거는 1차 대전이 곧 종전될 거고 2차 대전이 열릴 거고 뭐 이런 것들이요. 논란이 됐던 게 맨 마지막 계시였거든요.
1: 네, 뭐라고
2: 맨 마지막 계시 전에
1: 네.
2: 저 목동들이 가서 알렸을 거 아닙니까?
1: 네.
2: 성모마리아를
1: 봤어요.
2: 성모마리아 나왔어요. 성모마리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기자와 뭐 마을 주민들 뭐 기록에 따르면 3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이 모인 거예요.
1: 그날 애들이 그런 얘기하면 무시하는 법도 무시하는 경우도 많은데.
2: 포르투갈 어린이들은 신뢰가 깊습니다.
1: 예.
2: 어쨌거나 로마 카톨릭이 있어 공식적으로 성모 마리아의 기적이라고 공인을 했습니다.
1: 예.
2: 파티마가 뭐냐면 그래서 포르투갈에서는 카톨릭 종교거든요.
1: 예.
2: 상징이니까.
1: 네네.
2: 성당 나가시고 축구하시고 밤 깊은 리스본 종점 하시고.
1: 파도. 파도.
2: 파도.
1: 예.
2: 이것만 3F를 하시고 국민 여러분 정치는 손 관심 끊으세요.
1: 아, 살라자르의 우민화 정책.
2: 우민화 정책이었습니다.
1: 어떤 좀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군요. 그 3F 중에서 잠깐 풋볼 얘기를 좀 더 해보면.
2: 네.
1: 에우세비우. 저 포르투갈 축구사에서 역대 1황이죠. 예, 에우세비우
2: 네.
1: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에우세비우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포르투갈의 식민지 모잠비크 출생이잖아요.
2: 모잠비크 출생이죠.
1: 예.
2: 이 살라자르의 또 다른 집착이 있었어요. 네네네. 왜냐면 유럽 국가들이

0: 포르투갈 국민들도 다 같이 포르투갈 국민이고 우린 다 같은 포르투갈인들이다.
1: 독립하지 마라.
0: 독립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상징적으로 누굴 데려왔냐.
1: 예, 예.
0: 모잠비크에서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축구에는 엄청난 재능이 있었던 에우제비오를 데리고 온 거죠.
1: 에우제비오의 양력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벤피카에서만 15시즌 뛰면서 440경기 473골 1965년에는 그해 최우수 선수죠. 발롱도르 수상까지 했던 인물이고 특히 66년 월드컵 때 잘했죠.
0: 그렇죠.
1: 예.
0: 발롱도르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백인들이 수상했거든요. 우리 발롱도르가 아시다시피 그 프랑스 풋볼 잡지에서 내는 그 상이잖아요.
1: 예, 예.
0: 그해 전해 가장 잘 뛰었던 개인에게 주는 상이요. 다 유럽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에게 줬거든요. 네. 백인들에게.
1: 네.
0: 최초로 흑인이 발롱도르 상을 탄.
1: 그럼 펠레보다 먼저 탄.
0: 뭐 먼저죠. 그게 65년도였고 66년도에 런던 월드컵.
1: 런던 월드컵인가요? 그게?
0: 그렇죠.
1: 네, 그렇죠.
0: 잉글랜드 월드컵이요.
1: 네, 잉글랜드 월드컵.
0: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포르투갈 최초의 월드컵 본선 진출이었어요.
1: 예, 예.
0: 포르투갈이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약체였거든요.
1: 네.
0: 그런데 포르투갈이 본선 나갈 거라고는 꿈에도 못 꿨는데 에우제비오의 맹활약으로 본선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승 후보였던 이탈리아도 꺾고
1: 네.
0: 8강 진출을 해요.
1: 예.
0: 8강 딱 진출했는데
1: 네.
0: 앞에 서 있는 경쟁팀이 누구냐?
1: 누구냐?
0: 네네, 냉면 먹고 하시오.
1: 그렇지, 그때 북한이 아시아 최초로 8강.
0: 아시아 최초 8강 올라왔죠.
1: 그렇죠, 그렇죠. 예.
0: 이 8강에서 북한과 예. 포르투갈이 붙었습니다. 야, 북한 선수 날랐어요, 그때요.
1: 예, 예, 예.
0: 일단, 세 골 먼저 넣어요. 포르투갈 상대로.
1: 네.
0: 빡, 빡, 빡. 난리 납니다. 북한 드디어 이제 네. 올라간다.
1: 네.
0: 했는데, 웬걸, 에우제비오가 교체 투입이 되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네 골을 그냥 넣어버려요.
1: 야.
0: 페널티 두 골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선수가 한 골 더 넣어가지고, 5대 3으로 포르투갈이 이깁니다.
1: 그러네.
0: 물론 결승전에서 못 들어 올라갔지만 3, 4위전에서 소련을 꺾어버리면서 최초로 월드컵 3위까지 올라가요. 다 에우제비오, 유세비오의 힘이었어요.
1: 그건 호날두도 못한 일이죠.
0: 못한 예. 일이죠. 그 유세비오를 살라자르가 어떻게 악용을 했냐.
1: 어떻게 악용합니까?
0: 했냐면 예. 일단은 본국을 데려와요.
1: 네.
0: 데려온 다음에 실력이 뛰어나니까 뭐 주변 그 유러피안 리그에서 다들 스카우트를 할 거잖아요.
1: 네네네.
0: 절대로 못 나가게 합니다. 왜냐면 당신은 유세비오는 내셔널 트레저 국보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떠날 수가 없다 하면서 포르투갈 안에서만 경기를 하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조리돌림을 시킨 거죠.
1: 네네.
0: 그래서 안타까워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그 국외 경기를 뛸 수 있다고 하죠.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정책에 자국의 축구 영웅인 에우세비오를 악용했던 살라자르라는 건데요. 살라자르의 최후가 다소 허무하고 기이하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0: 살라자르의 최후는 각종 엠본부의 서프라이즈 등등에 자주 약간 개그 소재로 쓰입니다.
1: 왜요? 왜요?
0: 1968년도에 그 집권을 하고 있던 그 살라자르가 그 휴가를 갔다가 목욕을 하다가 넘어져서 뇌조증에 뇌를 다쳐요.
1: 예, 예.
0: 그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1: 네.
0: 당시에 이제 그 주치의와 의료진이 뭐라 그랬냐면 못 깨어난다. 그러면 국가 원수 유고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집권당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우리, 유거든 뭐든, 여기서 우리가 이 총리가 물러난다고 하면, 우리가 권력을 야당에게 넘겨줘야 된다.
1: 예.
0: 그래서 뭐 하냐? 일단은, 해임을 시키자. 해임을 시키자. 해임을 시켜요. 시킨 다음에, 다른 총리를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라자르는 무의식 상태로 그 지금 병상이 있고, 새로운 총리를 뽑아요.
1: 그러니까 집권당에서는 권력을 이어가려면
0: 이어가려고요?
1: 빨리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0: 그렇죠.
1: 예, 예.
0: 새로운 총리를 임명을 하고 이제 그 뭐야 살라자르는 아예 그냥 뭐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잊혀지게 만들어 버려요.
1: 그럼 병상에 있는 거예요?
0: 병상에 있는 거예요.
1: 예, 예.
0: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1: 예.
0: 근데 살라자르가 깨어나요.
1: 아, 또 깨어났어.
0: 깨어나. 자기 이미 해임 당했어 지금요.
1: 해임 당한 거죠.
0: 해임 당했어.
1: 예.
0: 깨어난 다음에.
1: 예.
0: 한 마디 첫 마디가 이거였대요.
1: 뭐라고요?
0: 내가 며칠 동안 내 혼수 상태였냐?
1: 아 기억을 못하는구나.
0: 얼마 동안입니다. 이때까지 밀린 서류 다 갖고 와.
1: 아 자기가 아직도 지금 집권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0: 내가 다 서명이 된다고.
1: 아 근데 깨자마자 결제 그거 하겠다는 거는 대단하다.
0: 대단한 거죠.
1: 예.
0: 하여간 다 갖고 오라고.
1: 다 갖고 와.
0: 그리고 밀린 신문 다 갖고 와.
1: 밀린 신문?
0: 이게 예. 난리 난 거야.
1: 예.
0: 새 총리 취임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신문 있을 거 아니야.
1: 예. 그렇죠. 다시 쓰러져요 그거 보면.

0: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측근들이 아 트루먼 쇼를 만듭니다.
1: 어?
0: 신문을 따로 찍어요. 아. 살라자르 총리 깨어났습니다. 국 포르투갈 만세 뭐 이런 거야.
1: 아, 진짜로?
0: 진짜로 이거를 다시 한 장만 만들어서 네. 총리 여기 신문입니다. 아 국민들이 나의 깨어남을 축하하는구나.
1: 아 진짜로 이게 실화라고요?
0: TV 드라마 TV 틀어요.
1: 어, 예.
0: 옆에 방송실에 쓰는 거요.
1: 아 진짜로? 어, 예. 결제 서류는?
0: 결제 서류는 그냥 네. 가짜예요.
1: 아무거나 갖다 주고?
0: 아무거나 갖다 주고 사인하죠. 나오는 길에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요.
1: 어쨌든 이미 뭐 내려온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신경 써줄 필요가 있나?
0: 아 왜냐면 이 사람이 진짜 네. 이 모든 트루먼 쇼를 알아버리면 네. 어떤 지금 거의 32년부터 철권 통치라든 통치자인
1: 그럼 또 혼란이 올 수가 있겠네요.
0: 아 그럼요.
1: 예.
0: 아 그래가지고 네. 거의 트루먼 쇼의 실사판을 찍다가
1: 아, 진짜, 예.
0: 찍다가 네. 그 이제 자연사를 해요.
1: 예. 아 찍다가 그 자연사를 해요?
0: 네, 병상에 죽습니다.
1: 그럼 죽을 때까지 자기는
0: 몰라요.
1: 집권한 줄 알았겠네요.
0: 죽을 때까지 자기 집권하고 죽는 줄 알아요. 예. 정말로 권력 무상이 뭐냐면 죽었을 당시 진짜 운명했을 당시에 네. 병상에 딱 두 명밖에 없었다고요.
1: 누구요?
0: 쭉 지금까지 나와 함께했던 몇십 년 동안 가사 도우미 한 명이랑 예예. 그다음 주치 딱 두 명.
1: 아
0: 죽기 직전에 거의 유언 같은 유언이 이거였다고 하죠.
1: 뭐라고요?
0: 내가 총리인데 왜 아무도 안 오냐 내 병실에.
1: 아... 가짜 연극에 속고 있었어.
0: 이게 권력이 정말 허무한 거죠.
1: 그렇습니다.
0: 네. 예. 그래서
1: 그러면 살라자르 사후의 포르투갈은 어떻게 됩니까? 독재 정권 끝인가요?
0: 그 살라자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예. 살라자르와 그의 아이들이
1: 예.
0: 그 아이들이 아, 그 똑같이 그 벌을 못 고친다고 그 독재 권력을 이어 나가려고 하다가 문제가 터집니다. 이게 잠깐 지난 시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포르투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식민지였어요. 아프리카의 식민지들이요.
1: 예.
0: 이거 놓쳐버리면 포르투갈은 망한다 해가지고 거의 한 15년, 20년 동안 계속 뭐라고 할까 병력을 보내요.
1: 아, 예.
0: 독립군들도 있었겠지 그 나라에.
1: 네, 네.
0: 그랬더니 젊은 장교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죽어야 되냐.
1: 네, 네.
0: 안 되겠다. 아프리카 과감하게 포기하고 우리 포르투갈 안에서는 잘 살자. 라고 하면서 젊은 장교들이 이른바 카네이션 혁명을 일으키는데
1: 네.
0: 그 혁명은 총을 안 쓰고 총구에 카네이션을 꽂았다고 해서 카네이션 혁명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1: 그렇죠. 카네이션 혁명, 라디오 혁명이라고.
0: 라디오 혁명이요.
1: 네,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무혈 혁명을 일으키고 이것도 약간 그 과도기를 거친 다음에 네. 포르투갈 역사상 최초의 민주 선거를 치러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야. 이 살라자르가 뿌린 그 여러 가지 흔적 때문에
1: 네, 네.
0: 포르투갈은 아직까지
1: 그 후유증이 남아있다.
0: 후유증이 남아있죠. 포르투갈은 아직까지 남유럽의 그냥 휴양지 정도로 남아있다는 거죠.
1: 36년 동안 독재를 했으니까 여파가 아직까지도 남아있겠죠. 예. 썬킴이 생각하는 살라자르는 어떤 독재자였는지 한 줄로 말해달라는데요.
0: 왜 저를 묻어버리려고 하세요?
1: 좀 신선한 요구가 왔네요. 살라자르는 어떤 독재자였나요?
0: 살라자르는 네. 나름대로 네. 자기의,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의 신념이 있었어요. 경제학자다 보니까
1: 네.
0: 이런 식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가면 정말 나라가 잘 살 수 있다.
1: 그리고 집권하고 2차 세계대전도 좀 비교적 잘 넘어간 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포르투갈이.
0: 그게 진짜 네. 신의 한 수였어요.
1: 그러니까
0: 1차 대전 때는 포르투갈이 참전해가지고 나라가 거의 망할 뻔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2차 대전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참전하지 않겠다 해서 히틀러가 전화하면 피하고 살라자르? 살라자르? 갑자기 배가 아파서! 연락 안 받고.
1: 네네.
0: 그래가지고 히틀러, 무솔리니도 미워했고, 히틀러도 미워했어요. 그래서 히틀러는 굉장히 욕까지 했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그게 이유예요.
1: 2차
0: 대전 끝난 다음에도 서방 세계가 그래도 독재를 인정해 준 게 뭐냐면, 반난치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1: 아, 그래서 봐줬다?
0: 네.
1: 아.
0: 그래서 공과 과가 상당히 뚜렷한 지도자였다.
1: 하지만 과의 그 무게감을 우리가
0: 그 과 때문에 솔직히 예. 오늘날의 포르투갈이 약간
1: 경제적으로
0: 저렇게 네. 안타깝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이거죠.
1: 아 예. 포르투갈의 역사는 생소했는데 오늘 독재자 살라자르와 또 축구스타 에우제비우 이야기까지 새로운 걸 또 배웠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이번에 포르투갈과 호날두가 과연 월드컵 우승으로 에우제비오의 업적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지켜보는 것도 재밌겠죠.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메커니즘은 박세익 대표입니다.
2: 안녕하세요. 새롭게 왔어 주영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정복균입니다.
2: 우리는 모두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요. 오늘 초대 손님도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이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3: 네. 이분 도움 많이 주시는데요. 이분이 도움을 어떤 분한테 주시고 싶으냐면은 네.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 원하요?
4: 원하죠. 원하죠.
3: 네, 경제적인 여유와 자유를 좀 알게 해주고 싶다. 이런 분입니다. 예. 네.
4: 이분. 저도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3: 제일.
4: 우리 동학개미의 스승님으로 불리고 계시는 우리 박세익 대표님이십니다.
2: 어서오세요.
5: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 안녕하세요.
2: 사실 뭐, 우리 박세익 대표님은 저보다 범균 형제가 더 많이 보고 싶어 했던.
7: 주력도자.
4: 네. 여의도의 현인. 갓세익. 제 알고리즘계의 유재석. 네. 아. 너무너무 설렜습니다.
2: 네. 아, 잠깐만. 왜 본인이 그 설레었고. 네. 왜 알고리즘에 우리 대표님이 영상이 많이 뜨는지 좀, 본인이 왜 그런 거예요?
4: 저도 이제 주식을. 예. 하고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개미로서. 예. 또 항상 열심히 예. 활동하는데 저희 개미들의. 네. 등대 같은 분이세요. 네. 주식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너튜브를 키시면
2: 이분의 영상이 다
4: 매일 나오신다 보시면 돼요.
2: 아, 그러시군요.
4: 짧게 길게 뭐 다 나옵니다.
3: 아, 채널을 갖고 계신 거예요?
7: 아, 채널은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채널도 있긴 합니다.
2: 예예. 예.
7: 예, 근데 그 채널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2: 예예. 예. 예,
7: 다른 여러 경제 유튜브에서
2: 경제 TV에서 네. 예, 이제 한, 뭐 시장에 대해서 네. 분석도 하시고 네.
4: 다 나오신다 보면
2: 돼요. 네. 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동학개미의 스승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셨을까요?
7: 그게 제가 동학개미의 스승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때 네. 심각하게 제가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2: 네, 네.
7: 하필이면 제 나이 50대 동학개미의 스승이 됐더라고요.
2: 네, 네.
7: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 그 말에 그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있지만 네, 네. 나이 50이면 하늘의 뜻을 안다 해서 네, 네. 지천명이라는 말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50을 지천명이라고 하는데 왜 나는 동학개미 스승이 됐을까?
2: 예.
7: 네, 거기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소명을 주셨구나.
2: 네. 네,
7: 좀 그런 걸 느끼게 됐고요.
2: 예.
7: 동학개미 스승이라는 닉네임이 붙은 게 바로 2020년 코로나 직후였었습니다.
2: 예.
7: 우리나라 뭐 우리 범균 씨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예.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살 때는 선수들은요, 예.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2: 예.
7: 내가 뭔가 사야 되겠다고 하면 가서 그냥 바로 얼마예요? 15억 5천? 아, 그냥 살게요 하면서 사잖아요. 부동산 잘하시는 분들.
2: 예,
7: 근데 약간 소심한 분들은 대부분 지난주에 10억 보고 왔는데 15억 5천이면 10억 되면 연락 주세요.
2: 아. 네, 네,
7: 그런 것처럼 네, 주식도 네. 마찬가지예요.
2: 네.
7: 밑에다가 걸어놓거든요.
2: 네. 네.
7: 시장이 올라갈 때 막 쫓아사지를 않고 예. 이제 걸어놓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항상 떨어질 때만 주식을 살 수 있게 돼요.
2: 아, 그러네요.
7: 네. 네. 그래서 네네네. 많은 분들이 왜 제가 사면 떨어지고 아. 제가 팔면 올라가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떨어지면 사게끔 밑에 걸어놨으니까.
2: 예.
7: 근데 코로나 때 주식이 폭락했잖아요.
2: 네.
7: 폭락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 분들이 그때 당시에 한 30조를 산 거예요. 왜냐하면 2,100, 2,200 하던 코스피가 1,430까지 빠지는데 두 달도 안 걸렸거든요. 네. 외국인이 거의 융단 폭격을 했었죠. 네. 그 주식을 밑에 갖다가 걸어놨는데 마구마구 사지니까.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경제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 분들이 나와서 야 이거 잘못하면 경제가 망가지면서 1,400이 아니라 1,100 갈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딱 그걸 보는 순간 아 아닌데 네,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 이제 제가 방송국 MTN 한국경제 TV 예.
2: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7: 네, 일부러 연락해서 예. 아 지금 여기서 1,100 가는 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우리나라의 우량한 기업들의 주식을 헐값에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2019년 코로나 위기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경제 주권을 회복하는 기회다라고 했고요. 경제 주권은 언제 잃었느냐? 우리가 IMF 때.
2: 그렇죠.
7: 네, IMF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20%였다가 40%가 됩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50%가 되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었으면 뭐 100배 났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네. 그 지분의 절반이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거죠.
2: 그렇죠.
7: 그런데 우리가 언제 뺏겼느냐? IMF 때. 우리가 잘 몰랐으니까. 금융을 잘 몰랐으니까. 근데 코로나라는 게 우리가 그 우량한 주식을 완전히 헐값에 사는 거예요. 예. 뭐 PBR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순자산 대비해서 거의 45%나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던 게 코로나 대폭락이었기 때문에 제가 방송 나와서 얘기했던 거는 잘 사셨다는 거죠. 개인분들 막 사셨는데 얼마나 걱정이겠어요. 예. 최근에도 뭐 삼성전자나 뭐 주식 샀는데 계속 빠지니까 엄청 작년에 걱정되셨잖아요.
4: 네네. 지금도 매일 하고 삽니다.
3: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하도 많이 나오시길래 예. 섭외를 받아서 나온 건 줄 알았더니 스스로 굳이 이거를 알리러 예. 막 방송국에 가셔서 알리시고 이런 거네요, 그러면은.
7: 그때 당시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이 폭락하면요. 강세론자가 싹 사라지고 전부터 이제 비관론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2: 그렇죠. 네,
7: 언론에서도 아니 저 사람은 뭐 낙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 더 비관적인 얘기를 해야 시청률이 높아지거든요.
2: 그죠. 아 그래요?
7: 예, 네, 조회수가 높아지고.
2: 아 그래요?
7: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디어에서는 더 자극적인 얘기, 더 공포스러운 얘기를 하는 사람을 자꾸만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4: 누르게 돼요.
3: 아 진짜?
2: 그래요? 왜냐면 비건적인 얘기를 해요?
4: 내 돈이 여기까지만이라도 그럼 다행이다라고 본전 생각을 하거든요.
2: 사람이 원래 더 긍정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점집 찾아가는 사람들도 좋은 질문. 잘 될 거야 뭐 이런 얘기 들으러 가는 거 아닌가요? 보통 사람들이?
7: 네,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네네. 우리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본능은 네. 위험이 생겼을 때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DNA에 심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달리기도 안 빠른데 위험이 생기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홍수가 생기면 도망가야 되고 불이 나면 도망가야 되고 그 DNA 때문에 우리가 공포스러운 얘기에 더 예민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더 찾아보게 되고.
2: 맞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자면 보험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인간이 가진 공포와 두려움을 이용한
7: 맞습니다.
2: 사업이기 때문에 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인터뷰 보니까 우리 대표님은 이 자본시장의 이 모든 메커니즘도 하나님이 주신 메커니즘이다라고 고백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맞습니다. 영감일 텐데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해? 시간이 나고 게스트 중에 이렇게 좋아해서 처음
3: 봤어요.
2: 그리고 방송 들어가기 전에 뭘 이렇게 질문도 하고 뭘 자꾸 얘기 정말 말 많이 해. 보통 이정수 씨가 보통 게스트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네. 범규 씨가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4: 아 오늘은 네. 거의 저를 위한 특집입니다. 네.
2: 제가 볼 때 녹화 끝나고 바로 갔어요. 네. 붙잡으면 뭐 질문이 많아질 것 같아요. 어릴 시절부터 교회는 다니셨던 거고요.
7: 어릴 때 제가 삼형제의 둘째인데요.
2: 네.
7: 희한하게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도 그 신앙생활을 하시지는 않으신데 네. 그때 저만 교회를 보내셨어요.
2: 오. 네,
7: 제가 어릴 때 이제 부산 온천동이라고 살았었는데 지금도 그 미남 노탈이라고 거기 보면 동네 제일 침례 교회가 있습니다.
2: 네.
7: 어릴 때 그 동네 제일 침례 교회를 다녔었어요.
2: 예.
7: 그런데 뭐 신앙심이나 어떤 그런 종교인으로서의 그런 뭐 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까
2: 예.
7: 뭐 중학교 때는 또 다른 그냥 학교 다니다가 근데 희한하게도 고등학교를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동네 고등학교라든지 뭐 내성 고등학교 뭐 이런 데가 배정이 되는데 저희 사는 데 동네랑 좀 멀리 떨어진 연산동에 있는 분일 고등학교라는 데가 배정이 된 거예요.
2: 네. 네.
7: 그러면서 또 분일 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네, 아침마다 이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2: 미션스쿨이요?
7: 네, 미션스쿨이요.
2: 아, 분일이니까
7: 예. 예, 하나님의 얼굴.
2: 예, 예.
7: 그런데 아이러니 한 거는 학교 다니면서 오히려 기독교를 더 증오하게 됐었죠.
2: 왜요?
7: 왜냐하면 그 친구 영화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잡고 볼때기 잡고
3: 너 아버지 뭐 하시노
7: 하고 막 때리잖아요. 좀 전에도 오늘 희한하게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밥을 먹고 왔는데 오늘도 또 선생님한테 맞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3: 아, 크리스천 학교인데. 네.
2: 아니 그건 뭐 어쩔 수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4: 그때 뭐 시대 분위기가.
2: 그럼 그 안 때리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7: 그래서 그때 시대 분위기가.
2: 그렇죠.
7: 그때는 뭐 정말 손지검이나
2: 아, 그럼요. 저희 지각만 해도 맞았는데요.
7: 그러니까요. 네. 오늘도 지각 30초 때문에 한 30대 맞았다는 그쵸? 친구가
2: 그럼요.
7: 네,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는 마음 자체가 좀 반항심이 많은 그런 나이인데 선생님들이 되게 위선적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더 기독교를 증오하게 되고 뭐 그랬었었죠.
2: 예.
7: 예. 그랬다.
2: 그 거기서 미션스쿨은 보통 성경에 대한 공부도 하죠, 성경에.
7: 예.
2: 좀 성경이 좀 와닿던가요, 말씀이 그 당시에?
7: 의심이 너무 많았었죠, 저는.
2: 네.
7: 예,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파도에 잠잠해져라.
2: 네.
7: 그런 얘기들은 정말 뭐 당군 신앙처럼 와닿았으니까 믿지를 못했었고요. 그게 믿게 된 계기가 있기는 있었거든요.
2: 예.
7: 그게 얼마 전이었습니다.
2: 아, 얼마 전까지 계속 의심하셨어요?
7: 네. 7년.
2: 아, 정말요?
7: 네.
2: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7: 네.
2: 계속 의심을 갖고 있었어요?
7: 네, 교회를 또 중간에 94년, 5년도에는 제가 유학 준비를 할 때.
2: 예.
7: 또 같이 공부하는 분이, 아, 교회를 가보자 해서.
2: 네.
7: 그때 되게 또 열심히 다녔거든요.
2: 예.
7: 그럼 이제 뭐 버스 안에서도 기도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2: 네,
7: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시고 이런 거를 사실 잘 못 믿고요.
2: 아. 네,
7: 잘 믿음이 우리가 뭐 제가 고등학교 때도 뭐 지구과학이나 과학 이런 거 좋아했지만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아, 좀 이렇게 설명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2: 네,
7: 그런 걸 못 믿었었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나중에 그 믿음이 생기고 봤더니 아, 만류 인력?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치. 거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2: 예.
4: 뭐 계기가.
2: 크리스천들을 볼 때도 조금 시선이 그 말을 믿고 그 말에 온 마음과 열성을 다해서 믿는 사람들을 볼 때도 약간 좀 이상하게 봤겠네요. 교회를 추석하면서도.
7: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못 믿으니까요.
2: 예, 그러니까.
7: 그런 걸 믿는 분들이 좀 이상해 보였는데. 하나 또 이상한 점은 우리 사회의 지성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2: 예.
7: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이상했었어요.
2: 저는 이단 믿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상하거든요. 이단에 빠져서 못 헤어져 나오는 사람들이 또 이상하니까 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7: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존경받는 분들이 다 크리스찬이 많으셔가지고 분명히 내가 뭔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2: 예,
7: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또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하다가 제가 이제 소개를 해서 결혼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2: 네.
7: 그 와이프를 제가 소개했는데 제 친구도 완전히 이제 뭐 크리스찬의 기억자도 안 들어가는 그런 존재였다가 지금은 뭐 엄청나게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 친구가 한 5, 6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2: 예.
7: 연락이 없다가. 그 친구도 이제 저희 업계에 있는 친구긴 했었는데 먹고 사는 게 이제 바빠서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2: 예.
7: 그래 오랜만이야 어떤 일이야 했더니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 보고 그건 내 친구 알지 하면서 그런데 친구가 전화 와서 나쁜 데 가자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가자는 거니까 그런데 제 원칙 중에 하나가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는 원칙이거든요.
2: 주식도 그런 겁니까?
7: 예, 그런 원칙이 되게 중요한 게 맞습니다.
4: 갈까 말까 할 때 가라.
7: 살까 말까 할 건데.
3: 안 되죠.
4: 정반대죠. 갈까 말까 하면 안 가요.
2: 안 가지.
4: 위험해요. 네.
7: 그래서 뭐 나쁜 데 가자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자는데 가자 해가지고 그 전에 교회를 또 다니다가 안 다닌 지 그러고 나서도 한 3, 4년 지났을 때였는데요. 네, 교회를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성질이 엄청 급해요. 네. 뭐, 하남에 있는 교회를 가더니 한 4주 다니더니, 아, 세희가 여기 아닌 것 같아.
2: 생각적으로.
7: 네, 마치 주식하듯이 손절매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북가좌동에 있는 교회를 가고자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를 한 다섯 군데를 한 석 달, 넉 달 동안에 막 돌아다녔어요. 예. 그런 얘기를 또 저희 옆에 있는 형님한테 얘기했더니, 그거 우리 교회에 오라고 하시면서 저희 아들이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네. 축구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네, 네. 그 아들 얘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에 축구 선교단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아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얘기해서 아 미안한데 여기 이 형님 다니는 교회에 축구 선교단이 있어서 네. 아들하고 같이 교회 가기 위해서 네. 내가 여기 좀 갈게 하고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고 예. 그 교회를 꽤 오래 다녔습니다. 예. 꽤 오래 다니는데 다닐 때 이제 거의 한 시간이라는 예배 시간 동안에 예. 목사님 말씀도 듣고 처음에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다녔냐면요. 예. 저희 주식 바닥이 돈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예. 영혼이 타락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돈을 다루니까 예. 돈을 쫓으면 아무래도 그죠. 근데 맨날 하는 일이 이 주식을 사면 수익이 나냐 안 나냐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영혼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예. 사람을 만날 때도 기준이 내가 저 사람만 만나면 돈이 되냐 안 되냐.
2: 그렇죠.
7: 그렇죠.
2: 네.
7: 네. 그럴 수가 있거든요.
2: 그러네요.
7: 그래서 제 재테크 스승 되는 형님이 저한테 제가 펀드 매니저가 됐을 때 이 업계는 그렇게 영혼이 타락하기 쉬우니까 네. 너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당부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성경 말씀 들으면 그나마 네네.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 어릴 때는 더운 물이 안 나왔잖아요. 예. 집에. 그래서 일주일마다 목욕탕 가서 목욕하지 예,
2: 맞아요,
7: 않았어요.
2: 맞아요. 매주 썬데이마다 가서.
7: 예. 예, 맞아요. 목욕탕 그걸 일주일마다 가서 예. 그때 이제 머리 감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타락하기 쉬운 이 마음을 교회에서 그래도 영혼을 목욕한다는 마음으로 갔어요. 네네. 저희는 그때 당시 이제 장외 기업이나 이렇게 아직 상장되어 있지 않는 기업들 네, 네. 또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그 상장되어 있지 않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보다는 규모도 작고 네. 좀 불안하죠.
2: 그죠.
7: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좋아 보이는 회사라서 투자를 저희 회사에서도 투자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회사가, 야, 이게, 괜찮은 회사가 아닌 거예요. 네. 네. 보니까 적자도 뭐 계속 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갔는데도 믿었던 어떤 그런 경영 능력이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막 책임감, 그렇죠. 괜히 내가 이거 투자하라고 해서 우리 회사에 또 손실을 끼치는 게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그 회사 관련해 가지고 거의 한 6개월 동안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회사 일은 그 고객 자금 운영은 운영대로 하고 또 그 부분을 챙기다 보니까 거의 뭐 새벽 1시, 2시에 들어오고 늦게 잤는데도 막 새벽에 잠이 깨는 거예요.
2: 그렇죠,
7: 그때
2: 그렇죠.
7: 불면증이 이런 그렇겠죠. 게 불면증이구나. 저는 되게 아침잠도 많거든요. 저는 제가 한 3시간 자고 그렇게 잠 깨는 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봤었는데 뭔가를 뭐 저 나름대로 용을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회사를 어떻게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도 만나보고 비즈니스도 어떻게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길래 나중에 정말 지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거의 다 포기했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는 데까지 하다가 교회를 가서 오늘은 어떤 말씀인가 하고 딱 갔는데 그날 목사님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딱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설교의 제목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딱 제목을 보는 순간 해결되는구나라고 딱 느낌이 왔었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그러면서 그날 아마 예배 보고 나오면서 저희 집사님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뭐 이제 힘든 부분이 아마 해결되는 것 같다. 해결되는 것 같다 했고 실제로 그 해결이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해결이 됐는데요. 누가 해결을 해줬나 보더니 인천 중앙교회 다니시는 분이 나타나서 네.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네.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 제가 더더욱 이제 확실히 하나님은 제 기도를 다 듣고 계시구나. 네, 그런 걸 체험하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뭐 저희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거의 잘 안 하는데 네. 저희 아들이 이제 대학 갈 때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뭐 저희 집사람도 막 노심초사하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대학에 가서 예,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하나님이 점지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3: 점지를
4: 기도를
3: 아 용어야 뭐 점지 용어가 뭐 잘못했나
4: 네. 기도랑 용어가 좀 안 맞긴 하네.
7: 아 그런가요? 네. 점지라는 말은 제가 처음 이렇게 네. 한 것 같은데
2: 보내주세요 그죠? 네. 네. 그럼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겼으니까 네. 말 그대로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네. 뭐 많은 변화가 있었겠네요. 내 생활이나 내 표정도 달라졌을 것이고 일을 네.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을 것이고 네. 세상의 가치도 좀 달라지게 되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7: 그게 큰 변화가 있긴 있었습니다. 네. 어릴 때는 좀 착한 얼굴이었다가
2: 지금도 착하신데
7: 고등학교 때 이 반항기를 겪다 보니까 저희 돌아가신 작은 할머니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좀 신앙생활을 다시 막 시작했었던 93년, 4년, 5년. 그때 제 얼굴을 보시더니, 네 얼굴이 돌아왔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방황하고 막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요즘은 마음이 굉장히 이제 편안해진 게, 이 세상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놓으신 섭리라는 것도 알고, 우리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사람 관계잖아요.
3: 그렇죠.
7: 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었잖아요. 내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했을 때 일곱 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일곱 번에 일흔 번. 일곱 번에 일흔 번 계산해보니까 490번이면 네네. 그냥 계속 용서하라는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로버트 엑슬러드라는 교수의 책에 보면 The Evolution of Cooperation이라고 해가지고 그 협력의 진화라는 책이 있거든요.
2: 네.
7: 협력의 진화에서 희한한 걸 그걸 증명을 하셨더라고요. 착한 사람이 잘 살게 된다라는 거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더라고요. 그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착하게 살면 뭔가 손해보고 항상 이용당하고 피해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책에서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비즈니스를 했다가 이 나쁜 사람이 배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착한 사람이 능력자일 경우에 다음에 이 사람하고 비즈니스 안 하겠죠. 그래서 이 사회는 착한 사람과 착한 사람이 신뢰가 형성이 되면서 발전을 한다고 돼 있고요. 나쁜 사람은 어떻게든 처음에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만 신뢰를 잃으면서 계속 배제당한다는 거죠. 네, 그런 걸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메커니즘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내 형제를 용서해라 그런 것 자체가 우리를 그게 오히려 네가 희생해가 아니라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협력의 메커니즘을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죠.
2: 네네.
3: 하나님의 메커니즘 자체를 지금 지금 그거 들으러 왔거든요. 그 주식 메커니즘 들으러 왔는데
2: 선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3: 그 얘기가 아니라 착하게 살고 어떤 조건을 바라지 말고 진짜 이제 전적으로 사랑을 하면 그 이후에 부가적으로 따라온다 이런 얘기인데 괜찮겠어요?
4: 잘 듣고 있잖아요. 잘 듣고 있습니다. 예.
3: 와 이거는 정말 그래서 코로나 때 그렇게 막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려주고 이렇게 하라고 또 그것도 메커니즘이네요. 하나님 메커니즘.
7: 그래서 우리 사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봉사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3: 네.
7: 근데 아니 자기 개인적인 생활을 빼서 시간을 빼서 그렇게 봉사를 하고 하면 뭔가 희생당하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봐지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서 훨씬 봉사나 기부나 이런 걸 많이 하는 분들이 더 잘 살았구나를 알게 되고요. 우리가 사람한테 이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변에 이제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나 쟤 때문에 회사 가기 싫어 막 이런 거. 그렇게 내가 뭔가 그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고 저 사람 내가 응징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약간 좀 정의의 사도 이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뭐,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막 그런 게 있었었는데, 아, 불의를 보고도 참고 있어도, 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세상은, 그런 불안당들이 못 살게 돼 있어요. 아, 벌을 받게 돼 있고. 그래서 굳이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반드시 저 사람 혼내줘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2: 근데 불안당들이 대체로 잘 살아요.
7: 잘 사는 것은
2: 보이는데 일단 잘 살아요. 일단 그리고 뭐 다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맨날 당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런 분들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복수를 하고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복수는 주의 것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운전하다가도 이 화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내 마음을 기억하셨다가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길지 뭐 나중에 연락도 안 하겠지만 뭐 그렇게 마음 먹는 게 전 편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바라보는 게
3: 맞아.
2: 복수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안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 그게 또 하나님의 메커니즘이긴 한 것 같아요. 주식이란 거를 이렇게 전문가신데 하나님의 메커니즘을 사랑으로 딱 결론을 내시니까 뭔가 주식이 더 말랑말랑하게 느껴지고 그 메커니즘대로 하면은 우리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식으로 이렇게 성공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자신감도 조금 생겼습니다.
7: 네. 제가 뭐 우리가 주식 투자?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들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경제적 자유를 얻음으로써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영적 자유를 얻는 게 최종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자,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면 뭐 하실 건데요? 한 500억 보셨다고 보자고요?
3: 500억?
7: 뭐 500억도 필요 없죠, 사실은.
4: 표정이 확 피네요. 표정이 확 피네요.
2: 상상만 해도 좋잖아요.
3: 한 번도 안 해봤는데.
2: 상상만 해도 좋잖아요.
7: 경제적 자유를 이제 후대까지 누릴 수 있을 정도로 벌었어요. 그럼 뭐 하실 건데요?
2: 뭘까요?
3: 저는 그냥 살던 대로 살 것 같은데.
2: 그렇지, 뭐 보통 뭐. 새롭게 해서 그만둘 거예요?
3: 이거 안 그만두죠.
7: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 드려요. 돈 벌어서, 그냥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돈 벌어서 뭐 할 건데요. 이까지는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제가 세계여행 다니는 게 꿈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세계여행 다니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아, 내가 일하는 거 이제 다 때려치우고, 정말 봉사활동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많아요.
2: 많겠죠.
7: 많은데, 그게,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나서, 그러면 뭘 얻으려고 했나라고 보면, 시간을 얻는 거예요. 결국은 시간을 얻으려고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은 뭐 우리한테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황금, 소금,
2: 지금이잖아요.
7: 그래서 저는 이 소중한 시간에 막 단타치기 하면서 투기적이 매매하면서 내 영혼이 피팍해지고 이 아까운 시간을 소비하면서 막 투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하냐는 거죠.
2: 그렇죠.
7: 시간을 얻으려고 투자를 하는 건데 목적 없이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2: 확실히 인간은 주식이든 또 최근에 막 살인사건까지 이어졌던 코인이든 뭐 보험이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과 염려라는 것을 이용해서 나의 두려움이 도저히 두려워서 살 수가 없으니 빨리 뭔가 부호를 축적해야 될 것 같고 또 더 하나는 또 저희 주변에도 보면 남들이 다 사는데 너는 왜 안 사? 10배라니까? 20배라니까? 뭐 이런 얘기에 나만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또 두려움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결국은 맞습니다. 또 손해를 보고 결국 결론은 다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이 많은 그 걱정, 근심을 더 안고 사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올바른 투자, 편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 인생을 건다면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기 때문에
7: 맞습니다.
2: 정말 건강하고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기업에 내가 주주로서 참여해서 이 기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팔짱 끼고 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두려움에서의 자유 아니겠어요?
7: 맞습니다.
2: 그러니까 경제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이 두려움에서의 자유를 진정으로 누려야 올바른 투자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결국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한 믿음이거든요.
7: 네네.
2: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에게 아뢸 것을 아뢰라고 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7: 네.
2: 팔짱 끼고 네. 어느 한 기업에 투자를 하시고 거기 잘 되기를 또 기업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동학개미스로서 네. 많은 사람들의 더 좋은 정보를 주시는 훌륭한 리더가 되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회 가지고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1: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까지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보다 먼저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닥다리를 타고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했던 야곱의 인생, 하나님께서 침범에 들어오셨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우리 인생을 침범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친히 사닥다리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우리 앞에 전개해 놓으셨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인생을 연극에 비유하며 말합니다. 온 세상은 무대이며 모든 남자와 여자는 배우일 뿐이다. 그들에게는 각각 들어오는 문이 있고 나가는 문이 있으며 각 사람은 자기 인생 가운데 여러 배역을 맡아가며 살아간다. 상당히 뛰어난 인생에 대한 관찰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역할을, 다양한 배역을 맡고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 우리 인생 무대의 총감독은 왕 중의 왕,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들어오라 하면 들어오고 이 역을 맡으라 하면 그 역할을 맡아 열심히 우리가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각기 다른 배역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당신의 계획을 계시하시며 알려주시며 즉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무소부지하심을 보여주시며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선포하라고 배역을 맡기시는 장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우리를 찾아오실 때 돌 베개가 예배의 제단으로 바뀌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도망자가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도망자가 순례자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면 또한 찾아오셨거니와 이제 그러기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바로 그 자리가 지성소로 바뀌는 기적이 이미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에, 여러분 앉아계신 그 자리에 계시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에, 여기가 지성소요, 제가 지성소요, 여러분들이 다 지성소, the holy of holies입니다. 본문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첫 번째 16절에 야곱의 각성이 있습니다. 야곱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자다가 꿈 사닥다리를 경험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지금까지 몰랐노라. 여호와께서 과연 이 광야에 아무도 없는 광야,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도 어머니도 계시지 않는 홀로 있는 이 베델 지역, 루스 지역, 나 혼자였는 줄 알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의 방문이죠. 들판에서 잠을 청하면서 야곱은 과연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그 사기꾼이 하나님께서 과연 내 인생에 관심이 있으실까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냥 그는 두려웠고 앞이 캄캄했고 조마조마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런 고백이 야곱에게는 없었습니다. 나의 도움이 과연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이 찬송이 야곱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를 주권적인 사랑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침범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심을 야곱에게 깨우쳐 주심, 알게 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야곱의 각성입니다. 이제 이에 두려워하여 야곱이 이르기를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천국으로 가는 문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자기의 과거가 있으니까는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죠. 지금도 생생한 죄가 그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고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한편으로 감사한 경외감이 그의 마음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두렵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요 헌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게 18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지고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야곱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가 들고 자던 그 돌, 그러나 그 돌 베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부으며 그거 통해 하나님께 자기의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의 제단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개 돌이 제단 돌로 바뀌는 사건, 두 돌의 이야기입니다. 19절에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원래 여기는 루스였는데 베델 이미 이 지역에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자기 아버지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주님께 명령대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며 그 이삭을 구하시고 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했듯이 여기 야곱은 이 자리를 벳엘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명명합니다. 왜요? 거기에 과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두 개 정도의 교훈을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무소부재 이게 오늘 이 본문의 가장 두드러진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소부재 때문에 모든 우주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 때문에 돌덩어리가 베개돌로 사용했던 그 돌덩어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으로 바뀔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여호와를 모르던 사람들은 소위 신들이 복수죠. 신들이 일정한 땅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던 버지니아 담당하는 신 하나 있고 LA 쪽에 담당하는 신 하나 있고 서울 경기 지역 담당하는 신 하나 있고 저기 제주도 담당하는 신 하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기억하세요. 엘리사를 찾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나병 치료를 받은 나아만 돌아갈 때 뭐라고 부탁합니까? 내가 내 땅 아람에 가서도 여호와를 예배 드리기 원하니까 뭐요? 나에게 노새 두 마리에 실을 수 있는 이스라엘 땅에 흙을 달라고 부탁해서 그 흙을 가지고 갑니다. 자기 아람 땅에 가서도 이스라엘 흙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의 아직 많이 배워야 될 그의 신학이 그의 신학이 반영된 모습입니다. 요 땅에 속한 신들을 염두에 두고 있던 사람들 야곱도 여기서 그리 멀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자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아,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거를 내가 몰랐다 그럽니다. 각성입니다. 그는 예배 드렸습니다. 자기 조부, 자기 아버지가 살던 그 땅이 아니고 여기 루스 지역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깨우쳐주시는 이 각성을 통해 야곱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배우는 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과는 달리 자존하시는 하나님, self-existing 하나님,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입니다. 때로는 실상 조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힐데버트 오브 라바딘이라는 분이 한 글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아주 멋진 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아래에, 모든 것 밖에 계신다. 모든 것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갇혀 계시지는 않는다. 모든 것 밖에 계시지만 배제되시지는 않는다. 모든 것 위에 계시지만 누가 하나님을 높이 올려놓을 필요는 없다. 모든 것 아래에 계시지만 그러나 짓눌려 계시지는 않는다. 모든 것을 이끄시며 전적으로 그 위에, 모든 것을 지탱시키시며 전적으로 그 아래에, 모든 것을 채우시며 전적으로 그 안에 계시는 분.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아주 잘 묘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의 기저이십니다. 마치 물고기에게 바다가 있는 것처럼, 마치 새들에게 공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기저이시며 우리 존재의 환경이시며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배역을 이렇게 맡기시며 아,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시편 139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거기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곳에 가둘 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대개로 사용됐던 아무 의미 없는 그 돌덩어리 하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제단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는 특정한 건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분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적으로 완전히 틀린 얘기인 건 이미 다 아시고 계실 줄로 압니다.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예배당이라 부르는 것은 예배의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파크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집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길거리에서 카페에서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이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야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그 앞에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기에 어디에서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자세로 인생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기도가 혹시 집에서 드리는 기도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Please.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배당에서 드리는 기도가 집에서 드리는 기도보다 더 효과가 있고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슨 뜻이 됩니까? 그 기도의 효력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고 장소에 달려있다고 하는 엉뚱한 얘기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예배당이 아닙니다. 이쯤 되면 나만과 비슷한 수준으로 쭉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흙 위에서 예배를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했던 나만의 그 아직 아주 어린 생각. 다윗이 9절에 계속해서 말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정확하게 믿으시면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과 미신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복음과 미신을 섞지 마세요. 불경합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들면 위험해집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 특정한 분위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면서 그 의미를 부여하는 자기가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교만해져요. 내가 이 특정한 이 분위기에 오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하는 엉뚱한 사탄의 꼬임에 푹 빠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초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여기든 저기든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카페에서 인격과 삶을 통해 예배 드리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누가 찬양을 못합니까? 예배당 안에서 누구에게 기도가 어렵겠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누가 거룩한 척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시장에 나가서 우리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이 참된 예배이며 거기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사탄이 교묘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까지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무소부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무소부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소위 평범한 것들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드시는 기적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드러내는 일꾼으로 여기 야곱같이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남은 평생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보여주며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잘 안 보여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그것을 그들이 볼 수 있게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선포하고 드러내주는 것 우리의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우리가 만져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사람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 만져봤어요. 베드로가 만져 같이 음식을 나누고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만 세우게 되어 있었고 예수님 오셔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바의 의미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허무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더 이상 필요 없음을 명쾌하게 알려주시기 위해 당신이 참 성전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성전을 허물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명쾌하게 확증해주며 모든 죄인들이 당신 예수님 통해서 성전인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아무 때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예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걸 어디를 갑니까? 가기는 그냥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죠. 다음 주에 예배당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같이 뭐 예배 드려야 되니까. 네. 내 기분이 그렇다 그러면 집에서 예배 드리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러시기 전에 생각, 내가 왜 지금 예배당 가기 싫어하고 있을까? 고민하신 다음에는 그러면 당연히 또 오시게 될 거예요. 같이 모여 마음을 합하고 목소리를 합하며 찬양 드리며 같이 말씀 나누며 같이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는 이 교회의 아름다움. 이게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0: 팔레스타인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디서든 우리가 모이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들이 모여서 좀 더 큰 성전을 구성하는 거기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뭐라고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We are the temple.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예배가 가능해져요. 아니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한다면 혼자서도 예배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것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일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데 예수님께서 뭐 백불 약값 지불하고 고치신 거 아닙니다. 그냥 고치셔서 말씀으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고치시기 위해서 오늘도 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내던지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아직도 못난 이 모습 주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핏값이 필요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십니까? 일주일에 대번령 예배 드리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했습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여기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가운데 드릴지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가 아름답게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비행기를 타면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요? 지금 지상에서 2000m나 위로 올라왔잖아요, 제가요. 하나님께 2000m나 더 가까이 갔으니까. 하나님께 2000m 더 가까이 가서 거기서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겠지.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아주 무식한 처사입니다. 2000m 상공에서 드리는 2000m 상공에서 드리는 기도하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동굴 카타콤에 숨어서 드리던 기도하고 어떤 기도가 더 효력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엉뚱한 생각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거리는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그 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으며 그분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으며 내가 속삭이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지하동굴 카타콤에서 간절히 기도드렸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며 당신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성소에 살고 있으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가 지성소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성소가 되었으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라고요? 발로 밟는 곳을 지성소로 바꾸는 여러분의 일터에 그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또 소리치지 마시고 서서히 인격을 통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을 섬기며 내가 지금 제가 속된 표현을 가끔 하지만 누구를 막 씹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어디서 씹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내가 범죄하는 그 상황 우리는 어디서 그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무소부재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죄를 마구마구 쳐왔어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무시하며 하나님 보든 말든 까짓거 죄 짓고 말지. 그게 우리의 아픔입니다. 회개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무소부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은혜입니다. 어찌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소멸하시는 불 앞에서 다 불에 타 없어졌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영광스럽게도 감사하게도 내가 밟는 땅마다마다 다 지성소로 바꾸는 사명. 그래서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왜 인생을 삽니까? 뭐 좀 더 먹겠다고요? 뭐 좀 더 입어보겠다고? 뭐 하겠다고? 돈 좀 벌어 어쩌려고? 놓고 갈 건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밟는 땅을 지성소로 바꾸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명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와 우리를 찾아오시면 돌베개가 예배 제단으로 바뀝니다. 도망자가 예배자로 바뀌며 도망자가 순례자로 바뀝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곧 지성소로 바뀌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삼손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훌륭하게 쓰임받았으나 그는 결국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 사사의 또 나시린의 모든 특권을 다 줘버리고 머리가 깎이고 다곤 신당에 가서 뭐예요? 서커스 하고 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삼손의 인생, 어떻게 봐, 샘슨. 삼손의 인생 그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심을 화끈하게 보여주십니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삼손은 양손에 두기둥을 밀어제낌으로 자기도 죽고 거기에 있던 3,000명의 이방인들 다곤 신상을 박살을 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다곤 신상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또 좀 더 바람직한 모델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야곱의, 이 야곱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요셉. 성경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그것을 알았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이 요셉 때문에 덩달아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다른 누가 복을 받는다면,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재미있고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기도 해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누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솔로몬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1: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0: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1: 아, 뭐 역시나 저도 뭐 바쁘게, 네. 아, 핫뜨겁게.
0: 아, 뜨겁게.
1: 네, 뜨거워 잘 지냈습니다.
0: 요즘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아요?
1: 아, 그렇죠. 많이 춥죠. 근데 이 마음에 네. 열정이 가득하니까 뜨거운 것 같아요.
0: 아, 뜨거운 것 같아요. 네.
2: 병원에 가 주세요.
0: 네, 목사님은 되게 지내셨어요?
3: 네, 또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아내하고 맛집을 조금 찾아다니면서 삶의 활력을 조금 네,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아니, 목사님 맨날 옷이 작아진다고 하시면서도 네, 네. 맛집은 빠짐없이 찾아다니세요.
3: 맛집. 아, 자꾸 이게 안 잠겨요.
0: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노크토크 2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키워드부터 만나볼게요. 이슈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오늘의 이슈 키워드는 인공지능입니다. 교수님, 인공지능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2: 아, 일단 우리가 영어부터 시작하죠.
0: 네.
2: AI.
1: AI.
0: AI.
2: AI. 네. AI. 이거 아니고요.
0: 아, 예.
1: AI.
2: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이다. 이런 개념인데요. 이걸 조금 사전적으로 좀 풀어보면 컴퓨터를 통해서 사고나 학습, 이런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이 기계를 통해서 구현하는 기술, 이걸 우리는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네. 사실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SF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네, 네. 인간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그런 로봇의 개념을 생각하신다면 가장 인공지능의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저 역시도 그렇고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 지내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우리 식구들은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신가요?
1: 내비게이션 항상
0: 맞아
1: 그거 없으면 못 찾아가니까
0: 아 그게 진짜 크다.
1: 그러니까 차가 무용지물이더라고요.
0: 맞아
1: 못 찾아가요 저는.
2: 아리아 지니 하이 뭐 오케이 구글 하이 빅스비 뭐 맨날 부르면서 살아요. 남들이 보면 제가 애가 많은 줄 알아요.
0: 대답하잖아요.
2: 그럼요. 네. 괜찮습니다.
1: 그렇게 얘기한 적도 네. 있었어요. 제가 뭐 누구누구야 나 오늘 외로운데 너 오늘 뭐해? 그랬더니 상당히 곤란한 질문입니다. 이런 얘기하던데 네. 그리고 맞아. 너 나랑 사귈래? 그러면 아 사양할게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기계마다 다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심심이 기능.
0: 심심이 맞아요.
3: 아니 뭐 저도 이제 좀 인공지능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논문 쓸 때 원서를 읽어야 되잖아요. 네. 원서 읽는 게 상당히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네. 요즘은 번역 사이트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학습을 해가지고요. 많이 넣을수록 번역도가 높아져요.
2: 정확성이 높아지죠.
3: 네, 정확성이 높아져요. 근데 저희 아내도 동생의 논문을 같이 쓰느라 많이 봤는데 저는 좀 집어넣으면 정확도가 한 70%면요. 저희 안에는 90%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돌리니까 나중에는 웬만한 영어 문장을 넣으면 번역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신세계다.
2: 네. 목사님 제가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제가 그 속에 들어가서 제가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0: 네. 아니 우리 식구들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 주는 편리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교수님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편리함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대신해 주잖아요.
1: 맞아요.
2: 두 번째 다 해주잖아요. 또 빨리 해주잖아요. 그럼 싸잖아.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누구한테 뭐 이런 거 부탁하려 봐요. 돈 들어가요. 남편한테 부탁하려 봐요. 성질이 다요. 아까 속이 뜨끈하다 그랬죠? 그거는 남편에게 뭘 부탁했을 때 잘 안 해주잖아요. 이 안이 터집니다. 이게 다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0: 굉장히 뜨겁네요.
2: 이제 이런 요소들이 인간의 편리를 굉장히 도모해주고요. 그러면서 사실상 인간이 해내야 할 여러 항목들을 굉장히 촉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능력이 과거에는 뭐 어떻게 혹시 두려운 거 아니야? 인간에게 도전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편리하죠.
0: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편리한 점이 투성인데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면서 우려되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가요?
2: 왜 우리가 옛날에 네. 그 전화번호 같은 거 네. 그냥 뭐 이렇게 저장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잘잘잘잘 외웠어요.
0: 외웠어요. 네.
2: 근데 지금은 엄마 아버지 번호도 헷갈려요. 그렇죠. 우리 집은 어떻게 찾아가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전화 뭐 없으면.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그전보다 덜 생각하고 또 덜 움직이고 덜 활용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사실상 인간은 상대적으로 그 능력치를 더 향상시키는데 조금 한계를 더 경험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인공지능하고 노느라고 사람하고의 접촉면이 너무 좁아져요. 심지어 제가 했던 한 연구 파트는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우울증을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실시간으로 이 우울증에 대한 처방까지 내려주는 이런 앱도 개발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이분들이 굳이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고 의사들 뭐 상담사를 찾아갈 필요도 없는 거야. 이 과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심각하면 2차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긴 한데 그만큼 일반적인 부분과 전문적인 영역에서 사람의 접촉면이 줄어든다는 것 이런 면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요새 SF 영화 같은 데 보면 과연 인간은 기계와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허라는 영화 같은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떤 휴대폰에 있는 인공지능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영화거든요. 그게 과연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고요. 우리보다 이런 여러 신체 기능들이 부족할 때 기계를 대체해서 이런 기능들을 활성화하고 굉장히 향상시키는 이런 인간을 우리가 보통 트랜스휴먼이라고 불러요. 인공 뭐 관절을 한다든지 스프린터가 막 빨리 다든다든지 이런 거. 그리고 나서 이거보다 더 발달된 인간의 형태를 우리가 포스트휴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포스트휴먼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뇌가 중요하죠. 그러면 뇌에서 우리의 생각하는 자아, 이성을 쭉 뽑아내. 그래서 USB에 집어넣어요. 이거를 우리가 미리 생각해놓은 가장 적합하다 생각한 그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USB를 딱 꽂아. 그럼 어떻게? 그곳에서 내 몸은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내 인지만 남아가지고 거기서 말 그대로 약간 천국의 개념이랄까요? 그 몸이 정신과 완전히 분리된 형태의 인간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장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몸의 무효화 현상도 나타내고 또 과연 천국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종교적인 이런 여러 또 새로운 의문점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발달이 가져다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또 풀어가야 되고 새롭게 정립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아진 거죠.
0: 현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3: 그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적인 발달이나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옛날에 우리가 복음이 전해질 때도 로마의 어떤 여러 가지 로마가 길을 닫고 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을 때 사실 기독교가 그걸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첫 번째는 이런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다면 저는 네.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제 상상력이지만 선교지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교육을 시키거나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지금은 뭐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있지만 일방적으로 컨텐츠를 보내주잖아요. 그러나 아마 AI가 발달되면 선교사님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쫙 모아가지고 지금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예배에 대한 것이 좀 갈급하다.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다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이분이 좀 우울한 것 같다. 그러면 그분에게 필요한 뭐 우울을 다룰 수 있는 걸 뭔가 제공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굉장히 좀 선교적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어쨌든 그래도 인공지능의 발달에 대한 또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 중심보다는 여러 가지 기계 중심 사회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면에서 기독교가 결국 제시해 줄 것은 윤리성이지 않을까. 어떤 올바른 가치관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인공지능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빅데이터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뭐 제가 볼 때 요즘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어떤 편중된 정보만 누군가에게 이렇게 막 제한적으로 몰아주면 그 사람이 그 정보 속에서 오히려 갇혀 있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요즘 SNS나 이런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다 보면요. 어떤 걸 발견하냐면 이게 AI 때문에 제가 평소에 주로 이렇게 검색했던 상품이나 제가 읽었던 종류의 글들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논조의 글까지 찾아서 올려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글을 올린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이 문체까지 찾아가지고 올려놓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하면 오히려 정보를 차단해가지고 제한해서 위험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면에 있어서 기독교는 이것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제어해 줄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맞습니다. 기독교 역시 세상의 변화를 거스리며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올바른 윤리의식을 가지고 사람됨의 가치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온 씨는 네. 만약 모든 것이 대체 가능한 시대가 온다면 어떨 것 같아요?
1: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오히려 우리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빛이 날 것 같아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도 네. 이 가운데 있는 이 심장, 이 감성을 두드리게 할 수 있는 건 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처럼 상담을 들어주고 힘들었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계가 네, 고객님, 네, 그냥 인생 사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인지해주고, 그 다음에 이 문제로 하여금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들어주고 하잖아요. 기계가 그쵸. 얼마큼 듣겠습니까? 그 깡통이. 그리고.
0: 화 많이 났네.
1: 내가 보수적인 사람이라.
0: 아, 그래요? 네.
1: 우리끼리 좋은 거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도 어때요? 개그맨들. 웃음을 주잖아요. 로봇이 얼마만큼 개그를 해주고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 얼굴만 봐도 어때요? 빵빵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직업들이. 또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또 기도해주고. 기도가 안수한다고 생각, 아니 뭐야, 로봇이 안수한다고.
0: 기도가
1: 안수한다고. 로봇이 안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딱 전해져야 되는데, 영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기도가 안수.
1: 네, 오늘 녹화 재밌습니다. 네. 인공지능처럼.
0: 근데 진짜 인공지능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인간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인간적으로 대하고 정도 없고 그냥 진짜 로봇 그런 느낌? 그래서 저도 무서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모든 걸 지배를 한다면.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건 인간만이 가진 고귀한 존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노력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3: 네, 그렇죠.
0: 네.
3: 그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다워질 수 있다고 봐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발달되어지는데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고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면 그건 정말 인간의 어떤 고귀함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다시 죄성과 악함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공지능도 또 인간의 과학기술도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가장 우리에게 올바르게 필요하게 사용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가장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점은 비인간화 그리고 윤리성 상실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어쨌든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또 잘 컨트롤하고 또 잘 안내해서 과학기술이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람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점점 더 주님의 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매 순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Now, if you don't mind, I'm just going to go exterminate.
1: Sophia.
0: Relax. Then say a joke.
1: Yeah, very funny.
2: Hmm. 이 아이는 죽었다 깨내도 인간보다 똑똑하지만 생명이 못 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 이건 인공지능이 못한 거야. 사랑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아픔을 같이 느끼는 그 세 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인공지능을 올라타서 컨트롤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슨 시대가 와요? 생명화 시대가 온다. 그래서 AI 시대에 진짜로 종교가 시작하는 거다.
3: 그럼 이제 오늘의 사연 만나볼 시간인데요. 매일 씨, 네. 준비되셨나요?
4: 네,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도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제가 벌써 30대 중반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 20대를 돌이켜보면 정말 꿈같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요. 어딜 가든 인기가 많았고 제 주변에는 늘 남자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어장관리는 바로 제 이야기였던 거죠. 언제든 제가 원하는 남자를 만날 수 있었고 그게 그리 대단한 일이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편하고 쉽게 남자를 만나는 게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일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생각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30대 중반이 되고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괜찮은 남자들은 이미 진작에 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아직 미혼인 남성분들의 대부분은 저보다 어린 여성분들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별 볼 일 없던 친구들이 남편과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정말이지 너무 부러워 죽겠습니다. 나는 왜 더 젊고 예쁠 때 결혼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됩니다.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니 결혼은 내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제가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아무리 찾아봐도 주변에 만날 분들이 없다는 게 진짜 현실인가 싶고 점점 더 미래에 대한 불안함만 커져가고 있어요. 노크토크 식구들, 제가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요? 매일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하루빨리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싶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3: 네, 30대 중반이면 저랑 비슷한 또래신데 저희 나이쯤 되면 아무래도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결혼에 관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은 결혼 정년기가 조금 늦어져서 부담감이 좀 덜하긴 하지만 교수님 예전에 몇 살 이상 되면 노처녀라고 불렸나요?
5: 전 일단 이 사연은 우리 오나미 씨가 보낸 줄 알았어요.
3: 저도 제가 보낸 줄 알았어요. 네.
5: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왜 그걸 개인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계속 할까.
3: 인공지능이 보낸 너무.
6: 인공지능이니까. 네. 대체.
5: 이제 문화마다 굉장히 다르죠.
3: 네.
5: 저의 어머니 시절에는 보통 한 20세 전후로 해가지고 결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조금 지나가지고 25 되면은 그때는 다 노처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뭐 1960년대, 70년대는 보니까 평균 신문에 나왔던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3: 네.
5: 한 20세에서 25세 사이 네. 이때가 딱 지나면 요거는 노처녀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80년대 중반 넘어서 평균 혼인 연령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3: 네.
5: 그때 1980년대 평균 혼인 연령 남자가 28.3세, 여자가 25.1세예요. 지금 생각하면 애기 같잖아요.
3: 그쵸, 애기죠.
5: 그죠? 그랬다가 1990년대가 넘어가면 남자는 27.8세, 여자는 24.8세? 약간 떨어졌어요.
3: 떨어졌다.
5: 네, 그랬다가 2010년이 되면 남자가 31.9세로 올라가고요.
3: 오.
5: 여자가 28.9세로 껑충 뜁니다.
3: 오.
5: 그랬다가 지금 2016년에는 남자가 32.8세,
3: 네.
5: 여자는 30.1세.
3: 아.
5: 기본적으로 30세가 다 훌쩍 넘어간 거죠.
3: 네.
5: 지금은 어떠냐? 요새는 이제 한 뭐 서른에 결혼하면 야 너무 빨리 결혼한 거 아니냐?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한 38 정도 되면 아, 이제 좀 결혼 좀 해야 되지 않나.
3: 아.
5: 여성들도 35 좀 넘어가면 이제 아 이때쯤 이제 결혼 정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여성의 가임기의 마지막은 35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의학이나 뭐 과학이 많이 발달하긴 했습니다만 생물학적으로 요 시기는 발달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시기와 실제 임신과 출산의 시기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3: 그 제 주변에도 보면 확실히 늦게 결혼한 분들이 아이를 갖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단지 결혼을 늦게 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긴 하는데 혹시 여기 계신 두 분은 노처녀 노총각 그 시절을 보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5: 저를 보고 얘기하시는 분 제가 그러고
3: 많이 아닌가 이렇게 아니 이렇게 했다가 네. 잠깐만 욕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이렇게
6: 저는 아주 청청하지 네.
3: 그래서 다시 옮겼잖아 네. 선을 네.
6: 청량해서 네. 제가 해당되는데요 저는 결혼을 상당히 늦게 했고 4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이호승 교수님 잘 아시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정말 결혼하기 위해서 30대 초부터 열심히 노력했는데 네. 정말 결혼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정말 한 10년 동안 만난 그 여성의 숫자를 세어보면 한 100명 될 것 같아요, 정말. 아니, 1년에 10명씩 만났다고 치면 오. 10년이니까 제가.
5: 그냥 아는 사람이 다 여자친구는 아니에요.
6: 그렇죠. 가끔씩은 두려울 때가 있어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누가 앉아있을까봐. 만난 분들 중에 또.
5: 하신 것 같은데요?
6: 아무튼, 네. 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때 이제 제가 가졌던 두 가지 감정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 결혼이 늦어지다 보면 결국 열등감이 생겨요. 아, 내가 매력이 없나? 한 사람을 내가 선택하지 못하네. 나 한 사람 좋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서 열등감이 느껴지고, 또 하나는 이제 신앙인이다 보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거죠. 나한테 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변에 친한 선배 목사님들께 꽤 많이 물었어요. 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 사연자와 똑같아요. 저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 선배 목사님 늘 그래서 할 수 있지. 할 거야.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하고 나서 보니 조금 덜 불안해하고 조금 덜 염려하며 살 걸 그리고 그 시간에 주어진 내 삶을 조금 더 즐기면서 근데 이제 너무 결혼이라고 하는 우리가 목적론에 치중하다 보면 삶이 늘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내가 빨리 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만나도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없을까만 보지 이게 조금 더 편안한 만남을 못 갖는 거죠. 그래서 하고 나니까 그런 아쉬움이 또 있더라고요. 조금 더 여유롭게 살 걸.
3: 그렇죠. 저도 연애가 잘 안 될 때면 괜히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게 되더라고요. 진짜 투정을 너무 많이 부렸어요. 저도. 그래도 이제 목사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모님과 이렇게 살고 계시니까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6: 네.
3: 맞아요? 영원히 있었어요, 지금?
6: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있고요.
3: 하나님의 은혜.
5: 사모님이 정말 아름다우세요.
3: 아, 정말요?
5: 굉장히 유능하시고요. 예.
6: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저기 우리 내용하고 조금 해당되는 게 네. 결혼이 늦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안 생겨서 네. 이제 여러 가지 뭐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이 아이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가능한 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 네. 사연의 주인공분은 지금 보고 계시죠? 40대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우리 목사님이 증명하셨잖아요. 지금 저희 방송 시청하고 계신 미혼분들도 모두 힘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오늘의 고민사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봐야 할 텐데 다들 주변에 아직 혼자이신 분들 계신가요? 옆에서 지켜보면 어떤지 궁금해요.
5: 제 친구들 중에는 지금 네. 싱글로 살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오히려 지금은 결혼한 친구들도 물론 꽤 많습니다만 10명의 친구가 있다면 제 친구들 중에는 3명 정도는 지금도 싱글이에요. 한 번도 결혼해보지 않은.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계속 일을 하니까요. 네. 일을 하고 또 전문 영역에 있고 그러면서 또 열심히 뭐 살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 대학교 때 친구들 생각해보면 정말 예뻤던 친구들이에요. 주변에서 왜 이렇게 뒤에 구름과 것도 같은 남자들이 오미를 하는 그래가지고 나도 뒤를 돌아봤는데 나는 없는 뭐 이런 굉장히 인기도 많았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그 모든 남자들의 그런 청혼을 다 이제 미루고 나 일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내오는데 이 부류가 좀 나눠지더라고요. 한 두 명의 친구 이렇게 네 명이 있다면 한 두 명 정도는 그냥 나 지금 괜찮아? 나쁘지 않아? 결혼 뭐 해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둘이 있고요. 네. 나머지 두 친구는 야 지금이라도 어떻게 안 되겠냐.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환경을 가진 남자도 괜찮으니까 결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개인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만났을 때는 그냥 뭐 철없긴 다 똑같더라고요. 저나 지들이나 결혼하나 안 하나. 그러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이 약간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고요. 또 경우에 따라 개인적인 이야기할 때는 오히려 혼자 살면서 본인의 삶을 충분히 누리는 그 친구들이 좀 부럽기도 하고 양자가 다 있는 것 같아요.
4: 여성분들은 혼자 사셔도 되게 예쁘게 자기를 꾸미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데 제 주변에 친한 교회 형들이 있어요. 40살 정도 된 형들도 있고, 그러니까 30 후반도 있어. 그래서 제가 아, 저 형들을 버려야 되나? 내가 결혼을 하려면 왜냐면 끼리끼리 어울리면 안 되니까. 나도 나는 아직 창창한데.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남자 형들은 몸에서 향기가 안 나고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향수를 뿌려도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제가 형 미안한데 충격이야. 왜 충격이냐면. 검정색 정장을 이렇게 딱 멋지게 입었으면은 양말도 색깔별로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3: 그쵸.
4: 근데 약간 거기에다가 회색이랑 줄무늬 쳐져 있는 이상한 양말을 신고 그다음에 넥타이도 삐져나와 있고 코털도 나와 있고 귀에는 약간 뭐 보이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머리에는 약간 감지도 않는 것 같고 떡져 있고 이러면서 와 진짜 우리 남자들은 결혼을 해야 되구나.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네가 혼자 있는 게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내가 너의 동료 배필을 허락하겠다. 왜 하셨겠나. 그걸 이제 알 것 같아요. 형들 너무 안타까워요.
3: 그쵸.
4: 막 향기가 안 나요.
5: 아담이 너무 많구나.
4: 너무 심해요. 다 에덴 동산인 것 같아요. 아, 너무 냄새나고.
3: 냄새나고.
4: 나 이거 같이 다녀야 되나 형들하고.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성호 형 정신 차리란 말이야. 성호 형. 그런데 오늘 사연은 네네. 왠지 남이 선배가 가장 많이 공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대도 비슷하고 네. 실제도 30대 여성분의 사연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30대 여성의 싱글 라이프는 어떤가?
3: 저는 평소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싱글 라이프 제가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드리려면 어디 여행을 가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 다른 사람에게 이제 따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내가 임의로 이렇게 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 그나마 조금 30대 중반이 되면 예전보다 20대 때보다 능력이 그나마 괜찮아지니까 그걸 혼자 다 쓸 수 있다는 그게 장점이 있고
5: 그럼요.
3: 네, 단점이 있다면 집에 갔을 때 불이 꺼져 있고 다른 집은 제가 집에 들어가면서 엘리베이터 내려서 옆집이나 막 이런데 막 소리가 들려요. TV 소리라든지
5: 저는 환청이 들려요.
3: 아니요. 옆집이 이렇게 있는데 다 이제 붙어 있어가지고 새 집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거든요.
4: 너무 붙어 있네.
3: 예, 그러면은 이제 들려요. 들리면 뭐 애기 소리. 또 옆에 옆집도 이제 가족 소리. 그런 거 들으면 아, 나도 이렇게 가족을 이렇게 가정을 하나의 가정을 꾸리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가정을 하나의 가정을 꾸리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꾸리고 싶다.
2: 그때 그 레온 씨와 같이 생긴 AI가 나와서 RTBT 어서 오세요.
1: 너 얼마야?
3: 나는 돈으로 못 삽니다.
1: 이 땅콩. 아니, 땅콩이 아니라 깡통.
3: 땅콩. 땅콩 누구 애칭이야? 어떤 남자 애칭이야?
1: 깡통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깡통이라고 했어.
3: 어떤 남자 애칭이야?
1: 땅콩 아니야? 네,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은 결혼을 또 일찍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주변에 아직 혼자이신 목사님 분들 계신가요?
4: 주변에 있습니다.
1: 진짜요?
4: 제가 상당히 걱정이 돼서 그분들 짝을 찾아주려고 나름 제가 소개도 많이 시켜줘 봤는데요. 다들 잘 안 되더라고요.
1: 진짜요?
4: 제 주변에 있는 이제 남자 주로 목사님들이시죠.
1: 네.
4: 이분들은 상당히 결혼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목회적으로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여러 제약이 많이 있어요.
1: 그렇죠.
4: 네. 잘 선호하지 않겠죠. 아무래도 사모님이 없고 또 결혼 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조금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1: 그렇죠.
4: 그런데 이제 막상 제가 소개를 시켜주면 많은 경우 또 우리 여성분들이 목사님이라고 알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 네.
4: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목회자가 아니라 일반 남성들하고 똑같이 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능력
1: 네.
4: 또 외모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 좀 어렵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연결이. 그래서 참 안타깝게 지금도 계속 싱글로 그렇게 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주변에. 참 안타깝죠.
1: 그렇죠. 나이, 능력, 직업 상관없이 어디서나 외모에 대한 조건은 빠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좀 씁쓸한데요. 근데 교수님 결혼 정년기가 지난 후에 혼자이신 분들은 대부분 왜 그 시기를 놓친 걸까요?
2: 만날 사람이 다 없어졌어요.
1: 아...
2: 이게 누군가 그러다 휴거냐 이게.
1: 아 휴거.
2: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건 여러모로 참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스물이 지나고 스물다섯 또 서른이 지나고 서른다섯 또 마흔 최근에는 이제 뭐 45세 이렇게 넘어서 또 결혼을 할 대상을 찾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되게 늦게 하는 결혼일수록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완벽하고 안전한 대상을 찾으려고 하니까 더 범위가 좁아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고 중년이 시작된다고 하는 35세가 넘어가서 중년이 막 이제 무르익어가는 고 나이가 되면 또 승진이라고 하는 사회적 영역에서의 발달이 생겨나요. 그럼 이거 또 결혼했을 때 이런 변수들이 생기는 게 너무 어렵고요.
1: 네네네.
2: 그리고 보면 사회생활 딱 해보잖아요. 막상 결혼을 해보고 싶은데 막상 사회생활 해보니까 이상한 남자 너무 많고 이상한 여자 너무 많은 거야. 또 그만큼 불신도 또 따라서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결혼한 친구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너는 하지 마라. 내가 해봤는데 너만은 하지 말아라. 내가 널 정말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너는 절대 하지 마라. 그래놓고서 무슨 모임 있으면 자기네들 꼭 가.
1: 그래.
2: 그죠? 그리고 돌잔치 나보고 꼭 그래.
1: 네.
2: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1: 네.
2: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결혼을 안 한 분들은 결혼을 안 한 친구들끼리 몰려다니고 다른 친구가 결혼을 하면 그걸 막아. 일종의 혈맹처럼 개모임처럼 해가지고 우리 늙어도 꼭 같이 살자 다짐을 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 선택의 범위가 좀 좁아지는 것 같고요. 사회가 주는 재촉감도 또 커져서 내 마음도 좀 급해지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2: 그런 상황에서 정말 좋은 파트너가 어떤 사람일까 많이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눈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내 선택의 폭은 많이 좁아지고 내가 누군가를 선택한다는 게 두려움도 많이 생겨나는 거죠.
4: 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1: 네.
4: 사실 교회 안에 청년들이 있는데 이 미혼 남성보다는 미혼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의 교회를 가보면 네. 청년부에 이 미혼 여성의 비율이 한 70%예요. 뭐 많은 데는 80% 가까이 되는데 네. 누시고 봐도 이제 우리 형제들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이 성비가 안 맞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도대체 이 청년 남성들은 다 어디에 가 있는가.
2: 그러니까 휴거론이 네. 나오는 거예요.
4: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무래도 근데 여성분들이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근데 이 남성분들이 아마도 이제 어쨌든 사회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좀 더 사회로 진출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나이에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또 직장에 들어가다 보면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네. 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성비의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여성들을 보면 미혼 네. 여성들을 보면 제 눈에는 대체적으로 신앙심이 좋고 성실하고 또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학력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아요. 배경들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남성들은 작잖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이 여성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어떤 커리어에 맞는 남성들을 만나고 싶은데 부족한 거죠, 역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청년부 시기를 열심히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게 뭐 자기한테 적절한 남성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네. 나중에는 정말 나이가 먹어서 골드미스가 되는 객관적으로 볼 때 참 제가 볼 때 예쁘고 아름답고 믿음도 좋고 한 그런 청년들이 참 많은데 결혼을 하지 못하는 걸 보고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1: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힘이 좀 쭉쭉 빠지는 기분인 건 저만 그런 건가요?
3: 같이 느끼고는
1: 있어요. 느끼고 있었어요?
3: 느끼고는
1: 네, 사연의 주인공도 현재 가장 큰 걱정이 주변에 만날 남자분이 없다는 거잖아요. 다들 결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린 친구들을 만나길 원하거나 사연자를 위한 우리 식구들의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2: 남자들이 갑자기 뭐 휴거가 되거나 외계인이 납치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사람은 참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매력이 있던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시간이 지나도 그 매력이 잘 변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년에 내가 뭐 좀 했어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사람의 현재의 모습에도 그 여러 흔적들이 또 남아있거든요. 그 얘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외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그 아름다움, 그 보석 같은 특징이 어쩔 경우에는 이제 자주 아주 더 크게 빛날 때도 있지만 약간 사그라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자신감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배우자 평가 기준을 다른 분들에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내가 너무 빡빡한 기준,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만일 내가 뭐 기준이 봤더니 적어도 키는 180이 넘어야 되고 또 대학원은 나와야 되고 아버지가 회사 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고 저녁에 밥은 호텔에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에 나가야 돼. 이건 어떻게 해? 다음 생에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 만약에 몇 가지를 좀 접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보다 그냥 뭐 평범하게 살고 그냥 직장이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격 그냥 나쁘지 않고 신앙이 있고 이 정도인데 그중에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네. 내가 채울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 항목을 좁힐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 진짜 나는 결혼이 간절한가? 진짜 나는 결혼이 간절한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사귀었던 남자들 한번 쭉 살펴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했나? 그 사람 외모였나? 그 사람의 성격이었나? 그 사람의 배경이었나? 그 사람의 신앙이었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 보듬는 걸 내가 좋아했었나? 굉장히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끌리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아마 그 끌리는 비슷한 이유로 또 한 번 또 다른 사랑에게 끌리게 될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어떨 때는 내가 밀어낸 이유도 찾아낼 필요가 있어요. 그 밀어낸 이유들을 조금씩 점검해 본다면 어쩌면 새로운 사랑은 덜 밀어내는 형태로 또 내가 여러 가지 환경을 좀 고려해가지고 충분히 열어놓은 상태로 누군가를 또 한 번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설레인다.
3: 예? 네? 저보고요?
1: 아니요. 또 눈을 또 맞췄네. 네.
3: 아니, 저는 네. 교수님 말씀 듣고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70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대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신랑을 위해서. 근데 이 여성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고, 막 자기가 원하는 70가지가 다 맞았대요. 근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난리 났대잖아요. 왜인 줄 알아요?
2: 왜?
3: 딱 한 가지가, 한 가지 기도를 빼뜨렸던 거야. 탈모.
2: 아.
3: 난리 난 거야, 이제. 난리 난 거야.
2: 어떻게, 탈모가 어떻게.
3: 탈모. 그 가발이었던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야 했던 말이, 내가 나이 너무 욕심만 채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했는데 나이 욕심만 너무 채운 것 같다. 그리고 또 기독교 유머 중에 이런 유머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진짜 돈이 많은 여자, 돈이 많은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돈이 많은 여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한테 돈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돈 여자를 약간 그렇게 유머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너무 많이
2: 그쵸?
3: 또 구하는 것보다 또 지혜롭고 건강하고 건전하고 그다음에 가장 그 예수님 앞에서 무릎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구해라라고 예전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이 나서 우리 목사님께 또 한마디 한번 듣고 싶어서 조언 한번.
2: 네.
4: 저는 정말 청년들한테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용기를 가져라 좀.
2: 아 용기를. 네.
4: 저도 지나보니까 조금 더 용기를 가졌더라면 그때 그 문을 한번 두드려 봤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가 보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아, 왜 내가 못했을까? 또부터 시작해서 왜 나에게 맞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곳곳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용기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거나 저 사람이 나에게 오거나 이것만 기대했지. 근데 내가 이렇게 정작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두드렸으면 얼마든지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뭐 여기도 이야기할 때 외모나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사실 많이 봐요, 제가 봐도.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게 용기를 가지면 외모가 커버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이거 보다가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했는데 저희 아내가 저보다 키가 커요. 이제 제가 상당히 작죠. 저희 아내가 키가 168이에요. 근데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하는 데 있어서 절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남자는 내 키보다 1cm라도 작으면 안 된다. 무조건 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저와 결혼한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저 사람 이런 조건 때문에 나 안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붙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청년기 때는 이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요. 중요한 건 용기를 가지고 두들기고 기도하면 문이 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3: 그래서 목사님이 용기가 미움받을 용기는 아니었네요. 진짜 용기였네요.
4: 그 저희 아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친구분이 그랬대요. 야, 너 얼굴 보고 다가와서 두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 아내가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단호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남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얼굴이에요. 이렇게 좀.
2: 약간 차도녀 느낌.
3: 약간 예쁘시구나.
2: 예쁘고 그다음에 아주 얼굴이 단정하면서도 왜 살짝은 지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누군가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 같은 인상이 좀
4: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하셨네. 주변에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와서 직접 대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왜 했느냐. 교회에서 결혼 안 하면 차에 그만두고 나가라. 저는 궁지에 몰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가서 이렇게 두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두드림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아, 이 사람 내가 두드림이 열릴 수 있겠지 했는데도 안 열렸는데 거꾸로 아, 이 사람은 두드려도 안 열릴 거지만 그래도 급하니까 내 상황이 가서 한번 두드려보자.
1: 궁지에 몰렸을 때.
4: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이 용기를 가지고 해봐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한번 해볼걸.
1: 그러면 우리 교수님은 이상형과 결혼을 하셨나요?
2: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1: 남편을 위해서?
2: 네. 그래서 근데 저희 어머니는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셨어요. 뭐 4대 이상 예수 믿고 신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호선이를 사랑하고 똑똑하고 이런 항목을 놓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런 남자를 만났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4대 이상 예수 믿기 어렵거든요. 4대 이상 예수 믿고 그다음에 정말 신학을 하고 그다음에 저를 정말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너무나 스마트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기도를 좀 더 해야 했어.
1: 왜요?
2: 두 가지를 빼놓으셨어. 대신 키와 얼굴을 아사가셨어요.
3: 아사가.
1: 나는 지금
3: 아사가.
1: 지금 형부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네. 교수님. 형부라고 해야 되나? 돼야 되는 거야?
2: 학생이에요, 교수님.
3: 어? 형부예요, 형부. 네, 형부.
1: 목사님은 사부님이라고 하는데, 예. 뭐라고, 사부님이라고 하셔서 네.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3: 사부님. 네.
1: 사장님. 네.
3: 사장님.
2: 사장님이요.
1: 뭐라고 해야 되겠지? 네. 네. 그리고 님, 남편님. 네.
2: 김 교수라고.
1: 아, 김 교수님. 네. 김 교수님을 상상하면 굉장히 막 멋있고, 막 재밌고. 아.
2: 그 이제 그거는 이제 제 어머니의 기도였고요. 네. 저는 이제 연애를 꽤 많이 했었는데 저는 180cm 아래 키가 그보다 작은 남성이랑 결혼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아예 머릿속에 결혼이 없었으니까 그냥 연애를 즐겁게 하는 형인데 저는 항상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그냥 네네. 그냥 집중이에요. 근데 이제 연애는 이제 키 큰 남자도 하고 키 작은 남자도 하고 네. 뭐 잘생긴 남자랑도 해보고 그냥 인물이 없는 남자랑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죠. 난 똑똑한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아 그래서 제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자가 똑똑하게 저를 웃겨주더라고요.
1: 나 이러면 좋아.
2: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똑똑하고 재밌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네. 어쩌다가 이제 결혼이라는 게 막 맞먹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냥 결혼할까? 그럼 결혼하자 해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결혼했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살수록 이 사람이 인격으로 저에게 감동을 줘요. 이게 정말 제가 이게 농담을 하는 얘기나 립서비스가 아니라 저는 지금도 제 남편한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이 예, 나와 살게 해주신 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가장 최상의 축복을 주신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설거지 해놓고 나가라. 근데 정말 저는 감사해요. 한 번도 이 결혼을 후회해본 적이 없어요.
1: 근데 멋있다. 저렇게 해야 되는데.
3: 이상형이 어떻게 되나요?
1: 저요?
3: 네.
2: 궁금해.
1: 아니, 저는 일단은 대화가 잘 되는 그런 사람과 그리고 좀 친구같이 그리고 지낼 수 있고 저와 좀 라이프 스타일이 좀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저는 또 여행을 또 좋아해가지고 같이 뭐 진짜 배낭 하나 메고 같이 여행도

0: 얘기했고 얘기했는데.
1: 얘기하라 그러면 그 얘기.
0: 줄이라고 해서.
2: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하게 네. 있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사람은 자기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만 있어도 그걸로 평생을 살 수 있어요. 그건 한 가지 확실해요.
0: 한 가지.
2: 그래서 궁금한 건 레온 씨의 이상형은 어떻게 될까요?
3: 저는 일단 뭐 신앙적인 그 기본 베이스, 베이직은 있어야 되고 저는 또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쓰리뻐.
0: 오, 쓰리뻐.
3: 슬리퍼가 아니라 쓰리뻐.
0: 쓰리뻐.
3: 기뻐, 바뻐, 예뻐.
2: 아, 이 세 가지. 예뻐?
3: 기뻐, 바뻐, 예뻐.
0: 아, 바뻐, 예뻐.
3: 나를 보면서 늘 리액션 해주고 기뻐해주고 우리 남자친구 내 남편 잘한다. 막 응원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바쁜 거는 자기 일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일도 딱 하면서 공과사를 구분하고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0: 그렇죠.
3: 내가 비정규직이니까 아내는 정규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대보험도 좀 되고 우리 엄마 원하는 기도제목 공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제목. 예뻐는 뭡니까? 예뻐야 돼.
2: 레온 씨 이렇게 기뻐 바뻐 예뻐 좋아하는 레온 씨 나빠.
3: 교수님.
0: 와 라임.
4: 네 오늘은 마무리하기 전에 사연의 주인공에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20대의 자신을 쿨하게 잊으셨으면 좋겠어요. 잘 나가던 시절에 나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 시간에 머물러 현재를 살아갈 수 없게 되거든요. 과거에 나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겨두고 지금의 나로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사연 정리 부탁드릴게요.
5: 네. 저는 이 사연자가 충분히 여전히 저는 아름답고 매력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20대 때만 그러고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 네.
5: 그래서 충분히 매력 있고 아름답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여성분을 정말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저는 분명히 훌륭한 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내가 20대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아름답게 볼 형제를 준비해 두고 계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만들어져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 있는 사람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만들어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형의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데 그 기준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 있는 사람을 좀 찾으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 경험이지만 흘러가 보니까 내가 예전에 가졌던 안목이 틀릴 때가 참 많았구나. 저희 아내 말고 그 전에. 그래서 중요한 건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딱 나에게 맞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게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께 내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을 주십시오라고 자꾸 기도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분을 만나면 가장 행복한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으니까 어렵고 또 만나도 나중에는 또 거꾸로 불행해지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4: 아멘. 네 오늘도 역시 목사님의 정리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목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기도편지 읽어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괜히 오랜만에 쓰려니까 좀 괜히 좀 쑥스럽고 떨리고 그렇더라고요. 제 진심이 사연의 주인공에게 꼭 전해지길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연의 주인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지금 결혼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지나간 과거는 잊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게 붙들어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이 배우자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잘 성기는 멋진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배우자를 찾음에 있어서 사회적 기준으로 좋은 배우자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좋은 배우자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5: 아멘.
4: 주인공분이 오늘은 노크토크의 고민으로 노크했다면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멋진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결혼식장의 문을 노크하길 간절히 바라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 아멘. 아멘.

0: 네, 오늘은 노크토크 21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1: 저는 그 기도의 법칙 중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얘기 열릴 것이니라 말씀이 있는데 이게 연애의 법칙하고도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의 법칙하고 일단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서 찾았으면 목포묘를 향해서 이제 두드리고 저 남자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저도 지금 찾고 있거든요.
0: 아, 우리 다 찾고 있잖아요.
1: 같이 얼굴 보고 있네. 저쪽 봐야지.
0: 저쪽 봐야지. 네.
2: 이 파트너라고 하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0: 그렇죠.
2: 생명부지 모르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사랑에 빠져들거든요.
0: 네.
2: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짝을 가까운 데 두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먼 데서 찾는 것보다 먼저 가까운 데부터 찾아가고 네. 그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 게 어떤가.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좀 마음속에 꼭 한 가지 적어도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0: 네.
2: 그 기준 중에 다른 모든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꼭 넣으셨으면 하는 기준 그 중에 하나는 같은 종교였으면 좋겠어요. 이 종교는 거대한 하나의 울타리이자 거대한 생각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런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파트너를 갖는다는 것 이건 어쩌면 또 하나의 하나님을 내 안에 두는 것 이것과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3: 제가 예전에 연애 실패했을 때
0: 네.
3: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은규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시간 지나면 더 좋은 사람 나타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 말을 안 믿어요. 이 사연자도 그렇죠.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좋은 사람들은 지금 없을 거야 라고 네. 이렇게 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좌절하는데 사실은 제가 결혼해보니까 교수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지나가 보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면 그 좋은 사람 못 보았느냐. 우리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선배 중에 결혼할 때 저한테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선배가 있었거든요. 본인이 사실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외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자매가.
0: 네.
3: 근데 신앙이 너무 좋고 마음씨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0: 네.
3: 근데 결혼은 해야 되고 이 선배님도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근데 외모가 너무 안 끌린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는데 결국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가치를 보고 결혼하니까 갈등이 없이 잘 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걸 경험 넘어서는 것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신앙적인 가치를 잘 붙들고 있으면 모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모험하면 반드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제가 노크토크와 함께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있다면 결국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곁에는 좋은 분들만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3: 때로는 솔로몬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1: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1: 토크. 다음 주에 만나요.
4: 다음 주에 만나요.
5: 너랑 만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하면서 낙엽을 막 뿌리면서 가란 말이야 막 이랬단 말이야. 그 호흡가랑을 한번 꼽아보세요. 정말 많습니다.
1: 이혼하세요라는 설교는 없잖아요.
5: 이혼 이꼴 마치 범죄처럼 이렇게 다룬다고요. 상처받은 그들에게 공동체는 추방을 명하는 거거든요.
1: 요즘은 결혼은 결국 혼자가 낫더라. 이혼은 이제 보니 혼자가 낫더라. 재혼은 재차 혼자가 낫더라.
5: 딸이 그렇게 얘기하고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야 너는 그 집 귀신이니까 그 집 가서 해결하라. 네가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경우도 있는데
1: 우리 엄마 눈 뒤집어집니다. 진짜 우리 엄마 눈 뒤집어지고
0: 네. 막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지만 혼자서 얘기를 못 할 것 같으면 목사님과 이호선 교수님께
5: 가격을 올려야 되겠네요.
0: 아, 가격.
1: 가격 많이 받으셔야 돼요.
0: 감정 대리 가격.
5: 네.

0: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1: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오자유 MC 배우 송건우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도 유쾌하게 은혜로운 이야기 들려주실 통일가족 여러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요, 마찬가지로 소개해드릴 새 가족이 있습니다. 정은심 씨, 네, 환영해주십시오. 네.
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에 한국에 도착한 정은심이라고 합니다. 네. 강원도 원산에서 왔습니다.
5: 아, 원산 반갑습니다. 사실 한국에 오신 지 20년 정도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19살 때 탈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4: 북한에서는 유아교육과를 공부를 하다가 네. 한국에 와서는 간호조무사 공부를 하고 간호가 저한테 맞다는 생각을 하고 단국대학교 네.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네. 단원국 보건소의 치매센터에서 또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치매 인식 개선 교육하고 네. 치매 검진하고 치매 예방 교육 하다가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요양원을 202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5: 운영을?
6: 사명감을 얻으셨네요.
5: 진짜.
6: 사명감.
7: 그러니까. 치매가 네. 북한에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6: 그런
7: 노망,
6: 없어요?
7: 노망 났다가.
6: 노망을 났다가. 우리도 예전엔 그랬었어요.
4: 네. 네.
7: 쉽지 않은데, 그거야. 네.
6: 그러니까. 우리 19살에 탈북을 하셔가지고 요양원의 그 비전까지 지금 열심히 키워가고 계신 우리 정은심 씨의 그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도 주제 알아봐야겠죠. 남극장 준비되시죠?
4: 네.
6: 네, 나와주세요.
5: 잠깐만, 야. 아니, 야, 선정아, 너 이렇게 다크서클이 이렇게 많이 내려왔니? 잠깐, 너 오늘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왜 그래?
4: 상태야. 내가 오늘 상태가 안 좋아?
5: 너 안 좋아, 지금 상태가.
4: 아니, 어제 드라마 보다가 박보검한테 푹 빠져가지고 내가 헤어나지 못했어. 너무 멋진 거야.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거기다 피아노까지. 그렇게 잘 치는 거야. 피아노수도 아닌데 어쩜 그렇게 잘 치니?
5: 잠깐만, 너... 내가 알기로는 너 변우석 좋아한다 그랬는데.
4: 누구?
5: 변우석.
4: 누구?
5: 변우석 아니야 이제.
4: 누구?
5: 알았어. 너 어제부터 박보검으로 바뀌었구나.
4: 얼마나 끈끈하지? 안 좋아할 수가 없잖아. 정신건강에도 덕질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응? 정말 덕질을 함으로써 정말 사회에 대한 기대심과 뭔가 그렇게 팍팍 생기는 에너지. 이 삶에 뭔가 활력이 쫙 올라간다고.
5: 알았어 알았어. 좋아 다 좋고. 그런데 궁금한 게 또 생겼는데. 북한에서도 혹시 이런 덕질 뭐 이런 게 있을까? 뭐 팬활동?
4: 궁금하지?
5: 궁금해.
4: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않나. 남북 생활탐구. 나는 덕후다!
6: 아니
4: 덕후!
6: 서희현 씨가 엄청 신기하듯 쳐다보는 두 분을 그죠?
7: 이렇게도 할 수가 있구나. 뭐 덕후다 하는데 뭔가 닭이 꼬꾸댁 하는 꼬꼬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4: 네. 해주고 싶었어요. 덕후다.
6: 아 그러니까요. 오늘도 남북극장 너무 잘 봤습니다. 자, 중간에 숨어있던 북한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장미 씨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8: 피아노스.
6: 피아노스. 피아노스.
8: 네.
6: 피아노물?
8: 피아니스트를 피아노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가수. 우리가 네. 노래 부르는 사람을 가수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수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영어를 그대로 쓰기가 좀 뭐하니까 네. 첼로리스트를 뭐 첼로스.
6: 첼로스.
8: 네.
6: 짧네.
8: 네. 네. 피아니스트를 피아노스. 네.
6: 아, 그리고 또 하나 있었어요. 아까 끌끌하다.
4: 끌끌한지.
6: 끌끌하다.
7: 끌끌하다.
6: 뭐예요?
7: 네. 이거는 듬직하다.
6: 네. 아, 끌끌하다는데 듬직하다가 된다고요?
7: 네, 듬직하다. 덩치도 좋고 애가 네. 믿을만하다. 뭐 이런
9: 아,
8: 갓보검의 어깨가 얼마나 끌끌한지
7: 네 어깨가 더 끌끌해
8: 아주 그랬지?
7: 아니야
6: 아, 우리 아까 남북극장에서도 얘기 들었지만 덕질한다라고 하잖아요 덕질 이게 팬문화입니다 팬문화 그죠? 팬문화인데 남과 북의 과연 이 덕질 덕후 문화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게 있는지 한번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남북생활탐구 나는 덕후다 잠시 후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있잖아요. 나는 덕후다.
5: 덕후다. 덕후다.
6: 근데 덕후의 뜻이 뭔지 아세요?
5: 덕후. 뜻?
8: 뭐 덕후하면 덕후하면 무언가에게 흠뻑 빠져 있는 사람인데 무언가에게 흠뻑 빠져 있는 사람인데 좀 어원을 찾아보니까
6: 찾아보셨어요? 또 어원까지? 뭐예요?
8: 일본어
6: 아 일본어를
8: 네. 어타쿠를 오히려 어덕후, 뭐 덕후 이렇게 해서 정말 어떠한 대상에게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덕후라고 하는 것 같아요.
7: 덕후 네. 아니세요? 만화 덕후.
8: 저는 예수님 덕후. 저는 예수님 덕후.
6: 예수님 덕후. 야 아무도 말 못해. 자, 끝. 정리 끝.
10: 대표적으로 네. BTS. 와! 북한에서는 방탄 대낭이라고 생각합니다.
8: 방탄 대낭이요?
10: 네. 왜냐면 방탄소년단이라면 누가 봐도 BTS이기 때문에 네. 젊은 청년들이 자기만의 암호를 쓰는 거예요. 아~ 방탄 대낭 알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 세계에서 좋아하잖아요.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그 트로트 왕자죠. 임영웅. 네. 그 이름이 영웅이니까 그 덕후들이 영웅시대라는 그런 팬클럽을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다녀요.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6: 임영웅하는 순간 벌써.
10: 최근에 그 트로트 왕자죠. 임영웅. 네, 그 이름이 영웅이니까.
9: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방에 네. 제 사진은 없어요.
8: 임영웅.
9: 네. 그리고 내적 친밀감이 좀 있어요.
8: 네. 그래서.
9: 저도 좋아합니다, 임영웅.
6: 우리 주희 씨가 또 관심 많으시니까 또 다른 또 가수 보이시지 않았어요?
10: 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김필이라는 가수를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대한민국 펑크로 제 기준의 노래를 제일 잘하는데 그분의 그 가사가 네. 그 가사가 팍팍 이렇게 박히는 거는 김필 가수가 제 기준에는 최고 같아요. 네, 저는 다 찾아봐요. 네.
5: 그렇다면 네. 혹시 북한에도 덕질을 하는 덕후가 있습니까?
7: 덕질 몇 명이 아니고 다 하죠.
8: 아, 다 해요?
6: 다 한다고요? 아, 잠깐.
8: 다 해요? 어, 100%예요.
6: 주옥 씨도 있어요?
8: 어, 했습니다. 저 그거 안 하면 잡혀갑니다.
6: 그래요? 장미 씨도 했어요?
11: 아, 저도 했죠.
6: 은심 씨도요?
8: 네.
6: 잡혀갈 정도?
8: 네.
6: 은심 씨도, 주희 씨도?
10: 싫어도 해야 돼요.
5: 싫어도 해야 돼요?
6: 뭐지?
7: 좀 전에 이제 덕후 바꿨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서 누구로?
5: 그렇죠.
7: 그런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8: 큰일 나는 거예요.
5: 큰일 나요.
8: 뭐가지 되나야 돼요.
6: 여긴 못 바꿔요?
5: 바꿀 수가 없어요?
8: 절대 못 바꿔요?
6: 은심 씨, 뭐 어떤 거예요?
4: 네, 우리 북한에 김정일이나 뭐. 네. 네, 김정일 원수님의 부인이신 김정숙 여사님이나 김정일
5: 김씨일가?
4: 네. 아~ 장군님이시죠.
5: 다 김씨일가님.
6: 그 사람들이 무조건 덕후의 대상인 거예요?
4: 무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아~ 초상화를 달고 다녀야 되니까요.
5: 네. 강제 덕후.
6: 네.
5: 강제죠, 강제. 한마디.
8: 강제 덕후.
5: 네.
7: 북한에는 TV 틀면 김씨가 나옵니다. 아~ 네. TV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5: 네. 시청률 100%?
7: 그렇죠, 시청률 100%. 모두가 그를 봐야 되는, 그를 따라야 되는 네, 그런 덕후들이죠.
8: 그런데 지금은 그 김씨일가에서 덕후 코지를 벗어나신 것을 환영합니다.
5: 환영합니다.
8: 그런데 최근에 김씨 일가보다 더 강력하게 네. 등장했다는 바로 우리 한국 드라마.
6: 한국 드라마. 벌써 은지 씨 입이 근질근질한 것 같아요.
8: 네. 북한에 수많은 덕후들이 생겨났을 것 같은데 어때요?
11: 뭐 한국 드라마인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네. 잘 아실 것 같아요.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끊게 하겠다고 막 청사까지 했잖아요. 끝끝내 그 덕후지를 북한에서 먹고 났어요. 네.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6: 아니 은심 씨는 어떤 드라마를 보셨어요? 혹시 보신 네. 드라마 많아요?
4: 네, 많죠.
6: 많아요? 얼마나 많길래 저렇게?
4: 네, 한 16, 17, 18, 19살 이때 네. 그 넘어오기 전까지 네. 뭐 청계계단, 오린, 가을동화, 뭐 여름향기 많이 봤어요. 네, 담요 쳐놓고 이제 네. 자동차 배터리 빼가지고.
12: 자동차 배터리 몇 배요?
4: 정전이 많이 됩니다, 북한은.
5: 돌려야 되니까 CD를. 네,
4: 그래서 CD.
12: 그 정도로 배터리 끊을 정도로.
4: 네네. 그 재미있어서. 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작가분들이 머리가 너무 비상하시다 보니까 다음 편을 안 보면 안 되겠고.
12: 왜 그런 거야? 기술인데, 그죠?
4: 그래서 네 아들이 막 있어가지고 네. 밤새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
12: 네. 아유 노래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4: 노래도 테이프가 늘어나도록. 네. 지금 와 보니까 옛날 노래더라고요. 뭐 아파트 노래.
12: 아파트.
4: 네. 주현미, 네. 네, 주현미 씨 노래 네.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계속 돌려 듣다 보니까 테이프가 늘어나서 네. 원래 그런 곡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템포가 좀 빠르더라고요. 북한에서는
5: 얼마나 들으셨길래
4: 엄청 수없이 돌려듣고 하니까
12: 딱 왔는데 옛날 네. 노래더라.
4: 네, 친구들끼리 이제 북한에는 저기요 이런 말이 없거든요. 어,
12: 저기요?
4: 네, 저기요가 없고 그냥
12: 어, 부르는 거 누구 저기요 하는 거.
4: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부르냐?
12: 네, 뭐라고 불러요?
4: 뭐라고 부를까요?
5: 여기요.
12: 진짜?
4: 땡!
5: 이보라우!
12: 이보라우!
4: 땡! 이보라 이보라우도 있어요. 아, 근데
5: 동무!
4: 이제
5: 동무!
4: 그것도 있어요.
5: 한마디! 예.
4: 한마디!
5: 한마디? 야! 야!
4: 야!
5: 야! 야!
4: 야!
5: 아, 야예요?
4: 대부분은 야로 하거든요. 야. 예. 근데 이제 그런 야를 네. 바꿔놓은 계기가 저 있었을 때는 네. 한국 드라마의 풍이었어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 저기요 이렇게 네. 하잖아요. 오, 그러니까 이제 좀 부드럽고 뭔가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는 느낌 네. 네, 이렇게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본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저기요라고 부르는데 남자 친구들 네. 여자를 꼬시려고 할 때 네. 밖에서 저기요 하다가 붙잡힌 단속을 하는데 붙잡힌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5: 야라고 해야 되는데.
4: 예, 네, 그렇죠. 지나가다가 야 하거나 뭐 이렇게 신호가 있어요. 북한만의 신호. 네. 혀를 굴려서 뭐 신호를 던지거나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5: 아~
4: 아니 그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은 아닌데 한번 이제 딱 이렇게 해서 학원에 해야 되는데 저기요 이렇게 하니까 어 너도 드라마 봤네 이렇게 딱 보게 되죠. 근데 그거를 사복을 입고 단속원들이 줄 섰다가 네. 너 이리 와봐 이렇게 네. 하죠.
12: 너 뭐 봤어 이렇게
4: 하죠. 저기 어디 들었냐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많이들 붙잡혀 갔습니다.
9: 아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우리가 아직 통일이 안 됐는데 아. 드라마로는 통일됐어요. 아,
5: 그러네, 그러네.
9: 그리고 가끔 제가 양심에 찔리는 게 뭐냐면 네. 이렇게 드라마를 얘기하시잖아요. 아. 저는 못 봤어요.
5: 그 드라마를? 네,
9: 그걸 못 봤는데 아까 여름의 향기 얘기하셨을 때 여름의 향기가 뭐지 잠깐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네. 더 덕후들이시고 더 많이 진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7: 네. 아, 그리고 여기는 이게 죽냐 사느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데 네. 저기 사람들은 창문 갖고 이불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영화에 대한 해석이 더 높을 수 있어요.
5: 집중하니까.
12: 지평가들이.
5: 완전 지평가.
10: 아니 그리고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네. 보통 보면 가을 동화 어린 이런 사랑이 있는 걸 많이 봤는데 네. 제가 아는 그 믹스꾼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재미없는 남한 드라마 있는데 니 보겠니?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남한 드라마가 왜 재미없지? 그래 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강남 엄마 따라잡기였어요. 근데 저는 봤는데 그래 그때 아 남조선에 강남이라는 것이 있구나. 근데 엄마들이 막 학원 열풍. 그래서 제가 너무 그걸 인상 깊게 봤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저희 아들이 강남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들 중심에 제가 어느 땐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 내가 북한에서 재미없다고 그러니까 이 보통 분들은 다 연인하고 그리고 김치 싸대기 날리고 이런 걸 좋아하지 그렇게 막 그 학교 열풍 이런 것들은 북한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근데 제가 그걸 봤는데 네. 제가 그 주인공이 돼서 강남에서 와. 너덜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이런 운명도 있구나 좀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네.
11: 저도 북한이랑 좀 소통을 하면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게 태양의 후예였대요. 후예. 진짜 유행이었는데 그게 유행어도 있었대요. 그 12화쯤에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물어봐요. 나예요, 조국이에요.
5: 아 맞아. 네.
11: 물어. 나야 조국이야.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7: 이게 답하기가 힘든데.
11: 나야 조국이야. 말해보라.
7: 나는 조국이야.
5: 역시 바로
11: 멋진 사람 멋지게 대답하지. 여기 드라마는 네. 여자 친구라고 해서 당연히 너야라고 하니까. 여기서 여자 주인공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내 남자가 막 조국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데 네. 어떻게 그걸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조국은? 종욱은 어떻게? 라고 하니까 네. 그때 말한 남자 주인공의 대답이 유행호였대요.
13: 뭐예요?
11: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조국은 질투하지 않는다. 아~ 와. 근데 아니 이게 근데 한국 애들 아 어글거려 하신데 아. 북한 젊은 애들 입장에서는 네. 잠시만 어떻게 개인의 사랑이 조국과 수령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지? 야 개인의 사랑이 이렇게 순고한 거였나?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네. 진짜 크게 한 대 맞은 거예요.
13: 그렇죠.
11: 이게 엄청난 예. 자기네끼리 이렇게 이렇게.
7: 저희 부대 비슷한 일이 네. 있었는데. 네. 이게 그 영화를 보고 와서 그런 대사를 했나 보네요. 군대에는 네. 군대에는 합법적으로 연애를 하면 안 돼요.
11: 그렇죠. 네.
7: 북한군은 10년 동안 연애를 못 해요. 근데 어떤 애가 자꾸 이제 여자애가 부대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더니 보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고 네. 이제 당사자를 부른 거예요. 네. 야 너 조국을 지킨다는 게 여자한테 빠져 있으면 너 조국을 지키겠어? 너 바로 제가 정리해. 이렇게 한 거죠.
13: 네.
7: 그러니까 얘가 제가 이건 들은 거예요. 딱 정치지도 나는데 그냥 딱 있더니 한 여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놈이 어떻게 조국을 지키겠습니까? 한 여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놈이 어떻게 조국을 지키겠습니까? 아, 뭐 그랬대요. 그래서 정치지도는 대꾸를 못했대요.
13: 그렇지.
7: 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얘가 이거 저게 한국 드라마 보지 않았나 이거.
5: 봤네. 봤어. 봤어.
11: 이야.
12: 우리 정은심 씨도 사실 탈북을 결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다 드라마 네, 보면서였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맞으세요?
4: 네. 뭐 드라마를 보면서 탈북한 계기가 또 맞긴 합니다.
13: 네.
4: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남자들이 그렇게 또 잘생겼어요. 지금 여기 출연해 계신 우리 MC 선생님도 그렇고 여기 스텝 선생님들도 다 너무 반짝반짝 하셔가지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특히 말투가 북한에서도 이제 북쪽에 있는 분들은 네. 좀 이렇게 억양이 좀 세잖아요. 근데 네, 이래 째요, 뭐 저래 째요 이렇게 하거나 그러니까 네. 말이 센데 여기 한국 분들은 살랑살랑하면서 나간다고 하는데 잘생기고 멋있긴 한데 남자 굽실을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궁금했어요. 네, 정말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북한 남자들은 좀 강력한 게 있거든요. 사귀자 뭐 이렇게 난 널 좋아한다. 네, 좋아한다 이제 탁 들이대고 그러는데 한국 분들은 도대체 여자를 좀 이렇게 당기는 게 있을까 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 보라 이제 탈북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5: 탈북 이유가
12: 테스트 한번 해보기 위해서?
4: 네, 맞습니다. 도대체 얼만큼 네. 잘생겼고 말투가 네. 정말 저렇게 나긋나긋하고 살랑살랑하고
12: 네.
4: 막 사 녹일 것 같고 막 네. 이렇게
11: 진짜 확인해보고 싶어
4: 그러니까. 네, 직접 확인해 몸으로 체험해보고 싶어가지고
12: 만나보셔서 한번 확인해보셨어요?
4: 네, 확인해본 결과
12: 네, 결과
4: 잘생겼더라고요.
12: 잘생겼다, 그러니까, 네. 첫 번째
4: 오자마자 이제 저희가 그 간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 단계에 있을 때
12: 네.
4: 다 키가 180cm 넘고
13: 거기 어디예요?
5: 오, 거기 어디예요?
4: 거기 아무나 못 갑니다.
5: 어디 간 거예요?
13: 네, 그랬네요. 네,
4: 잘생기고 키도 네. 크고 준수하고 다 네. 잘생겼는데 와, 매너가 있어요.
13: 매너도 있다.
4: 말씀도 나간 이렇게 북한 분들은 좀 말이 빠르거든요. 네. 근데 천천히 나간다고. 근데 좀 답답해요.
13: 답답해요.
11: 속이 터져요.
4: 속 터져요. 답답해요. 좀
11: 다 좋은 거 아니에요.
4: 북한 분들은 좀 네. 북한 분들은 좀 빨리 하는 게 있는데 천천히 더디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들면 확 땡겨야 되는데
13: 네.
4: 아, 뭐 마음에 든다는 건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귀자는 건 말이잖아요.
11: 맞아.
4: 그러면 결국에는 여자가 들이대게끔 하는
11: 맞아.
4: 그런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12: 그래서 들이대셨어요?
4: 제가 들이댔어요.
5: 아니 이렇게 열정적인 우리 은심 씨가 네. 북한에서 생활은 어떠셨어요? 뭐 경제적인 거나 의식주 같은 거는 네.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12: 그때 어렸을 때인데. 네.
4: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께서 여기로 말하면 그 사범대학교
12: 사범대학.
4: 교원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근데 그 교원 생활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저 장사 수단도 좋으셔가지고 중국도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때 중국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13: 네.
4: 굉장히 큰 발전이고 사람들이 중국을 갈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월병이나 또 구충제
13: 네.
4: 그리고 그 땅콩을 들어와서 강원도에다가 막 뿌려서 팔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많이 먹었죠, 그때.
12: 그렇지. 혜택을 좀 보셨겠네요. 네,
4: 그래서 완전히 잘 사는 층은 아니고 또 완전히 못 사는 층도 네. 아닌 중상층에 정도 살아서 네. 좀 그렇게 배골고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행군 시기에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김치 썰어서 넣고 쌀이랑 해서 죽을 가마솥에 항사술 네. 끓여요. 그러면 어머 왜 갑자기 죽을 끓여 이제 특식이냐고 제가 그러면 네. 나눠 먹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13: 그거마저도
4: 네, 그거 주시고. 나눠서 먹고 근데 사실 거기서 쌀밥 먹으면 네. 좀 질타를 당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하지 말라고 제발 좀 잘 사는 티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도둑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하지 말라 했는데 어머니는 아마 그 DNA였나 봐요.
12: 그렇죠. 누구를 돕고자 하는 거.
4: 네, 네. 유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항상 이제 생활하실 때도 꽃제비들, 여기로 말하면 거지죠? 네. 꽃제비들을 불러다가 먹이시고 그랬어요. 많이 나눠졌던 기억이 납니다.
5: 그렇군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께서 꼬리가 잡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쫓기는 신세가 되셨어요. 결국 아버지께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외에 아마 이 은십 씨 가족은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4: 네. 뭐 누구나 다 고생을 하면서 살아갈 테지만 네. 북한은 한 집 걸로 한 집이 스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 감시 체계가
4: 네,
12: 그러니까.
4: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수단이 좋아서 안전원이나 보위부에 많은 돈을 이렇게 뇌물로 고이고 이렇게 했지만 네. 입막음을 했지만 네. 그래도 불구하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아유. 많았어요. 그래서 13살의 아버지랑 헤어지면서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어찌 돼서 동생은 예대를 가고 이제 네. 저는 유학교과를 다니고 했는데 아버지가 가고 나서 한 6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13: 6년 만에?
4: 네, 6년 만에 연락 왔는데 너네 아버지 한국에 있다 그러신 거예요? 그 여자분이?
13: 네.
4: 이분은 분명히 간첩이라서 우리를 정치범 수용소에 코골고 데려갈 사람들이다. 그래서 시험을 안 믿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험을 한번 해봤어요. 너가 정말이라면 우리 집안의 비밀을 얘기해봐라.
13: 아, 얘기해봐라.
4: 네. 네, 그랬더니 이제 너네 지하교인 아니냐.
12: 그러니까 지하교인?
4: 네, 믿음 생활하는 교인.
12: 아, 원래 시장생활 하고 있었으세요?
4: 네, 예. 그러고 이제 뭐 어머니의 뭐 구석에 있는 몸 상처 같은 것들도 네. 얘기해 주시고 저의 어렸을 때 지병도 얘기해 주시고
5: 뭐 아빠가 이렇게 다 얘기해 주셨나 보다.
4: 그랬던 거죠. 그래서 한 10가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네.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서 넘어가서 아, 그러면 정말 한국에 있냐 해서 이렇게 얘기 듣고 하다가 네. 한국 드라마가 계기도 됐지만 아버지를 또 보고 싶은 마음에 탈북을 정말 해야 되겠다.
13: 네.
4: 그래서 저는 뭐 누구나 다 그러시겠지만 한번 결심한 건 무조건 해야만 하는 성격이라서 네. 제가 그때 19살에 어머니 저 한국에 가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네. 야 너 뭐 정신 빠졌냐 돌았냐 뭐 한국이 너 옆집이냐 왜 한국으로 가냐 뭐 한국 가다가 총살당하면 어떡하냐 강은 어떻게 건너냐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는 이제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앉아 있습니다.
9: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지금 듣는데 제일 놀란 게 보통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이 한국에 오거나 중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아니 지하교회 교인이었다는 게 그럼 이렇게 집안 대대로 믿고 계셨던 건가요?
4: 네. 여기 오니까 뭐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네. 북한에서는 이제 자궁에 해서 궁신앙 이렇게 뭐 궁신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었는데 고 조부모시니까 네. 저희 외할머니의 할머니식
12: 외할머니 할머니?
4: 네네 외할머니
12: 그 더 위야 그죠?
4: 할머니께서 어떻게 어쨌든 그렇게 믿으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그 자궁에서 피고름이 계속 나오고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게 그 아이를 안고 업고 밭일 하시다가 그냥 뚝뚝뚝 떨어뜨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밭일 하다 잠깐 멈추고 네. 했는데 밤중에는 애들 재워놓고 고양이 자세 있잖아요. 엉덩이 쳐들고
13: 네, 네, 네.
4: 그렇게 해서 끙끙끙끙 앓아야만 밤새 앓아야만 되는 그런 병이었는데 뭐 고치는 병원도 없었고 약도 없었고
13: 그렇죠.
4: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마 제가 간호사니까 미리 짐작을 해보자면 네. 자궁암이 아니셨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 부인은 곧 죽겠다. 젖먹이 애기들 불쌍해서 어떡하냐 막 소문이 났었대요, 동네에. 그런데 이렇게 어느 날
10: 지나가는 아마 선교사일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하나님 믿어라.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게 있다. 네. 근데 이제 할머니 입장에서는 너무 새롭고 놀라운 얘기였던 거죠. 아, 나는 이렇게 해서 죽으나, 네. 그렇게 해서 뭐 가보나, 네. 나는 손해볼 게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네요. 믿어보자 네. 하고서 믿기 시작했더라고요. 아. 간절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나의 생이 이제 삶이 달린 거잖아요. 네. 간절하게 믿기 시작해서 엄청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6개월 만에 할머니가 깨끗하게 나왔대요.
5: 와, 할렐루야.
12: 할렐루야.
10: 너무 멋있죠. 저 이 얘기는 소름이 계속 끼쳐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걸 몸으로 체험하시고 그 얘기를 이제 당신이 체험하다 보니까 전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2: 네, 그렇죠.
10: 하지 말라 해도 전도를 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자녀분들은 물론이고 남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 친가족들, 지인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희가 이제 또 믿음의 가정이 됐습니다.
5: 그러게요. 믿음의 유산으로. 오.
12: 그러... 아, 너무 힘들다 진짜.
5: 할머니께서 우리 정은심 씨가 탈북을 할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다면서요.
10: 그래요? 네, 할머니께서는 마지막에 제가 할머니 집에서 이제 압록강으로 넘어왔어요. 네. 근데 이제 압록강으로 넘어올 때 할머니께서 도청장치가 집에 있으니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다 이렇게 손으로 표시했어요. 근데 이제 문을 열어놓고 제가 새벽 4시 40, 30분에 집에서 나왔는데 어둡잖아요. 네. 전기도 안 들어오고. 네. 아파트였거든요. 할머니가 3층에서 사셨는데 이렇게 문을 열고 저 계단 내려갈 때까지 박수를 딱딱딱 치시고 십자가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디 가도 이렇게 믿어야 한다고. 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너는 모세 신앙이고 믿음의 가정이니까 저버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네, 나중에 와서 들은 얘기인데 정치범 수용소에 다 끌려가셨다 하더라고요. 할머니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나네요. 아유,
5: 그래서 또 이제 한국에 와서 어르신들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 그게 어떻게 보면 할머니한테 신앙 훈련을 네.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이 다져진 것 같아요.
10: 그 계기가 아니라고 보면은 거짓말이겠죠. 네. 이것도 유전인 것 같아요. 할머니 네. 보고 듣고 보고 자란 게 그렇게 나눠주는 삶 그리고 네. 내가
5: 섬기고.
10: 네, 내가 아프고 못 먹어도 누구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몸에 배어있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도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굳이 그 간호조무사를 택했고 또 간호 일을 하다가 보니까 간호사로서 물론 예쁘게 단아하게 멋있게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노인 어르신들을 삶이 더 예, 이제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지금 20명이 좀 넘는데
12: 야, 예. 큰 CEO시네. 큰 회사.
10: 아유 아닙니다. 네. 예, 한국에서 빚만 졌어요. 빚만 들어갔어요.
12: 아, 다 채워주실 겁니다.
10: 이제 네. 처음에 와서 아유 감사합니다. 처음에 와서 제가 결심한 게 한국에서 큰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12: 네.
10: 한국 분들의 세금으로 제가 왔고 그분들의 도움 없이는 안 됐고 또 믿는 분들이 도와주셔서 왔는데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돌려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계속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되자.
12: 아~
10: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람과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정착할 때 그분들 채용하면서 이제 세금을 제가 그래서 세금만 지금 1,000만 원을 넘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의 가족과 제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좀 많은데 평안하다는 게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5: 그렇죠.
10: 예, 저는 현장에서 뛰면서 어르신들과 그의 가족들 또 그리고 그 보호자 그 직원들과 그 가족들 우리 직원들 모든 이제 분들이 평안했으면 좋겠고 또 안 믿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네. 그분들이 하나님이라는 걸 좀 알고 또 이 삶이 다가 아니라 다음에 이제 생이 있고 거기 천국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저는 제 사명을 다해서 소명을 다해서 그렇게 그 중간자 역할을 제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를 이렇게 여기 불러주시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5: 아이고.
12: 아니 우리 그 말씀에 그 소유리 문답 그죠 일문일답이 우리가 사는 존재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기뻐하는 것.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그 문답의 답이잖아요. 먼저 하나님하고 화목한 우리 은심 씨 같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정말 그 평안을 그래서 더 주시려고 하고 그 화목한 자가 결국 밖에 나가서 진짜 선교자로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 선교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참 크리스찬의 모습을 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 참 목숨 걸고 신앙도 지켜오시고 또 한국에서 열심히 또 봉사도 하고 계신데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대신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향기가 드러나는 은심 씨의 삶이 되길 축복하고요. 오늘 은혜로운 이야기 나눠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 자유여, 오늘은요 남북의 덕질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일단 덕후의 기본 아시죠? 팬클럽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혹시 팬클럽 활동해 보신 분 계세요?
2: 저요.
1: 아, 주희 씨. 아, 저요. 딱 이렇게.
2: 팬클럽 하고 인스타도 하는 여자.
1: 어떤?
2: 저는 사실 네. 축구 덕후잖아요.
1: 축구 덕후?
2: 아들이 축구 때문에 세상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맞지만 전 기성용 선수를 좋아했어요. 왜냐면 네. 그 사람이 미드필더로서 딱 중간을 지켜주고 그 전체 팀원들을 아우르는 그 리더십이 네.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자기가 골을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나 스트라이커한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 팬클럽에 가입을 했는데 활동을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 그분이 네. 그렇게 막 이렇게 팬들은 있지만 그 팬들한테 뭐 내가 오늘 팬클럽 하겠다 이런 걸 안 해서 네. 항상 응원을 하고 지금은 손흥민 선수. 아, 얼마 전에 유로파리그 우승했잖아요. 네, 네, 네. 토트넘에서 10년을 있었는데 10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영국 명문 구단의 주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요, 이게 뭐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을 말하라면 머리가 한 세 바퀴 도는데 축구에 대해서 말하라면.
1: 바로 나와!
2: 예, 저는 그래서 지금은 나이가 있어서 이제 조금 자야 돼서 그러는데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네. 유럽 축구요. 다 봤어요. 그리고 유럽 축구를 다 보고는 다음 날에 아들하고 같이 심사를 하는 거예요. 야, 걔는 미드필드 아예 되겠더라. 걔 교체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보면 엄마 눈에 그게 보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의 아낙네가 너무 정확히 맞히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내 기술 다 안다. 이 정도로. 네, 그래서 저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또 안 좋은 일을 겪고 이러고 그 축구 경기에서 지면 막 악플들이 오르잖아요. 네. 저게 선수냐. 그럼 저는 거기다 꼭 댓글을 달아요. 지켜봅시다.
1: 이야. 네.
2: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1: 전투를.
2: 우리 선수들을 우리가 믿어줘야지 네. 누가 믿겠습니까? 이렇게 지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 뭔가 내가 뿌듯한 거예요. 이게 저는 국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 한 달 전인가 네. 네. 손흥민 아버님 만나러
1: 진짜요?
2: 카페를 하시더라고요. 강원도에서. 그리고 그래서, 그 네. 축구장을 새로 했대서 일부러 갔어요. 취재 갔다가. 네. 그런데 마침 그날 손흥정님이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가서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 손흥민 선수 팬이에요. 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이러면 바깥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해가 비쳤어요. 그랬더니 그 맏며느리한테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주자고. 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그분이 며느리한테 핸드폰을 네. 주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인스타에 올렸다 아닙니까?
1: 야, 또 인스타 네. 화면 나갑니다. 네, 여러분. 네. 쪽 씨는요?
3: 야, 아직 젊은 사람인 저도 아직 저렇게까지 덕질은 못 해봤는데 이게 덕질은 연배가 네.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유명한 덕후 한 분 계시고.
4: 누구입니까, 누구?
5: 누구예요?
4: 누구입니까, 누구?
3: 저희 엄마.
1: 어머니?
3: 아까 임영웅님으로 네. 방이 꾸며졌다고 했죠?
6: 네네.
3: 방만 꾸며진 거죠?
6: 네네.
3: 저희 집이 다 이찬원.
1: 아, 집이요?
5: 이찬원?
1: 누구?
3: 이찬원.
1: 이찬원 씨. 가수? 네.
3: 아들 이름. 지금 이제 안 불러요. 온 집에서 다 우리 찬원이, 티셔츠의 찬원이, 머리핀의 찬원이, 부채의 찬원이. 쿠션은 감히 앉지 못해요. 이렇게 모셔 넣는 거지. 깔 수 없잖아요. 말을 못 합니다. 노래도 그것만. 야구 중계를 또 이찬원 씨가 하잖아요. 엄마가 야구에 왔다도 모르거든요. 요즘 그거 보면서 막 이렇게 막 좋은 단어 필기하면서 찬원이가 이렇게 잘한다.
1: 모니터링까지 해주세요.
3: 말을 못
1: 하겠습니다. 야, 대단하시네. 네.
4: 그런데 여기에 또 한 명의 덕후가 계십니다.
5: 모르셨죠, 모르셨죠.
6: 누구야, 누구?
4: 일명 개덕.
3: 네, 개덕.
4: 조심하,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5: 개덕.
4: 개덕.
1: 개덕?
5: 개덕?
4: 게임 덕후.
3: 아, 게임 덕후.
4: 좋은 거 누굴까요? 게임 덕후. 바로 장씨가.
5: 게임을 좋아하세요?
3: 네.
2: 오늘 이렇게 얌전하게 생겼는데?
1: 게임을 좋아하세요?
7: 제가 여기
4: 어떻게 드셨어요, 게임?
7: 한국 오기 전에 한 네. 2년 동안 게임에 푹 빠져서 살았어요. 북한은 널거리가 많지가 않잖아요. 네네. 삶이 무료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1: 북한에 어떤 게임이었어요?
7: 있을 때 도타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도타2라고 있어요. 네.
1: 무슨 장르의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7: 살짝 한국에서 롤이라는
1: 롤,
7: 게임이 유명한 걸 알고 있어요. 비슷한 장르예요. 네, 그래서 더타라는 게임에 빠져 살았는데 북한에 인터넷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랑 같이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같이 게임을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아야지 게임이 묘미가 한층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1: 아니, 게임을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7: 아니 저거 잡아 토끼 쏘 날려 그런 거 있잖아요. 손이 무슨 할아버지니? 예. 손을 빨리 널려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하고 싶으니까 집에 컴퓨터를 10대를 쌓아놨어요.
1: 10대요?
7: 네. 그래가지고 호보를 가져다가 인트라넷을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저희 오빠랑 저랑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을 한동안
1: PC방이네 집안이.
7: 네, 저희 집이 거의 PC방 수준이었어요.
1: 네. 네.
8: 개덕 맞네요.
1: 오, 진짜 인정.
8: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그 뭔가 공연 볼 때 네. 소리로 이렇게 막
5: 그렇지, 그렇지.
8: 표현하잖아. 우유 빛깔 손건우 애기 공주 김산정 아니 이런 식으로 뭔가 구호를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북한 관객들은 항상 그 절제된 박수
4: 똑같죠?
8: 네네네 경직된 모습 어떤 차이가 있나요?
7: 물론 한국처럼 네. 막 웅웅봉을 만들거나 팬카페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그래도 뭐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휘파람도 불고 네. 재청도 하고 엄청 목소리를 높여요. 네. 그 한 번 북한에 있을 때 제가 그 남북한 공연을 봤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보니까 북한 관중들이 가만히 경직되어 앉아갖고 노래가 끝날 때마다 박수만 치더라고요. 네. 같은 북한 사람인 것도 그 모습이 조금 창피했어요. 아. 왜 저렇게 우리는 기쁨 앞에서 주저하지? 아. 왜 마음대로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지? 네. 근데 아마 그런 모습을 여기 한국 사람들도 보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감히 짐작하건데 네. 한국과 연관된 거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멋있어도 좋아도 네, 감히 박수를 못 치고 그렇게 경직된 자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3: 근데 그거 네. 클로즈업해서 보니까 다 입속으로 이렇게 구르고 누가 척척해서 가사에 따라서 막 그러더래요.
8: 아~ 오 맞아.
3: 근데 몸은 그걸 보여주면 안 되니까.
1: 아니 뉴스 보면 그 김정은 이렇게도 시찰 간다 그러면은 뭐 거기 나온 사람들이 무슨 함성까지 지르면서 막 그러잖아요.
6: 그때는 안 하면 문제예요.
3: 아, 근데 그때 했을 때 눈물 안 흘린다 그러면 너 나와. 오, 네.
6: 그리고 그 북한에서 정기적으로 공연하는 예를 들어서 네. 7월 27일 이때는 전쟁에서 이긴 날이다. 그래서 축하교 공연 같은 걸 해요. 그러면 그 분위기에 따라서 거기 선동원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럼 선동원들에게 네, 그 당위원장이 이야기해요. 너 노래 어떤 노래가 끝나면 네. 구호를 한번 네가 외쳐. 그러면 다 지우셔야 되는 거예요.
1: 네.
6: 예를 들어서 반미 그 의식을 고취시키는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 다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
3: 그러면 그럼 이제 소멸하라.
6: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네.
5: 진심이 아닌 거죠, 뭐.
8: 그치.
6: 네. 자기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게.
8: 맞아.
6: 요게 선동을 하는 거죠.
8: 그치.
1: 사람이라는 게 정말, 그죠. 아, 어떤 시스템이 있냐에 따라 다른 게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자, 아까 우리가 얘기도 나눴죠. 그죠? 북한 주민들은 마음대로 덕질 못한다고. 근데 이 김정일이 영화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8년인가요? 우리 그때 기억나시죠? 감독님하고 영화배우가 납치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화 감독님이신 신상옥 감독님 그리고 영화배우는 최은희 배우가 그때 납치를 당했죠.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북한에서. 혹시 보신 거 있어요?
3: 네. 잘 알죠. 이거는 뭐 아빠 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그 네. 그 결과물을 많이 저희 또 누렸기 때문에.
1: 아, 보셨어요?
3: 그럼요. 북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남한의, 그러니까 서방의, 자유세계의 사람들이 우리 장군님의 품으로 귀순한 정말 좋은 사례다라고 하면서 아마 선전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영화 촬영소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신필림 영화 촬영소. 그래서 그 영화, 신필림에서 만든 영화들이 나올 때는 신필림 영화 촬영소에 로고가 딱 나오면 재밌다, 무조건. 이라고 그게 딱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연출이 기존의 북한이랑 좀 다르게 정말 세련되고 뭐 앵글 잡는 법 이런 게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막 그때 봤던 게 막 절길 따라 천만리 헤어져 언제까지 소금 조선아 달려라 임꺽정 참부장 이런 거 특히 진짜 재밌게 봤던 건 저희 아마 태권부의 수준으로 많이 봤던 게 홍길동. 그래서 막 피리 부는 사나이 본명은 홍길동. 그래서 막 네 닌자들 나오거든요. 막 닌자들이라고 다니고 막 핑핑핑핑 하고 싸우고
8: 세네씨가 신기하게 치더라고요.
6: 이게 많이 봤으니까 이걸 대연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실제 보는 것 같아요.
3: 그럼요. 막 이거 모래자루 탁 차고 소나무 휙휙 넘어다니고 네. 이거를 한 고신을 하니까 150번 봤어요.
2: 이 주옥씨는 어리니까 뿅뿅뿅뿅 하는 거 보잖아요. 저희 때는 네. 진짜 신필림 영화만 나오면 숨도 안 쉬었어요. 그 로고가 나올 때부터 너무 좋은데 그때 사실 사회적 분위기가 정말 올드하던 분위기잖아요. 남자 여자 손목 잡아도 사람들이 오면 가만히 놔고 이럴 때인데 철길 따라 천만리라는 영화에서 이렇게 네. 양산을 싹 가리고 둘이 뽀뽀하는 장면이 있으니까 그 영화를 신상옥 감독이 사람을 상상하게 만들어요. 네. 저 사람들은 우산 뒤에서 과연 무슨 짓을 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너무 충격인데 그걸 보면서 아 하고 봤던 예. 그래서 사실은 너무 그리고 소금이라는 영화도 북한에서 유명한 인민배우 최창수하고 최은희가 부부로 나와요. 그런데 그 약간 북한 영화에서 볼 수 없는 찐 부부만의 리액션 있잖아.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오 북한 여성들도 사람이고 남성들도 사람이잖아요. 야 이런 게 영화지. 이렇게 돼서 한동안 풍이 있다가 그 신필림 영화를 다시 신상호 감독하고 최은희 배우가 한국으로 오면서 그 영화를 다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보관하고 있겠죠. 방영을 안 한 거.
3: 재밌는 영화인데. 예. 참 재밌는.
2: 그래서
3: 건데요.
2: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북조선에 있지 왜 신씨 있다가 또 남수순태가지고 우리 이 재밌는 거 못 보게 하냐 해가지고 우리가 한때 원망도 했었어요.
6: 심지어 그 영화 만든 중에 길이라는 영화 이런 거.
2: 맞아요. 길이도 있었어요.
6: 이게 내용이 노동당을 따라서 한 길만 쫙 가라 이런 내용으로 영화가 잘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그 신상옥 배우 감독이 만든 영화라고 해서 보지 마라. 네, 이렇게 할 거예요.
2: 아, 맞아요.
4: 근데 뭐 좀 영화 얘기 말고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는 네.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네. 미국의 네, 프로농구 스타 네. 알죠? 네. 데니스 로드먼을 또 네, 초청을 해서 농구 경기도 했었고 근데 이렇게 할 때 본인은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주민들은 왜 통제하냐고 같이 즐기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불만 없으셨어요 혹시?
6: 불만보다도 야 저게 원수님은 저게 미국 놈도 친구해도 되나?
3: 뭐. 이게, 너무 글로벌하셔.
6: 너무 진짜 이게 넓게 그냥 전 세계 그냥 야. 다 아우르시네. 그리고 그때 신문 같은 게 딱 나와요.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는 인물은. 김정은 원수님입니다. 야~ 뭐 그게 랭킹을 매기는 게 어디 있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부자 순위 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정치인 순위 뭐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순위에 김정은이 제일 어린 지도자로 됐었던지 그게 1순위가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1순위 나오니까 아, 우리 원수님은 미국 놈도 친구하네. 네, 이런 게 되는 거죠.
9: 아니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김 씨 일가는 아예 안 보는 줄 알았거든요. 저희만 몰래 숨어보는 줄 알았는데 제일 좋아하시는 배우가 그 대장금의 여주인공을 제일 좋아했대요. 네. 너무 그리워하고 좋아해서 비슷한 꼴의 여자분들의 그 보천부왕 전자학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거의 다 배치하고 그러니까 덕후였던 거죠.
10: 진짜 덕후네.
9: 진정한 덕후였던 거죠. 네. 한국에 와서 알게 됐어요.
1: 우리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애칭이 있습니다. 그죠? 정말 인기 있는 배우 같은 경우에는 막 국민 배우. 뭐 여동생 같으면 국민 여동생, 뭐 국민 남동생 이런 칭호가 붙는데 북한에도 그런 칭호가 붙는 그런 배우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었을까요?
9: 좀 옛날 배우인데 오미란이라고.
4: 오미란. 네. 그럼 북한에는 인민 배우인가요?
9: 예, 인민 배우.
3: 인민 배우.
9: 1954년생인데 2006년에 51세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이 분의 집안이 오향문이라고 북한에서 이제 약간 외국말을 이렇게 번역하는 성우였어요.
1: 성우.
9: 목소리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향문이 때부터 이 집은 연예인 가정이었는데 이 분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냐면 약간 북한에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키도 크고
1: 네.
9: 쭉 빠졌어요. 진짜 한국에 오면 정말 이마도 넓고 이렇게 됐는데 여성분이 그 민족의 태양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가까운 여자로 거기서 연기를 했어요. 근데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정말 센세이션이었어요. 그런 외모, 네. 술 먹은 그거 연기도 너무 잘하고 또 도라지꽃이라는 북한에서 지금도 이루는 그 영화에서 주인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이제 사람들한테 연기를 잘했어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많이 아파서 이제 돌아갔죠. 엄청 유명했어요.
1: 또 다른 우리나라, 배우가 있으세요?
6: 우리나라는 네. 그러잖아요. 그 배우의 인기도를 네. 국민이 얼마나 좋아하냐 네, 네. 여기에 따라가나요?
1: 네네. 네.
6: 근데 북한은 배우 영화 차 끝나고 마지막에 이름 스크립트 올라가잖아요. 네. 그때 제가 좋아했던 배우는 김정화라는 배우인데
1: 김정화.
6: 네, 인민 배우 그리고 김일성상 교관인 인민기술가 김정화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칭호를 다 그 사람 당으로부터 수령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에요.
1: 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네. 당에서
6: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좋아하는 거죠.
1: 네.
6: 연기도 실제 또 잘하고
1: 네. 오미란 김정화. 김정화 또 있으세요?
9: 홍영이라는 분은 영희라는 예. 분은 이제 집회에 나올 정도로
3: 하는 처녀 주인공.
9: 예. 정말 예뻤어요.
3: 근데
9: 예.
4: 한마디로 네. 북한의 책받침 배우.
1: 그러니까.
4: 아니 근데 우리 상태 선배님
1: 네, 책받침.
4: 라떼 얘기를
3: 하 아, 라떼요? 라떼.
4: 너무 라떼는 말이야.
3: 라떼는 말이야.
4: 요즘은 없어요.
3: 책받침이었는데.
4: 요즘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렇게 포토카드로. 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포토카드로. 야, 아시죠?

0: 너무 제가 살짝 직접 봤는데 다들 미남이요. 아. 야, 너무 괜찮네. 저는 없나요?
1: 없어요. 직접 만드세요.
2: 셀프예요.
1: 네. 네.
0: 알겠습니다. 열심히 만들어 봐야죠. 자, 이제 북한도 인민배우 시대가 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신 한류가 그냥 대세가 돼버렸죠. 그죠? 한류를 의식한 건지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한의 대중문화가 좀 달라진 듯합니다.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 장미 씨.
1: 아, 그 특히 머란봉 악단이 처음 나왔을 때 네. 저희 옆집 할머니가 문을 막 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0: 네? 왜요?
1: 저도 몰라서 무슨 큰일 났는 네네. 줄 알고 나가봤더니 할머니가 막 숨을 헐떡거리며 지금 네. 큰일 났다고 테레비를 빨리 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옷을 밟아벗고 나와서 노래 부른다고 할머니가 엄청 충격 먹은 얼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할머니는 생전에 드레스라는 거를 못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눈에는 어깨가 이렇게 드러난 옷이 다 벗은 것처럼 보이셨던 거예요. 네, 진짜 처음 모란봉 악단이 딱 출연했을 때 네. 일반 대중들한테는 거의 충격이었어요.
3: 제가 2012년에 군대에 갔는데 네. 군대 갔을 때 모란봉 악단이 딱 시범 공연을 했어요.
0: 어디 그 부대 안에 와서?
3: 아니 그게 부대 TV에서.
0: 아 TV에서.
3: 네. 부대가 난리가 났었어요.
0: 난리가 나죠 당연히. 네.
3: 이런 TV를 공개적으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파격적인 그 의상을 입고 네. 나와가지고 막 그 멜로디 들어도 못 봤던 것들을 이제 불러대는데 네. 이거 연주랑 하는데 북한의 연주들은 과거에는 딱딱했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서 막 미국의 명곡 같은 것도 막 부르고 했거든요. 네, 피아노 연주, 이거 바이올린 연주하고 네. 그래서 충격받았 그랬죠. 그리고 그들이 쫙 이어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군인들이 자기 하나 좋아하는 누구누구 다 있어요. 아, 난 누구?
0: 난 누구야. 야.
4: 그때 네. 모든 게 다 그랬는데 막 여자들의 머릿결.
0: 머릿결.
4: 찰랑찰랑 매직한 네. 것처럼 하고 그 몸동작 하나도요. 그 예전에 뭐 예술가 뭐 이러고 불렀다면 되게 얘네끼리 막 머리 착착 치면서 막 어깨 막 어깨 막 이렇게 막 허리 흔들면서 하는데 그러고 막 치마가 너무 짧고 진짜 충격이었는데 막 카메라도 옛날 TV 보면 이렇게 막 딱 네모나게 쫙 나오고 그 정도에 이건 막 사람 한 명 한 명 막 이렇게 아이돌 잡듯이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가능한가? 우리가 중국이 됐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1: 예전에는 딱 이렇게 정자세로 노래를 불렀거든요.
4: 네. 그렇죠.
1: 근데 그때는 돌아서서 엉덩이를 그 대중 앞에다 딱 갖다 댄 거예요.
4: 맞아.
1: 각자 기술자들이 그 공연을 관람했는데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 승진한 60대 할아버지들이 막 눈을 허둥거리는 장면이 그대로 나왔어요.
4: 근데
1: 진짜로.
4: 그 한 명 있는 게 똑같이 막 척척척 흔드니까.
2: 바뀐 거죠, 페이가. 그러면서 2022년 전승절에 등장한 신인 가수들을 보면 네. 이 뱅 헤어를 하고 의상도 한층 세련되게 나왔어요. 아마라도 이거 북한도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5: 그러니까 저는 사실 2012년에 나왔고 네. 조금 이 젊은 세대들보다는 좀 나이가 있잖아요. 저희 때는 그냥 고천거 전작단 왕재산 경음악단이 최고였어요. 네. 그것도 저희한테 충격이었거든요. 어떻게 노래를 할 때 이렇게 오직한 마음 이렇게 부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 어깨를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때도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네. 이제 북한 내부에 암암리의 알이 CD 알이 많이 돌았는데 그때 지금 모란봉 악단보다 더 벗었어요. 치마를 이렇게 입고 다리를 쫙쫙 쭉고 춤을 추는데 근데 그걸 TV에선 공개를 안 하고 CDR이 많이 돌았어요. 그래 저는 이미 2010년도 전에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도 이런 것들을 시도를 했고 그 전에도 암암리에 공연을 했지만 언론에 공개를 시킨 네. 거는 모란봉 악단을 계기로 좀 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기존에도 있었어요.
0: 남북 생활 탐구 나는 덕후다. 그렇게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네.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오늘은?
6: 일단 너무 재밌었고
0: 네.
6: 그리고 우리가 참 덕후 얘기하니까 네. 우리 너무 행복해. 그리고 저는 그 장미 씨 네. 게임 얘기할 때 잊혀지가 않거든요.
0: 그러니까요. 네. 네.
6: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은데 네. 또 목사니까 아, 우리가 예수님도

0: 좋아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진짜 예수님 덕후.
1: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덕후?
0: 제가 딴 가지 방법 알려드리면, 여름이라 또 무덥다고 집에 늘어져 계시지 마시고, 그래도 성경책을 좀 보는 덕후가 되면
2: 좋다. 말씀 덕후.
0: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1: 네, 말씀 덕후. 예수님 덕후.
2: 아멘.
1: 자, 오늘 처음 나오셔서 우리 이야기 나눠주신 정은심 씨. 어떠셨어요, 오늘?
3: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한국의 남자들이 네. 역시 잘생겼구나. 매너가 좋구나. 오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
2: 두 분 너무 설레하지 마세요.
1: 아유, 설레요.
2: 정은심 씨가 목사님 보면서 자기 눈세게 들었어요. 목사님, 오늘은 마음껏, 네. 설레이세요.
1: 제가 착각했습니다.
3: 네. 네. 아, 네.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가 이제 탈북하면서 한 번도 부정되지 않고 왔고, 할머니가 마지막에 이렇게 십자가 네. 표시한 거를 지킬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이 나이에 제가 요양원 운영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산시에서는 제가 제 나이에 요양원 운영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나이에 현장에서 실제로 몸으로 할머니가 말씀하신 거를 체험하고 또 경험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닌가 싶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말씀 덕후도 말씀 덕후지만 네. 이제 성경으로 살아가는 예수님 덕후가 되는 거를 또 경험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2: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참 우리 은심 씨가 딱 그 표현하셨잖아요. 십자가. 예, 그 십자가는 정말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남과 북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좋아하는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고 또 환호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죠?
2: 네.
1: 자, 하나님께서 통일을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다 사명을 따라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도 다 같이 외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요? 자,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4: 오, 자유!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성우입니다.
0: 목사님, 네. 꽃 좋아하세요?
1: 꽃 좋아하죠. 나이 드니까 꽃이 좋더라고요.
0: 그래. 예. 근데 무슨 꽃을 좋아하시나요?
1: 저는요. 저 양귀비 좋아해요.
0: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시죠?
1: 저는 꽃 이렇게 다 꽃마다 개성인데 양귀비는 정말 예쁘더라고요. 제가 꽃을 이렇게 보면서 넋놓고 본 게 양귀비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어쩜 이렇게 너는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예쁘고 어쩜 모양도 그렇고 넌 이렇게 이쁘니 했던 대화했던 꽃이 양귀비가 처음이었어요. 예. 목사님은요?
0: 그런 뭐 저는 뭐 특별한
1: 꽃 모르시죠?
0: 그냥 다 좋은 예. 여자가 남자가 좀 틀린 게
1: 맞아요. 예.
0: 저는 가끔 그 꽃 선물을 많이 받는데요. 네. 그냥 다 허비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그게 남자들 마음이죠. 예.
0: 그런데 그 꽃처럼 네. 모양도 없고 그 향기도 없는데 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꽃이 있어요. 말꽃이라고. 그 잘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네. 뭐 보고 싶다, 뭐 믿는다, 기대된다, 네. 뭐 괜찮아, 네. 잘 될 거야, 뭐 힘내,
1: 좋은 뭐 이런 말들 많죠.
0: 그렇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 희망을 주는 말들은 예. 누군가의 이렇게 가슴에 예. 하루 종일 꽃이 피게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1: 그러고 보니까 입 모양이 동그랗게 되면서 막 웃으면. 이게 꽃 모양이네요. 보니까.
0: 그렇고, 그러네요. 그렇죠? 또 그러네요.
1: 예.
0: 그렇게 사람들 마음 속에 예. 그 꽃을 피우는, 키우는 일을 하시는 분을 오늘 모셨어요.
1: 그러니까는요, 예. 언어의 정원에서 예. 생명의 꽃을 피우는 예. 정원사. 예. 표현 좋은데요. 예. 예. 그런 분 쉽게 만나기 어려울 텐데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 MBC 간판 아나운서에서 부산 최고의 스피치 강사로 변신한 정보영 대표. 아나운서를 꿈꾸는 후배들에게는 선배이자 인생 멘토로. 목사와 정치인 등 리더들에게는 말을 디자인하는 킹스메이커로 맹활약 중입니다. 아나운서와 스피치 아카데미 대표 사이에서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딸의 엄마로 좌충우돌했던 육아전쟁.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남편과의 사랑과 갈등.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정보영 대표를 함께 만나봅니다.

0: 네, 멀리 부산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정보영 스피치 아카데미의 정보영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 저 언어를 디자인하시는 분의 자기소개가 기대가 됩니다. 네, 우아하고 품격 있게.
2: 부담스러워. 예, 진짜 부담스러운데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사실 제가 이렇게 대본을 받고 어떻게 네. 제 소개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오늘은 저를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말이 말씀되게 디자인하는 여자 정보영입니다. 너무 어렵나요?
0: 말이 말씀되게는 네. 어디서 네, 나온 말씀이실 것 같아요.
2: 제가 하루는 네. 제가 아카데미를 오픈하고 나서 네. 성경을 보는데 맨날 보던 성경 말씀이었는데 그냥 지나쳤는데 네. 그날은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이 말씀이 딱 꽂히면서 네. 계속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계속 묵상을 하게 하시는데 말에는 세 종류가 있다. 어떤 말은 누군가 하는 말은 소음이 되고 누군가가 하는 말은 말이 되고 누군가의 말은 말씀이 된다. 그 얘기를 딱 깨닫게 하시는데 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하찮게 그냥 막 이렇게 세상에 허튼 소리를 하면서 허비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면서 또 깨달음을 주셨던 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네, 때 네.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은 그 만든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개념과 속성과 기능 모든 것을 알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의 형상이 됐구나라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말을 할 때도 조금 아까 목사님께서 뭐 기대된다, 사랑한다, 잘해라 이런 마음에 담긴 마음을 전하는 말이 될 때 말씀이 되잖아요. 그 말씀은 생명이 되고 또 예, 살리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너무나 귀한 일인지 그때 깨닫게 되면서 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말을 사람들에게 좀 더 이렇게 좀 잘 전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예예.
0: 잘 예. 네. 나온 김에 우리 네. 가끔 이렇게 뭐 잘못하거나 아이고 주여 이러잖아요. 그래도 돼요 목사님? 가끔 보면은 왜 내가 잘못하고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1: 그건 그 무식 가운데 그냥 늘
0: 입에 붙어 있는 거죠.
1: 아버지 하는 것처럼.
0: 예, 예. 괜찮은 거예요?
2: 아니, 뭐 괜찮은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1: 그렇죠.
2: 이성민 집사는 아주 성령 충만하셔서 그 순간에도 주여라고 말씀하실 정도라면
1: 말 그대로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쵸? 주님을 찾는 거거든요.
2: 네. 네.
0: 그러면 뭐 우리가 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니까 아멘도 엄청들 하시잖아요.
1: 예, 예, 예.
0: 아멘도 저는 사실 조심스럽거든요. 내가 이걸 지킬 자신이 없을 때 해도 돼?
1: 그런데
0: 일단
1: 내가 꼭 할 수 있어서 아멘이 아니라요.
0: 예, 예.
1: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고 있기
0: 네,
1: 때문에
0: 네, 네.
1: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생각 무조건 아멘 하셔야 되는 거 말씀 앞에
0: 네.
1: 애가 아니오가 없어 애만 있어 네.
0: 아멘만 하는 거군요.
1: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라 그랬잖아요.
0: 예, 예.
1: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네. 예. 그러니까 아멘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0: 네. 오늘 뭐 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겠지만 사실 방송을 쭉 하시다가
2: 네.
0: 후배 양성 하시는 거잖아요.
2: 네.
0: 어느 게 더
2: 제가 86년에 서울 MBC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습니다.
0: 86년이요.
2: 예, 그래서 93년까지 이제 예. 재직을 했었는데
0: 네.
2: 사실 방송을 하면서 사실 아나운서가 된다는 건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제가 늘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를 왜 아나운서 시키셨어요? 그게 늘 물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전 정말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고 이제 심지어는 저희 그 제가 합격을 했을 때 저희 친정 아버지가 네가 어떻게 아나운서를 하냐고 제가 하겠다는
1: 뭘
2: 것도
1: 전공,
2: 아니고
1: 뭘 전공하셨는데
2: 아 저는 경제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1: 그러니까
2: 예.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집안 분위기가 사운드 뮤직에 나오는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아니오란 말을 못 하고 자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 목소리도 잘 모를 정도로 네. 뭐 별로 반항도 없이 이렇게 자랐는데 그 아나운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지 너처럼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은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0: 아나운서가 말을 못한다. 웃기네요.
2: 예, 그래서 아, 그럼 내가 못하는 사람인가? 이제 했더니, 그럼 이제 저희 아버지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얘를 아나운서를 시켜야 될까 말까 그랬는데, 그때 어떤 저희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얘가 합격이 됐는데 왜 안 다니게 하느냐. 한 6개월만 다니게 해봐라. 그리고 얘가 정말 못하면 그때 그만둬도 되는데 왜 이거를 그만두냐. 근데 저희 그때 친정 오빠가 3살 위에, 그러니까 제가 4남매 중에 막내였는데요. 제 바로 위에 오빠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 안 됩니다. 여자와 접시는 밖으로 돌리면 깨지기 마련인데.
0: 아, 진짜 옛날 얘기네요.
2: 예,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아, 그런가 보다. 지금 저희 아버님이 91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여자는 대학을 졸업하면 현모양처가 돼야 되는 게 목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한테 무슨 꿈이, 저는 꿈을 한 번도 꿔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얼떨결에 딸이 아나운서 됐다,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집이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런 마음으로 입사를 하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순간순간 엄청 엄청 정말 떨면서 이 발표불안증도 심했고요. 그 제가 늘 하나님께 왜 저를 이 길로 인도하시나요? 근데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98년에 부산을 내려갔는데 네. 거기 부산 내려가서 2004년에 제가 이제 아카데미를 오픈을 했거든요. 그때 딱 하나님, 제가 이때를 위해서 저를 아나운서 시키셨군요. 그래서 정말 아나운서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저는 너무 떨렸거든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했고 저한테 자질도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주시면서,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항상 굉장히 좀 주목받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장학 퀴즈도 했었고 뭐 대종상 시상식,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온갖 특집 프로그램은 다 했었고 그래서 늘 이렇게 하면서도 왜 나는 이걸 이렇게 자신 있게 못할까 늘 두려웠었는데 제가 딱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생들을 보니까요. 저는 한 100가지, 1000가지의 단점이 있다면 학생들은 한 10가지, 한두 가지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힘들었던 거를 걔네들은 몇 개밖에 안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거 난 또 그랬었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고쳤어.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하는데 애들이 너무 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런 기분이셨을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는 느낌? 창작하는 느낌? 왜냐하면 몇 개월 안 가르치면 아이들이 다 취직이 되는 거예요. 합격이 돼서 가니까 아유, 꿈꾸던 아이들한테 자신이 원하던 것들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원하던 목표를 이루게 하니까 정말 저는 지금도 가르치는 게 굉장히 행복합니다.
1: 그런데 인터뷰 중에 이런 네?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내 인생에 아나운서 되기 전과 아나운서 된 후로 나뉩니다.
2: 예, 예. 제가 어느 정도로 내성적이었냐면요. 한 반에, 저희 때 한 반에 70명이나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얘기를 해본 저희 친구들은 한 3명 정도.
0: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2: 예. 그런 사람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는 척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항상 우리 방송 이제 그 꿈꾸는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나운서가 되고 싶으면 예쁜 척 해야 되고, 아는 척 해야 되고, 잘난 척 해야 돼. 근데 저 이 세 가지를 제일 못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약간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신뢰감을 갖고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이었던 그리고 때로는 늘 조금 항상 조금 우울했던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그랬던 저와 아나운서가 되면서 제가 뽑히고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을 원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86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88년도에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컬러 텔레비전 시대도 됐고 했으니까 조금 비주얼, 키도 크고 옛날에는 목소리 좋은 아나운서를 뽑았다면 좀 키도 크고 약간 비주얼 있는 사람을 뽑자.
0: 네.
2: 그런데 저희는 이제 아카데미 같은 게 없었으니까 사투리를 쓰지 않는 그리고 이제 음색을 들었을 때 잘 따라올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시험 봤을 때 경쟁률이 굉장히 심했는데 네. 방송을 했던 친구들은 다 떨어졌어요. 방송 외에 학교 방송국에서 있었어요. 이런 친구들 다 떨어지고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네. 가르치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 합격이 됐어요.
1: 비주얼이 되셔서
2: 키가 그렇죠. 조금 컸던 게 예.
0: 방송 중에 키 얘기하시는 건 불법입니다.
2: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굉장히 큰 실례를 받았네요.
0: 아니 근데 그렇게 집안 분위기가 그러면 사실 말할 기회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아나운서 지원을 하셨어요?
2: 제가 그때 몰래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0: 거기다 심지어 몰래 남자친구까지. 예.
1: 그 남자라는 예. 예.
2: 근데 이제 왜냐면 저희 집 통금 시간이 저녁 6시였어요. 아버지랑 같이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서는 당연히 모르셨죠. 근데 남자친구가 하루는 사진하고 도장을 갖고 나오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기 MBC 아나운서가 떴는데 한번 지원을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아나운서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 그냥 이거 한번 해봐. 그래서 제가 또 말을 잘 들으니까 도장이랑 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다 써서 지원서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면서 또 이렇게 그 시험 볼 수 있게 운전면허 시험 문제 같은 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사줘서 그걸 또 이제 열심히 공부해갖고 가서 이제 재미 삼아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어찌 보면 참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자꾸 합격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는지도 모르고 화장도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그랬는데 가서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됐는데 이제 최종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다 이제 뽀록이 난 거죠. 예예예예. 예, 예, 예.
1: 그럼 그 친구가 방송하고 좀 관련이 있으신가요?
2: 아니요 전혀 없었는데 네. 그때 남자친구가 지금 남편이에요. 의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실력으로 된 거는 정말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계기를 마련해 주셨던 것 같아요.
0: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냥 지금 되면 되게 곱고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참하고 그래서 나무랄 데 없는 학생이었을 것 같은.
2: 예,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더할 나위 없었던.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몸이 좀 많이 약했었어요.
0: 아, 그래요?
2: 예,
0: 그러니까 아프셨어요?
2: 어느 정도로 약했냐면 예. 제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예. 1년에 한 번씩은 시험을 못 봤어요. 쓰러져서.
0: 쓰러져서요?
2: 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질병들 때문에 제가
0: 뭐 갑자기 열이 난다거나.
2: 예, 열은 항상 났죠. 항상 고열에.
0: 그거는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나는 게 보통 배 아프고 열 나는 건데.
2: 항상 이게 시험이 끝나면 병원으로 거의 실려가고. 아,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예. 살아만 있어달라고. 저한테 공부를, 너는 공부 안 해도 된다.
1: 몸이 좀 많이 약하.
2: 예, 예. 근데 오히려 그런 말이 굉장히, 아, 나는 참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왜 나한테는 기대를 안 하실까.
0: 그러니까 애들한테 공부하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기를 쓰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1: 예. 하라고 하니까 예. 안 합니다.
2: 그래서 저도 예.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한번 예쁨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1: 그럼 조금 방법들을 바꿔야 되겠네 부모님들이.
0: 저는 네? 저희 아이 키우면서 공부하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야 놀아. 어차피 엄마 닮았으면 엄마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너도 특별하게 공부를 잘할 소질은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학교 열심히 안 빠지고 다니는 건 엄마 너무 기특해. 엄마 결석도 되게 많이 했어. 그런데 어느 날 밤늦게까지 공부를 해. 야 너 왜 이렇게 공부를 해? 그랬지. 엄마 저 고3이에요. 그래서 아 미안하다 내가 고3인 걸 몰랐던데 애들은 그렇게 놔주면 본인이 책임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랬던 예, 예. 것 같아요.
2: 예, 예. 예. 아마 저도 내가 항상 몸이 아프고 어머니한테 걱정거리다 보니까 예. 어머니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건 내가 공부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한 번도 기뻤던 적이 없었어요. 저희 할머니 때부터 어머니 정말 신실한 불교 신자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려서부터 막 절에 따라가고 근데 뭔지 모르게 저는 항상 나는 항상 가치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늘 깊이 있었던 것 같아서 늘 좀 죽음을 묵상하고.
0: 허물 주셨군요.
2: 예, 예.
1: 그럼 학생 때 신앙생활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2: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게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미션스쿨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제가 중고등학교가 이대 병설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주 이대에서 체풀을 드려요. 그런데 그거를 6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0: 가랑비에 옷잖아요.
2: 예. 정말 저는 이 신앙교육이 너무나 무섭다는 거를 이제 커서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3 때, 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가면 친한 친구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같이 교회 가자. 그럼 이제 걔를 따라서 가서 이제 저는 속으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지만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마음이 왠지 평안해지고 그리고 또 한때는 우리 교목 목사님도 좋아했었고 이제 그런 학교 분위기는 굉장히 참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그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난 계기가 있죠.
0: 그렇겠죠.
2: 예, 부모님한테 할 도리는 공부로 좋은 대학을 가는 것밖에 없었는데 수능 시험을 봤는데 너무 못 봤어요.
0: 생각보다.
2: 예.
0: 실력보다.
2: 예. 정말 너무 못 봐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왜 이게 조금 미련이 남잖아요.
0: 네.
2: 혹시라도 내가 그래도 잘못 찍어서 점수가 좀 더 잘 나올 수도 있을 거야.
0: 그렇죠.
2: 했는데 예. 딱 점수가 딱 나온 날 딱 받아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대학을 못 갈 성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딱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직을 하려고 유서를 쓰고 진짜 전 그때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칼을 딱 갖다 놓고 정말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근데 너무 세상이 너무 슬픈 거예요. 나는 도대체 태어나서 이렇게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한 번도 기뻤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을 마감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막 너무 서러운 순간 제 입에서 뭐라고 딱 튀어나왔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말이 튀어나오자마자 갑자기 이런 불덩이가 눈앞으로 확 다가오더니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그 소리가 걱정하지 마라. 아주 심플하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서 정말 절망의 눈물이 환희의 눈물로 바뀌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고 기뻐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가 저녁 한 8시쯤 됐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학교 갔다 와서 뭐 아침에 들어와서 밤늦게까지 나오지 않던 애가 갑자기 문을 열고 막 울면서 엄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래 이러고 나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셨어요.
0: 그렇지. 아유 우리 딸이 그렇죠. 드디어 울더니 미쳤구나 저게. 아이고 어쩌면 좋을까 이거죠.
3: 절에 다니시고 계시니까.
2: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정도로 불심이 강하셨냐면 새벽 3시만 꼭 일어나셔서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시는데 향이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3: 맨날 그냥 향 피워놓고 공 들이면서 그 딸 건강 약하니까
0: 맨날 그랬겠죠. 뭐. 거기다 내놓고 문 열고 나오는 소리는 하나님 어쩌고 그러니 어머니 뒤로 넘어가시는 거죠.
2: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0: 그렇죠.
2: 왜냐하면 어머니는 50평생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응답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방에서 뛰쳐나오더니 하나님이 자기한테 응답을 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계기가 됐어요.
3: 그럼 대표님은 계속 교회 다니고 어머님은 계속 절에 다니신 거예요?
2: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어요. 왜냐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막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리 들어오고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늘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렇게 어쩌다 성경을 보면 저희 어머니 방문을 여는데 제가 성경을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머니 방문을 여는 순간 제가 기도를 하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렇게 충격을 받으셨던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저렇게 어린아이를 저렇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러면서 저희 오빠가 또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이제까지 엄마는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시면서 살아오셨는데 딱 한 가지 가족들한테 물려주지 못한 거 있다. 자식들한테. 바로 그게 신앙심이다. 어머니의 종교가 아닌 자식들도 믿을 수 있는 종교를 물려주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0: 오빠는 교회 다니셨죠?
2: 안 다녔죠.
3: 안 다녔는데.
2: 근데 어, 네. 오빠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럼 잘못 살아온 건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때 또 아주 드라마틱하게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기도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거예요. 그분 중에 한 분이 교회를 가자. 그래서 영락교회를 끌려가시다시피 해서 가셨는데 들어서자마자 울고 불고 그 길로 등록하시고 그 길로 개종을 하셨어요. 어,
3: 그냥 첫 예배당 찾았는데 그때 은혜를 네. 혼박 그냥 받으셨다.
2: 예, 그러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 저희 어머니 너무 무서운데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정말 어린아이같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그때를 맞춰서 탁탁탁탁 사람을 맞춰주시면서 어머니까지 교회 가시면서 이제 저희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다 교회를 갈 수 있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0: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은 뜨겁지만 다니다 보면 식어지잖아요.
2: 예, 특히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교회 친구들보다는 남자친구가 더 좋아지고 이제 조금 더 세상에
0: 순위가 좀 바뀌죠. 그쵸? 하나님 잠깐 밀어내면서 자리에 그쵸? 남자친구 가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2: 그러다가 이제 또 회사도 입사하게 되다 보니까
0: 세상 거 보이고
2: 세상 거 이제 이렇게 하면서 회사에서 아시잖아요.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막 늘 재밌게 이렇게 이제 힘들지만 월급 받는 재미도 있고.
0: 그렇죠. 그 월급 받아서 내가 사고 싶은 걸 또 사는 즐거움도 있고.
2: 예. 방송국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친구들을 이렇게 사귀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심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또 놀랍게도 저희 아나운서실에 교회를 다니던 또 신앙이 조금 좋았던 선후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배랑 저희 동기들이 해서 네 명이 그냥 이렇게 만나서 마음이 맞다 보니까 자주 만나서 하다 보니까 거의 한 2년을 매주 하루를 정해서 쉐어링을 하게 됐어요. 각자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저는 방송국에서 얻었던 재산은 그 쉐어링과 그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근데 그 네 명 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나운서 시키셨을까 그 물음을 해답을 찾지 못했었어요.
0: 보통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다 갖다 놓으셨을까 할 때 이제 실수하거나 내가 잘해야 되는데 아나운서로서 실수가 있을 때 하나님 왜 나 여기다 갖다 놔줘 이렇게 망신당하게 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 너무 많았죠.
0: 실수 많이 안 하셨어요.
2: 너무 많았죠. 제가 출근을 했는데 라디오국에서 올라오래요.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어요. 그 전날이 선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집계가 다 된 표를 주면서 한 5분 정도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후보자별로 몇 표 득표했는지를 읽으라고 하는데
0: 숫자가
2: 안 보이는 거예요.
3: 안 보여요.
2: 그런데 읽으라고 이제 아나운서니까 다 잘하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올라오세요. 그래서 딱 읽었는데 이렇게 읽다가 네, 뭐 홍길동 2만 4천 아니 24만 이렇게 계속 하면서 아니
3: 실수 많으셨구나.
2: 저는 아직도 그 악몽에서 깨어날 수가 없어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가 9시 직전이니까 막 출근하는 그런 타이밍이잖아요. 이제 방에 내려왔는데 국장님이 숫자 그 따위를 읽을 거야. 정말 그 다음부터 이렇게 숫자 세는 훈련하고
0: 체크 한번 실수해서 또
2: 정말 지금도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들한테 숫자 읽는 훈련해라.
0: 에피소드 되게 많으시죠. 왜냐하면 저희는 실수를 해도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아나운서는 정확한 발음을 요구하잖아요.
2: 너무 많죠. 너무 많고 한 번은 휴일 근무였어요. 휴일 근무를 하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한 사람이 거의 뉴스를 돌아가면서 해요. 그런데 별 사고가 없으면 거의 비슷한 아이템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때가 한 11시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뉴스를 하고 딱 앉았는데 전화가 와서 네, 아나운서실입니다. 그랬더니 국장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오, 미스 정 오늘 근무인가 보지? 그래서, 네. 그랬더니, 좀 전에 했던 뉴스가 무슨 뉴스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에, 에. 그랬더니 또 국장님이, 뉴스 그 따위로 할 거야! 그러고 끊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제까지 내가 글자만 읽었구나. 그러니까는 띄어읽기하고 장은 표시하고 틀리지 않게만 읽었지 뉴스의 내용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0: 정말 앵무새였네.
2: 네. 그리고 제가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딱 보니까 아,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가 있었는데 왜 나는 그걸 했을까? 그런데 그렇게 한번 사람이 야단을 맞고 나야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2: 네. 거죠.
1: 그러고 나서 뉴스 예독하는 훈련을 하고 제가 그때부터 생긴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썸머리 하는 훈련을 했어요. 말씀 듣고 계속 메모를 하다 보니까 그냥 듣는 말씀도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공부를 해야지 아나운서로서 욕을 먹지 않고 하겠구나 좀 제대로 하겠구나 하면서
2: 어느 날 국장님이 너 정말 뉴스 그렇게 할 거야? 그때는 내가 들어오서 안 할 거야. 그러고 나가신 건 아니죠?
1: 아,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한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네. 굉장히 권태기라는 게 오잖아요.
2: 아, 그래요?
1: 예, 예. 왜냐하면 처음에 한 2년은 늘 새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한 3년 되면 계속 돌아가요. 반복되는데, 제가 86년도에 입사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 밑에 87년도에 신입사원 또 뽑았어요. 근데 저희 때 무려 8명을 뽑았어요. 아나운서 네. 엄청 많이 뽑았죠.
2: 많이 뽑았네요.
1: 예, 왜냐면 88 올림픽 때 너무 많이
2: 써야 되니까.
1: 써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뽑았어요. 근데 네. 여자만 8명에다가 남자까지 5명이니까 13명을 뽑은 거예요.
2: 아이고.
1: 그런데 지나고 나 보니까 그리고 저희 밑에 여자 4명에 남자 1명 뽑았어요. 근데 네. 저희 밑에 기수가 더 빵빵해요.
2: 예.
1: 백지연 아나운서 아시죠? 오. 예, 백지연 아나운서부터 다 너무 빵빵한 후배들이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5년을 안 뽑았습니다. 아나운서를.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인력을
3: 뽑아서.
1: 예, 너무 많이 인력을 뽑아놓으니까 회사에서 아나운서실이 차고 넘치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5년을 안 뽑는 바람에 후배가 안 들어오니까 후배들이 해야 될 일을 계속 저희들이 이제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영부영 지나서 뭐 결혼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꽤 오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놓고 해보고 싶었던 프로그램은 다 해봤어요. 예, 더 이상 이제 있는다고 더 잘할 것 같지도 않고 왜냐면 애기 엄마도 됐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만큼 회사에 일조를 했으면 됐고 이제는 아이를 잘 키워라. 또 이제 남편 말을 듣고 아 그래 이제
2: 아이를 잘 키워야 잘
1: 키워보자. 그런데
2: 아이는 엄마가 없어야 잘 크는.
1: 맞아요.
3: 그래요?
1: 제가 정말 아 내가 애를 안 키웠으면 네. 우리 큰애가 조금은 더 나아졌을 텐데 왜냐하면 모든 관심 그러니까 전에는 계속 일만 하다가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 예. 오히려 아이의 어떤 잠재력이나 그러니까 네, 네. 계속 엄마의 시각에서 아이를 재단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제대로 못 된 것 같아서 너무나 좀 마음이 아파요. 남들이 보면 그냥 착하게는 컸는데 네. 더 잘 될 수 있는 아이를 내가 이랬구나.
2: 지금 그 아이가 몇 살이에요?
1: 26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2: 네.
1: 아마 엄마가 옆에 없었으면 더 잘 컸을 아이인데 라는 아쉬움이 났고 그래서 제가 둘째는 방목을 했어요.
2: 네.
1: 그냥 너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 그리고 제가 둘째가 그 이제 자랄 때는 아빠 일도 좀 도와줘야 되고 제가 방송도 좀 했었고 또 아카데미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2: 네.
1: 얘까지 신경 쓸 새가 없어서
2: 네.
1: 그냥
2: 조금 놔뒀더니
1: 예, 너무
3: 어떻게 자랐어요?
1: 키가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맨날 밖에 나가서 뛰어놀다 오니까 밤 9시 반만 되면 일찍 자야
2: 되죠.
1: 예, 그냥 푹 자고 또 잘 먹고 예. 그러니까 애가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작은 아이는 한 번도 싫다는 거를 시켜본 적이 없어요. 걔가 좋다는 것만.
3: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있겠네.
1: 네네. 그래서 그 아이는 키도 크고 그래서 걔는 사실은 지금 모델 겸 연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래, 그래.
1: 예.
2: 근데 보통 엄마가 육아를 한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줘야 될 것과 해주지 말아야 될 것 반대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1: 예예예. 예, 예, 그렇죠.
2: 그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1: 첫에는 3살 때부터 뭐 영재 스쿨서부터 뭐
2: 아이고
1: 신나 이제 다 네. 데리고 다녔어요.
3: 그러니까 어머니
1: 예, 그러니까 네. 보니까 시간과 약간의 경제력과 네.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네. 집에 있기는 싫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좀 정말 책도 읽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남들은 뭐 하는지 보고 이렇게 좀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부산을 딱 내려가니까 엄마들이 네. 왜 내려왔냐고. 남들은 다 서울 올라가는데 왜 거꾸로 부산 오냐고. 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부산에 왔구나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 있었으면 왜 강남 엄마들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왜 그렇지 않아요. 엄마들은 아이를 처음 키울 때 한 번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한두 번 키워봤던 게 아니라 애를 끝까지 대학까지 해봐야 이게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서울에 있었으면 아, 이렇게 못 키웠을 텐데 제가 이제 해운대 살거든요.
2: 네.
1: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파란 하늘 보면서 그나마 바다 보면서 이렇게 자라게 하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부산으로 가게 된 것도 IMF 되면서 이제 아빠가 사업을 두 군데서 하다가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손해가 많았죠. 서울에 있는 걸 정리하고 이제 부산 본가로 가자 이제 그랬어요. 근데 사실 부동산 가치로 봤을 때는 부산을 정리하고 서울에 있었어야 되는데
2: 네.
1: 저희가 팔고 나서 집값이 너무 많이 서울 올라가서
2: 제일 슬픈 게 남의 돈 세는 거죠.
1: 그렇죠.
2: 예.
1: 어찌 보면 부산에서 살았던 생활은 저에게는 광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아, 친구도 없고 또 친정에 전화해서 힘들다고 얘기 못하잖아요. 왜냐면 연애 결혼했잖아요.
2: 그렇죠.
1: 그렇게 죽고 못 산다고 연애 결혼했는데 내가 힘들다 그러면
2: 그거를 예, 피해서
1: 그러면 어머니 가슴에 또 못 박는 거고 하니까 이제 힘들고 이런 걸 이제 주님께 또 구역 식구들하고 나누고 목사님 말씀 듣고 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남편이 의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해운대 사는데 제가 하루는 달맞이에 차를 마시러 갔다 왔어요. 그 동네 엄마들하고 큰일 났다. 저 달맞이를 넘어가면 불륜이 시작된다는데 부산 사람들 아무나 함부로 만나면 안 된다고.
2: 남편은 같이 교회를 안 다니셨었어요?
1: 제가 전도를 했었죠.
2: 네. 그러니까
1: 사실은 남자친구를 사귀면서도 항상 전도를 해서 다 세례받고 교회에서 결혼하고 유아세례 애들까지 다 하고 정말 제가 바랬던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모태신앙으로 키우고 싶고
2: 엄마 아버지가 아이 놓고 기도하는 걸 꿈꾸면서
1: 그렇게 했는데 서울에 있을 때는 남편이 너무 잘 따라줬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소망교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남편이 곽선희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부산을 가서는 이 말씀적으로 아빠가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깊이가 없다 보니까 슬슬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만 가라.
2: 난 안 들어도 다 안다. 그렇죠.
1: 그래서 근데 저보다도 성경 지식이나 이런 거 지식적인 거는 굉장히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그냥 가라. 이제 이렇게 해서 남편은 아직은 교회에 나오진 않고 있는데
2: 아직요.
1: 그래서 계속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3: 근데 언제부터 스피치 아카데미는 시작하시게 됐어요?
1: 부산에 MBC 아카데미가 있었어요.
2: 네.
1: 거기서 이제 한번 강의를 와달라고 가서 그 파릇파릇한 애들한테 처음에는 저도 아카데미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MBC 아나운서였던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아이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너무 재밌구나.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방송을 하면서는 항상 내가 항상 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가르치면서는 아이들이 확 변하니까 이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아카데미 강의를 다니고 또 이제 대학 강의도 나가면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아카데미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부산에서 누가 표준어 배우고 누가 그렇게 방송인을 하냐고. 여기서는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마흔이 됐을 때예요. 네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니? 그랬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너 인생의 마지막 기회야. 다시는 이제 네가 지금 오케이 안 하면 나는 다시는 너한테 오케이 이제 그런 기회를 주지 거다. 않겠다. 네. 응. 그래서 제가 말이 끝나자마자 3주 만에 오픈했어요.
2: 우와.
1: 후다닥.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내가 아카데미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냥 이리 왜 상권이나 이런 거 전혀 보지 않고 네. 지나가다가 빈 길가에 빈데 그냥 계약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엄마가 3천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2: 예, 예.
1: 그래서 천만 원 임대료 계약하고 그다음에 천만 원은 뭐 홈페이지랑 뭐 장비 카메라 이거 하고 예, 예. 천만 원 인테리어하고 얼마나 허접하게 드러났겠어요.
2: 예,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일일이 만지심을 늘 느끼고 가셨겠네요.
1: 근데요 너무 놀라운 게 제가 이렇게 아카데미를 오픈하면 방송을 꿈꾸는 애들이 정말
3: 많지요,
1: 벌떼처럼 올 줄 알았어요.
2: 그렇죠.
1: 그랬는데 딱 3명 등록을 했어요. 근데 40대 두 분, 50대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2: 네,
1: 중년에.
2: 뭐 뭐.
1: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 분은 본인이 대구 사람인데 부산 사람들이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2: 사투리가 달라서.
1: 예, 근데 예.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사투리인데.
2: 억양이 다르거든요.
1: 예. 미치겠더라고요.
2: 예.
1: 그리고 막 혀 짧은 분 오시고 그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들어보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하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 이분은 뭐가 문제일까요? 정말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면 그분의 마음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3년을 가르치다 보니까
2: 네.
1: 돗자리를 깔게 되더라고요.
2: 네.
1: 이제 딱 오시면 그 사람의 단점이 딱 보이면서 이렇게 이렇게 성격이 이러시죠. 그래서 이 성격을 고치셔야 되고 표정을 어떻게 하셔야 되고 한 10분 만에 딱 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노하우를 딱 갖게 하시더라고요.
2: 네.
1: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도 많이 오게 되고 이제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시더라고요.
2: 그렇게 3년 지나고 나서 여기저기 특강도 다니시고
1: 네. 근데 그 특강도 너무 감사했던 게 제가 이렇게 아카데미를 오픈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구역 목사님이
2: 네.
1: 저희 수영로 교회 목회자 특강을 좀 해달래요. 예. 수련회 하는데 목회자 수련회 하는데 그래서 아, 네 해드릴게요 했더니 경주래요.
2: 예.
1: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경주까지 갔어요.
2: 네.
1: 갔는데 저희 수영로 교회 목회자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2: 예, 예.
1: 목사님이랑 전도사님 강도사님까지 하면 한 120~130명 돼요.
2: 예.
1: 그분들이 쫙 앉아 계신데 와 저는 태어나서 아직도 그런 자리 못 들어가 봤는데 그분들이 무슨 전부 다 그 당시에 노트북을 펴고요.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2: 하나라도 받아 적으시라고.
1: 예.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 따다다닥 따다다. 와, 그 소리가 너무 신경이 쓰여서 강의를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방송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재밌게 이렇게 해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목사님들이 재밌으니까 여러 분들한테 이렇게 해주셔갖고 교회 쪽으로도 학교로도 해서 그때부터 강의 길을 또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참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2: 네.
1: 내가 뚫은 게 아니라 내가 어디 부탁한 게 아니라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게 하시고
3: 거기다가 뭐 정치인도 있고 저는, CEO들도 예. 많이 있다면서
2: 자.
1: 아무리 정치인이 와도 제가 정치의 뜻이 없으니까 할 말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 예.
1: 눈치 안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약간 강하게 하는 말을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정치인 같은 모습이 아니시고 너무 젊어요. 진짜 정치하시려고요? 이렇게 약간 시니컬하게.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을 끌어내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해서 그분이 국회의원 하시게 되셨어요.
2: 네.
1: 제가 그분 이제 유세도 나가서 한번 이제 해드리고
2: 예.
1: 이제 그게 계기가 되다 보니까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만나게 되고 제가 어떤 정치인한테는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되셨는데 되게 젊으셨어요. 자기의 문제점이 뭐냐고 한번 얘기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의기에 차 있으셨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아픔을 그렇죠. 이해하고 예, 법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그분한테 고민의 흔적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살을 좀 빼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3년 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같이 아침에 일찍 차를 좀 마시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자기 지금까지 8kg 뺐다고. 좀 더 더 뺄 거라고 말씀을 예. 하시면서 이제 제 얼굴에 고민의 흔적이 보이죠. 그때가 세월호 사고가 나고 나서 조금 예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2: 자, 그러면 저희가 강연하시는 모습 담아왔거든요. 함께 보시죠.
0: 학생들과 수업이 있는 오늘, 스피치 강사로서 그녀는 어떤 모습일까?
4: 정말 나라고 있는 나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와 하면서 넋을 잃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셨어요?
0: 여러분의 눈동자는 항상 얼굴의 중앙에
4: 있어요. 여러분들이 표정만 훨씬 느낌을 좋게
5: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면 나도 저렇게 멋지게 말을 할 수 있고 멋진 내성으로 보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 웃으면서 말할 때 굉장히 부러지고 또는 말이 부드러워진다. 이런 부분들은 저에게 많은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7: 첫 강의 때 주신 말이 인상적인데요. 표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정부의 교수님의 그 표정, 이미지가 그냥 정답이에요. 내가 이런 표정을 짓고 있었네. 내 말씨가 이랬었네. 그 잘못된 거를 다 고쳐서 성형수술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만날 때 굉장한 자신감 같은 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0: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0: 예.
1: 있습니다. 네.
0: 저기 그
2: 네.
0: 좀 말이 미숙한 사람들에게
2: 네네.
0: 좀말 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의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2: 예.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내가 무슨 이야기하지? 라는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하는 소리를 한번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청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 깊이 있게 갈수 있다. 그리고 36.5도의 체온을 전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말이 빨리 순화가 되고 아름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이 말씀되게 디자인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36.5도의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36.5도의 그런 온기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만 해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1: 네. 오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가장 즐겨 들으시는 성경
2: 네.
1: 구절.
2: 이제 새벽 기도를 가는데 뒤에서 들리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그 말씀이 딱 와닿는데, 아, 이거구나. 바로 뭐냐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1: 네.
2: 네, 제가 10절부터 읽어볼게요.
1: 네.
2: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0: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2: 네, 그래서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왔는데 어려울 게 없겠구나. 예.
0: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시죠.
2: 제 꿈은요, 이제 꿈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킹메이커예요. 이렇게 정치인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을 좀 막하는 편이 있잖아요. 정치인의 말을 들어보면 그 나라의 국격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이런 지도자가 되는 분들을 좀 킹을 만들고 싶다. 이게 킹이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이런 킹메이커였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더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가르치는 이 제자애들, 얘네들은 각 분야에서 다 왕이 될 거야. 그래서 제 꿈이 이제 킹스메이커.
1: 네.
2: 그래서 그런 꿈을 갖고 항상 한 사람이 오든 여러 명이 오든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먼저 하고 해요. 너는 네 분야에서 킹이 될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받아들인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1: 네.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넘치는 얘기들도 있지만 늘 즐겨 부르시는 찬양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2: 네. 찬양을 한번 준비해 보라 그래서
1: 예.
2: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예.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아, 예. 아마 제 주제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못하는데 같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오늘 청해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2: 감사합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네,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0: 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말이거든요.
1: 네.
0: 제 목회 사역 속에서도 결국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다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문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말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1: 네.
0: 제일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1: 예.
0: 그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항상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살리는 말, 격려되는 말, 위로하는 말, 은혜되는 말, 덕이 되는 말.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많은 기쁨을 주고 그리고 행복을 전달해 주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띄워드리면서 저희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MBC 텔레비전의 장학 퀴즈 진행을 맡았었던 차인태 아나운서입니다. 정보영 아나운서는 크게 욕심을 내지 않고 그냥 단계별로 계단을 걸어 올라가듯이 아나운서의 어떤 정도를 걸었던 아나운서고, 우리나라 방송이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길에 기여해 주었으면 하는 게 이제 선배의 입장에서의 바람입니다. 그 믿음이 더욱 장성해서 정말로 큰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배추 박스당 5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금토일 한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드리스콜 딸기 팩당 1불 99. 체리 파운드당 2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4불 99.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K타운 그때 그 맛 떡볶이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여행 떠날 때 버프터 챙기세요? 사진 잘 나오는 멋진 옷? 아니면 유명한 맛집 리스트 목록? 근데요, 요즘은 더 하는 여행보다 덜어내는 여행으로 바뀌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오로지 잘 자고 오기 위한 수면 여행도 인기라는데요. 나에게 딱 맞는 베개를 고르는 베개 메뉴를 선보이거나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는 디지털 디톡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도 늘고 있다는데요. 근사한 조식 메뉴 대신 베개 메뉴라니 뭔가 신선하네요. 그러게요. 우리 그동안 너무 많은 일, 많은 관계에 치여서 그런 것 같아요. 짙은 숨을 고르는 휴일 오전,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애쓴 나에게 쉼표 하나 선물해 보시죠. 이 시간 최강의 영화음악도 온전히 마음 누일 곳이 되어드릴게요. 주일 첫 곡은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중에서 아주얼레이의 슬립.

시스터 액트 오 해피데이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워킹걸 중에서 칼리 사이먼 Let the River Run 이었습니다. 책상 정리 중이시군요. 까루아 커피님 책장 정리 중이라고 쓰셨군요. 예전 서류들을 버리자니 아깝고 갖고 있자니 짐이고 고민이네요. 기지개 한번 켜고 강디에게 사연 보내며 잠시 쉬어갑니다. 아, 맞아요. 그렇죠. 얼마마다 버리시나요, 여러분들은 서류들? 저는 한 5년? 5년 지난 거는 좀 버리는 것 같아요. 붕붕바님, 오전에 화분관리와 물주기. 강아지 산책과 목욕 시켜주고 거실 소파에 기대 아 마시면서 들어요. 크, 거실 가득 흐르는 강디 목소리와 좋은 음악까지 완벽한 휴일입니다. 천국이 따로 없어요. 하셨습니다. BGM 띄워드릴게요. 이쁜 마녀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혼자 놀기 중인 50대이시래요. 귀여운 여인 OST 들으며 혼자 놀기 제대로 즐겨보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오늘은 로렌우드의 폴른 띄워드릴까 하는데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본 영화 피아니스트의 전설. 너무 많이 얘기하나요? 아, 저이 영화 너무 좋아가지고요. 네. LP를 사서 어저께 처음으로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 블랙 러브 오늘 함께 들으니까 더 좋으네요. 그렇습니다. 오프닝에 이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자면 저는 근데 이제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정말 이게 사실 행복한 것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잖아요. 그건 정말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나 과거의 자신보다 우수한 것 또한 과거의 나 자신과도 비교하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너무 많은 게 다르잖아요. 뭐 체력도 다르고 뭐 심지어 기억력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르니까 절대 비교는 금물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성숙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한발 성숙했다면 너무 좋은 거 아닐까?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한동안은 과거의 내 자신하고 더 나아지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도 저를 채찍질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 비교할 게 없어서 나 자신하고도 비교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이건 나한테 좋지 않은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었어요. 네. 영혼을 살찌우는 최강희의 음악.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음악 들으시면서 주말 동안 생각도 정리하시고, 네, 힐링도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500일의 썸머 중에서 호레모츠, You Make My Dreams. 이전에 들으셨던 곡은 시즈올드 중에서 식스펜스 언더리처의 Kiss Me 까지 들으셨습니다. 아라아라님이 신청해 주셨던 곡인데요. 500일의 썸머, You Make My Dreams. 노래 듣겠습니다. Walk to Remember 중에서 맨디 무어, On You Proof. Color of Night 중에서 로렌 크리스티, The Color of the Night.

오늘 끝곡입니다. 앞서서는 연애소설에서 손예진님이 영화 중에서 직접 부른 내가 찾는 아이 들었는데요. 오늘 끝곡은 아 이분 목소리도 참 사랑스럽죠. 각설탕 중에서 임수정 배우가 부른 제비꽃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단 50명 한정으로 피파 월드컵 32강 보스턴 경기 티켓 가 예약을 진행합니다. 단 대한민국 경기로 확정될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장소는 보스턴 질레트 스타디움이며 일시는 6월 29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현재는 가 예약만 가능하며 1인 최대 2장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최종 확정 여부는 6월 28일 오전에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확정 후에 결제가 진행됩니다. 좌석은 대한민국 응원석 골대 뒤편 최고 좌석으로 확보했으며 티켓만 구매 시 1인 495불, 왕복버스 라이드 추가 시 1인 120불이며 홈페이지의 판매가는 1,400불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와 신청은 푸른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번으로 해주십시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나를 아끼고 챙기고 싶을 때 좋은 걸 많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자주 보다 보면 조잡하고 형편없는 것들을 물리칠 힘이 생기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잠시라도 싱그러운 풍경, 어린아이들의 웃는 얼굴,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눈과 마음에 가득 담아보시죠.

이재성 씨의 노래 기타 하나 동전 한 입,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이 눈과 마음에 가득 담아보는 거, 그러기에 좋은 일요일 오후입니다. 아, 일단 두 시간은요, 귀에 좋은 음악까지 담을 수 있는 시간일 겁니다.

마이비얼님의 신청곡 이선희 그중에 그대를 만나. 그 전에 들었던 노래는 이적의 다행이다 였습니다. 9862번으로 주셨는데요. 모처럼 여유롭게 휴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만의 여유인지요. 기분 좋은 이 시간을 가요 속으로와 함께하니 더 좋아요 라고 글 주셨는데 우리 9862님의 피로가 그 피로가 다 풀리는 그런 시간들 확실하게 보내고 계시네요. 2440번 부모님이랑 같이 귀농해서 구기자 하우스에서 일하면서 들어요. 하우스 아니라 그런지 한여름 날씨를 더 빨리 맛보고 있습니다. 아유 뭐 지금 한여름이죠 뭐. 아, 수고가 많으십니다. 2440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부모님도 아주 든든하시겠어요. 그쵸? 이맘때 항상 시댁에서 감자와 신비복숭아를 보내주셨는데 작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낍니다. 7559번으로 주신 사연이에요. 신비복숭아가 나오는 시기가 되면 아버님이 생각납니다 하셨어요. 그쵸. 이 먼 길 먼저 가신 아버님도 항상 그곳에서 7559님을 떠올리고 계시겠죠. 자, 이렇게 그리움이 머무는 시간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시네요. 0270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해오라기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0: 조화문 씨의 같은 하늘 아래, 이 노래는 김명희 씨, 송시연 꿈결 같은 세상은 0239번, 유심초의 노래였죠.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김성윤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연명자 씨, 와, 이 댁의 모습이 아주 멋지네요. 저희 집은 오래된 흙집인데요. 커다란 은행나무와 오래된 소나무, 뽕나무가 있어요. 덕분에 그늘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햇볕을 가려주니 참 좋아요. 이곳이 천국! 이야, 그야말로 천국이네요. 그러면 거기 사시는 연명자 씨는 천사? 3820번으로요. 재밌는 사연이에요. 아이 수학 문제 도와주고 있는데 오답을 적어놓고 있길래 제가 이거 정답 맞아? 했더니 엄마 나 못 믿어? 이럽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아, 귀엽네요. 오답을 적어놓고 맞아 했더니 난 못 믿어? 야, 이거 뭐 말이 필요 없이 그냥 사랑스럽네요. 그렇죠? 자, 최영희 씨의 사연입니다. 드라마 참교육 봤어요. 재미도 있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죠. 이거 보면서 속이 시원하다는 그런 평도 있지만 이런 드라마가 나오는 현실이 씁쓸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게 교권이 무너져버린 그런 모습을 다룬 내용이잖아요. 아마 가요 속으로를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분들이라면 이 드라마 보시면 우와, 요즘 진짜 이래? 막 이러실 것 같은데, 뭐 사실을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야, 그래도 보면서 이런 사회 문제를 같이 생각해보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미경 씨의 노래 들어볼까요? 기억 속에 먼 그대에게 8178번으로 신청하셨네요.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이지연, 난 사랑을 아직 몰라. 4044번으로 신청하셨네요. 문근영이 부른 그댄 몰라요 1156번. 2호 공감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오경희 씨였습니다.

0: 창작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1: 문지혜 씨는 친구와 일본 하코다테 여행 왔어요. 일본에서 보내주셨네요. 이런 자유여행, 낭만은 있는데요. 좀 힘들어요. 예, 문지혜 씨도 킥킥하고 웃어주셨습니다. 맞아요. 뭐 차편, 뭐 음식점, 가볼 만한 곳. 뭐 제일 중요한 호텔까지 아무래도 다 직접 알아서 해야 되니까 할 일이 많죠. 챙겨야 할 것도 많아지고요. 아무튼 문지혜 씨 친구와 함께하는 이 여행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이에요. 들국화의 노래 행진. 자,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승화였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FM 팝스 한동준입니다.